자, take라고 읽죠? take는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가지고 가다예요. take는 선택해서 가지고 가다입니다. 자, 그런데 교통수단 앞에 나오게 되면 그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얘도 좀 특이하죠?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같이 연습해봐요. I take my bag to school 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take my bag이 나는 가방을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take the train every day. I take the train every day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take 뒤에 뭐가 있어요? The train, 기차가 있어요. 그럼 기차를 가지고 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교통수단 앞에 쓰인 take는 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매일 기차를 뭐 한다? 탄다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나는 매일 버스를 탄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take the bus every day. 하나 더.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탄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take the subway every day.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take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로도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get 볼게요. 자, get도 의미가 다양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 쓰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get, G, E, T. get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무언가 나에게 없던 것을 얻다. 뭐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뜻은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예요. 이때는 뒤에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뒤에 장소와 함께 쓰여서 어떤 장소에 가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로도 get이 자주 쓰여요. 자, 그러면 예문 같이 볼게요. Can I get some food? Can I get some food? 제가 음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How can I get to the hospital? 이라고 했어요. Hospital, 병원이라는 장소가 나왔죠? 제가 병원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별표 치고 통째로 알아둘게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길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을 할 때, How can I get to? 장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et이라는 표현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오늘 배운 이세개 단어를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복습해봐요. 먼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도 되지만, 먹다라는 의미도 되는 have.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가다도 되지만, 어떤 교통수단에 타다라는 의미도 되는 단어는 무엇이었죠? 네, take였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어떤 물건이나 상을 타다도 되지만, 혹은 얻다도 되지만, 어떤 장소를 향해 가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get이 있었죠. 오늘 배운 이 have와 take, get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뜻이 많으니까 특히 예문과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내용도 잊지 않도록 열심히 복습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야,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어?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기구시라고도 애매하고, 기구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원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요, 여름철에 굉장히 늘어져 있는 전선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좀 팽팽하게 당겨놔야지, 저거 왜 이렇게 쭉쭉 늘어지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놓은 것일까? 우리는 열팽창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요, 이 열팽창에 대해서 함께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요,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열팽창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열팽창을 활용한 예시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 열팽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우리 열팽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내용 보면서 질문 생성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물질, 모든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물질 담아놨고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열을 줘보는 거예요. 열은 에너지였습니다. 입자들은 에너지 얻어서 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고,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열을 얻은 후를 보니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네요. 이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 그걸 우리는 부피 혹은 길이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거를 얻었더니 결국 입자 사이가 멀어졌고, 입자 사이가 멀어진 것은 곧 물질 전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현상 자체를 우리는 바로 열팽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그 길이나 혹은 이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열팽창, 길이가 늘어나거나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팽창하는 정도가 물질의 상태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는 거죠. 따라서 물질의 종류 혹은 그 물질의 상태, 그게 고체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입니까? 기체 상태입니까?

그 물질의 상태마다, 즉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열팽창하는 정도는 기체, 액체, 고체의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체는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부피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고체는 그 반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물질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물질의 상태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물질의 열팽창하는 정도는 다른 것입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가열해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답을 얻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 과학을 배우는 학생이야라고 역할을 지정해 주시고 물질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변한다고 들었는데 왜 열을 가하면 부피가 변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 입자의 움직임으로 열팽창의 원리를 알려주고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 다르다 했으니 어떤 상태에서 열팽창이 잘 일어나는지도 설명해 줘라고 여러분, 질문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러한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 흔히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액체 온도계거든요. 이런 액체 온도계는 액체의 팽창 정도를요, 눈금으로 표시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액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우리 지금 음료수 병을 보면 위쪽에 살짝 비워둔 걸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온도가 높아지면 음료가 팽창하기 때문에 병의 음료를 끝까지 다 채워 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도 액체의 열팽창을 고려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액체의 열팽창 그걸 활용하고 있는 예시 혹은 현상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또 우리가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얘네들이 가열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해서 끌어넘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도 우리가 액체의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체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가다 보면 요렇게 생긴 바로 이음새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더운 여름날 이런 열팽창을 고려해서 만든 도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가스관을요, 뭔가 우리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부려 놓은 형태로 만들어 둔 것이죠. 얘를 만약에 구부려 놓지 않았다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가스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고체의 열팽창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요, 우리 이러한 전기 포트에 보면 내열 유리예요. 열팽창하는 정도 이거 고려해서 우리가 온도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얘네들이 쉽게 깨지거나 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팽창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고체의 열팽창 활용을 보면 여름철 햇빛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면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죠. 반대로 겨울철에는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길이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 그거 이용한 것인데 그럴 때 파손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장치를 만든 것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이음새나 혹은 가스관 구부려 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또 내열유리나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생활에서 이런 열팽창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활용 예시들 내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열팽창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중학교 1학년이야. 역할 주시고요.

예를 들어 온도계 속 액체가 올라가거나 기체 레일에 트림이 있는 이유가 열팽창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예시로 주면서 유사한 예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질문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액체나 고체가 열팽창하는 현상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알려줘라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한 질문 넣어서요, 여러분만의 답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희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우리는 첩첩산중이란 말을 배워본 적이 있어. 오늘 우리가 만날 속담 역시 이것과 관련이 깊소. 바로 악화, 난관과 연관된 말이오.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환율의 영향으로 우리 회사 재정에 위기가 닥쳤어.
2: 대표님, 은행에서 어음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1: 내가 해결하겠네.
3: 대표님, 협력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합니다.
1: 알겠네. 하나를 해결하니 더 큰 난관이 밀려오네. 갈수록 태산이야.
0: 오늘의 속담, 갈수록 태산.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기업들의 경영 상태 악화로 신입 직원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무들은 AI가 대신하는 바람에 취업문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갈수록 태산인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나무도 바윗돌도 작자 미상.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서 일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0: 않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졌거늘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으되 사면은 검어 어둑하고 천지정막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여인 내 마음을 어디에다 견주리오.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까투리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기를 맞은 도사공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견주어 임을 여인 참담한 마음도 함께 나타나지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박함이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특히 도사공의 상황을 표현한 부분에서 불운한 일이 잇따르며 더해지는 어려움을 오늘의 속담과 연결지어 생각해 봅시다.
1: 오늘의 속담, 갈수록 태산이었어. 갈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다고 해서 그대들 좌절하면 안 되겠소. 하나하나 이겨낼수록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 선비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모든 물질이 같은 양만큼 녹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물질이 녹는 양도 달라져요.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물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용질이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ml 비커 2개, 10도씨 물을 각각 100ml씩 넣습니다. 두 비커에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을 넣는 이유는 용질의 종류에 따른 차이만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비커에는 질산칼륨을 1g씩 넣고 다른 비커에는 황산구리를 1g씩 넣어 녹입니다. 용질을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1g씩 나누어 넣는 이유는 용질이 얼마나 녹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리박대로 충분히 저어주며 완전히 녹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찰해봅시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각각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1g씩 추가하여 녹이고 녹은 양을 확인합니다. 용질을 더 넣어도 바닥에 남아 녹지 않으면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넣은 용질의 총량이 해당 온도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다른 비커에 다른 온도의 물을 이용하여 과정 1에서 3을 반복합니다. 온도에 따라 용질이 녹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며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질장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양의 물을 기준으로 보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물에 녹는 양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온도에서 서로 다른 물질의 용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물질 모두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질이 물에 녹는 양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만 그 증가하는 정도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질산칼륨은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황산구리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와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특성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수업이고요. 이 강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험 대비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책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정리를 하고 제재를 살펴보고 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강의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분이 이미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제재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지고 이제 한번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듣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꼭 개념책을 한번 복습을 하시고 이 문제를 모두 풀어서 선생님과 함께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우리 개념 압축 정리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루게 될 핵심 개념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느껴졌다시피 우리 오늘부터는 어떤 영역의 공부를 해볼 거냐면 문학 영역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학 영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문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시, 소설, 수필, 이런 다양한 갈래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 이 시, 소설, 수필과 같은 이런 글들도 사실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 작가가, 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들도 작가나 시인이, 소설가나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작품을 썼겠구나 라고 작품을 읽어주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지? 이걸 찾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것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하는 개념, 이 화자 그리고 서술자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자라고 하는 개념은 시에서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 시의 화자 또는 시의 말하는 이, 이런 시적 화자, 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요. 서술자라고 하는 개념은 소설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에서 활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의 화자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적 화자, 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이 시의 말하는 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무엇을 말해주는 사람인가? 이 시적 화자라고 하는 사람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사람인가? 시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그렇죠. 독자에게. 그래서 이 독자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읽을 때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라고 하는 이 시의 화자는 시인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세운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일정한 성격, 태도를 가진 존재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 으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성격이나 일정한 태도를 가진 존재로 시 안에서 그려져 있고요. 이 시적 화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 속의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되고 그러다 보니 시의 분위기를 또 다르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봄을 제재로 시를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시적 화자의 이 태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 봄의 아름다움, 이 봄의 생명력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를 쓸 수도 있고요. 이 시적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 아름다운 시기가 길지 않은 것. 이런 태도를 가지고 꽃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이 소재에 대해서, 시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 시적 화자의 성격이라든지 태도를 다르게 설정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시에서 말하는 이라고 해서 꼭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사물의 입장에서 시를 쓸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우리 집 강아지의 입장에서, 우리 집 반려견의 입장에서 주인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물. 동식물이라든지 사물이 시적 화자로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시적 화자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문장에 선생님이 말하는 이 문장에서 느껴졌어야 하는데 시인은 시적 화자와 동일한 인물일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죠. 시인과 시적 화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시인이 시적 화자를 내세우는 거죠. 이 시에서 말하도록. 그렇죠? 자, 그럼 이 시의 화자는 정서와 태도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는데 이 정서와 태도는 무엇에 대한 정서와 태도냐면 시적 상황. 그래서 이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때 느끼는 정서,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해지고요. 이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여러분이 잘 엮으면 이 시에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이 시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와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서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또는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시에 직접적으로 시어를 통해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시적 화자의 상황을 보고 추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거죠. 그리움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를 찾았어요. 그러면 화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의지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비판적인 태도, 체념적인 태도, 성찰적인 태도, 관조적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조적인 태도 또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너무 슬퍼요. 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슬퍼. 자,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심하다. 자, 첫 번째, 어떨 수 있냐? 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 내가 여기에 빠져 있을 순 없지. 더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의지적인 태도로 살아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적 화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다니.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체념적인 태도로, 또 삶을 바라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적 상황, 그리고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즉 태도를 엮어서 여러분이 주제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별한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는 화자가 이를 이겨내고자 뭐 다짐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읽으면서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이세 가지를 꼭 파악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다? 그렇죠. 이 시의 주제, 즉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야기. 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겪는가를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해요. 자, 이것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독자에게 전달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자도 앞에 시에서의 시적 화자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일정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서술자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서술자의 개성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 서술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겠죠. 여러분이 소설을 읽다 보면 각각의 주인공들이 성격도 다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서술자의 개성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서술자가 특이한 소설로 굉장히 많이 손꼽히는 것이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주요섭의 소설이 있거든요.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것을 누가 서술하게, 누가 말하게 하냐면 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딸이나 아들이겠죠. 자, 여기서는 딸 오키가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서술자가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네, 이런 말을 하네라고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어린 서술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 판단은
서술자가 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술자의 개성을 빠르게 찾아내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소설을 읽어내면서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술자와 관련된 개념으로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볼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 서술자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지?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서술자가 소설 안에, 즉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야기 안에 인물로 등장을 한다면 그 소설에서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이야기 속에서 위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인칭이 아니에요. 그럼 소설 속에 뭐가 없단 소리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구나. 그럴 때몇 인칭이구나. 그렇죠. 3인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설을 읽고 있는데 소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파악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고 등장하는 서술자가 주인공이야?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데 이 서술자 나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서술해요. 그러면 어떤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소설을 읽다 보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인물들을 관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실상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서술자는 주인공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하는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 주인공이 겪고 있는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사랑 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가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죠. 자, 주인공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예요.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인공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인데 그 사건을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관찰자인 오키가, 딸이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럴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큰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심리 서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심리가 서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심리 서술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그쵸.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만 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행동이라든지, 주인공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서술자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 시점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자, 소설을 읽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파악해야 하냐? 심리에 대한 서술이 있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심리, 내면 심리에 대한,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이 없어요. 내면 심리를 제외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을 서술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관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소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내면 심리 알고요. 인물의 말과 행동, 관찰한 것도 모두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아는 서술자라고 해서 전체 전에 알지를 써서 전체를 다 아는 서술자, 전지적 서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점을 파악할 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가? 그가 주인공인가? 질문 던지셔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서 이렇게 시점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한장 정리해 보았어요. 마치 알고리즘처럼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따라가면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교재 한 켠에 적어두셨으면 좋겠는데, 소설 속에 내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즉 내가 주인공인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다. 1인칭 주인공시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관찰만 한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자, 소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1인칭이 아니라 몇 인칭? 그렇죠. 3인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서술 내용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술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서술자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서술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든지 표정은 묘사를 하는데 심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쵸,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따라서 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시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존재이다. 오, 맞죠. 이거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 맞았어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쵸. 그래서 시인이 내세운 대리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시인에 의해서 일정한 성격, 태도, 목소리를 부여받은 시적 장치이다. 오, 맞아요. 시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자, 화자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시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주로 사물이나 자연물보다는 사람으로 설정되며 실제 시인 자신과 동일시된다.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네요. 그쵸? 아니라고 했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자연물도 시적 화자가 될수 있고요. 시인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시인이 대신 내세운 대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정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서는 뭐라고 했어요? 화자가 느끼는. 그렇죠.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감정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움, 감정이에요. 맞아요. 그리움, 감정. 분노, 감정이에요. 분노, 감정이에요. 외로움, 감정입니까? 오, 감정이에요. 자, 비판. 자, 이거 감정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비판적인 우리가 태도라고 하지, 비판적인 감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슬픔은 감정이 맞죠.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 이렇게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인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지 않으며 인물의 내면 심리를 포함하여 사건의 모든 것을 서술하는 시점을, 자, 여러분, 심리, 내면 심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서술한대요. 자, 다 아는 서술자. 그쵸, 뭐라고 합니까?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개념 압축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수행 평가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평가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중학교 2학년 1 친구들이라 수행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수행 평가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에 대해 쓰고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서술형 형식으로 제시된 수행평가를 대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역과 니은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이제 여러분이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이 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시를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했냐면 시적 화자.
그쵸. 시의 화자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의 화자를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시의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어떠한 정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정리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엄마라고 하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내가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가셨는데요? 그렇죠. 시장에 가셨어요. 여러분, 앞에 서술된 열무 30단을 이고를 보니까 엄마는 뭘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열무를 팔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셔요. 그래서 서술을 대는 거 보니까 해가 시든 지 오래요. 선생님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가 진 지가 오래된 거죠. 해가 떨어진 지가 오래된 건데 그것을 마치 엄마가 이고 간 열무처럼 해가 시든 지 오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엄마가 안 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어요. 비유적 표현 우리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써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찬밥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찬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그렇죠. 차갑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에 담겨 있는데요. 천천히 숙제를 해요. 선생님, 이 구절 굉장히 슬픈데, 얘왜 천천히 숙제를 해요? 그렇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엄마를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내가 뭐라도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엄마 오실 때까지 천천히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는 안 오십니다. 엄마가 오시려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하냐면,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 타박타박 이렇게 처진 배춧잎 같은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나의 감정 어때요? 무서워요. 나 어둡고 무서워. 자, 근간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창틈으로 빗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인이 창틈은 창틈인데 어떤 창틈이라고 서술해줬는지 보세요. 어떤 창틈? 그렇죠. 금간창틈.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구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금간창틈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추적추적 빗소리. 그래서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죠.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자, 시적 화자의 행위가 나왔습니다. 행동이 나왔어요. 뭐 하고 있어요? 훌쩍거리고 있어요. 왜요? 그렇죠. 외롭고 무서우니까, 그쵸? 아주 먼 옛날. 오, 지금 여기로 가니까 지금 위에서 서술했던 것이 언제라고요? 아주 먼 옛날이라고요. 아, 시적 화자가 알고 보니까 회상하고 있었구나.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에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유년에 내가 이렇게 차가운 시절이 있었지, 외롭고 쓸쓸했던 시절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아랫목과 대비되는 윗목으로 나의 유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한번 보면 여기 기역에서는 무서워라고 하면서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니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추론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기역에는 무서움, 니은에는 외로움이 나타나 있는데 기역에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니은에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는요, 소설의 서술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A의 서술자를 나에서 점순으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써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서술자에 대한 단원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수행평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서술자를 바꿔봐라. 시점을 바꿔봐라. 이런 수행평가를 많이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동백꽃의 구절인데,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쓱 밀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때의 서술자는 나였어요. 근데 그걸 누구로 바꾸래요? 점순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나가 아니라 누가 됩니까? 그렇죠. 그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쓱 내밀었다 하면서 여기서는 나의 심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됐지만 점순으로 바뀌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심리는 직접 제시될 수 없고 누구의 심리만 직접 제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점순이의 심리만 직접 제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그의 행동에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점순이의 심리만 제시를 해주고 나의 심리는 직접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표정으로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서술

효과가 나타나는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현쌤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선생님은 무엇을 해볼 것 같냐면요. 내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의 시점을 한번 파악해 볼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읽었던 소설을 한번 펴보시고요. 이 소설의 시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점을 파악하려면 선생님이 아까 송현쌤의 한장 정리에서 보여줬던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 질문이 뭐였죠? 이 소설 속에, 그렇죠. 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면 그 존재가 주인공인가?를 질문해 볼수 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뭘 파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정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수학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신나게 잘 보내고 있죠? 자, 여러분과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하여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미처 다 풀지 못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함께 해결하고요. 새롭게 진분수의 뺄셈의 방법과 대분수의 뺄셈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속 응용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기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인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 풀이의 방법을 익혀둘게요. 분수를 분모가 서로 다른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려면 분자가 분모의 약수인 분수의 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4분의 3을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자를 분모 4의 약수인 분수의 합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 4의 약수는 1, 2, 4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 무엇과 무엇을 더하면 3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1과 2를 더하면 3이 되잖아요. 분자합이 3이기 때문에 3은 1 더하기 2와 같다. 즉 4분의 3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이군요. 그래서 4분의 2를 단위분수 2분의 1로 나타내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연습해 볼까요? 8분의 5를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러면 8분의 5는 무엇과 무엇을 더한 것과 같을까? 물론 8분의 1과 8분의 4를 더하면 되죠. 이것이 눈에 딱 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원리를 딱 떠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의 약수들을 구해보세요. 8의 약수는 1, 2, 4, 8이고 분자 5는 이 중에 1과 4를 더한 거랑 같으므로 8분의 5라고 하는 것은 8분의 1 더하기 8분의 4인 것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8분의 4는 기하분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단위분수의 합으로 표현하여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연습해 볼게요. 9분의 4를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단위 분세합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때 분모 9의 약수 이것을 구해 보세요. 그럼 1, 3,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4이고 4는 이 중에 1과 3을 더한 거랑 같아요. 9의 약수 중 1과 3을 더한 거랑 같구나. 따라서 9분의 4라고 하는 것은 9분의 1과 9분의 3을 더한 것과 같으므로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단위 분수 합으로 표현했죠?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단위 분수 합으로 표현하여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라고 나타내 줄게요. 하나 더 해봐요. 6분의 5를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단위 분수 합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6분의 5 그러면 분모 6이죠? 분모 6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1, 2, 3, 6이고요. 분자가 5니까 5라고 하는 것은 6의 약수 중에 무엇과 무엇을 더한 거랑 같습니까? 바로 2와 3을 더한 거랑 같잖아요. 따라서 6분의 5는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인데 이것을 둘 다 단위분수로 바꿔주자. 따라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구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분모가 서로 다른 두 단위 분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보았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은 딱 알 것 같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었더라 아마 고민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익혀두면 앞으로 이런 유사 문제 나왔을 때 자신 있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엔 교과서 속 응용 문제 세 분수의 덧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6분의 5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6분의 5랑 4분의 1을 더해 주는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 보세요. 6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0이죠. 따라서 6분의 5의 분모 분자에 각각 1을 곱하고 4분의 1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이것을 더한다. 이거 계산 끝나면 2분의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12분의 10과 12분의 3을 더해서 이것이 12분의 13이 되고 여기에 2분의 1을 더할 건데 분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2분의 1의 분모 분자에 6을 곱해서 12분의 6으로 나타내면 더한 값이 12분의 19이고 이것이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 1과 12분의 7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참고해서 6분의 5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계산할 때 세 분수의 분모가 다를 때 통분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6과 4의 최소 공배수가 12, 12와 2의 최소 공배수가 12. 그래서 세 분수를 모두 분모가 12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12분의 10, 그 다음에 4분의 1은 12분의 3, 2분의 1은 12분의 6, 이걸 더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12분의 19, 즉 1과 12분의 7로 나타내 줄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은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살펴두도록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세 분수의 덧셈은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원리를 살펴두세요.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8분의 3에 5분의 4를 더하고 거기에 10분의 3을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요? 8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8분의 3과 5분의 4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통분하여 40분의 15 더하기 40분의 32 에다가 10분의 3을 더한다. 그러면 40분의 15의 32를 더하면 이것은 47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아직 계산 안 끝났으니까 가분수로 두고 10분의 3을 40분의 12로 나타내 보세요. 그럼 이건 40분의 59니까 1과 40분의 19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 우리 앞서서 하나 더 방법이 있었잖아요. 8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0분의 3이에요. 8과 5의 최소 공배수. 이건 8과 5를 곱한 40과 같죠? 40과 10의 최소 공배수가 40이니까 이런 식으로 분모를 모두 40으로 갖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꺼번에 통분해서 계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40분의 15, 40분의 32, 40분의 12,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니까 15에 32를 더해 47, 12를 더해서 59, 따라서 1과 40분의 19, 같은 값 나오죠. 자, 이렇게 하니까 빈칸에 알맞게 1과 40분의 19를 써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세 부분이잖아요. 그럼 세 부분 길이 합을 다 더하면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1과 5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로 식을 표현할 수 있고요.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대로 계산해요. 그럼 1과 20분의 8 더하기 20분의 15 통분했고요. 여기에다가 1과 2분의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이것은 2와 20분의 3이죠. 여기에다가 1과 20분의 10을 더하는 거랑 같아요. 따라서 3과 20분의 13이에요 라고 그 답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는 이렇게 표현된다. 또 1과 5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1과 2분의 1을 공통분모를 20으로 하여서 1과 20분의 8 더하기 20분의 15 더하기 1과 20분의 10이라고 표현한 다음, 즉 한꺼번에 통분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자연수끼리 더하면 2고 분수끼리 더하니까 20분의 33이 되죠. 따라서 2에다가 1과 20분의 13을 더하면 역시 3과 20분의 13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여 3과 20분의 13m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대로 통분해 가면서 계산하는 것이 기본 방법이고요. 만약에 세 분수의 분모를 딱 보고 이때 5, 4, 2, 그 최소 공배수, 공통분모가 쉽게 구해진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통분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내용 정리해 둘수 있겠네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문장으로 주어졌어요. 지호는 우유 2와 5분의 3컵, 생크림 1과 4분의 3컵, 녹인 버터 1과 3분의 2컵을 넣어서 크림 파스타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크림 파스타 소스를 만드는데 넣은 재료는 모두 몇 컵일까? 그러면 우유하고 생크림, 그리고 녹인 버터 그 양을 모두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앞에서부터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해 볼게요. 2와 20분의 12 더하기 1과 20분의 15에다가 1과 3분의 1을 더해주자. 그러면 이것은 요 둘을 딱 더해볼까요? 4와 20분의 7이 되죠. 거기다가 1과 3분의 1을 더해줄 거니까 통분하면 4와 60분의 21 더하기 1과 60분의 40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5와 60분의 61이죠. 그래서 얘는 6과 6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6과 60분의 1로 나타내 볼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넣은 재료는 모두 몇 컵이냐? 이렇게 6과 60분의 1컵입니다라고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5하고 4 최소 공배수가 20이고요. 20과 3의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공통분모를 60으로 해서 한꺼번에 통분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덧셈에 관련하여서 교과서 속 응용 문제까지 해결이 되었고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뺄셈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게요. 진분수의 뺄셈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6분의 5 빼기 8분의 1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이나 뺄셈이나 분모가 다를 때에는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 통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통분한 후에 계산합시다라는 말이 주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통분할 거냐면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래요. 그러니까 6분의 5 빼기 8분의 1을 계산하는데 6분의 5의 분모 분자에 각각 8을 곱하고 8분의 1의 분모 분자에 각각 6을 곱해서 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48분의 40에서 48분의 6을 빼는 거니까

48분의 34가 되거든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이건 24분의 17과 같아요. 2로 나누면 24, 2로 나누면 17 이렇게 표현되니까요. 또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분모를 같게 한후 계산해 보자. 그러면 6분의 5에서 8분의 1을 뺄 건데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4잖아요. 따라서 6분의 5의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하고 8분의 1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24분의 20에서 24분의 3을 빼니까 24분의 17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죠? 기본적으로 통분한 다음에 빼자.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6분의 5와 3분의 1을 각각 그림에 색칠하고 6분의 5 빼기 3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6분의 5는요, 1을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5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여섯 칸 중에 다섯 칸 색칠하면 되고요. 3분의 2는 주어진 1을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만큼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3분의 1두 칸만큼 색칠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의 차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한 칸과 여기 있는 이한 칸을 보세요. 그 크기가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그한칸한 칸의 크기를 같게 만들고 싶어요. 6분의 5는 그대로 둘게요. 그럼 색칠하면 요만큼이 되겠죠? 3분의 1을 6분의 4로 나타내세요. 자, 그럼 6분의 4. 그럼 볼까요? 이건 6분의 1이 5개고 이건 6분의 1이 4개잖아요. 여기 있는 요한 칸과 여기 있는 이한 칸의 크기가 서로 같아졌죠. 자, 그러면 이들을 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6분의 1씩 이렇게 계속 덜어내 보았더니 남는 게 뭐예요? 맞아요. 6분의 1 하나만큼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색칠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색칠해 주면 되죠? 선생님은 빗금쳐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값이 6분의 1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6분의 5 빼기 3분의 1을 계산할 때는 결국은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이다. 6분의 5에서 6분의 4를 빼자. 그럼 분모가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뺀다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때 분자는 1로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6분의 1이 되겠네요. 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자. 그림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보니까, 이거 분모가 24가 되었네. 즉, 두 분모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8과 6의 곱이 아니라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계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8분의 7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3을 곱하고 6분의 5의 분모와 분자에는 각각 4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24분의 21에서 24분의 20을 빼는 거예요. 분모가 같으면 분모는 그대로, 그 다음 분자끼리 빼주면 되죠. 따라서 24분의 1과 같습니다라고 계산해 둘수 있다. 그럼 이건 어때요? 10분의 7 빼기 8분의 3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해서 계산해 보자. 두 분모의 곱. 그럼 이럴 때는 두 분모의 곱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10하고 8을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통분모를 80으로 하는 거예요. 10분의 7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8을 곱하고 8분의 3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10을 곱해서 80분의 56, 80분의 30 이들의 차를 구하자. 그럼 80분의 56에서 30을 뺐더니 여기는 26이 되겠죠? 그 다음 기하분수로 2로 나누면 40, 2로 나누면 13. 따라서 40분의 13과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답을 기억해 두세요. 40분의 13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0과 8의 최소 공배수는 40입니다. 10분의 7의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하고 8분의 3의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서 40분의 28에서 40분의 15를 뺐더니 40분의 얼마가 되나요? 13. 역시 앞에서 기억하세요라는 것과 같은 값이 나왔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분수끼리의 뺄셈을 해결해 둘수 있답니다.
진분수끼리의 뺄셈이 해결됐으므로 이번에는 대분수의 뺄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 내용으로 예를 들어 2와 4분의 3 빼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방법. 덧셈에서도 다뤄보았었잖아요. 2와 4분의 3 빼기 1과 3분의 2는 일단 통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2와 12분의 9 빼기 1과 12분의 8이 되죠. 그리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세요. 각각을 빼고 남는 것은 모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더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2에서 1을 빼면 1이고 분수끼리 뺀 것이 12분의 1이니까 남는 것들끼리 모아서 1과 12분의 1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하는 거죠. 2와 4분의 3에서 1과 3분의 2를 뺀다. 2와 4분의 3은 4분의 11이고 1과 3분의 2는 3분의 5니까 이들의 차를 구할 때 통분하면 12분의 33 빼기 12분의 20 따라서 12분의 13이니까 1과 1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군요. 방법이 달라도 그 결과는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대분수끼리의 뺄셈을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뺄셈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통분하고 나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뺄수 있고 분수는 분수끼리 뺄수 있으니까 빼고 남는 것들만 모아주면 바로 답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셈은 아닙니다. 통분만 잘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로 다져볼게요. 분수만큼 색칠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2와 3분의 2 빼기 1과 2분의 1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 2와 3분의 2는요, 이렇게 1하고 또 하나 1만큼 색칠해 주세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3분의 2니까 1을 똑같이 3으로 나누어 그 중에 2만큼. 요렇게 원래는 칠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과 2분의 1은 여기 이렇게 1만큼을 색칠하고요. 2분의 1이니까 1을 똑같이 둘로 나누어 하나만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 1만큼을 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딱 빼주면 끝나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한 칸과 여기는 이한 칸은 지금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칸한 칸의 크기를 같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2와 3분의 2는 2와 6분의 4랑 같고, 1과 2분의 1은 1과 6분의 3과 같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분모가 같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빼볼까요? 여기에 6분의 1이 4개인데, 여기는 3개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빼게 되면은, 아, 여기 6분의 1이 한 개가 남는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1하고, 요렇게 1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만큼이 남게 되는 것이라서 1과 6분의 1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2와 3분의 2 빼기 1과 2분의 1은 2와 6분의 4에서 1과 6분의 3을 뺀 것으로 1과 6분의 1이다. 통분해서 계산한다라는 원리를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그림 없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봅시다. 여기 보면 공통분모가 24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12와 8에 무엇을 구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 최소 공배수를 바로 공통분모로 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통분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걸 말해요. 7과 12분의 7은 분모 분자에, 요 앞에는 자연수에는 곱하는 게 아니에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7과 24분의 14로 나타내고 빼자. 4와 8분의 3은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4와 24분의 9로 나타내면 자연수끼리 뺐더니 7에서 4를 빼면 3이 되고 분수끼리 빼니까 24분의 5가 된다. 따라서 3과 24분의 5로 그 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계산되었죠? 7번. 보기와 같이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나누어 계산해 보세요. 4와 2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을 계산해요. 그럼 여기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우리가 대분수끼리의 뺄셈을 해결할 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고 남는 것들끼리 모아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적용

통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먼저 해두자. 그래서 4와 2분의 1을 4와 6분의 3으로, 1과 3분의 1을 1과 6분의 2로 나타낸 다음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고 남는 것을 모아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4에서 1을 빼면 3, 분수끼리 빼면 6분의 1, 이것을 더하니까 3과 6분의 1이 되는구나. 자, 보기와 같이 3과 5분의 4 빼기 1과 6분의 1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통분부터 해봐요. 3과 30분의 24. 분모 분자에 각각 6을 곱했죠? 빼기 1과 30분의 5. 이 경우는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수 부분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 다음 분수 부분을 나누어. 즉, 분수는 분수끼리 빼고 남는 것을 모아주자. 그러면 3에서 1을 빼면 2가 되고요. 분수끼리 뺐더니 이거 30분의 19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주었더니 2와 30분의 19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나누어 계산해 볼수 있겠네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방법,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익혀 볼게요. 3과 5분의 4 빼기 1과 6분의 1은 5분의 19 빼기 6분의 7. 이렇게 각각을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30분의 19에 6을 곱하게 되면 9, 6에 54, 1, 6은 6, 114죠? 빼기 30분의 75, 35.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것이 30분의 얼마로 표현되나요? 분자끼리 빼서 30분의 79로 나타내 줄수 있죠? 그런데 이거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30분의 19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방법이 달라도 결과는 같고요. 문제에서는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계산해 주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방법까지 적용해 가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두는 거예요. 8번. 보기와 같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보세요. 바로 나오네요. 3과 5분의 2 빼기 2와 4분의 1이에요. 각각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5분의 17 빼기 4분의 9.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건 5분의 15죠. 거기에 5분의 2가 더 있으니까 5분의 17이고, 또 여기서 2는 4분의 8이니까 4분의 1이 더 있어서 4분의 9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통분을 했어요. 20분의 68 빼기 20분의 45로 분모가 같으니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뺀 다음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 나타내 주었네요. 그러면 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3과 4분의 3 빼기 2와 6분의 1입니다. 분모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3이라는 건 4분의 10이니까 4분의 3이 더 있어서 4분의 15가 되고, 빼기 여기서 2는 6분의 12니까 6분의 1이 더 있어서 6분의 13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모를 쓴 다음에 3과 4의 곱 12에다 3을 더한다. 2와 6의 곱 12에다 1을 더한다. 분모는 4와 6 변함이 없고요. 분자를 이렇게 나타내 주면 돼요. 그다음 통분했더니 12분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45 빼기, 이번엔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12분의 26.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뺐더니 45에서 26을 빼주니까 19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과 12분의 7과 같습니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어요. 또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5와 4의 곱, 곱을 바로 공통분모로 하였구나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5와 4의 곱인 20이 5와 4의 최소 공배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나타내 주고 난 다음에 공통분모를 4와 6의 곱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공통분모를 이렇게 24로 나타내 주면 15에다가 6을 곱해야죠. 9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에다가는 4를 곱해서 52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4분의 38이니까

0: 1과 24분의 14가 되어서 1과 12분의 7입니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공통분모 위에서 20이라고 하는 것이 5와 4의 곱이기도 하지만 최소 공배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보기와 같이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의 해석에 따라서 4와 6의 곱 24를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고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둘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 학습은 다 끝났는데 요거 확인해 둘게요. 분모가 다른 진문수의 뺄셈의 방법에서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면 공통분모를 구하기 쉬운 거고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게 되면 분자끼리의 뺄셈이 쉬워지고 계산한 결과를 약분할 필요가 없거나 간단하다. 이두 방법의 차이를 살펴두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 학습 끝났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피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2: 얘기하지 않았었죠. 전동 휠체어를 갖고 싶어요 했었잖아요. 그런데요, 실패한 요정 되더라도 해보고 싶었다. 한얼이랑 한얼 가족이 나를 대한 것처럼 나도 한얼 위해 최선 다하고 싶었다. 그게 우리가 램프 밖으로 나온 이유란 거 한얼 덕분에 깨달았으니까. 말아머니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진심을 털어놓았다. 말아머니는 그냥 일반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정체가 뭐였죠? 램프 밖으로 나온 요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 실패하더라도 정말 너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었어. 라는 의미죠. 실패할 걸 각오하면서도 나에게 손 내밀었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누가 느낀 거예요? 하늘이가 느낀 거죠. 그런데 왜 저를 선택했는지는 아직 말안 했어요. 들켰네. 말아머니가 코미디언 흉내를 내며 머리를 쓸었다. 우리는 킥킥 웃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64번. 말아머니가 생각한 어려운 소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아, 하늘이가 이걸 빌겠지? 근데 들어주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패한 요정이 되더라도 정말 원하는 걸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아머니가 생각했던 어려운 소원 뭐였죠? 하늘이가 걷게 해달라는 소원. 바로 나왔네요. 이것을 당연히 빌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늘이가 전동 휠체어를 달라는 소원은 실제로 빈 거지만 언니가 생각했던 어려운 소원은 아니었고요. 말아머니가 하늘이네 집에 머무르길 바라는 소원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65번. 말아머니가 램프 밖으로 나온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까닭을 찾아야 돼요. 누가? 말아머니가 램프 밖으로 나왔어요. 요정이란 말이죠. 준혁. 말아머니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궁금해서 램프 밖으로 나온 걸 거야. 아니죠. 가족, 일반인 가족, 행복한 가족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봐야겠다. 한달 살아봐야겠다. 이게 아니었죠. 서연. 말아머니는 성공한 요정이 되길 바랐기 때문에 램프 밖으로 나온 걸 거야. 아니에요. 실패한 요정이 되더라도 라는

말 있었잖아요. 선진, 마라머니는 최선을 다해 하늘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램프 밖으로 나온 걸 거야. 아, 이게 알맞은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하늘 위해서 최선 다하고 싶었다. 하늘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이런 말 있었죠. 66번입니다. 기억에 나타난 하늘이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 하늘이의 마음. 라는 거 기억하면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은 실패할 걸 각오하면서도 나에게 손 내밀었다니 가슴이 뭉클했다. 자, 하늘이의 마음. 마라머니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쵸? 내가 그런 어려운 소원 내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다니 좀 뭉클하다. 감동했다. 이렇게 마음을 추측할 수 있죠. 실패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다? 아니에요. 두려웠던 적 없어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펐다? 소원을 얘기한 건 전동 휠체어였고 그것을 들어주었어요. 마라머니의 진심을 알고 당황했다. 뭉클했다와 당황했다는 굉장히 다른 표현이죠. 감동했다는 비슷하지만, 그렇죠? 마라머니에게 속내를 털어놓아 후련했다. 역시 우리가 기억에 나타난 그런 하늘이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 67번입니다. 다음 질문에서 질문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한 가지 목적이 다른 게 있나 봐요. 1번. 왜 하늘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걸 망설였나요? 왜 그랬나요? 의도를 묻는 거죠. 그렇죠? 의도. 2번. 하늘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거 들어가면 의도를 묻는 거라고 했었죠. 왜 미안하다고 했나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엄마의 소원을 별로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까닭이라는 단어 역시 왜, 이유, 까닭 다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왜 그런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의도를 묻는 질문. 하늘이의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물어보는 거니까 역시 의도. 5번. 어려운 소원이란 하늘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것을 말하나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가 아니라, 아, 어려운 소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하늘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거 말하는 거, 그거 맞아요? 명료한 이해를 위해서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의도를 위한 거예요.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5번은 명료한 이해. 한번 적어볼까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내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니까, 목적이 다른 것은 5번 되겠네요. 여러 가지 이유 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램프의 요정,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찾아간다. 아, 하늘이에게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램프의 요정,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대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러 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늘이었잖아요. 마라머니는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며 눈을 찡긋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담, 제대로 찾아온 게 맞다. 나는 내가 좋으니까. 아, 나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난데, 언니가 잘 찾아왔네. 정말 좋으니까. 아, 나는 내가 좋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원 안 이루어지면 나더 멀리 가야 한다. 꼭 이루어지길 빌자고. 어째 마라머니가 나보다 더 간절해 보였다. 두 번째 소원을 빌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읽어볼까요? 사실 내 진짜 소원은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거다. 아, 하늘이가 소원을 뭘로 할까 고민했던 것들도 있고 실제 마라머니한테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진짜 소원은 뭐래요?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거래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 계단이나 턱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두 번째 소원인 전동 휠체어를 말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원했던 것은 아니고, 가장 원했던 것은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건데, 이건 언니가 들어주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훨씬 자유롭게 다니는 거.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던 두 번째 소원, 전동 휠체어 갖고 싶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늘이가 정말 사려 깊다, 착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마람언니가 실패한 요정이 되는 게 싫으니까. 여기도 또 이유가 나오죠. 너는 왜두 번째 소원을 말했니? 하면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죠. 마람언니가 너무 어려운 소원을 내가 얘기해가지고 실패한 요정이 되는 게 싫어서 제일 원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전동 휠체어를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내가 진짜 소원을 말했던 때로 다시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 겁니다. 문제 볼까요? 68번. 하늘이의 진짜 소원. 자, 여러 가지 소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아, 내가 이거 말할까? 그리고 이걸 말한 거, 두 번째 소원을 사실 얘기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죠. 그리고 정말 원했던 것도 있고, 뭐 엄마의 소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 뭐예요?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거. 1번에 바로 나오네요. 현재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는 지금 있는 내 모습, 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람언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늘이에게 온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곳에 가는 건 아니죠. 원하는 곳에 가도 자유롭게 가는 걸 원하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69번. 이 글의 주제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글쓴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글의 주제 같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준영, 몸이 불편한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우리가 하늘이처럼 뭔가 불편한 친구를 도와줘야 해. 이런 생각을 알수 있나요? 아니에요. 채은,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점은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아, 나 지금 내 모습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늘이가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욱,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늘이의 모습에서 진정한 나다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여기 정답이 있네요. 바꾸려고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다움, 진정한 내 모습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영이의 말과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거 램프의 요정 마람언니가 왜 하늘이에게 갔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왔잖아요. 그런 하늘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다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길 바랍니다. 알맞게 말한 친구는 대욱이라고 적으면 되겠군요. 70번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글쓴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제시한 질문의 목적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글쓴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한대요. 어떤 목적일까 우리가 알맞게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왜 그렇게 쓰셨나요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거 맞나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거죠? 다. 하늘이의 진짜 소원을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것이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글쓴이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적은 거니까 왜 진짜 소원을 어디든지, 혼자서도 어디든지 다니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하는 거잖아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죠. 마지막, 하늘이가 만든 소금을 마법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의 뜻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거죠.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차례로 다, 가, 나 라고 적었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럼 우리 70번 문제까지 교과서 내용 학습 잘 풀어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 뭔? 단원 정리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0쪽이에요.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고자 했던 첫 번째는요, 자료를 선별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주어진 자료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고, 인터넷에 검색할 수도 있었고,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모든 자료를 다쓸수 없으니까,
선별하고 골라야 됐어.

없단 말이죠. 그럴 때첫 번째, 준비하는 거예요. 발표를 한번 준비해 볼까? 그럼 이제 뭘 떠올려야 하지? 내가 주제를 뭘로 할까? 앞에 나가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발표할 매체, 내가 정한 주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매체는 무엇으로 할까? 인쇄 매체도 있고, 인터넷 매체도 있죠. 발표하는 목적, 내가 왜 발표를 하고 있지? 그 목적을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작품을 소개해주는 걸까? 목적에 따라서 매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발표에 활용할 자료의 유형은 무엇으로 할까? 뭐 글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래프, 영상 있는데 무엇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발표를 듣는 사람은 누군가? 친구들인가? 아니면 나보다 더 윗사람인가? 동생인가? 이런 걸 생각해도 좋겠죠? 발표에 활용할 자료가 최신의 것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자료를 가져오면 지금 이미 바뀐 게 많은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발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자료를 조사할 때는 첫 번째, 책에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책에서 찾아볼 때의 장점은요,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분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관련 책을 빌렸어요. 딱 펼치면 두꺼운, 뭐 얇은 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얇든 두껍든 글이 꽉차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무엇을 찾을 수 없어요? 영상 자료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인쇄 매체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영상을 담을 수는 없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방법, 장점은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으면 글도 볼수 있고, 사진도 볼수 있고, 표도 볼수 있고, 마지막 영상도 볼수 있죠? 다양한데, 단점도 장점과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료를 뭐할 때? 고를 때. 고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뭘 택해야 되지?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그리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 눈앞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질문하면 바로 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바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또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단점이겠네요. 또 과학관이나 전시관에 직접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발표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너무 많아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서 내가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자료의 유형입니다. 아까 2번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조사하는 방법과 자료 유형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자료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었어요. 유형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글은 뭐예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아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 자세한 설명이 있다고 했었죠. 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성도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죠. 글을 통해서. 표나 그래프는요, 수치나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 또한 수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면서 어느 지역에 이게 제일 많고 이게 어떻게 변화했고 이런 것들을 알기 좋은 자료가 뭐다? 표나 그래프이고요. 영상,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알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영상의 특성입니다. 뭔가 움직이는 것들 나타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영상으로 선생님 만나고 있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도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을 들려줘요?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우리가 책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영상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도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역시 영상의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이나 그림이요. 그림은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대상의 특징, 강조해서. 사진은요,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죠. 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짠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사진이죠, 사진.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료로 활용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좋은 발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자료를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많고 많은 자료 중에 어떤 것을 선별하는 걸까? 자, 자료 선별의 의미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은 뭔가 발표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골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내가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돼요. 자료는 너무 좋은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데, 내가 발표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료 유형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꽃의 모습이었는데 그냥 글로 나타내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 유형, 우리가 앞서 봤던 것들. 자료 유형과 내용이 발표 주제를 효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내가 판단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까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자료는 발표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고 요약하는 겁니다. 아, 이거 다 중요한데? 다 봤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꽉 글로 채워져 있으면 딱 발표를 듣는 사람이, 글이 너무 많아. 읽기 싫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하고 또한번더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만 딱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리고 발표하려고 자료를 선별할 때 무엇을 또 생각해야 하느냐?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 당연히 주제랑 동떨어지면 안 되고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너무 어려운 내용을 주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선별해야 하고요. 찾은 내용이 정확해야 해요. 허위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 정확한 정보라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누리집을 활용하면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니까 누군가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공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사할 때는요, 인터넷의 경우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야 돼요. 길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차례를 보고 관련 있는 부분만 찾아낼 수 있고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출처를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제시하고 어려운 말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꾸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발표할 때는 시작하는 말, 끝맺는 말, 내가 뭐라고 할지 미리 생각하고 연습도 해보고 연습하면서 말의 빠르기나 목소리의 크기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핵심 내용 다루는 것, 궁금한 내용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을 왜 해요? 크게 세 가지. 의도를 파악하거나 명료하게 이해하거나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죠. 왜? 에 해당하는 건 의도를 파악하는 거. 내가 정말 이해 잘했나? 이말 맞죠?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 하는 것은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고요. 질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하는 사람이 잘 이해하게 하려면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해야지 잘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미 얘기했는데 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질문할 때에는 질문의 목적을 생각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뭔지 표현해야 답변을 잘 들을 수 있고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언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런 의견을 내셨나요? 이런 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알고 싶은지, 질문한다는 행위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알아야 답하는 사람도 알맞은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방금, 단원 정리해서 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술술술술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방금 되짚어 봤으니까 한번 문제 봅시다. 1번과 2번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네요. 여자아이가 화산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할때 알맞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인터넷 매체? 아니죠. 책을 보고 있잖아요. 2번. 기억을 통해 화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찾을 수 있어요. 니은은 인쇄 매체를 활용한 조사 방법이다.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고 있죠. 니은을 활용해 조사할 때는 출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어떤 자료를 가져올 때 항상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 표기해야 하고요. 디귿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는 인터넷 매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2번. 디귿의 단점이에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단점이 있단 말이죠.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만나야 하니까 직접 찾아가는 게 조금 번거롭다. 단점 바로 나왔네요. 자료가 많아서 고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나 그림에 해당하겠죠? 3번.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고려할 점입니다. 자, 자료를 만들 때 알맞게 말한 친구 몇 명? 2명을 골라봅시다. 태수.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생각해야 돼. 그쵸? 이거, 정말 사실인가? 믿을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해야죠. 은영,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해야 돼. 맞아요.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주제와 어긋나면 안 돼요. 미리, 발표할 때 목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생각해야 돼. 목소리 크기는 발표할 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발표 자료를 만들 때니까, 알맞게 말한 친구, 태수와 은영이네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4번. 각 자료 유형의 특성을 알맞게 설명한 것몇 가지요? 두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각각의 자료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선택할까 고민도 할수 있는데요. 가는 뭐예요, 여러분? 글이네요, 글.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글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에 영상을 담을 수도 없다고요. 움직이는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라와 같은 영상이죠. 라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재생 일시정지 버튼 있는 거 보니까 라가 영상이네요. 그래서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백두산 화산 분화 횟수를 쉽게 알아보려면 달을 활용하는 게 좋다. 표네요. 횟수 같은 거, 정리된 거, 이거 다 자료를 활용하는 거 맞죠? 표, 그죠? 맞네요. 나는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나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 보여줄 수 있다. 자, 나는 뭐예요? 사진이죠. 이런 것은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착착 찍은 거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할 수도 있는 거, 나. 그림이나 사진의 특성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5번. 승아가 활용해야 할 자료 유형의 기호 한번 써봅시다. 승아, 동물의 한 사리 과정, 이게 발표 주제인가 봐요. 짧은 시간에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싶어. 아, 우리가 추천해줄 자료

아니면 X 하는 거예요. 발표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서 활용한다. 맞죠? 글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관련 있는 부분만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글 자료양이 많더라도 그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다? 그럼 너무 많은데요.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예요. 요약해야죠. 정리하고요. 따라서 OX 순서대로 적었으면 정답이에요. 네, 오늘 우리 잘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퀴즈도 확인해 주세요. 발표 자료를 선별할 때는 자료 유형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본다. OX 여러분 정답을 수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뉴런과학 2학년 단기 특강 강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셔서 이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위과학은요, 1학년 과학에 비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런데도요, 단순히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요. 또그 원리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보면서, 아, 그 현상이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진정한 과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년이 2학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개념이 조금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20강의 단기 특강 강좌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1강 수업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1강은 바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 강의의 시작은요, 그 수업을 관통하는 질문이자 그림으로 구성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여기 사진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물에 녹여 유리막대에 찍어 혀끝에 대어보니 짠맛이 나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식초는 시큼한 냄새가 나 라고 되어 있어요. 식초의 향을 맡으면서 시큼한 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항상 소금은 짠맛이 나고 식초는 시큼한 냄새가 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소금의 양이 달라지거나 혹은 식초의 양이 달라졌을 때 소금의 맛이 달라지고 식초의 향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1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히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션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원대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오늘 1강의 제목이죠. 물질의 특성의 정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특성은요,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초면 식초, 소금이면 소금,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시에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겉보기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우리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눈으로 볼수 있는 색깔,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을 이용하여서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금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금덩어리를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하나의 금은요, 10g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덩어리는 20g입니다. 우리 10g의 금덩어리가, 금 조각이 노란색이라고 할 때,

20g의 금 조각은 노란색일까요? 혹은 다른 색깔을 나타낼까요? 아이, 선생님, 10g이던 20g이던 당연히 금은 노란색이어야죠.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보면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그 물질의 특성은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식초의 부피가 커진다고 해서 시큼했던 향이 달콤한 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겉보기 성질 말고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은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밀도, 용해도,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밀도부터 끓는 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밀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건 부피가 1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 부피에 무엇을? 나무 조각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즉, 똑같이 1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갖고 있는, 이번에는 철 조각을 그렸습니다. 즉, 지금 단위 부피로 나무와 철은 부피가 같습니다. 부피가 같을 때 나무와 철중 질량이 더큰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철이 더클 거예요. 왜? 우리는 평소에 나무보다는 철이 더 무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단위 부피, 부피가 단위 부피 1로 같을 때 누가 더 질량이 크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도의 개념입니다. 지금 같은 부피에서 철의 질량이 더 컸다면 철이 나무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무엇을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을 우리는 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질량값과 부피값이 나온 물질이라면 우리가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밀도,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되어 있고요. 고체, 액체, 기체의 부피를 먼저 비교해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상태를 변화시킬 겁니다. 즉,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 물질의 상태만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기체일 때와 고체일 때 중에 어떨 때 부피가 가장 클까요? 우리는 1학년 때잘 배웠었죠. 무슨 상태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바로 기체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고, 고체일 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기체일 때 부피가 가장 크고, 고체일 때 부피가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요, 밀도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이 밀도 값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작아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기체에서 부피가 가장 컸어요. 그러면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기체에서 밀도가 가장 작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기체일 때 우리는 밀도가 가장 작고 고체일 때 밀도가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잘 적혀 있어요. 물은 예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은 물과 얼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페트병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이 페트병을 냉동실에 얼릴 거예요. 그러면 그 냉동실에서 언 페트병을 꺼냈을 때이 페트병의 부피 보통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처음에 냉동실에 넣기 전의 부피보다 조금 더 빵빵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액체 상태의 물보다
고체 상태의 얼음일 때의 부피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 수증기, 즉 기체 상태의 물의 부피가 가장 커요. 그런데 원래는 액체 상태의 부피가 중간에 와야 하지만 물만은 다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닌 고체 상태의 물인 얼음의 부피가 물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따라서 밀도도요, 수증기에서 가장 밀도가 작고요, 그리고 물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25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온도랑 기압은 중요한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제 중요한 거냐면, 바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의 밀도를 이야기할 때는 온도와 압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 살펴보면요. 헬륨의 밀도는 0.000164로 굉장히 작아요. 지금 보시면 아래에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밀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헬륨 풍선 이렇게 손에서 놓으면 공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저 위로 떠오릅니다. 밀도가 작으니까 공기보다 더 위로? 뜨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물의 밀도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음의 밀도는 0.9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정말 얼음이 물의 밀도보다 작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물에다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물 위에 뜨죠. 아, 얼음이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밀도는요,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하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정의해 보면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어떻게 돼요? 뜨게 되겠죠.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밀도가 1인 물에다가 밀도가 7이 넘는 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 아래로 철이 내려가게 됩니다. 아, 밀도는 이렇게 뜨고 가라앉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물질의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용해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용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용해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용질, 용매, 용해.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겠지만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금이라고 하는 용질이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요. 즉, 용해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소금물 용액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즉, 소금을 녹이는 물질은 뭐였어요? 물이라고 하는 용매였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지금 물에 녹은 건 무엇이었죠? 소금이었죠. 소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즉,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서 고르게 섞여 있는 결과물을 우리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물에다가 소금을 녹일 때요, 소금을 한없이 넣고 넣다 보면 언젠가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지점이 되고 오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용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용해되는데도 정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용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의 정의는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물 100g에 소금은 최대로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 일정 온도에서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이 용해도는요, 일정한 온도, 그리고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우리 아까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의도는 밀도

다음에 배우는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용해도는요, 이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해도 곡선은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로축을 먼저 볼게요. 용해곡선의 가로축은요, 온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세로축에는요, 용해도가 적혀져 있는데, 이때 용해도는 물 100g에 용질이 몇 g 녹아있냐라는 걸 수치로 나타낸 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해도곡선 하나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질산나트륨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80도일 때, 이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의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략 한145 정도가 용해도다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80도씨에서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이 최대로 145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때요, 14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145g을 다 녹인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용액 안에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여서 가득 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선생님이 145g까지 녹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용액에는 80도씨의 온도에서 20g까지만 녹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직 25g 정도를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포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번부터 읽어볼게요. 용해도 곡선상의 용액은요. 무슨 뜻이냐면 용해도에 있는 모든 용액들은 모두 포화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왜요? 최대로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인 용액의 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어떠한 물질이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질산칼륨의 곡선의 기울기 어떤가요? 굉장히 기울기가 크죠?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요. 80도씨일 때이 질산칼륨의 경우는 대략 거의 165g 이상의 용해도가 나타납니다. 165 이상의 용해도. 즉, 물 100g에 이 질산칼륨이 165g 이상 녹을 수 있어 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온도를 낮출게요. 온도를 20도씨로 낮추면요. 대략 이 질산칼륨은 한 32g 정도밖에 녹지 못합니다. 굉장히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죠. 즉, 어떤 뜻이냐면요.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는 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어떠한 물질? 큰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칼륨에 비해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아, 이 말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 물질이구나, 적은 물질이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용해도 곡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석출되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62.9g을 녹인 포화용액이라는 말은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다 녹인 거겠죠? 그 용액을 20도씨로 냉각하면 몇 그램의 질산칼륨이 석출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요, 이거 그래프에서 소수점까지 읽는 게 조금 어려워서 반올림해서 우리 63g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질산칼륨이 40도씨의 물 100g에 대략 한 63g까지 최대로 녹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포화 용액이에요. 이 용액을요, 몇 도로 20도씨로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러면 20도씨에는 대략 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32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63g을 녹였어요. 그런데 온도를 낮췄더니 20도씨에는 용해도가 32g이라고 합니다.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런데 내가 63g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3에서 32를 뺀 얼마는 약 31g은 어떻게 될까요? 녹지 못하고 결정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결정으로 다시 나오는 걸 석출된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그 섭출되는 그 질산칼륨의 질량은 약 31g 정도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그래프들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용해도가 점점점 커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온도가 올라갈수록 대부분의 고체는 용해도가 높아지는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요, 소금을 물에 녹일 때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일수록 소금이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번에는 기체 용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기체 용해도 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꼭 탄산 음료를 많이 예시로 듭니다. 우리 콜라와 사이다와 같은 탄산 음료 시원하게 해서 드시나요? 팔팔 끓여서 드시나요? 아니, 선생님, 누가 탄산 음료를 끓여서 먹어요? 시원하게 먹어야죠.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탄산 음료는 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얼음을 넣기도 하죠. 그 이유는 탄산 음료는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그 탄산 기체가 우리한테 잘 느껴집니다. 이 말은즉슨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음료수 안에, 물 안에 탄산 기체가 더잘 녹아든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으면 이 기체는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얼음물에 있는 탄산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온도가 높은 50도씨 물에 탄산음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얼음물에 있는 이 시험관 안에 탄산음료는 기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50도씨 물에 있는 이 안에 탄산음료는 기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탄산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다? 여기서 제일 작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즉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체 용해도는 줄어들고요. 반면에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물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클 거고요. 50도씨의 물에서 기체 용해도가 가장 작겠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아, 용해도를 크게 하고 싶으면 우리 온도는 낮춰야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 말고 압력의 영향도 받거든요. 우리가 탄산음료의 뚜껑을 딱 따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기포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즉, 뚜껑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압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압력이 줄어드니까 용해도가 작아져서 그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압력이 커지면 기체 용해도도 커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압력이 커진다라는 건 꾹꾹꾹 눌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 안에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커질수록 용해도는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물질의 특성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체가 끓어 기체가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우리가 끓을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그래프 1학년 때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요. 에탄올 10ml와 에탄올 20ml가 있습니다. 이 에탄올을 가열을 할 거예요. 가열을 하다가 우리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대략 몇 도씨 정도 되면 78도씨 정도 되면 20ml의 에탄올도, 10ml의 에탄올도, 20ml의 에탄올도 모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금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는 지점이죠. 우리 그때 일정한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아,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에탄올이 20ml로 양이 많아지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몇 분으로? 4분으로 늘어났어요. 10ml일 때는 2분 만에 우리가 끓는 점에 도달했거든요. 아, 양이 늘어나니까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그래프는요. 에탄올은 그대로 끓는 점이 지금 78도씨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탄올입니다.
메탄올은 지금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끓는 동안의 온도가 대략 65도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끓는 점도 달라지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보면요. 물질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물질의 양과는 관계없이 끓는 점은 일정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체가 녹아 액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즉 녹는 동안 유지되는 온도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녹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액체가 얼어서 고체로 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래요. 어는 동안이니까 이번에는 어는 점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고체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온도가 내려갈 때,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 즉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앞에서 본 끓는 점과 비슷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보았으니 이 개념으로 문제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크림은 물질 A와 E를 비커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E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을 쓰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눈 것인데,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어디로?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겠죠. 따라서 밀도가 큰 물질은 바로 뭐예요? 이가 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거꾸로 밀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제일 위에 떠 있는 A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A와 D 중 포화 용액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포화 용액은요, 우리가 용해도, 즉 예를 들어 물 100g에 녹아들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가 50g이라면 그 50g이 다 녹았을 때 최대로 다 녹아 들어간 상태를 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래프 보면은요, 80도씨일 때 B 지점의 용해도는 150이래요. 그런데 이 B 지점은 150이 다 녹아든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의 지점은 포화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용액은 B하고 C가 되겠네요. 정답은 B, C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은요. 같은 그래프에서요. D용액을 몇 도씨로 냉각시켜야 포화 상태가 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용액 보면요. 지금 150까지 녹일 수 있는데 얼마까지밖에 100g밖에 녹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온도를 낮춰볼게요. 온도를 낮추다 보면은 용해도 곡선에 만나는 그 순간,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답은 60도씨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액체 물질 A와 C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액체 물질 A, B, C를 가열하다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점이 있어요. 아, 이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할 거고요. A, B, C의 끓는 점은 지금 모두 같죠. 기억 볼게요. A와 C는 끓는 점이 같습니다. 맞고요. A와 C는 고체 상태로 변하는 중일까요? 아니죠. 액체 물질을 가열한대요. 그럼 이제는 기체로 변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티긋. A의 질량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질량이 크다라는 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의 경우는 가장 빠르게 끓는 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우리가 A의 질량은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개념을 클리어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밀도의 정의는요, 무엇을 부피로 나눈 것이었는지, 우리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다 써주시면 되냐면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1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시작한 1강이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토론하는 절차 열심히 공부하면서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소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원 확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확인 평가 들어갑니다. 짜자자자자자. 평가 들어가기 전에 라면 확인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리 토론 순서를 배웠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주장 펼치기 했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점, 약점을 잘 기록해 놨다가 반론하기, 예, 반론하기 해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근거가 이상한데요? 제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뭐, 답변하세요. 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상대방의 반론, 또 상대방의 주장을 잘 거둬들이면서, 즉, 반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마지막 판정단이, 이렇게 이렇게 종합해 본 결과, 이번에는 찬성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니면 반대 측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여기에서 그 토론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주장이 또는 근거가 타당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타당성, 타당성이란 말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옳은가, 네, 옳은가 또는 합당한가. 이것과 같은 뜻이라고 했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옳습니다. 이런 뜻이고, 합당합니다. 적절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근거에 필요한 타당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관련성과 신뢰성과 충분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외웠었죠? 성은 신시요. 이름은 관충이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관련성. 근거가 주장이나 이유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근거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세 개가 또 낫겠죠. 자, 이렇게 충분하게 이 정보가 구체적이고 충분해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우리 이 단원에서 처음으로 만나본 지문이었습니다. 터널 공사를 해야 된다. 예, 찬성하는 쪽이고, 터널 공사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야 토론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게 찬성 측의 주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찬성이라면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알수 있겠어요? 자, 이게 찬성 쪽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앞에 만약에 사회자가 있다면, 자, 이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제가 뭐였을까요?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가 주제였겠죠. 그죠? 그래서 확실해졌으니까 느낌표.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이유들이 있겠죠. 아유, 이거 터널을 안 만드니까 길이 굽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어요. 예, 그리고 산을 이렇게 뺑 둘러서 돌아가게 되어서 어디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게 이유였겠죠. 그래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찬성 측의 주장이었고요. 반대하는 쪽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 측의 주장을 펼쳤고, 이유도 여기 나와야겠죠? 우리 이제 한번 한 단원을 쫙 공부했기 때문에 주장 다음에 이유가 곧바로 따라온다는 걸다알 거예요. 터널 공사로 생기는 소음과 진동이 결국엔 뒷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네, 우리 마을에 있는 뒷산에 있는 천연 기념물 보세요. 이 수리부엉이의 터전이 위태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일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린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아, 말하기 방법 중에 토론이라는 게 있구나. 이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팽팽한 대결을 볼수 있는 말하기 방식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가와 나 가운데서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의견의 기호는 나라고 쓰면 되겠네요. 터널 공사 찬성 측이 내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쵸?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또뺑 둘러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길이 굽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어요. 소음과 진동은 마을 뒷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의 터전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아니면 뭐 질 것이니까요. 네, 졌으니까요. 아니지. 위태로워진 게 벌써 아니지. 아직 턴을 안 뚫었으니까. 예, 위태로워질 테니까 안 됩니다. 네, 이건 반대측이 이렇게 되겠죠. 반대측. 다음에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토론은 언제 필요한 것일까?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 궁금하다? 그럼 뭐예요? 조사해야지. 그쵸? 이건 조사해야 돼요. 또는 뭔가 누구에게 물어봐야지. 얼굴을 맞대놓고 물어볼 수 있어. 전문가에게. 그러면 이건 면담이라고 하죠. 이거는. 면담. 들어봤죠? 예. 네.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어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면담이죠? 이게 면담. 자.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협의를 보고 토의를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어? 뭐 짬짜면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뭐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 저녁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뭐 이런 거.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서로 의견이 짜잔.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습니다. 대립합니다. 찬성이야. 난 반대야. 꽝! 꽝!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토론이죠. 어떤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나뉠 때예요. 나뉜다는 건 어떻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뭘 한다? 토론을 한다. 다와 라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안타까운 건 가끔 가다요. 가끔 어떤 때가 되면 어른들이 나오셔서, 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예, 그 토론을 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그 교재에서 본 것처럼 사회자가, 자, 말씀하십시오. 찬성측 어쩌고저쩌고, 반대측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면 이제 2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반론 준비하십시오. 이런 거. 이게 잘안 돼. 왜냐면 찬성측이 막 뭐라고 얘기할 때 반론측이 막 끼어들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되질 않아. 예. 그래서는 이 토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토론이 굉장히 어려운 말하기예요. 말하기 형식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시간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는 말하기인데 그렇게 하면 토론이 안 되죠. 예.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학급에서 토론할 때. 아,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회자 나왔습니다. 찬성 측 나왔습니다. 그럼, 아, 이거 토론이구나. 알수 있죠? 지금부터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누가 얘기해줘요? 사회자가 얘기해주는 겁니다. 예,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 주제를 얘기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제는 사회자가 던져주는 거예요. 왜? 진행자니까. 자, 이 주제를 논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좀 어려운 말로. 자, 이걸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거죠. 찬성 측부터, 누구부터? 자, 여기 찬성 측 얘기하세요 하고, 차례까지도 누가 지정해줘요? 사회자가 지정해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거안 돼요. 예,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측 눈에 잘 띄게 네모 한번 해봅시다. 누리소통망은, 이거 SNS라고도 하죠?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가 찬성이래요. 그러면 여기 주제가 뭘까요? 그렇지.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 예, 그대로 베껴 넣으면 되지.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찬성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주제가 되겠죠.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는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장이 되는 것이고, 예. 주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유,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 계속 얘기 나눴었죠? 근거는 자료다라고 했어요. 근거의 다른 말은 자료다. 객관적으로 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게 근거잖아요. 그쵸? 네, 여기까지가 근거다. 예, 네, 자료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거는 꼭, 예, 비록 문제를 푸느라고, 예, 빨리 읽어 내려가야 되지만 꼭 기억하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설문조사를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국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초등학생의 누리소통망 이용률이 2023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어요. 자, 이러한 방향,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 지속될 거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생에게 누리소통망은 자연스럽고, 예, 그 다음에 편안한 소통법이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거가 튼튼하니까 주장도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고 더 많은 친구와 쉽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우정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글에 있는 이말 속에 있는 모든 이유와 모든 근거가 오로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주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예, 굉장히 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찬성 측의 장점이죠. 그랬더니 이제 반대측에 나왔는데,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제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은 누리소통망처럼 이런 가상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은 현실 세계라는 것이죠. 가상과 현실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맨날 이거 문자로 막 이렇게 계속 이런 걸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선생님이 기사로 봤어요. 요즘에 이그 누리소통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누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짜장면 먹을래? 나 먹을래? 아니, 난 다른 거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얼른 안 하고, 그냥 물어본 사람을 이렇게 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응시만 하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원인을 봤더니, 여기에 익숙한 거야, 너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이게 보통 우리가 티키타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고 주고받고 듣고 또 얘기하고 질문하고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게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네, 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필요한 거 있으세요? 보고만 있다는 거야. 내가 있었나? 없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대화 기술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지금 그 이유로 갖고 온 거죠. 자, 여기 이제 이건 이유고요. 이건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뭘까요? 교육 전문가의 말,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걸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근거가 되겠죠. 교육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자,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이야. 누군지 몰라.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는, 야, 그랬어? 응, 그랬어. 즉각즉각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전화마저도 힘든 거야. 이거 하다가, 생각하다가, 이렇게만 하다가. 자, 기억에 들어갈 토론 주제는, 네,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 그대로 베꼈으면 되겠죠. 자, 니은에서 리을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의견이죠? 주장으로 해도 돼요. 자, 그다음.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요게 뭐예요? 요거는 이유죠, 이유. 자, 그리고 소위 객관적인 자료다 하고 갖고 온게 요거죠. 그래서 리을. 근데 조금 부족하죠. 그 교육 전문가가 누군지를 알려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돼요? 공격법, 공격을 받죠. 찬성 측으로부터 반론해서 이게 큰 약점으로 작용하죠. 자, 반대 측. 찬성 측은 누리소통망에 우정을 썼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찬성 측의 주장을 가지고 와요. 하지만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론 부분이죠? 네. 반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찬성 측들이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는 그 생각과 달라요. 하고 반론을 펼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사용하는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까지 합니다. 이거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허점이다! 그래가지고 탁 질문도, 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봐!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물론,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반대 측에서, 오호, 우리가 이겼어. 할수 있어. 그런데 이걸 잘 되받아치죠? 예,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뭐 학교도 뭐 자연스럽게 갈등, 다툼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단체나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이를 통해. 오히려, 예, 누리소통망을 통해 이걸 조정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어떻게 돼요? 반론이 들어왔어요. 이 반론을 잘 섞어서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찬성 측이 반론을 펴고요. 반대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이제 반론할 차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허점을 딱 꿰뚫었을까? 반대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 근거를 제시한 게 어느 교육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그 교육 전문가가 누구죠? 궁금해요. 정확한 언급을 왜안 해주세요? 언급 없이 그냥 쓱 넘어가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믿음직하지가 않은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교육 전문가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누군데요, 도대체? 정확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진짜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거 왜 슬쩍 넘어가지? 이상한데? 수상한데? 혹시 하면서 이제 진짜 누군데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토론의 절차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반론하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건 첫 번째 주장 펼치기, 그다음 반론하기, 그다음에 주장을 다져 놓으면 판정단이 알아서 판정을 해주겠죠. 기억관 이유는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거죠? 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고 답변까지 훌륭하게 했습니다. 판정단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칭찬해 주고요. 요 반론하기 부분에서 찬성 측은 반대 측 자료의 신뢰성을 잘 지적했다고, 또 반대 측이 누리소통망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구 간 다툼과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잘 짚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두 번째는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잘 제시했는지를 자기네들이 보겠다. 자, 그래서 이제 반론하기 단계에서 이 반론하기가 중요하다고. 토론하기 대회에서 우승하는 팀들은요, 여기를 잘해요. 반론하기 단계에서 상대편 근거에 허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반론을 제기한 찬성 측의 토론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찬성 측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서 승리한 토론 그 팀하고 이제 또 붙겠죠. 이 토론 단계에서 한 일을 두 가지 고르래요. 자, 뭐예요? 판정한 것이죠? 네, 그래서 판정을 했다. 그 다음에 잘한 점, 부족한 점을 잘 평가했다. 2번, 3번. 판정 결과와 그렇게 판정한 까닭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찬성 측이 설득력 있다고 판정을 했고요. 예, 반론하기 단계에서
허점을 잘 발견해서 반론을 잘 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근거 찾는 방법, 네. 전문가의 의견, 그 다음에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내가 쓴 일기장, 이거네, 그치? 예. 일기장이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일기장 내용이. 설문조사, 그 다음에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윤리성이 먼저냐, 효율성이 먼저냐, 요거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가,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간과하면, 즉 무시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이 있었었죠. 어쨌든 안 좋은 게 여기 들어가야 돼, 그죠? 자, 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다양한데 그 중에 저작권 침해 문제 들고 왔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악용 문제도 있다고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들고 온 게 아니죠. 바로 통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죠. 자, 이것이 바로 든든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끝맺음 했었습니다. 자, 글쓴이가 지적한 인공지능의 문제점 무엇이었어요? 네, 윤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거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빨리빨리 가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간과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쁜 거겠죠. 그래서 재앙이 맞습니다. 2번. 나머지는 네, 다 좋은 것들이죠. 자, 글쓴이의 주장을 바르게 파악한 친구는 누굴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야. 자, 인공지능 관련 범죄를 막을 적절한 대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야. 이거 아니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그 주장이야. 그래서 준영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이게 도덕성, 윤리성도 먼저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은 글쓴이가 제시한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 주장이 아니라 이유예요. 주장 다음에 항상 이유가 나오죠.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막 그냥 속도 경쟁만 하면서 개발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글에 보면은 사이버 범죄라고 했어요. 네, 범죄 및 악용 문제와 같은 무슨 문제? 윤리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쓴이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무엇을 들고 왔어요? 자료 들고 왔죠? 이걸 근거라고 한다고 했죠. 계속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외울 지경이 되어야 돼. 알았죠? 제시한 건 뭐예요? 네, 바로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 들고 나왔죠?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의견입니다. 다른 주장이에요. 이번엔 윤리성 말고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달래요. 인공지능이 자율주행, 의료진단, 재난대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정말 자연적으로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큰 이득이 뭐라는 거야?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개발 속도를 늦추면 안 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을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효율성을 우선하면 좋은 점이 있대요. 인공지능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더 빠르게 개발되고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고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 그래서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면서 결국엔 그 결과가 무엇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개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 사람이 근거로 갖고 오는 게 뭐예요? 설문조사.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읽어봤죠. 예. 설문조사 왜 갖고 왔어요? 근거 자료로 쓰기 위해서.
글쓴이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이 윤리성이다. 그건 앞에 글이었고. 자, 이번에는 그 핵심은 효율성이다. 효율이 뭐라 그랬어요? 노력 대비 무엇이 큰 거야? 내가 얻는 결과물이 클 때. 이게 효율성이라고 했어요. 반대가 되면 비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 글에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유라면 그 이유마저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게 근거 자료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들고 왔어요? 바로 설문조사 자료를 들고 왔죠. 자, 그래서 나입니다. 신문기사라든가 전문가 인터뷰 내용도 근거 자료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요거 갖고 왔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는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거가 중요한 건 다른 거다 빼고, 다른 거다 빼고 이것만 봐. 근거가 타당한지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근거가 옳은지 합당한지 이거 보자.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신관충이라고 했어요. 자, 신뢰,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출처가 확실해. 믿을 수 있는 출처야. 그리고 그래프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게 신뢰성. 그다음에 이거 근거가 주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잘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엉뚱한 근거 아닌데? 그러면 뭐예요? 이거. 나머지 하나 이거네요. 근거가 아주 풍부해. 정보가 아주 풍부하다고 충분해. 이거죠. 자, 17번에서 답한 근거가 이유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쓰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래요. 예. 이거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 내려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잘 이제 써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그 까닭을 잘써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그 조사 자료라는 거,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믿을만 하다, 신뢰성 있다, 그리고 관련성도 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즉, 관련성과 신뢰성을 여러분이 언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 많이 써봤자 점수 못 얻습니다. 자, 충분성, 관련성, 신뢰성을 여기서 건드려 줘야 된다. 토론을 할때 토론의 규칙과 절차에 맞게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0: 누굴까요? 토론자, 사회자, 반정단.
1: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단원 확인 평가를 쭉 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토론에 대한 모든 걸 한번 쫙 훑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화가 다 됐나요? 자, 그럼 소화가 됐으면, 어우, 속 편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뒤쪽에 있는 문제에 엑기스 같은 문제들 남아 있죠? 그 문제들 풀고 서술형까지 넘어가서 우리 서술형 문제들로 한번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구원 픽은 몇 번이냐? 24번과 25번입니다. 페이지 25쪽에 남아있는 그 문제들 중에 제일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이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요 그림들을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던 그림에서 뭔가 특별한 조건들을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 앞으로는 그런 그림을 보면 좀더 빠르게 무언가 크기 특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두 문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내부의 한점 P가 존재하고요. 삼각형 PCD가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각 BCP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마름모 안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한 그림이 25번이에요. 25번은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구원픽으로 고를까 선생님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마름모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게 시험에 훨씬 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 25번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 문제다라는 거고요.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이 모든 변의 길이들은 전부 다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각형 ABCD가 마름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변 CD와 나머지 변들도 길이가 모두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D의 길이, 그리고 BC의 길이, 그리고 AB의 길이가 모두 동일해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 다음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구나,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물론 이 문제의 답을 구할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답 구하려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보시면 요 정삼각형이니까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60도일 거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각 ADC라고 이야기하는 이각이, 그렇지, 20도와 더해서 80도가 될 거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80도야. 마름모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만족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서 요 옆에 있는 각 C, 즉각 BC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이게 100도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80도니까 너 100도여야 더해야 180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름모이기 이전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자, 근데 정삼각형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각의 크기가 60도죠. 그럼 100도에서 60도를 빼면 내가 찾는 각 40도하고 등장할 거거든요. 정답은 저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이게 답을 찾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아,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길이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눈에 발견해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야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은가요?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쪽에 있는 각들을 구하면서 나머지 모든 각을 다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각들을 다 찾을 겁니다. 자, 이거 20도야.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160도여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니까 80도씩 나누어 가질 거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아까 요 각의 크기가 40도다라는 거 우리 찾아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 똑같으면서 더해서 140도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70도다라고 이렇게 각의 크기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60도니까,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각들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나요? 이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각들을 물어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나머지 각들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는 100도에서 80도를 빼냈으니까 20도고요. 자,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는 80도에서 70도를 빼냈으니까 10도다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가 150도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모든 각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지금 마름모와 정삼각형에서 전부 다 찾아서 표시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25번에 있을 거고요. 우리 25번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합동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괜찮니?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DAC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요. 여기 있는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그리고 BC의 연장선과 만나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노란색 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AD 이렇게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랬을 때 다음의 조건들을 가지고 각 AEC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EC라는 각의 크기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동그라미죠. 왜냐? 선분 AD하고요, 선분 BC 서로 평행이고, BC의 연장선인 BE와도 AD는 평행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Z자 만들어내면서, 엇각의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다.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해서 절반 하면 동그라미 하나 구할 수 있으니까 너랑 똑같은 각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지. 그 각이 바로 이쪽에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각의 크기 구해내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75도라는 각의 옆에 있는 각이니까 내가 찾는 각 ACB라는 각과 65도를 더하면 이거 이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105도가 나와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05도에서 65도를 빼면 되니까요. 이 각의 크기는 40도다 생각할 수 있고, 그 40도가 옮겨가니까, 자, 20도, 20도로 나누어지면서 내가 찾는 각 AEC의 크기, 자, 이거 20도다라고 이렇게 정답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보일 거예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이쪽에도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ACE라는 삼각형이 눈에 보일 거죠.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CE가 역시나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 각의 크기 75도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네가 평행사변형이니까 동의각이야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180도에서 20도, 20도, 65도 빼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엇각의 형태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지만 이 75도 이리 옮겨놓고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180도에서 요거 두개 빼서 140도 빼내면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 합이 40도여야 돼. 따라서 각각이 20도다라고 이런 식의 접근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23번 문제도 조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2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인 등

유연 사다리꼴 ABCD가 존재하고 그때 AD와 AB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발이 주어지면요. 당연히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지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이 문제에서만 성립하는 게 뭡니까? 바로 AD와 AB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윗변의 길이가 변 AB와 길이가 똑같아진다라는 성질이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됐죠?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더 특별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각들이 똑같아지는지를 미리 생각해 놓고 있다면 문제를 풀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요 그림을 정리해서 같은 크기의 각들을 찾아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은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다시 등장할 그림이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구원픽 골라놓은 문제들 혹은 개념책에서 우리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로 골라놓은 문제들 어떤 문제들 많이 고릅니까? 이 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원까지 계속 이어져서 똑같은 그림이 등장할 문제들에서 많이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그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변의 길이들이 똑같은 거 표시해 봤으니까요. 각의 크기가 같은 거 찾아볼 거예요. 먼저 27도 그냥 동그라미라고 편하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 동그라미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왜 그래? 평행선이니까 엇각으로 옮겨갈 겁니다. 괜찮니? 좋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또 어디로 옮겨와요? 그래요. 이쪽으로 옮겨와요.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옮겨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또이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BD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반대쪽으로 또 넘어온다 이거지. 아, 너도 동그라미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너도 동그라미고요. 그렇다면 너도 동그라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 당연하죠. 여기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일 테니까. 됐니? 그래서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각의 크기들은 모두 다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곡지각으로 나머지 각은 당연히 같을 거니까. 아, 괜찮아? 좋았어.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 똑같은 거 생각해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27도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좋았어. 이제 계산해 보자.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 놨으니까, 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에서 27도만 빼내면 내가 원하는 각 찾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각의 크기 뭐랑 똑같아요?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꼴이니까 너랑 똑같아요. 그럼 이 각은 바로 27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7도랑 더해서 180도 만들어져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각 BAD를 생각해 보면 180도에서 54도 빼낸 겁니다. 이게 126도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요각의 크기가 126도니까 그 126도에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27도 빼내면 되겠죠? 각 CDB는 126도에서 27도 다시 한번 빼내면 되고요. 그러면 99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어요. 괜찮니? 이런 식의 접근,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접근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 친구들이 많이 눈에 보는 건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눈에 많이 볼 거고, 그렇다면 선생님은 삼각형의 외곽을 하나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려 보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각 옆에 있는 이 외곽의 크기와 이 내각 하나를 활용하면 널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 볼 거예요. 너도 동그라미, 너도 동그라미, 너도 동그라미 하고 쓰여지니까 여기 있는 각 BOC가 이게 180도에서 27도 두 개를 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126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126도가 내가 찾는 각과 27도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 이게 이 126도에서 27도를 한번더 빼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삼각형의 하나의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정답 99도 하고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좋았어.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해줬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윗변의 길이가 변 AB와 똑같아지면 이등변 삼각형들이 양쪽에 생겨난다. 아, 가게 크기 똑같은 것들을 다 옮길 수 있다. 위아래 삼각형 이거 닮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계속 이어가 볼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괜찮지? 자, 그래서 요 얘기들 24번 문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됐지? 다음 문제 가봅시다. 그러면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사각형이 있고 그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점 E에 대해서 삼각형 EBC가 정삼각형으로 주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각 BDE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끝에 있는 이각의 크기 구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요. 앞에 있는 22번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풀어라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난해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들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의 길이 똑같은 것들을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변, 이변, 요변, 정삼각형의 변이니까 다 길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변들도 정사각형의 한 변으로서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순간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이죠. 그래. 삼각형 EDC라고 이야기하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좋아요. 그러면 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별표 해 놓은 각만 빼내면 우리 문제의 정답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별표 해 놓은 각은 몇 도인데? 그렇지. 45도지. 정사각형에 대각선 그려가지고 나누어 놓은 각이니까요. 당연히 저 별표는 45도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표시되어져 있는 각 EDC만 구하면 45도 빼내서 정답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거 문제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알았다면 이제 이 삼각형 봅시다. 자, 요 삼각형에서 너는 직각인데 너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60도 하고 쓸수 있겠지. 그래서 각 ECB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3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30도를 꼭지각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EDC와 DE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두 개가 크기가 똑같으면서 더해서 150도 나와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니? 그렇다면 150도를 둘로 나누니까 너 75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의 전략대로라면 BDE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75도에서 90도를 대각선이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는 45도를 빼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요. 이각의 크기가 3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합동, 이게 또 나중에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요. 요각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삼각형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분 AE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됐죠? 이거 왜 합동입니까? 선분 AB의 길이, 그렇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똑같아. 그런데 정삼각형이니까 너도 똑같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은 30도로 항상 같아질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삼각형 ABE라는 삼각형과 DCE라는 삼각형이 서로 SAS 합동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EA와 선분 ED의 길이도 같아집니다. 즉, 자,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 같아지니까 너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됐나요? 좋아. 이걸요, 그냥 쉽게, 편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으면요, 좌우 대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요거, 정삼각형이니까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딱 떨구면 이등분한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얘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완벽하게 접힌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선 그려주는 이 그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그림이 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 수선의 발을 샥 내려 그은 다음에 양쪽 접으면 완벽하게 똑같아. 딱 포개져라고 생각하시는 게이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됐죠? 합동 이등변 삼각형에 관련된

대한 얘기들까지도 선생님이 다 드렸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에서 공부해보고 고민해볼 것들은 다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단원 서술형 대비 1번 문제 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서술형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와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객관식 문제 풀어가는 것처럼 풀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문제 풀이 이해하시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세모하고 표현해 놓은 것들을 그냥 식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서술형 풀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C가 140도로 주어져 있을 때 선문 AD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 E에 대해서 각 EAB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140도 때문에 우리는 네가 40도야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엇각으로 똑같으니까 너도 40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그냥 몇 도야? 40도 하고 쓰면 된다 이거지. 됐지? 선생님, 이러면 서술형 풀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식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 40도라는 거 어떻게 구한 겁니까? 각 A, B, C라는 각과 각 B, C, 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이웃하게 붙어 있는 각이니까 더해서 180도다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40도 넘겨서 빼면 각 A, B, C가 40도구나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죠. 그래요. 40도라고 한마디로 쓴 걸, 그걸 그냥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때요? 얘네 둘이 서로 엇각이다라는 것 때문에 같아지는 걸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각 EAB의 크기가 각 ABC의 크기하고 같아지는데, 그래서 40도인데, 이게 무엇 때문이더라? 엇각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서술형 풀이가 충분히 작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술형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먼저 한번 접근해 보고 그걸 그냥 식으로 바꿔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실전책 문제를 풀 때는요, 문제 숫자가 좀 많거든요. 개념책보다 보통 한 강의당 세 문제? 뭐, 이 정도 문제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풀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대비라고는 하지만 서술형 대비 문제를 객관식처럼 풀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방금처럼 우리 식을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신다면 충분한 서술형 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에 조금 버겁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념책에 가셔서 서술형 문제가 대단원 하나당 한 강씩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책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여섯 문제를 정말 천천히 서술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풀이들을 한번 보고 오셔서 스스로 따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존재하고, 그때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선문 AB의 길이를 7cm라고 했을 때,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0cm다, 삼각형 AB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20cm니까, 대각선을 반으로, 그리고 각 AOD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90도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지. 이건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뭐야?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지. 이유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다라는 걸 우리 그 이유로 제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Y도에다가 24도를 더한 게 90도다라고 쓰면서 Y값 구할 수 있겠다. 24 넘겨서 빼면요, 우리 66하고 쓸수 있나요? 그래서 y가 66하고 우리 정답 쓰여지죠. 그럼 여기 있는 15와 66 더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 플러스 y를 81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감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천천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객관식이랑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엇각을 사용해서 객관식에서는 한 번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서술형이니까 엇각 활용해서 옮겨주면 좋겠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하자. 그랬을 때 OA, OB, OC, OD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면서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그랬을 때각 BDC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뭐야?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가격 크기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45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정사각형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아 합동이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렇잖아, 두 변의 길이와 사이의 끼인 각이 같아진다라는 게 대놓고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이 되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이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술을 해주시면 되죠. 삼각형들이 합동이다라는 걸 우리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게 90도고요. 이게 당연히 정확히 반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합동이니까. 그래서 요 가격 크기가 45도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뭐 자세히 서술할 필요조차 없이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정사각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합동이라는 게 그 안에 앞에서 이미 증명이 다 됐으니까 이각, 이각, 이각, 이각,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모두 다 똑같을 거고 45도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술형 문제 5번부터 진행할 텐데요. 조금 난이도 올라가니까요. 선생님 좀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누구나 암호를 풀어라.
1: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응, 응. 어? 짠짠! 이것 봐!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초대장!
1: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야?
2: 그래! 우리 모두 다 초대받았어!
1: 그런데 곰기요원은 어딨지?
2: 곰기요원은 아까 전에 벌써 출발했어! 저기 봐!
1: 여기는 누구나 비밀작전 회의! 암호를 푼 요원만 들어갈 수 있어!
3: 누구나 비밀작전 회의! 과연 나도 암호를 풀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떨리는구만!
4: 누구나 요원이라면 암호를 푸시오! 보시오.
3: 좋았어. 덤벼라 암호. 어? 이건? 이건 바로
1: 3 더하기 1은
2: 4와 같습니다.
3: 아하. 몰라 몰라. 아니, 알아라 별에서 해결한 문제랑 똑같잖아.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더하기 5 더하기 2.

0: 차분하게 정과
1: 경구 암호를 틀렸습니다.
2: 누구나 요원 맞습니까? 암호를 다시 풀어주시죠.
3: 다시 풀어주시죠.
0: 틀렸다고요?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이런 귀여운 실수를 했구만. 5 더하기 2는 7. 더하기와 7. 자, 그럼 다시 곰기 요원 입장합니다.
1: 그림과 다릅니다. 그림과 다릅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2: 아니, 당신 누구야?
3: 누구야? 누구야?
0: 누구긴 누구야? 떠오르는 신입 요원 곰기.
4: 곰? 뭐? 누구?
2: 누구든 암호를 틀리면 입장할 수 없다. 없다. 없다.
0: 아니 아니, 저 진짜 누구나 신입 요원.
5: 큰일이야. 곰기 요원이 암호 풀기에 실패했어. 어떡하지?
6: 곰기 요원은 왜 암호를 틀렸을까?
5: 곰기 요원의 답이 그림과 맞지 않았거든.
6: 우리 그림을 다시 볼까?
5: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줄 요원은? 자, 오, 우리 서윤 요원.
7: 당근이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두 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 개가 된 것 같아.
6: 맞아 맞아. 다섯 개의 당근 중 두 개의 당근이 가버렸지. 거짓말 당근.
5: 그렇다면 암호 속 네모에는 뭐가 알맞을까요?
8: 빼기.
6: 그렇지. 그럼 오늘은 빼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5: 좋아. 같이 잘 살펴보고 한 번에 암호를 통과하자고. 빼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6: 아하, 이게 바로 빼기. 그런데 이 빼기는 언제 필요한 걸까?
5: 예를 들어서 이럴 때?
6: 당근 아이스크림이 6개. 아, 그런데 그중 4개나 녹아버렸어.
5: 그럼 남은 아이스크림은 몇 개지?
8: 2개.
6: 딩동댕동. 바로바로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8: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5: 6과 4의 차는 2입니다.
8: 6과 4의 차는 2입니다.
6: 아하! 빼기는 이렇게 무언가를 덜어내거나 뿅 사라질 때 사용할 수 있구나.
5: 그리고 또 이럴 때 빼기가 필요하지. 요원은 셋, 의자는 둘.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해볼까?
6: 요원과 의자를 하나씩 이어보면, 의자가 하나 더 적네.
5: 이 상황이 바로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8: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6: 3과 2의 차는 1입니다.
8: 3과 2의 차는 1입니다.
6: 빼기는 수의 차이를 비교할 때도 쓰는구나.
5: 맞아 맞아. 곰기 요원, 이럴 땐 빼기를 쓰는 거야.
0: 아하. 곰기 요원, 다시 도전. 당근 5개에서 2개가 빠졌구만. 그렇다면 이건 바로 빼기 상황. 5 빼기 2는 4.

0: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나 요원 봄기님 환영합니다.
1: 봄기 요원 어서 들어오시죠.
2: 차!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누! 나!
3: 저는 5입니다.
4: 5 빼기 5는
5: 0.

0: 파티는
1: 이와 같습니다.
2: 사와이의 차는 이입니다.
1: 이때기 영은
0: 이와 같습니다.
2: 이와 영의 차는 이입니다.
1: 빼기 빼기
0: 누구나 누구나

0: 이겨서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이야.
1: 요원들의 점수는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줄게.
0: 몇 개나 쓰러뜨릴 수 있는지 궁금한걸. 그럼 첫 번째 선수 서연 여왕
1: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0: 네, 대굴. 와, 몇 점?
1: 아홉 개 중에서 네 개가 쓰러졌네요.
0: 굿배기 4는 5와 같습니다. 5점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 승하 요원 준비.
1: 공을 들어주시고 굴려주세요.
0: 대굴. 우와, 점점.
1: 이번에는 아홉 개 중에서 여섯 개가 쓰러졌습니다.
0: 9와 6의 차는 3입니다. 3점입니다.
2: 와, 잘했어.
0: 마지막 선수는 검기 요원.
1: 검기 요원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2: 자, 좋았어. 원, 투, 하!
0: 아니, 잠깐, 어디로 가는 게 좋아?
1: 저런. 아홉 개 중에서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0: 굿배기 형은 9와 같습니다.
2: 그럼 난 9점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 건가?
0: 그럴 리가 있겠어.
1: 아휴, 곰기도 참.
2: 어쨌든 오늘 훈련도 모두 대성공.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어? 어, 호또가 너 게임 좀 그만해.
1: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해도 돼.
0: 너 오늘만이 아니고 요즘 맨날 맨날 휴대폰만 보잖아. 게임했다가 영상 봤다가.
1: 아이, 누나 때문에 죽었잖아.
2: 다시 해야지.
0: 에이, 그만해. 너 그러다가 어,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병나면 어쩌라고 그래.
1: 휴대폰 좀 본다고 병이 난다고?
0: 그래, 너 맨날 스마트폰 보다가 병난 세자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세자 이야기?
0: 어.
1: 기억 안 나.
0: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신난다.

0: 그 일은 한동안 휴대폰을 멀리하던 세자가 재밌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기게 되었다.
1: 신이나 신이나 애탭 애탭 신이나 신이나
0: 영상을 재밌게 보던 그때
1: 아 이제 게임해야지.
2: 오 슝슝슝
1: 비싸기 슝 우와
0: 세자는 그만 게임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1: 뿅뿅뿅
3: 아유 좋아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10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1: 하... 어? 몇 시간이 뭐가 중요한가 재밌으면 됐지.
4: 저하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 오 그러시오.
4: 난감하네.
1: 난감?
4: 예, 저하. 10시간 동안이나 이런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게 되면 목이 쑥 튀어나와서 크게 아프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깨를 쭉 펴시고, 예,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그렇죠. 휴대폰은 딱 이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해? 아니, 아니, 아니, 나 잘 거야. 모두 물러나게나.
4: 아, 그래도 이
1: 물러가시오.
3: 아, 예, 알겠습니다.
4: 예, 저.
3: 아유,
4: 어떻게
1: 잘 거야? 아, 참 잔조리들이 많아, 잔조리들이. 아유.
0: 하지만 세자는 어이가 간 뒤에도 나쁜 자세로 게임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며칠 후
5: 허허허 세자야 길을 가면서 보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1: 네 아빠 마마 안목에 싸웁니다.
3: 그래 그래

0: 그리.
1: 예.
0: 가자.
2: 예.
3: 한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세자는 결국 병이 나고야만 것이다.
4: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래.
0: 어허, 어디가 아픈 것이냐?
1: 난감하네.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린 것이다? 난감하네.
0: 어허, 그만 좀 난감하고. 여봐라!
4: 전하, 그 저 아이 목이 거북목이옵니다.
0: 거북목?
4: 예.
0: 거북목?
4: 예, 거북목이요.
0: 여봐라. 이제는 당장 끌고 가라!
5: 네, 저, 지와!
4: 재원아! 저하를 거북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재원아!
0: 아무리 어이라지만, 세자한테 거북이라니!
1: 아바바바! 저도 기분이 나빴어! 잠깐만요. 머리 아파. 목 아파!
6: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0: 아이고, 세자야!
7: 누나! 그럼 세자가 거북이가 돼서 아픈 거야?
6: 아니 그게 아니라 매일 폰만 보다가 목이 거북이처럼 쑥 나왔잖아. 호떡이 너도 거북목이 된 것 같아.
7: 정말? 나 이제 세자처럼 병나는 거야.
6: 그렇겠지?
7: 근데 누나 거북목이 되면 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왜?
6: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거북이처럼 목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7: 누나 모르는 거지?
6: 맞아, 나도 사실 잘 몰라.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8: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거북목 딱지야. 거북목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9: 누구세요?
10: 안녕. 난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최강 목표예요!
9: 아, 근데 왜 최강이에요?
10: 나는 아주 커다란 이 수박 한 통쯤 되는 무거운 머리를 항상 목에 이고 다니기 때문이야.
6: 근데 왜 거북목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10: 아, 그건 목이 앞으로 쑥 나오면 나를 도와주는 근육들이 엄청 힘들어하기 때문이야.
9: 근육들이요?
10: 그래. 세자가 휴대폰을 재밌게 보고 있으면 매누님도 아주 재밌게 보게 되지.
9: 신이다.
4: 휴대폰이 무겁네.
11: 팔 내리고 목뼈 너는 앞으로 숙여.
10: 휴대폰을 들고 있는 팔이 무거워지자 대부분 팔을 내리게 되지. 그때 목뼈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얘들아 들었지? 뇌누님이 목뼈 숙이래.
12: 응, 목뼈 이리 와. 우리가 잡아당겨 줄게.
10: 알았어, 잘 부탁해.
12: 응?
11: 그럼 난 뒤에서 쭉 늘어나서 잡아줄게.
10: 고마워 얘들아.
12: 좋아.
6: 좋아.
10: 야, 목이 앞으로 나가니까 머리가 더 무거워졌어. 꽉 잡아줘.
6: 알았어.
10: 주변 근육들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늘리면 내가 일자로 변해서 목을 내밀 수 있지. 그러다 잠시 세자가 목을 폈을 때였어.
11: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10: 우와! 머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
12: 쪼그라들어 있었더니 너무 힘들다.
11: 나도! 난 너무 오래 늘어나 있었더니 진짜 죽을 맛이다. 이제 살 것 같아.
10: 그것도 잠시. 세자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 게임을 시작하자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고 휴대폰이 멀어지자 뇌가 다시 명령을 내렸어.
11: 아, 집중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잖아. 목뼈 더 내려봐.
10: 얘들아, 뇌누님이 목뼈 더 내리래.
2: 이렇게요?
11: 아니야, 더. 목뼈 숙여.
6: 에? 더요?
12: 이런, 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더 힘들어지는데요.
11: 근육들이 다 잡아줘.

0: 텐데 무슨 걱정이야. 빨리 실시.
1: 예? 아우 힘들어. 얘들아 잘 잡아.
2: 내느님은 고개를 더 숙이라고 했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나와 목구닉들은 너무 힘들었어.
3: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세자는 밤이 될 때까지 게임을 멈추지 않았지.
1: 아우, 머리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
4: 난 이대로 죽으라 둔 것 같아.
5: 아, 그치. 몸이 안 움직여. 아, 나도 계속 늘어났더니 이제 못 줄어들겠다.
1: 내느님, 도대체 언제 고기 드실 거예요?
3: 내느님은 우리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
0: 그래, 그래. 거기를 찔러. 빈 곳을 공략해. 손가락은 더 빠르게.
3: 세자는 게임을 계속하고야 말았고 우린 너무 힘들었지.
0: 피곤해. 목을 쑥 내미면 목뼈랑 근육들이 힘들어하는구나.
3: 그래. 머리가 앞으로 쑥 나오면 엄청 무겁기 때문에 나를 잡아주는 근육들도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
6: 그럼 게임을 하지 않으면 다시 괜찮아져요?
3: 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세자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봤기 때문에 목을 쑥 내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
1: 야야! 앞에서 그만 좀 잡아당겨!
4: 야,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어떡해!
7: 아, 우리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 몸이 펴지지도 않는다고!
1: 야, 그럼 뒤에 너 힘 좀 빼! 지금 가슴이나 머리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너까지 올라붙어서 더 힘들어!
5: 야! 나도 앞에서 잡아당기니까 나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7: 죽겠는데!
3: 이렇게 목과 목 주위의 근육들이 아주 피곤하고 화난 상태로 굳어버려서 목이랑 어깨, 뒷머리까지도 아프게 되지.
8: 아이고, 세자야!
3: 특히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저 상태로 굳어지면 목이 거북처럼 쑥 나오고 등도 불쑥 올라와 거북목이 되는 거야.
6: 그럼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3: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바른 자세를 하고 근육들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
9: 휴, 다행이다.
3: 그리고 휴대폰을 오래 보면 목이 앞으로 쑥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휴대폰을 적당히 보고 꼭 바른 자세로 봐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9: 네. 거봐, 누나 말이 맞지? 앞으로 호떡이 휴대폰 오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6: 당연히 안 할 거지. 근데 누나, 세자는 어떻게 됐어?
9: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세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걷는 운동을 많이 해서 자세를 고쳤대.
8: 아이고, 우리 세자 쑥 나왔던 목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6: 예, 아바바바. 이제 목도 어깨도 머리도 아프지 않사옵니다.
8: 아이고, 잘 됐다, 잘 됐어.
6: 우와, 잘 됐다. 누나, 나도 앞으로 세자처럼 휴대폰 오래 하지 않을 거야.
9: 우와, 우리 어떻게 최고. 누나가 그럼 이 거북목 딱지 줄게. 대신 노래 잘하면.
6: 그건 자신 있지.
9: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오, 예.
9: 휴대폰 볼 때
6: 고개 숙이면
9: 목이 쑥쑥 나와.
6: 근육이 뻣뻣.
9: 목도 아파.
6: 어깨도 아파.
9: 우와, 잘하는데?
6: 또또또.
9: 좋아, 그럼 계속 해볼까? 휴대폰 볼 때
6: 오래 하면 안 돼.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

세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국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무슨 주제? 그래요.

문제들도 함께 잘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13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먼저 1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는 가에서 알 수 있는 레오의 마음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 가? 그러면 당연히 가를 자세히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 글에서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 꿈말이 있었습니다. 꿈말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하나씩 있었어요. 자, 오늘의 선생님 머리에는 이렇게 예쁜 토끼 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델이 있었대요. 델은 델인데 각자의 꿈이 담긴 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왜 델이 없는 걸까? 레오는 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델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 쟤는 꿈이 없나 봐. 글쎄 말이야, 머리에 아무것도 없네.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 레오는 용기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레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래요. 여기 보면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요, 머리 위에 다 델이 있었는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막, 꿈이 없나 봐, 왜 없을까, 막 이렇게 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레오는 점점 슬펐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은요, 레오의 마음, 슬펐다, 뭐 슬펐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슬펐다. 이렇게 적고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자, 14번 문제는요, 기억과 니은의 알맞은 표정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기억과 니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기억은요, 이거예요. 아, 나는 왜 대리 없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니은은요, 어느새 난생 처음 보는 마법의 숲에 도착한 레오는 비밀의 문을 열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어울리는 표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물의 표정을 생각할 때는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잘 떠올려 봐야 됩니다. 자, 기억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다 대리 있는데, 나만 없어, 나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때요? 기대하는 표정, 슬퍼하는 표정 중에서 우리 13번 문제 적었던 것처럼 이 슬펐던 마음이겠죠. 따라서 슬퍼하는 표정이 어울릴 겁니다. 자, 니은은요, 어느새 난생 처음 보는 마법의 숲, 여기 왜 갔어요? 이 레오가 바로 저도 대리 생기게 해주세요라는 이 소원을 나무 마법사에게 빌기 위해서 여기 찾아갔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요, 나도 드디어 그 바라고 바라던 대리 생기려나? 라는 기대하는 표정이 어울릴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슬퍼하는 표정, 그리고 니은은 기대하는 표정으로 이어보고요. 자, 우리 다 이렇게 문제는 풀었지만, 우리 친구들, 특히 이 1단원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직접 표정이나 어울리는 목소리나 어울리는 말투를 직접 하면서 공부하면은요,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 친구들이요, 직접 알맞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자, 내가 혼자 할때 이렇게 표정 지으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친구들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앞에
이 꿀따지 선생님이 함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알맞은 표정 한번 지어 보면서 한번 재미있게

예,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죠. 자, 기업. 슬퍼하는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우리 같이. 자, 아, 나는 왜 대리 없는 걸까? 자, 슬퍼하는 표정. 자,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슬퍼하는 표정. 시작. 아, 나는 왜 대리 없는 걸까? 눈과 입이 아래로 처져야겠죠? 이렇게.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네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잘했어요. 자, 다음은 니은입니다. 기대하는 표정이에요. 자, 비밀의 문을 열고 촥!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나도 대리 생기려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기대하는 표정. 좀 어렵다. 기대하는 표정. 준비! 시작! 자, 어때요? 선생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어디 보자. 잘하나 보자. 오, 어떤 친구는 막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 이것도 좋다. 알맞은 몸짓으로 함께.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직접 한번 표정을 지어보면서 1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인물의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우리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자, 디귿에 들어갈 표현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이번에는요, 디귿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올지는요, 앞뒤 문장들을 한번 봐야겠네요. 자, 마법의 숲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때! 숲을 지키는 황금새가 쫙 나타났습니다. 자, 깜짝 놀란 레오는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했습니다. 부탁했대요. 부탁. 자, 이게 바로 디귿이고요. 부탁한 말. 그 다음은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에는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될까요? 레오가 조심스레 부탁하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나무 마법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겠니? 나무 마법사. 그러니까 레오의 소원, 대리 생기게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나무 마법사를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줘, 도와주겠니? 부탁. 2번. 혹시 나를 나무 마법사에게 데려다 줄수 있겠니? 역시 부탁입니다. 자, 3번. 나무 마법사를 만나서 내 소원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황금새야, 네가 좀 도와줘. 라는 부탁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은 4번인데요.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빨리 나를 나무 마법사에게 데려가! 이건 어때요? 너 때문에부터 좀 이상하죠. 부탁인데요. 너 때문에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고요. 빨리 데려가!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심스레 부탁하는 상황에 어울리지가 않지요. 따라서 4번은 어울리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5번. 나는 대리 없어서 너무 슬퍼. 그래서 나무 마법사를 꼭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황금새야, 네가 날좀 도와줘. 라는 부탁 어울립니다.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16번은요. 레오가 나무 마법사에게 데려가 달라고 황금새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표현하려고 할 때, 알맞은 몸짓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몸짓 찾기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황금새를 바라보며. 자, 그리고 2번. 황금새에게 도망치며. 3번. 황금새에게 등을 돌리며. 자, 레오가 나 나무 마법사한테 데려가 줘, 황금새야. 그래 주겠니? 그래 줄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고 있을 때 어떤 몸짓이 어울릴까요? 자, 이번에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은 준비됐어요. 친구들도 좋아요. 해봅시다. 1번, 황금새를 바라보며, 자, 황금새야, 데려가 주겠니? 황금새야, 여기 있다면? 황금새야, 데려가 주겠니? 자,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데려가 주겠니? 바라보면서.

이게 1번. 다음 2번. 황금새에게 도망치며, 황금새야, 도망치면서 막 데려가 주겠니? 3번. 황금새에게 등을 돌리며, 황금새는 여기 있는데, 등을 돌리고 데려가 주겠니? 자, 무엇이 어울리나요? 그래요. 부탁할 때는요,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래 줄수 있나요? 제발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황금새를 바라보며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 또 표정과 몸짓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답니다. 16번 문제 정답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재밌게 1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17번 문제 확인해 보죠. 다음 상황에서 엄마가 주아에게 어떤 표정으로 말을 하였을지 짐작 예상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죠. 자, 상황은요. 주아가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신호등의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 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요? 자, 어떤 인물의 표정을 우리가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어머니는요, 일단, 주화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큰일 날 뻔한 상황을 지금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요? 깜짝 놀란 표정, 또좀 화가 나기도 하셨을 거예요. 화가 난 표정, 뭐 이런 표정이 어울리겠지요.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은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 또 조금 화가 난 표정으로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을 하였을 것 같다. 말을 하였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을 하였을 것 같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짐작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 이 주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는 없겠지요. 아무리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다 하더라도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좌우 주변을 잘 살피고요. 차들이 없는지를 잘 보고 잘 멈춰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뛰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나 이 길을 건널 때는요, 항상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아처럼 큰 사고가 날 뻔하니까요. 우리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앞으로 또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조심해야겠구나 다짐하면서 다음 문제 만나보자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생각하며 역할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알맞게 표현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역할놀이 문제예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역할놀이를 할 때는요. 알맞은 표정, 알맞은 몸짓, 알맞은 목소리, 알맞은 말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먼저 볼게요.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급식 시간, 점심 시간입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아이는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라고 했습니다. 우와, 급식 시간도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남자아이는요. 나는 시금치나물이 나와서 정말 좋아. 이 친구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서 정말 행복하겠네요. 신나는 표정으로 오물오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형진이는 나는 여자아이 역할이래요. 그런데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씩씩하게 말했어. 어때요?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촌스러운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씩씩하게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표정은 퉁명스러운 표정보다는 어떤 표정이 어울려요? 그래요. 신나는 표정, 밝은 표정, 그리고 씩씩하게 말했어보다는 즐겁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왔다. 이렇게 말이죠. 조금 어색하네요. 알맞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담윤이는요, 나는 남자의 역할이야. 미소를 지으며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남자아이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신나는 표정으로 나는 시금치 나물이 나와서 정말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신나는 목소리로 말이죠. 그러니까 알맞게 표현한 친구는 담윤이가 되겠네요. 정답은 담윤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역할놀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요, 여자 역할을 해볼 테니까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 남자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알맞은 표정, 목소리, 몸짓, 말투로 말이죠. 준비됐나요? 자, 시작!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 좋아요. 한번 더.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왔다. 좋습니다.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 목소리로 역할놀이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자, 19번과 20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과 그 느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시 한번 보도록 하죠. 파르스름한 사과 위로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붉으스름한 사과 위로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 둥그런 그늘 딛고 해님 등에 업힌 사과 씨앗. 사과 씨앗. 어느새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네. 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생각하면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을 읽으니 사과에 뜨거운 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들어. 뜨거운 바람인가요?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살랑살랑 이 뜨거운 바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2번.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을 읽으니 뜨거운 햇볕에 사과가 말라가는 느낌이 들어. 사과가 말라가면 어때요? 사과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3번.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을 읽으니 딱딱한 사과 씨앗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 사각사각이라는 감각적 표현 보세요. 우리가 사과를 한입 베어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잖아요. 따라서 어떤 만지는 느낌보다는요, 우리가 마치 한입 베어물듯이 입으로 이렇게 오물오물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죠. 둥그런 그늘 딛고를 읽으니 동그란 사과 열매 그림자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요.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 사과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고 그 모습을 둥그런 그늘 딛고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4번이 알맞습니다. 5번.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내를 읽으니 푸르스름한 사과 열매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빨간 우주선이기 때문에 푸르스름한이 아니라 빨갛게 잘 익은 사과 열매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알맞겠죠. 따라서 19번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이 시를 낭송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하는 문제예요. 1번. 시의 분위기에 알맞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낭송해야지. 그래요. 꿈꾸는 사과 씨앗을 떠올리면서 나도 언젠간 빨갛게 익겠지 라는 그 씨앗이 품고 있는 그 꿈을 생각하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리겠죠. 2번. 꿈을 꿀 때의 설레는 느낌을 담아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을 읽어야지. 그래요. 맞습니다. 자, 3번.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과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은 한 글자씩 끊어서 읽어야지. 그럴까요?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빨간 이상하죠. 자, 시를 읽을 때는요.
그 행이 있잖아요. 하나의 줄이 행인데 이 행은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부른 바람이 흔들흔들. 그 중에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주면 좋지요.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한 글자씩 끊어서 읽어야지. 이것은 알맞지가 않으므로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20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주제 또 서술형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요. 자, 서술형 문제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시는요, 이거예요. 쉬엄쉬엄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소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오, 이건 무슨 소리지? 뻐뻐, 뻐꾸릇, 후루후루룻. 산소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어? 어느새 산꼭대기잖아.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우리 꿀따지 친구들은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나요? 이렇게 산을 오르는 모습 또는 가득 이런 풀꽃 냄새가 가득 이렇게 콧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 또는 이 생생한, 생동감 넘치는 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그런 장면 또는 이렇게 주위에 꽃들로 가득 찬 장면 등등등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또는 정상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 하늘을 바라보는 뭐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새들이 지저귀는 장면이라고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자, 떠오르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시를 읽고 내가 떠오르는 장면 또는 이 시에서 어떤 나의 경험과 관련되는 장면 또는 이 시의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좀 생생하게 떠올라 뭐 이런 장면들을 1번에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사용된 감각적인 표현을 찾아 한 가지 쓰고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감각적인 표현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연에서는요. 쉬엄쉬엄 둘러보며라는 부분 2연에서는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소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이렇게 초록빛 향기 출렁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연에서는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감각적 표현 뻐뻐뻐꾸릇 후루후루룻 산소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연에서는요. 풀꽃들은 상글방글 이런 표현. 그리고 다음은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런 표현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상글방글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상글방글. 우리 친구들은요, 다른 감각적인 표현을 찾아서 적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도 한번 우리 적어 봐야 되겠지요. 자, 좋은 점은요, 바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지요. 생생하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감각적 표현 하나 찾아서 적어주고 좋은 점도 함께 생각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3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자, 3번과 4번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3번은요, 이 글에서 레오의 목소리나 말투, 표정이나 몸짓이 어떠할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면은 레오가 드디어 마법사를 만나서
저도 특별한

0: 대를 갖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법사가 아,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레오는 워낙 대를 머리에 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까요? 레오는요. 너무너무 대를 갖고 싶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어울리는 목소리는 자, 부탁하긴 부탁하는데 지금 워낙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절한 목소리가 어울릴 거예요. 간절한 목소리. 마법사님,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어울릴 거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레오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말투는요. 어때요? 마법사님, 저 정말 갖고 싶어요. 지금은 대리 없기 때문에 이 레오의 마음이 굉장히 슬플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힘없고, 힘없고, 힘없고, 슬픈 말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슬픈 표정일 거예요. 따라서 눈과 입. 입과 눈이 처진 표정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자, 몸짓은요,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마법사를 바라봐야겠죠. 부탁이에요, 마법사님. 마법사를 바라보는 몸짓이라고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목소리, 말투, 표정, 몸짓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죠. 이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 한 가지.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아무래도 실감나게 표현하려면요, 말할 때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가 어울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서 말할 때, 마음을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 보고요. 또는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떠올리면서 잘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말할 때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라고 방법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읽은 시에서 기억에 남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함께 공부해 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확률에 대해서 연습 문제 풀어볼 시간이죠.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는 6번 문제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풀면서 문제들을 좀 변형하고, 아, 이렇게 변형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문제를 풀어갈까? 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번에서도 가위바위보에 관련해서 조금은 변형된 생각들 같이 고민해볼 텐데, 이 6번에 대한 생각할 때 5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번과 6번이 같은 연결된 문제

라는 생각하면서 문제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 주머니에는 1부터 5까지 각각 적힌 공이 있고요. B 주머니에는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공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문제에서는 공에 적힌 두 수의 합이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합니까? 공을 하나씩 하나씩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거 분해. 합이 5보다 작은 경우의 수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는 전체 경우의 수 n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A 주머니에서 공 하나, B 주머니에서 공 하나 뽑는 경우의 수 생각해봅시다. 자, A에서 공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다섯 가지. B 주머니에선 6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6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아, 30가지가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건 합이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합이 5보다 작은 모든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합이 5보다 작은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합이 1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요. 1하고 1 더해야 최소값이고 그게 2니까 합이 2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이 2인 경우는요? 그렇죠. 왼쪽 주머니 A에서도 1 뽑고요. 오른쪽 주머니 B에서도 1 뽑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합이 3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 겁니다. 자, 합이 3이 되는 경우는요, A에서 1 뽑고 B에서 2 뽑는 경우, A에서 2 뽑고 B에서 1 뽑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번에 합이 4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볼 겁니다.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A에서 1, B에서 3, A에서 2, B에서 2, A에서 3, B에서 1 뽑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존재한다? 세 가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이 5보다 작은 그 특별한 경우의 사건을 생각했을 때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한다면 A는 1에다 2에다 3 더해서 6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30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6 찾아냈으니까 확률 계산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30분의 6으로 약분해서 5분의 1이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요,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지금은 너무 착하게 1, 2, 3, 4, 5, 1, 2, 3, 4, 5, 6 하고 주어져 있는데 이 숫자들이 왼쪽 주머니에는 홀수만 오른쪽 주머니에는 짝수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을 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기에 1, 2가 없고 3, 4, 5, 6 해서 다섯 개의 공이 들어있을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숫자들을 조작하면서 우리한테 함정을 팔수 있다라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되어질 수 있는 비슷한 유형들 중에서 가장 착해 보이는 문제다. 함정이 별로 없는 네, 그런 문제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다음은 2028년 2월의 달력인데 이 중에 하루를 선택을 할때 선택한 요일이 화요일 또는 수요일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화요일 또는 수요일일 확률이라고 또는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때요? 아, 두 개의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돼 있을 때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확률적인 입장에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1부터 29까지가 전체 모든 숫자들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n을 29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하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화요일이 될 확률 경우의 수를 a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화요일이 되는 경우의 수 A. 자, 그게 다섯 개가 있으니까, 아, 화요일이 될 확률을 생각해 보면, 화요일일 확률을, 너는 29분의 5구나라고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일 확률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수요일일 확률을 2, 9, 16, 23, 4개의 경우가 존재하니까 수요일일 확률을 29분의 4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수요일

B일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 B라고 해서 특별히 4라고 따로 생각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화요일 일 사건 또는 수요일 일 사건의 확률을 생각해봐 라고 하면 29분의 5에다가 29분의 4를 그냥 더해서 29분의 9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확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죠. 자, 경우의 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땐 어때요? 화요일 또는 수요일 일 모든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구해버리면 되죠. 자, 화요일 또는 수요일일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총 9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 29개의 날 중에서 9개의 날, 9일이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니까, 확률이 29분의 9다라고 이런 식의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확률 더하기 확률로 접근하는 경우가 편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게 우리 더 편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문제는 확률 단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29분의 5 더하기 29분의 4지만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경우의 수 9가지 구해놓고 29분의 9 하고 답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모양과 크기가 같은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그랬을 때3 이하인 카드가 나오거나 두 자리 자연수가 그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역시나 뭐뭐 하거나 라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죠. 자, 근데 3 이하인 경우와 두 자리 자연수인 경우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3 이하일 확률 생각해 보시면 3 이하라는 건 1부터 20까지 중에서 3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가볍게 20분의 3 하고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 자, 두 번째 두 자리 자연수일 확률. 자, 이거 구해 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는 몇부터예요? 10부터예요. 11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20분의 10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10부터 20까지니까 20분의 1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개 겹쳐지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정답은 두개 더해주시면 되죠? 20분의 3 더하기 20분의 11. 그래서 20분의 14가 되고, 약분하면 10분의 7을 정답으로 쓸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할만합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또는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뭐 이거나라고 쓰여져 있을 뿐인 거죠. 두 개의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고 겹쳐지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의 덧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렇죠. 고라는 단어 중요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즉 앞에 있는 사건, 동전이 앞면이 나올 사건, 그리고 뒤에 있는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속적으로라는 걸 수학에서 확률 문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동시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동전을 하나 던지고 그리고 이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져도 똑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확률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로 연결돼 있으니까 곱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생각해 봅시다. 얼마야? 2분의 1이죠. 앞면 아니면 뒷면. 그 중에 앞면 나와야 되니까. 아, 2분의 1. 자,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 곱해주죠. 그 다음에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온 거 1, 3, 5, 3가지고 전체 경우는 6가지니까 역시나 확률은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경우의 확률을 우리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라는 단어 안에 그리고라는 말 포함돼 있으니까 아,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각각의 확률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5번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 상자에는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5개가 있고요. B 상자에는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데, 이두 상자에서 바둑돌을 하나씩 꺼낼 때두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 모두 검은색일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A에서도 검은색이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B에서도 검은색이 나와야 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겠죠. 자, A도 검은색이고 B도 검은색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라는 말로 두 개의 사건 연결돼 있어? 그렇다면 각각의 확률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의 곱의 법칙, 곱셈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이런 식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라는 이 상자에서 검은 돌을 뽑을 확률을 생각합시다. 전체는 8개의 바둑돌이 있고요. 그중에 5개가 검정색 바둑돌이니까 아, 8분의 5의 확률로 검은색 바둑돌이 등장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B라는 상자에서는 전체 7개의 바둑돌 중에서 검은색 바둑돌이 4개니까 아, 7분의 4라는 확률로 검은색을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로 연결돼 있었으니까 두개 곱해주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14분의 5다라고 약분하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근데 선생님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5번 문제랑 6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5번의 문제의 상황을 살짝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5번이 두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황이 좀 바뀌어서 두 바둑돌이 색깔이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경우를 좀 나누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6번에 적용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그치? 그것들을 가위바위보 중에 서로 다른 걸낼 확률을 또 구하는데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바꿔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바꿔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A라는 바둑돌과 A라는 상자와 B라는 상자에서 바둑돌을 꺼내는데 색깔이 달라야 된대.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케이스? A라는 상자에서 검은색 바둑돌을 꺼내는 경우, 그리고 B라는 상자에서 흰색 바둑돌을 꺼내는 경우, 자, 이게 색깔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A에서 흰색을 뽑고, 그리고 B에서 검은색을 뽑는 경우도 색깔이 서로 다른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 경우죠. 자, 이거 어때요? 1번 또는 2번이라고 이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케이스 분류한 거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의 확률 구한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확률 구해서 서로 더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해야죠. 여기 있는 또는 때문에 덧셈 해야 됩니다. 근데 그첫 번째 경우만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A가 검은색이고 B가 흰색 1, 그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 두 개의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괜찮지? 그래서 A에서 검은색 뽑을 확률 생각해 봅시다. 8개 중에 5개, 8분의 5. B에서 흰색 뽑을 확률 생각해요. 7개 중에 3개, 7분의 3. 이거 두 개를 곱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 해야겠지. 그렇다면 56분의 15라고 확률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분이 되지 않죠?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다. 왜? 뒤에 있는 두 번째 경우와 확률 구해서 덧셈을 할 거기 때문에 통분이 약분을 안 시키는 게 통분을 하기에 더 편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죠. 두 번째 상황 생각합시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A에서 흰색 바둑돌을 뽑고요. B에서 검은색 바둑돌을 뽑아야 된다 이야기했으니까. 자, A에서 흰색 뽑을 확률은 8분의 3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B에서 검은색 뽑을 확률은 7분의 4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56분의 12라고 확률 구해줄 수 있어요. 괜찮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56분의 15와 여기 있는 56분의 12는 서로 어때야 돼? 또는이라는 말 때문에 더해져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확률, 서로 다른 세계의 확률, 그거 생각해 보시면 56분의 두개 더해서 27이구나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네, 그런 문제죠. 자, 지금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색을 뽑을 확률에 대한 계산, 그치? 경우를 분류하고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확률을 곱하는 경우와 더하는 경우가 문제에 모두 한꺼번에 사용되어지는, 자, 이런 문제들, 되게 중요한 형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우리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 봅시다. 아까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풀었던 게 모두 검은색일 확률, 요거 계산했었거든요. 그럼 모두 검은색일 확률 아까 어땠어요? 앞에서 A에서도 검정색, B에서도 검정색 뽑을 확률 두개 곱해가지고, 그렇지. 14분의 5라고 이렇게 곱해서 표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14분의 5라는 값을 우리 분모를 56으로 통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주어져 있는 식에 4를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하면 되니까 너는 56분의 20이다라고 모두 검은색의 확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칠판에 쓰여져 있는 게. 첫 번째는 모두 검은색일 확률. 그리고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56분의 27은 두 개가 색깔이 다를 확률이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케이스 하나는 뭐야? 모두 흰색일 확률. 요게 남아있는 케이스 하나입니다. 그럼 56분의 20과 56분의 27, 그리고 모두 흰색일 확률까지 더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전체의 확률이니까 1 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1에서 56분의 47뺀 것만큼 나올 거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여기 흰색 뽑을 확률 8분의 3 생각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 흰색 뽑을 확률 7분의 3 하고 쓸수 있으니까 너 56분의 9라는 확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56분의 56 하고 등장한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우리 아까 다른 색을 뽑을 확률, 이거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전체 확률 1에서 애초에 계산해 놨던 56분의 20, 그리고 서로 모두 흰색을 뽑을 확률 56분의 9, 모두 다 빼버리면 되겠지? 그렇다면 56분의 29 빼서 56분의 27이라고 6건의 확률로 접근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 요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공부니까, 자, 요 정도 생각까지 다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보자. 다음 문제의 6번 문제.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서로 다른 걸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 했던 생각들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건우와 예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사람은 가위, 다른 사람은 바위를 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게 어때요? 그렇지. 첫 번째 경우, 건우가 가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예진이가 바위를 내는, 자, 요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게 건우가 가위를 내고 예진이가 바위를 낸다가, 선생님은 지금 점으로 요렇게 표시했지만, 실제 의미는 뭡니까? 그리고라는 의미죠. 그래서 건우가 가위를 낼 확률과 예진이가 바위를 낼 확률을 서로 구해서 곱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우 건우가 바위를 내고요. 반대로. 그리고 예진이가 가위를 내는 그런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케이스를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니까 첫 번째 확률 구하고 두 번째 확률 구해서 그 둘은 더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지. 자, 그럼 계산해 보자. 건우가 가위를 낼 확률은요?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내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하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 예진이가 바위를 낼 확률도요. 그렇지.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니까 역시나 3분의 1이고 곱해준다면 9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네, 아래에서 벌어져요. 예진이, 건우가 바위 낼 확률 3분의 1, 예진이가 가위 낼 확률 3분의 1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역시 9분의 1이라는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있었는지, 특히 좀 일본 좀 다른 부분이요. 서양 열강에 의한 강요도 있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로서 일본이 또 커졌던 부분들이 있지요. 오늘은 그런 파트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입니다. 내년에 이제 3학년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역사 2에서 좀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은 특히 일본이 되겠네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인데, 그렇다면 일본이 어떻게 개항하게 되었었는지 이거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요. 첫 번째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와요. 그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와가지고 이제 일본의 수도는요, 에도죠. 에도 막부 시대입니다. 아직은요. 에도 막부 시대 있는데 그 에도 앞바다에서 페리 함대가 대포를 펑펑 쏘면서요, 개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개항을 요구하는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1년 뒤에 다시 올 테니까 어떻게 할지 답변을 확실하게 정해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일본 에도 막부는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아, 저렇게 대포 쏘면서 위협하는데 어떡하지? 싸워서는 질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또 하나 배경이에요. 지금 이 앞서 있었던 상황을 보면 됩니다. 근데 동아시아 지역이니까요, 일본만 볼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근처에 원래 동아시아에서 가장 센 나라 하면 어디였어서 강대국은 청나라였잖아요. 청나라가 어땠었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이 시기가 이미 1850년대입니다. 그 뜻은요, 아편 전쟁이 언제 있었냐면, 제1차 아편 전쟁이 1840년에 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일본은 이미 제1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서구 열강에게 청이 패배한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무력에 의해서 강요된 상황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고민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때 막부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사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무사들은 실제는 반대했었지만 결국은 그런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제1차 아편전쟁은 별걸 봤잖아요. 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페리 함대에 이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요. 그런 외교로 인해 가지고 체결하게 된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페리 제독의 강요로 인해서 체결된 조약은 미일 화친 조약이고요. 이때는 시모다, 하코다테 이두 곳을 개항하게 됩니다. 이때 미일 화친 조약을 할 때, 개항을 할 때는요. 현재 일본과 미국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일본의 위치를 봐보면은 태평양을 건너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이제는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배가 이 일본에 왔을 때 이제는 뭐 나무라든지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받을 수 있기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개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뭘 요구하느냐? 자, 최혜국 대우라는 걸 인정해 주는데 최혜국 대우라는 용어 자주 등장하게 되거든요. 꼭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최혜국 대우는 이런 겁니다. 최혜국, 가장 좋은 조건인 거예요. 봐보면 국가 간의 통상 조약 등을 맺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이랑 일본이 맺는데요. 나중에 일본이 영국이나 러시아 다른 데랑 또 맺는 겁니다. 그럼 그 다른 국가에 허용한 미국한테는 안 해줬는데 러시아나 영국한테는 무언가 해준 게 있다면 그 대우를 이 미국에게도 적용해 달라라는 거죠. 그걸 조약 상대국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 어쨌든 너네가 다른 사람 나라와 맺은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도 다 되게 해줘. 이거 했던 게 바로 최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준 거는 미일 화친 조약이에요. 현재 그러면은 미일 화친 조약은 이런 식수나 나무 제공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현재 교역, 통상과 관련된 부분 좀 부족한데 4년 뒤에 별도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추가적으로 한 구를 더 개항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월 통해가지고요 나가사키 같은 것들이 이제 개항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교역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좀더 일본에 많이 오게 되겠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머물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사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범죄나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역시 미국인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인은 우리 미국 영사가 재판할게라고 이야기하는 영사 재판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순서상 화친 조약이 먼저고 수호 통상 조약이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최혜국 대우와 영사 재판권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수호통상, 통상이라는 게 뭐예요? 무역하는 거잖아요. 무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테니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영사 재판권이 이때 들어간다. 그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에도 막부 시기에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서구 열강에게 개항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항 이후에 그럼 서구 열강들이 들어온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이묘들, 다른 무사들은요, 이렇게 개항하는 거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막부의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막부가 그러면 되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하급 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에도 막부를 타도하자는 움직임이 번개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막부 타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막부 타도 운동. 자, 그러면 막부를 타도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새로운 막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일본을 생각해 보면 일본은 천황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헤이안 시대 이후에 무사 세력이 성장하면서 쇼군이라 불리는 사람이 막부를 통해서 지배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천황이 없어진 게 아니었었어요. 원래 조정 천황 쪽이 있는데 막부가 별도로 있었던 거죠. 근데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이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며 이제는 막부를 없애고 다시 천황이 나라를 다스리게끔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막부 타도 운동의 결과 나중 1868년에 메이지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 이 정부를요, 메이지 정부라고 하거든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거를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란 용어는요, 이게 좁은 의미로 볼 때의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로 볼 때의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이 1868년에 이제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사건, 이 자체를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하고요. 또좀더 폭넓게 보면은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일련의 근대화 개혁 정책들을 쭉 추진해 나가거든요. 이런 근대화 개혁 정책을 통틀어 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 중에 변법 자강운동이 있었죠. 그 캉유웨이 등이 주도했었던 변법 자강운동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추진했던 그 일련의 근대적인 개혁 등을 모델로 삼았던 거죠. 의미가 중복돼서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 구별해 주시고요. 개항 이후에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었었고, 그 결과 메이지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지 정부는요, 이제는 메이지 정부 수립된 이후에 일련의 근대화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목표는 무엇이냐? 서구 열강에게 당했던 게 있잖아요. 군사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북국 강병. 나라는 부유하게 만들고 군사는 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목표인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이 정책들 쭉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첫 번째 먼저 패번치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패번치언이라는 용어 설명 보면은요. 일본에서는 원래 에도 막부 시기예요. 다이묘가 다스리던 곳이 있어요. 그것을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쇼군이 있는 막부가 있고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그 다이묘가 다스리던 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번을 없애고 이게 패번이에요. 그럼 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하면은 중앙 정부에서 조정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관리를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관리가 파견된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하거든요. 현? 그래서 현을 설치한다. 치현. 다시 한번 더. 패번치현은 번을 없애고 치현, 현을 설치하는 것. 이거를 패번치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제도를 개혁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또 북국강병을 추진한다고 했었잖아요.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실시했었죠. 다음에 산업공상의 신분제 있는데 그 신분제 폐지도 이때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의 여러 문물들을 배우려면 교육제도도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식 학교도 설립을 하고요. 다음에 상공업을 장려해서 여러 상회사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의 사절단도 파견하는데 특히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사절단이 가장 대표적인 사절단이에요. 이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했던 건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서구 열강한

미국한테 이제는 강제로 개항한 이후에요. 미국한테 맨 처음 개항했었지만 여러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년의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배우다 보니 자기가 예전에 맺었었던 미일화친조약이나 밀수통상조약 등그 내용이 불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보면 최혜국 대우가 있다든지 영사재판권 이런 거는 불평등 조약임을 상징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불평등 조약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바꿔달라라고 조약 개정을 요구하려고 가는 겁니다. 플러스 더해서 그러면 기왕 서구 열강의 본토인 유럽이나 이쪽에 갔으니까요. 아, 이 나라는 얼마나 발달했는지, 어떤 게좀 우수한 건지를 보고 배우는 서구 문물에 대한 근대 문물 시찰 내용들도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했었습니다. 그 이와쿠라 사절단 사진도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의 내용인데요. 사진인데요. 이와쿠라 사절단 하니까 다행히 이와쿠라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이 이와쿠라 도모미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의 주된 내용. 그러니까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거, 이거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구 근대 문물의 시찰이 있습니다. 이때 보고 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일련의 개혁 정책을 추진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일본 사람들 이름 외우는 거는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딱 외우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한 명은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마 외우고 있을 겁니다. 임진왜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건 다 알더라고요. 또한명 누가 있을까요? 안중근 하면 딱 떠오르는. 그쵸? 이토 히로부미요. 이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함께 합니다. 여기 네 번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거든요. 우리 역사에 나왔던 사람들 사진에서 볼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한번 설명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일본 내에서 그러면은 정치, 경제 이런 부분 다 개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근대화 개혁과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 징병제도 한다, 교육제도도 바꾼다, 상공업도 한다, 신분제도 폐지한다, 다 하는데요. 현재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서양에서는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헌법 등이 제정되고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이제 천황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천황이 어떻게 다스리는 그런 틀도 없거든요. 그러니 지식인들이 서구 열강에서 받은 것처럼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헌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의회를 만들자. 라고 하는 움직임을 벌입니다. 지식인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 개설을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특히 1870년대에 전개했었는데 메이지 정부가 당연히 이거를 탄압을 합니다. 헌법 제정, 의회 개설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 탄압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헌법 제정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겠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긴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헌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1889년에 헌법을 제정해요. 이거를 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헌법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렇게 군주, 그러니까 지배자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해라, 입헌정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게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특징인 건데, 일본 제국 헌법은 특징이 뭐냐면요,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게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법과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아까 의회 개설도 요구했었죠.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그 이듬해 제국의회도 개설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제국 헌법의 내용이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제국 헌법인데요. 자, 제1조부터 봐보세요. 일본 제국은 만세일계 천황이 통치한다. 그렇죠? 천황이 통치하는 거. 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천황이 통치하는 거예요. 권한 봐볼게요. 제4조 보니까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통치권 모든 걸다 한다. 천황에게 여러 권한이 다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음 제5조 보면은요, 천황은 제국의회에 동의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동의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입법권까지 행사를 하는 거네요. 천황이 뭐 군사권과 관련된 부분, 외교와 관련된 부분, 행정 이뿐만 아니라 입법권 다 행사하고 있는, 천황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헌법 만들었던 거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메이지 유신 등을 통해 가지고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근대적 개혁을 하고 있고 부국 강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원래 강자는 누구였냐면 전통적으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가 가장 최강자냐라는 패권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요. 이 청과 일본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이 청과 일본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더 뒤에서 나오게 될 조선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하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한반도에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동학농민운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선이 청나라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했었는데요. 그때 일본도 자국민 보호 등을 구실로 해가지고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청일 군대가 같이 있게 됐었고, 그때 일본이 청을 먼저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기존까지의 강자는 누구였냐면 청나라. 근데 새롭게 이제 근대화 정책을 취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강자 일본. 과연 둘 중에 누가 이길 거냐? 이 초미의 관심이 있었는데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일본이 이긴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그동안 취해왔었던 그렇게 무기 기술을 발달시켜줬던 개혁, 바로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이 났다 말씀드렸었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승리했던 겁니다.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청, 그다음에 일부 중에 강자는요, 일본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에게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한 걸 강요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는요, 막대한 배상금을 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영토를 할양하도록 이야기하는데 특히 두 지역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랴오둥반도고요. 두 번째는 타이완입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랴오둥반도와 타이완 할양받는데 랴오둥반도가 어디인지를 헷갈리는 친구 있는데요. 이게 한반도라면은요. 한반도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요 반도 지역이 랴오둥반도거든요. 좀더 가서 이쪽 뒤에 나오면 이쪽 튀어나온 반도 있잖아요. 여기는 산둥반도인 거고요. 산둥반도. 반도인도고 요 지역이 랴오둥반도입니다. 랴오어강이 흘러서 랴오둥반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랴오어강이 흐르고 그 동쪽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랴오둥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지했으니까 끝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랴오둥반도를 일본이 왜 차지하려고 했었냐면요. 바로 랴오둥반도가 만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즉, 랴오둥반도를 할양받는다는 건 만주 지역을 일본이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싶은 나라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다른 열강들도 이 만주를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청이 있는 건데 청 일본 졌고요. 바로 한반도 위쪽에 있는 러시아가 이쪽에 있는 러시아가 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차지하려고 하면은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 진출을 노리던 러시아가 자기 혼자 말고요. 프랑스와 독일 등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한테 야 누가 마음대로 랴오둥반도를 차지하고 그래 청나라 돌려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거를 러프독 삼국이 간섭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는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일 러시아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알겠어요 돌려줄게요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청나라에 반환합니다. 대신에 랴오둥반도를 돌려준 대가로요, 더 많은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권사업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무슨 생각 들까요? 아니,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힘써서 싸운 나라는 우리인데, 러시아는 말 한마디로, 그쵸?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군사력을 더 세게 해야 되겠군. 이런 생각들도 들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받은 배상금들 있잖아요. 어떻게 썼느냐 봐보세요. 군비 증강하는데 얼마를 써요? 62%를 써요. 그리고 임시군사비로 얼마를 써요? 21.6%를 씁니다. 80%가 넘는 돈을 다시 한번더 군사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좀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한 일본은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한테 더 이상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둘러싼 갈등으로 러시아와 한판 싸움을 붙게 돼요. 그게 러일 전쟁인데 러일 전쟁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면 에이 러시아가 무조건 이기지. 거인과 꼬마

큰 싸움이라고 비교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 일본을 누가 지원해 주느냐? 뒤에서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좀 비교적 좀 승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도 이제 러시아도 그래, 한반도 지역에선 너네가 가장 심 영향을 갖고 있어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청은 이미 청일 전쟁 때 패배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을사늑약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각탈하게 되고 1910년에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까지 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됐던 내용들인 겁니다. 자, 일본 근대사 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화친 조약 체결했었고요. 그 다음이 수호통상 조약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약들을 체결에 대한 반발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었었고, 그 결과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메이지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했었지요. 그 메이지 유신이 전개됐었고요. 헌법을 제정하자는 자유민권 운동이 있었지만 이걸 탄압했었고, 일본 제국 헌법을 하지만 나중에 제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일 전쟁을 통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할양 받았었지만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랴오뚱반도를 돌려줬었고요. 그 뒤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았었죠. 그리고 1910년에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게 됩니다. 일본이 개항한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해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봤었고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인데요. 이 해당된 내용은 3학년 때 자세히 배우게 될 테니까요. 간략하게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항입니다. 일본이 운요라는 배를 보내가지고요. 조선을 이제는 압박하게 돼요. 경고사격을 하면서 일본을 압박했었는데, 일본이 이를 빌미로 하면서 오히려 조선을 공격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바로 운요 사건인데, 이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었고요. 이걸 통해서 개항하게 됐었습니다. 그 개항한 이후에는요, 여러 가지 개화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걸 창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개항은 우린 일본에게 처음 개항했었다는 사실을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 개항을 추진해 나가는데 청의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크게 둘러다녔거든요. 온건계파 세력이 있고 급진계파 세력이 있었는데, 급진계파 세력은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닮아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뜻에 맞게끔 개혁을 추진하고자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갑신정변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갑신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청나라의 개입 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겪게 됐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894년에 정치개혁과 외세배격 같은 걸 요구하면서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일본의 경제적 침략 등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선이 청나라한테 파병, 군대를 요청했었는데, 일본도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면서 일본이 먼저 청을 공격하게 되고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가장 중요했던 사실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갑오개혁인데요.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던 중에 일본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근대적 개혁을 점차 추진해가게 됩니다. 그걸 갑오개혁, 또그 뒤에는 을미개혁과 연결되는데요. 뭐 신분제를 폐지하는 부분들도 언급되기도 하고요. 과부의 제가허용, 과거제 폐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는데 갑오개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그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는요, 독립문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재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많은 개화 지식인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건 예전에 갑신정변 등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냥 그 지식인층 일부만 개혁에 동조하고 민중들의 많은 지지는 받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필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몽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만민공동회라는 걸 개최하게 됩니다. 만민은 정확히 딱만 명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특정 주제, 특히 이 당시에는 열강의 이권 침탈 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권 침탈을 규탄한다던가, 아니면 민권의식의 성장을 위한 그런 연설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올리기 위한 그런 연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독립협회는 아까 이권 침탈에 맞서서 자주국권 수호운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의회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대한제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중간에 생략된 내용 중에서요.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시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이거든요. 그 아관파천에 있으니 황제가 고종이 이제는 국왕이 다른 나라 영사관에 공사관에 있으니까요.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 있냐? 그래서 돌아올 것을 요구했었고요. 우리나라가 자주국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는 황제로 즉위할 것을 신하들이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새롭게 황제로 즉위하고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다라고 하고요. 황제가 다시 나라니까요. 대한제국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제국도 대한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 대한제국의 황제에게 무한한 군권, 이런 권한이 있음을 밝히는 일종의 헌법과 같은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반포하게 됩니다. 현재 조선과 관련된 파트는요, 개별적인 사건들이 실제 한국사에서는 두세 쪽 이상, 한두 쪽 이상의 페이지로 나올 정도의 막대한 분량이 있는 것들인데, 현재는 큰 흐름으로만 살펴봤습니다. 일본에게 강제로 개항했었고, 그 뒤에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했었다. 열강의 여러 압박들이 있었다. 그리고 독립협회와 대한제국까지. 그렇게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아시아의 이제 근대국가 건설운동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과 조선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된 파트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역시 일본도 전반적인 큰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근대국가 국민건설운동을 전개했었고, 특히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했었는지 이 파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강후기 복습하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일본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의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한컷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눈으로만 보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부족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쓰고 자기가 정리하면서 배워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핵심 문장 정리하기도 잊지 말고 꼭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에 대한 공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단원은요, 바로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빛과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요, 이 빛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변에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아주 굵직하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 그 원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긴 거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거울의 모습을 보면 실제 크기보다는 작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 거울은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 바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도로에 있는 볼록 거울, 이거 여러분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요 앞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사진 찍는 게 어느 순간에는 유행이 됐던 적도 있거든요. 그 모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바로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빛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성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의 직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용어 하나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빛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있어야 결국 빛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광원입니다. 빛 광자의 근원 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태양은 그럼 광원일까요? 광원이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화면? 네, 광원이에요. 또요, 우리가 초에다가 불을 켜요. 촛불. 광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낸다라고 하면, 아, 광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에 어쨌든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볼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광원 자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보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 빛,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그걸 광원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아, 우리가 광원을 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서 출발한 빛, 모두 눈으로만 오는 건 아니죠. 사방으로 퍼져갈 건데, 그 중에 일부의 빛이 내 눈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광원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광원이 물체를 볼 때는 바로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에요. 그빛 자체가 그냥 내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빛을 보는 것이구나, 광원을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 아, 빛이 일단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성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여러분 빛이 갑니다. 가는데, 빛이 얘를 뭔가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럼 물체의 경계면을 만나면 부딪히겠죠. 그래서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왔던 그 방향에 비슷한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빛의 반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정확한 정의 한번 볼게요. 빛이 다른 물체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되돌아오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빛의 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게 경계면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반사가 될것 같잖아요. 과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요, 아주 놀랍도록 신기한 법칙 하나가 숨어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 반사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법칙인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이 반사 법칙 이해할 수 있어요. 용어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들어가는 빛의 선입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의 네, 입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빛의 선, 빛 광자를 쓰는 거죠. 아, 그러면 빛의 선, 우리는 그것을 입사 광선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그러면 빛이 들어가요. 물질의 경계면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물체의 경계면. 지금 그 물체의 거울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럼 그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고 했죠.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 되돌아가는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반사돼서 나가는 빛의 선,

이것도 이름을 불러주면 일단 반사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가는 빛의 선이에요. 그렇죠. 반사 광선이다라고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입사광선, 반사광선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반사가 되는 건데?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체, 이 거울면, 거기에 경계면에 우리는 수직인 선, 이 수직인 선을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선을 하나 가상으로 그으면 어떤 각이 하나 보이냐면 입사광선 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하나가 있죠.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입사각입니다라고 불러줄 거고요. 바로 이 입사각과 크기가 같은 반사각이 되도록 결국 빛은 반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하게 될 때는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과 반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잔잔한 수면에서의 빛의 반사 있죠. 그럼 보면 거의 고르게 이런 경우에 입사광선 반사광선 볼때 실제로 반사 법칙 입사각 반사 반사각이 동일하게 반사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일렁이는 수면에서는 그렇다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반사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다만 경계면이 위에서 잔잔한 수면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게 빛이 들어오더라도 경계면이 다르기 때문에 반사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정반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반사되는 걸 난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더 나쁜 건가? 이런 생각 들겠지만 여러분 영화관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리에 앉아도 그 영화가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그 표면을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난반사 시켜주는 스크린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되, 결국 이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런 반사를 그대로 넣어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이어가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광원인 물체를 보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에서 출발하는 빛이 내 눈에 도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물체가 광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광원이 아닌 물체는 도대체 어떻게 보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경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무조건 시작은 누가 되어야 하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이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빛을 내는 물체 여기 광원에서 출발 빛, 다양한 방향으로 빛이 갈 텐데 그중에 일부가 물체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물체는 그 빛의 일부를 반사하게 돼요. 그러면 반사해서 결국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책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볼 때는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일단 물체로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물체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빛을 다시 반사해서 내보내고 그 일부의 빛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물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반사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공부가 더 되면 나중에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네 번째 성질로 공부할 건데 이때 어떤 빛이 오느냐 이 물체는 어떤 파장의 빛은 흡수하고 어떤 파장의 빛은 반사하느냐 그래서 내 눈에 무엇이 도달하느냐 그거에 따라 물체의 색도 결정이 될 거라서 아주 굵직한 커다란 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원에서 출발한 빛, 물체로 갑니다. 물체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의 빛을 다시 반사하게 돼요. 그럼 반사된 그 빛이 내 눈에 돌아오면 우리는 물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물체의 색을 결정할 때도 결국에는 같은 원리로 공부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사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던 거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반사를 이용해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거울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울. 우리 그거 평면 거울이잖아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보는 거울. 아니면 옷잘 입고 나서 보고 있는 전신 거울.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주로 내가 만약에 키가 160cm다? 거울 안에 있는 나도 160cm거든요. 아, 이렇게 크기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 평면 거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로 가야 돼요. 그럼 물체는 이곳저곳으로 다시 반사하게 되는데, 그 반사된 빛이 거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울에서는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던 반사 법칙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다시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보는 건데, 우리가 볼 때요. 나는 지금 반사된 빛을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요. 우리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거울 뒤쪽에 있는 걸 보고 있는 듯하게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는 이 빛의 연장선상을 쭉 그리다 보면 결국 이 거울 때문에 보여지는 물체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바로 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상이라고 하는 단어 보시면서 거울 조금 있다가 하는 렌즈도 볼 건데, 그렇게 비치는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평면 거울에 의한 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같은 크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오른손 들어요. 거울에 있는 나는 왼손 들죠. 따라서 좌우는 반대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평면 거울을 가지고 물체와 상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물체와 거울까지의 거리, 거울과 상까지의 거리가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특징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울 중에 이런 평면 거울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어떤 거울이 있냐면 바로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것과 오목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 그대로예요. 우리는 요세 개의 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것 그대로, 아, 여기가 지금 경계면이 될 거고요. 수직으로 법선 그리는 거죠. 그러면 입사각 체크가 되니까요. 동일하게 반사각을 법선 반대편으로 그려주시면서 반사광선을 그려주실 수 있어요. 밑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사광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아,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건 빛이 퍼지게 되네요. 근데 이 빛은 저 거울면 뒤에서 왔다고 인식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 우리가 이 볼록 거울로 볼 때는 항상 어때요?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목거울은 어떻죠? 오목거울도 우리가 그대로 반사법칙 적용해 보면 그때는 안쪽으로, 위에 온 빛은 아래로, 그 다음 아래로 들어온 빛은 위로 하면서 빛이 모이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빛이 거울면 뒤에서 왔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목거울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크고 바로 선상을 볼수 있지만,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들어온 빛이 아래로 가고 있고요. 아래로 들어온 빛이 위로 가고 있죠. 아, 오목 거울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상이 뒤집어지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그대로 한번 특징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여요. 멀어지면 계속 작아지지만 물체가 뒤집어지진 않죠. 하지만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요, 우리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치과용 거울, 우리 크게 볼 때, 화장용 거울, 우리가 크게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오목 거울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점점 멀어지게 되면
되면 상이 뒤집어지고 더 멀어지면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오목 거울의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볼록 거울 우리가 앞에서 영상 봤던 것처럼 그렇죠. 보안용 거울

쪽은 도로용 거울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다 넓은 시야를 보고 싶을 때 사각지대 이런 거 설치해 두면서 우리가 안전용 거울로도 사용을 하는 거더라. 여러분들 자주 가는 편의점에 이제 모서리 보면 이런 볼록 거울 달려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면서 이 원리들 잘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빛의 두 번째 성질이었거든요. 빛의 반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질로 가볼게요. 아까는 빛이 가다가 얘를 통과할 수는 없어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는 할 겁니다. 통과는 할 건데 살짝 경로가 꺾이는 현상이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사하는 빛, 입사광선입니다. 이제 여기 공기를 통과하다가 물로 통과할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 자동차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가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다가 잔디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 바퀴의 속력이 둘다 아스팔트에 있었을 때는 같았을 거예요. 근데 쭉 가다가 여기에 탁 걸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바퀴는 잔디에 한 바퀴는 아스팔트에. 그럼 아스팔트에 있는 바퀴가 더 빨리 돌겠죠. 그리고 나면 둘다 잔디에 들어와 있을 때는 방향이 꺾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빛의 굴절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는 빛에선 입사광선이고요. 굴절돼서 지금 가는 선, 그걸 우리는 굴절광선 이렇게 얘기해요.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면 입사각,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까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입사각,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각, 굴절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요, 여러분,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커질수록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도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물 담아놓고 유리컵에다가 숟가락 이렇게 꽂아놓으면 이렇게 꺾여서 보이는 현상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굴절 현상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굴절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그대로 여러분 암기하기보다는 렌즈 종류 두 개예요. 볼록한 렌즈, 오목한 렌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평행하게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한번 그려보고 바퀴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는 벌써 밖으로 나왔거든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휘어지게 된다, 꺾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밑에서도 안에 바퀴는 아직 안에 있는데 밖에 바퀴가 밖으로 나오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렌즈의 경우에는 두꺼운 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볼록 렌즈는 안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고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가 지금 두껍죠?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목 렌즈는 빛이 퍼지는구나. 그럼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그대로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볼록 렌즈의 경우 한번 볼게요. 빛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 멀리서 왔다라고 연장선상으로 그려보면 가까운 경우에는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지만 지금 위에 온 빛이 아래로, 아래 온 빛이 위로 가고 있죠? 멀어지게 되면 상이 뒤집어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빛이 모이는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지면 상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도 돼요. 자, 오목 렌즈는 어때요? 빛이 퍼지기만 하는 거죠? 연장선상 해보면. 결국 항상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은요, 실제의 크기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 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정리해 볼게요. 볼록 렌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까이 있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 같은 걸로 활용을 하고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멀어지면 뒤집어지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오목렌즈는요, 얘네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냥 멀어지면 점점 작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네, 이런 렌즈 우리가 안경에도 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교정이 되는지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근시를 볼게요. 근시는 뭐냐면, 가까울 끈 보일시. 가까운 거잘 보이는데 먼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빛을 더 멀리 보내줘야 되죠. 그럼 더 퍼뜨릴 수 있는 오목렌즈로 교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원시는 뭐냐면, 먼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빛을 더 모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빛더 안쪽으로 모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각각의 눈에 어떤 이상에서 어떤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잘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써 빛의 직진, 빛의 반사, 그리고 빛의 굴절까지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바로 빛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그럼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합성되고, 저 합쳐지고 합쳐지면 일단 밝아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색이 합쳐지고 합쳐지고 합쳐지면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일단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서 이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여러 색을 표현하는 그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빛의 색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지금부터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면 레드, 빨간색, 그다음 그린에 해당하는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에 해당하는 블루, B로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RG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쳐지면 노란색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자홍색,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녹색이 되고요. 이런 RGB 모두 합쳐지면 흰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서 우리가 보는 물체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얘기하면 아, RGB가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RGB 모두 다 가고 있는 백색광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물체를 보는 원리에서도 그랬지만 빛이 물체로 갑니다. 그럼 물체에는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해요. 결국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우리는 물체를 보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파장의 빛은 흡수하고 바로 빨간색 빛만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빨간색 빛만 도달해서 빨간색 풍선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번에는 백색광 비추는데 얘가 초록색 풍선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다른 빛은 흡수하고 초록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였던 것이더라. 그럼 파란색 풍선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RGB 모두 같지만 바로 빨간색, 초록색은 흡수하고 파란색 빛만 반사해서 우리 눈에 파란색 풍선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백색광을 비출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RGB 이거 다 주는 게 아니라 만약 단색광을 비추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빨간색 조명만 비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앞에서와 동일하게 일단 얘가 빨간색 풍선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아, 우리 앞에서 RGB 다 줘도 빨간색 빛만 반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RGB를 다 줬을 때는 빨간색 빛은 빼고 나머지는 흡수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준 빛이요. 빨간색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 빛만 줬어요. 그럼 빨간색 빛은 반사하잖아요. 어쨌든 반사된 것이 내 눈에 들어와야 우리는 물체를 보는 것이니까 이 풍선은 여전히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초록색 풍선이었던 거 있죠. RGB를 다 주면 초록색 빛 반사해서 초록색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준빛 자체가 빨간색 빛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빨간색은 흡수하잖아요.
반사되는 빛이 없는

내 눈에 도달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파란색 풍선입니다. 그럼 이 파란색 풍선은 우리가 RGB 다 줬을 때 어때요? 네, 예, 파란색 빛만 반사해서 내 눈에 파란색으로 보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RGB 다준게 아니에요. 빨간색 빛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빨간색 빛은 흡수하죠. 그럼 반사되는 빛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도달하는 빛이 없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물체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광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아, 어떤 색의 빛을 반사하느냐. 그러면 백색광 줄 때는 RGB 다 줬겠지만 단색광을 주게 될 때에 물체의 색이 결정되는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빛의 합성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양한 영상 장치에서 이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RGB 빛을 내는 최소 단위, 그걸 우리가 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빨간색을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빨간색 사과,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파란색 리본,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잎에는 초록색, 여긴 어때요? 노란색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빨간색과 초록색 그것이 지금 둘다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눈에는 노란색으로 인식이 됐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흰색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그 부분에는 RGB가 모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빛의 합성 그 결과 흰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서 이 RGB 빛을 내는 최소 단위 화소라고 하는 용어까지 여러분들이 잘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빛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굴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합성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반사와 굴절의 경우에는 거울과 렌즈까지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빛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은요, 직진, 그리고요, 이것, 이것, 합성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도대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열심히 고민해 보시고요. 단어 넣어서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 봅니다.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시간에 퀴즈 정답 잘 찾아봤나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가장 좋은 자료의 유형은 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요? 그렇죠. 정답은 B, X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또 우리 친구들이 바르게 고칠 수도 있어야겠죠. 어떻게 고치면 올바른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기 가장 좋은 자료는 사실 글이 아니라 표나 그래프예요. 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치를 한눈에 정리하기 쉽고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를 통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양을 통해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요. 그래서 각각의 자료의 유형들, 그리고 각 자료가 주는 어떤 효과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면 발표할 때더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단원, 오늘은 단원평가 2회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해요.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 보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잘 준비했죠? 선생님과 같이 풀기 전에 우리 친구들 미리 먼저 문제 꼼꼼하게 읽고 다 풀고 채점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좋아요. 자, 우리 1번에서 2번 문제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쭉 이렇게 글을 읽기 전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 친구들이 먼저 살펴보면 아, 이 글은 화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글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가문단 살펴볼게요. 화산은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라고 해서, 아하, 화산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단이구나. 그쵸? 화산은 땅 위에도 바다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가문단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화산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화산 활동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나문단 봅시다.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자, 화산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죠. 꼭대기까지의 경사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습니다. 마그마가 분출해서 정상 주변이 무너지면서 생긴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생기기도 하는데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 천지가 이렇게 생긴 호수입니다. 자, 나문단은 어때요? 나문단은 아하, 화산의 어떤 모습.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크기와 모양을 설명한 문단이구나.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다음 문단 볼게요. 화산 활동으로 화산 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 암석 조각이 나옵니다. 화산 가스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용암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액체 상태로 지표면을 따라 흐릅니다. 화산재와 화산 암석 조각은 고체 상태인데 화산재는 아주 작고 화산 암석 조각은 크기가 다양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다 문단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맞아요.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이 어떤 것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살펴볼게요. 1번.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물질에 대한 발표 자료로 알맞은 것을 가나다 가운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가, 나, 다 중에서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가 이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물질일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다가 되겠죠. 다에 보면 그 물질들 안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각각의 종류는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두었죠. 자, 2번 볼게요. 이글 자료에 대하여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가오니부터 살펴볼게요. 가문단에서 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을 영상으로도 제시하면 실감 날것 같아. 자, 가문단, 여기 이 부분이었죠. 가문단은 화산의 뜻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발표를 할 때, 자, 여러분, 화산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면 그 움직임과 소리, 이런 것들을 같이 볼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영상으로 제시하면 실감 날것 같아. 맞는 설명입니다. 누리 볼게요. 나를 발표할 때는 글 자료와 함께 실제 화산에 사진을 제시하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자, 나 문단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화산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다.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지 그 모습에 대해서 글로 설명을 해 두었죠. 따라서 이 부분을 발표할 때글 자료와 함께 실제 화산의 사진도 같이 제시하면, 아, 저런 모양도 화산이구나. 아, 이런 모양도 화산이구나. 라고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가 잘될수 있겠죠? 따라서 누리도 맞는 설명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을 발표할 때는 세계의 다양한 암석이 분포된 지도를 제시하면 좋겠어. 자, 무엇을 제시한다고 했나요? 세계의 다양한 암석이 분포된 지도예요. 자, 그런데 다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들,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 암석 조각,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세계의 다양한 암석의 분포?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미르가 알맞지 않게 설명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 때그 자료의 내용이 오, 좀 있어 보이는데? 어, 좀 되게 잘 나와 있는데? 라고 해서 그냥 가져다가 쓰면 안 돼요.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써야겠죠? 미르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연도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변화를 발표하기 위한 자료 유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고 그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지금 이 발표의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평균 기온 변화예요. 기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공기의 온도. 그렇죠. 섭씨, 예를 들어서 섭씨 3도, 섭씨 9도, 섭씨 11도. 자, 어때요? 그렇죠. 수치잖아요, 수치. 기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 숫자, 수치를 나타내는 자료구나라는 것을 일단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치의 변화, 이 수치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걸까요? 그렇죠. 바로 나에 있는 표나 그래프가 되겠죠. 영상은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건데,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기엔 알맞지 않고요. 그림이나 사진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우리 자료 유형에는 나, 표나 그래프가 알맞다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까닭을 같이 적어볼게요. 왜? 왜 표나 그래프가 기온 변화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할까요? 맞아요. 표나 그래프 중에서 특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꺾은 선의 모양, 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기온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숫자를 비교하지 않아도 딱 모양만 보고도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여기 까닭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온의 변화를 어떻게? 그렇죠. 한눈에.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또는 수치라는 말을 넣어서 정답을 적어준 친구들도 있어요. 이 수치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특히 표를 통해서. 표에다가는 이 수치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는 기온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우리 친구들도 정답을 문장으로 또박또박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4번에서 5번 문제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아영이, 민준이, 태희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영이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선별해야 돼라고 했어요. 자, 어디서? 그래서. 아하, 발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할 때, 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아, 이 부분이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알맞은 부분이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선별해낸다, 라는 거죠. 지금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민준이, 내가 찾은 내용이 정확한지 알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고 비교해봐야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가 어떤 내용을 찾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아,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죠. 4번 문제.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발표 주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발표 과정을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표 과정을 점검하는 건 내가 발표를 다 하고 나서 내가 발표를 잘 했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은 아니죠. 3번, 발표를 자신 있게 하는 방법 아니고요. 4번에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정답이죠. 5번에 발표 자료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 자, 5번과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자료를 선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5번도 정답이 될수 없다. 정답은 4번. 자, 5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지금 아영이랑 민준이가 한 대화를 보면 지금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태희도 그에 알맞게 자료를 잘 선별하는 방법, 그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각각의 자료가 갖는 효과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해. 맞는 설명이죠. 예를 들어 영상 또는 표나 그래프, 이 각각의 자료의 유형들이 가지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겠죠. 맞는 설명. 2번. 발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자료를 골라야 해. 자,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효과를 알아봤다면 그 중에서도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골라야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3번.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라도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자료는 골라야 해. 자, 여기서 불분명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렇죠. 이것의 출처를 잘알수 없다는 거예요. 출처가 분명하다라는 건 이게 어디서부터 온 자료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건데,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뭔가 불투명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가 누가 썼는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잘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흥미롭다, 재미있다 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정답은 1번과 2번. 자, 6번에서 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쭉 사회자도 있고, 김재율 학생, 신다윤 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학급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자, 오늘은 우리 반이 함께 지킬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정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아, 이 학급 토의의 주제가 학급 규칙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제안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율 학생, 발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김재율, 저는 1인 1 역할 제도를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네, 김재율 학생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문할 친구 있나요? 신다윤 학생, 말씀해 주세요. 신다윤, 네, 저는 김재율 학생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역할을 바꾸는 것이 만족스러운데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했죠. 자, 문제 봅시다. 6번. 이 회의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하나씩 보기 살펴볼게요. 1번. 이 회의의 주제는 학급과 관련이 적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예요. 학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학급 규칙을 우리가 직접 정하자라고 했으니까요. 자, 2번. 사회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읽어보면 사회자가 직접 질문을 던졌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다윤이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오히려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질문을 잘 하고 있습니다. 땡. 4번. 재유리의 의견은 1인 1 역할 제도를 유지하자였나요? 아니죠. 새롭게 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5번. 사회자는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토의를 할때 사회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직접 의견을 내거나 직접 질문을 던지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7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기억은 아까 신다윤 학생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라고 김재율 학생에게 질문을 했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자,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요. 지금 당신이 제시한 그 의견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데요? 왜그 의견을 제시했나요? 라고 묻는 거죠.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돼요. 김재율 학생, 그걸로 어떤 문제 해결할 건데요? 즉, 왜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라고 그 사람의 의도를 묻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에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야겠죠. 따라서 기억은 1번, 의도를 파악. 안녕.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우리는 첩첩산중이란 말을 배워본 적이 있어. 오늘 우리가 만날 속담 역시 이것과 관련이 깊소. 바로 악화, 난관과 연관된 말이오. 그럼 지금부터 속담을 만나러 함께

0: 가시지요.
1: 환율의 영향으로 우리 회사 재정에 위기가 닥쳤어.
2: 대표님, 은행에서 어음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1: 내가 해결하겠네.
3: 대표님, 협력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해달라고 합니다.
1: 알겠네. 하나를 해결하니 더 큰 난관이 밀려오네. 갈수록 태산이야.
4: 오늘의 속담, 갈수록 태산.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기업들의 경영상태 악화로 신입직원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무들은 AI가 대신하는 바람에 취업문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갈수록 태산인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5: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나무도 바윗돌도 작자 미상.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서 일천석이나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졌거늘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으되 사면은 검어 어둑하고 천지정막 사나운 파도가 치는데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여인 내 마음을 어디에다 견주리오.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까투리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기를 맞은 도사공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견주어 임을 여인 참담한 마음도 함께 나타나지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박함이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특히 도사공의 상황을 표현한 부분에서 불운한 일이 잇따르며 더해지는 어려움을 오늘의 속담과 연결지어 생각해 봅시다.
4: 오늘의 속담, 갈수록 태산이었소. 갈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다고 해서 그대들 좌절하면 안 되겠소. 하나하나 이겨낼수록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 선비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모든 물질이 같은 양만큼 녹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물질이 녹는 양도 달라져요.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를 달리하며 서로 다른 물질이 물에 얼마나 녹는지를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이를 통해 용질이 온도에 따라 녹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ml 비커 2개, 10도씨 물을 각각 100ml씩 넣습니다. 두 비커에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을 넣는 이유는 용질의 종류에 따른 차이만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비커에는 질산칼륨을 1g씩 넣고 다른 비커에는 황산구리를 1g씩 넣어 녹입니다. 용질을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1g씩 나누어 넣는 이유는 용질이 얼마나 녹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리박대로 충분히 저어주며 완전히 녹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관찰해봅시다.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각각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1g씩 추가하여 녹이고 녹은 양을 확인합니다. 용질을 더 넣어도 바닥에 남아 녹지 않으면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넣은 용질의 총량이 해당 온도에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다른 비커에 다른 온도의 물을 이용하여 과정 1에서 3을 반복합니다. 온도에 따라 용질이 녹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며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양의 물을 기준으로 보면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는 물에 녹는 양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온도에서 서로 다른 물질의 용해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물질 모두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질이 물에 녹는 양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만 그 증가하는 정도는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질산칼륨은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황산구리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와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특성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용해도는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섬을 탐험해 볼까요? 네, 바로, Food Island, 음식의 섬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음식의 섬에서 우리는 오늘 케밥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케밥이 옛날에 전쟁터에서 군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쟁터에서 탄생했나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오늘 그 지문에서 내용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지문을 탐험하기 전에 단어의 의미부터 봐야겠죠? 여러분 워크북 단어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우리 1번부터 단어를 함께 읽으면서 뜻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vegetable, 채소, type, 종류, invent, 발명하다, instead of, 무엇 대신에, soldier, 군인, barbecued, 바비큐 된, sword, 검, bread, 빵, metal, 금속의 금속, meat, 고기, turn, 돌리다, stick, 막대, a kind of, 무엇의 일종, 일종의, Turkish, 터키의, between, 무엇 사이에, popular, 인기 있는. 자, 오늘은 단어가 꽤 많았는데요. 어때요? 의미 잘 적어 보셨나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교재 26쪽에 오늘의 지문 바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Are hamburgers the oldest type of fast food? 자, 우리에게 익숙한 햄버거가 나오는데요. 햄버거가 패스트푸드의 가장 오래된 종류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the oldest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이라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the 뒤에 우리가 최상급을 쓰면요.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최상급의 형태 하나만 필기해 볼게요. 자, 반드시 the랑 같이 쓰고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에 적절한 최상급의 형태를 써주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요. 이렇게 형용사, 부사 뒤에 est를 붙이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old, 오래된이죠. The oldest, 가장 오래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햄버거가 가장 오래된 종류의 패스트푸드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 대답이 no라고 합니다. 아니래요. Kebabs are 사실은 케밥이 더 오래된 네, 패스트푸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생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앞에 나온 Kebabs are the oldest type of fast food가 되는 거죠. 앞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략이 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kebab is. 자, 케밥은 무엇이냐면요. A kind of.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이죠. 무엇의 일종입니다. Barbecued meat. 자, meat, 고기예요. 그런데 barbecued라고 하면 바비큐 된 고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barbecue라고 하면 그냥 바비큐라는 명사도 있고요. 바비큐 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barbecue라는 동사 뒤에 D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비큐 된 고기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케밥은요. 바비큐 된 고기의 일종이다라고 합니다. Kebabs are very popular. 자, popular이라고 하면 인기 있는 이란 뜻이죠. 그런데 very popular이니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대요. People put them between pieces of bread.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 갈게요. 지금 보니까 A와 B, 이렇게 어떤 대명사에 A와 B가 붙어져 있는데요. 지금 가리키는 것이 다른 대상을 아마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A에 케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B의 댐은 무엇을 가리킬까? 그치, 사람들은 그것을 빵 조각 사이에 넣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them도 마찬가지로 케밥을 지칭하는 대명사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케밥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동그라미 표시를 좀 치면서 읽을게요. 자, 뒤에 보니까 between, 뭐뭐 사이에죠. 사람들의 요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They pushed a sword. 자, sword, 검이죠. 그들은 검을 밀어 넣었대요. 어디로? Into meat.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그들은 검을 어디에? 그렇죠. 고기에 꽂았다. And 그리고 cooked it over fire.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Over fire. 불 위에서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서 they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뭘까요? 그들은 검을 꽂았어요. 검을 꽂은 거는? 그렇지. 앞에서 나온 the soldiers. 군인들이 되겠죠. 아, 군인들이 검을 꽂았구나. 그래서 여기서 they는? 그렇지. 케밥이 아니고 the soldiers를 가리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검을 꽂아가지고 빠르게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을 꽂아서 그 고기를 불 위에서 구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today, 오늘날, we

metal stick. 자, 우리는 거미 아니고 뭘 쓴다? 그렇죠. A metal stick. 금속 막대를 씁니다. 그리고 instead of 나오죠. 뭐뭐 대신입니다. Instead of a sword. 예전에는 검을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금속 막대를 쓴다라는 거죠. People turn the stick slowly over fire. 자, 사람들은 이 막대를 천천히 돌립니다. 불 위에서요. 무엇을 하기 위해? To cook them. 그것들을 요리하기 위해. 자, 마지막 이번에 냄이 지칭하는 거.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본 케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뒤에 name만 the soldiers, 군인들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다 케밥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마지막에 우리 이 to cook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라는 거를 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독해 지문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살짝 어려워지는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to 부정사라고 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to 부정사는 부사로 쓰인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로 쓰인 이런 to 부정사는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To cook them. 그것들을 요리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케밥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케밥이 언제 만들어졌냐? 중세시대 때 바로 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오늘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comprehension check.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부터 보면, The oldest fast food. 가장 오래된 패스트푸드는 햄버거이다. 아니죠. 가장 오래된 음식은 사실 햄버거가 아니고 케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 벌써 1번을 찾았는데요. 나머지도 한번 보면, Kebabs are popular food around the world. 그쵸. 케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음식이다라고 하고요. People eat kebabs like sandwiches. 그치. 샌드위치처럼 고기와 야채를 빵 사이에 넣어서 먹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Turkish soldiers first made kebabs. 그치. 우리 터키 군인들이 처음으로 케밥을 만들었다. 그리고 Turkish soldiers could cook kebabs fast. 그쵸. 빠르게 요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케밥을 빠르게 요리할 수 있었다. 다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Nowadays, 요즘에는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people push a blank into meat when they make kebabs. 자, 요즘에는 사람들이 케밥을 만들 때 무엇을 고기에 꽂는다? 그렇죠. 예전에는 거미였지만 요즘에는 금속 막대를 꽂는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금속 막대는 a metal stick. 이 되겠죠.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Today we use a metal stick. 우리는 금속 막대를 씁니다. 뭐 대신에? Instead of a sword. 검 대신에. 자, 그럼 이어서 보면 However, 그러나 Turkish soldiers in the Middle Ages. 중세시대의 터키 군인들은 무엇을 썼다?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a sword. 검을 썼다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적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글의 밑줄 친 A에서 E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찾아봤는데요. 일단 A, 케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B도 역시나 케밥을 의미했고요. 그것들을 처음 발명했다. 그쵸? 케밥이 되겠네요. 그리고 D번에 They pushed a sword. 그들은 검을 꽂았습니다 할때 검을 꽂은 they 그들은요. 그렇지. 바로 앞에 나온 soldiers. The soldiers. 네, 군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D번이 다르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마지막 2번도. 그렇지. People turn the stick slowly over the fire to cook them. 그것들을 요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대를 천천히 불 위에서 돌립니다. 마지막에 됨도 케밥이 되겠죠. 자, 4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봅니다. 자, 지금 영영풀이가 나오는데요. 단어의 뜻풀이를 찾아 연결해 보는 거죠. 자, 일단 metal이라고 하면 금속이란 뜻이에요. 금속. 그래서 아까 metal stick, 금속 막대였죠. 자, 금속에 해당되는 영영풀이 뭐가 있을까?

0: 3번에 보면 hard material. 자, 여기서 hard라고 하면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딱딱한 물질입니다. such as 뭐와 같은 iron, steel and gold. 쇠, 철, 그리고 금과 같은 딱딱한 물질. 오호, 메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비번에 invent. 아까 우리가 봤던 동사입니다. invent는 그렇지, 발명하다란 뜻이었어요. 발명하다. 자, 그러면요. 1번을 한번 볼까? To make, design, or think of something new. 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디자인하거나 생각해내다. 오, 그렇지. 이것이 발명하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10번의 barbecue 자연스럽게 2번과 연결이 될 텐데요. barbecue, 여기서는 동사의 의미로 to cook food over fire. 불 위에서 요리를, 음식을 요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barbecued라는 과거분사 형태로 바비큐 된 고기 이런 의미를 봤었죠. 자, 우리 그러면 이 독해 지문과 관련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교재 98쪽에 네, B 영작 훈련 1번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종류의 패스트푸드는 햄버거일까? 라고 질문을 하네요. 자, 그러면 가장 오래된이라는 최상급의 형태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 드렸죠. 어떻게 쓴다고요? the 뒤에 그리고 최상급을 써주는데 old의 최상급은 뭐였다? oldest였어요. 그래서 our hamburgers the oldest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type of food our hamburgers the oldest type of fast foo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케밥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다. 자, 그러면 kebabs are very popular. 매우 인기가 있는 거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가 있다. 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빵 조각 사이에 야채와 함께 넣는다. 자, 그럼 일단 people, 사람들은 그것들을 넣는다까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people put them. 자, 근데 뭐뭐 사이에라는 표현. 그쵸, between 있었죠. People put them between, 그리고 빵 조각들이니까, between pieces of bread. 자, 뭐와 함께? 야채와 함께. 그래서 정원치사 with vegetables.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빵 조각들 사이에 넣는데요. with vegetables. 야채와 함께 넣어서 먹죠. 자, 4번 보면, They pushed a sword. 그들은 검을 어디에 꽂았어요? 그렇지. 고기 안에 꽂은 거죠. 그래서 into meat. 그치. 그 고기 안에 넣었습니다. And, 그리고 무엇을 했다? 그것을 cooked it. 요리했어요. 어디 위해서? Over fire. 불 위에서요. 그래서 they pushed a sword into meat. and cooked it over fire. 네, 이렇게 완성했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5번 한번 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검 대신 금속 막대를 이용한다. 자, 그래서 뭐뭐 대신이라는 표현 뭐가 있었다? instead of가 있었습니다. instead of. 자, 그러면요. today we use a metal stick. 우리는 금속 막대를 이용하는 거죠. 무엇 대신에? instead of a sword. 검 대신에 이것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metal stick이 먼저 나오고 이 순서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걸 먼저 이용하고 instead of a sword, 검 대신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문제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열쇠를 한번 보겠죠. 자, 지금 보면은 11번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선생님이 이걸 투부정사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이 투부정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사가 뭐 우리가 아는 동사잖아요. 근데 그 앞에 to가 붙어가지고 동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변신이 되냐면요. 명사로도 변신이 되고, 막 형용사로도 변신이 되고, 그쵸.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투부정사의 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문법 시간에 따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의미들은요, 너무 깊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아, 그냥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정도만 독해를 하면서 가볍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라고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to cook them, 그것들을 요리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됐죠. 자, people turn the stick slowly over fire. 사람들은 불 위에서 막대를 천천히 돌립니다. To cook them. 그것들을 요리하기 위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는 무엇이다? 부사로 쓰인 투부정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햄버거가 가장 오래된 종류의 패스트푸드일까? 네, 이 문장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에 참여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습 열심히 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살짝 떨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리딩파워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결혼 풍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결혼 풍습이라고 하면 이런 웨딩 케이크 아니면 결혼식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자, 오늘 결혼 풍습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The idea of having a wedding cake is common all around the world. 자, 일단 비동사 앞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The idea of having a wedding cake. 무슨 뜻일까요? 웨딩 케이크를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은요. is common. 우리 common이라고 하면 보편적인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인. 이 웨딩 케이크를 갖는다는 그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즉 어느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풍습이 아니라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이렇게 목적어를 두개 취하는 bring의 해석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Throwing things at new couples is a common tradition in many countries. 자, 우리 주어, 비동사 앞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끊고 해석해 볼게요. New couples 하면 새로 결혼한 사람들, 즉 신혼부부들이 되겠네요. 신혼부부들에게 물건들을 던지는 것은요. Is a common tradition. 자, 우리 tradition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둡시다. 전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에서 보편적인 전통이래요. 뭐가? 물건들을 신혼부부에게 던지는 것이. 그러면서 예시 말합니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요, people traditionally throw rice at the couple.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tradition이라고 하면 전통이었잖아요. traditionally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던집니다. 쌀을 누구에게 던져요? 그 부부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As they leave the wedding place. 자, 우리 as 하면 뜻이 굉장히 다양한 접속사인데요. 여기서는 뭐뭐 할때 when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그 결혼식 장소를 떠날 때, 즉 부부가 떠날 때 그들에게 쌀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Italians throw candy라고 했거든요. 이탈리아인들은 사탕을 던진대요. 자, 계속해서 뭔가 던지고 있어요. 또 볼게요. In the Czech Republic, 체코죠. 체코에서는요, people throw peas, 완두콩을 던진다고 합니다. The Inuit of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의 이누이트족은요, 뭘 던져요? Throw shoes, 신발을 던진다고 합니다.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throw different things at new couples. 자, 끊어볼게요.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던지는데 다양한 것들 혹은 다른 것들을 던집니다. 신혼 부부들에게. 자, 그러니까 던지기라는 보편적인 풍습은 가지고 있지만 던지는 물건이 다르죠. 그쵸? 하지만, but they all have the same purpose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모두 가지고 있어요. The same purpose. 자, 우리 purpos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던지는 물건은 달라도 던지는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뒤에 나오고 있네요. To wish the new couples good luck. 자, 여기서도 쌤이랑 똑같이 한번 표시해 보세요. Wish the new couples 그리고 good luck. 자, 우리 아까 bring이 목적어 두개 갖는 구조 보셨죠? bring과 마찬가지로 이 wish라는 동사도 목적어를 이렇게 두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목적어의 해석 순서는 같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wish라고 하면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ish the new couples good luck이라고 하면요. 신혼 부부들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석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내용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바로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시면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혹은 다양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풍습, 던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걸 가장 잘 살린, 정확하게 살린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우리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 common wedding tradition. Throwing things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common 하면 보편적인이었어요. 보편적인 결혼 전통 물건들 던지기. 너무나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물건 던지기라는 보편적인 전통을 나타낸 제목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 찾았으니까 오답이 되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제목이 될수 없는지. 자, 1번을 보시면
proper gifts for new

newlyweds라고 했는데요. 우리 newlyweds라고 하면요, 신혼부부라는 뜻으로 new couples와 비슷한 뜻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proper gifts, 적절한 선물들. 자, 신혼부부들에게 적절한 선물은 이겁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나요? 네, 그런 글 아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겠고요.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The origin of having a wedding cake. 자, origin 하면 기원이죠. 웨딩 케이크를 갖는 것의 기원. 어떻게 웨딩 케이크를 처음 만들게 되었고 처음 갖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 아니었습니다. 그쵸?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겠고요. 이어서 3번 보시면 Cultural Differences in Wedding Costumes라고 했네요. 자, 우리 costume이라고 하면 풍습이거든요. 결혼 풍습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혹시 3번으로 골라준 친구들 있을까요? 네, 뭔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듯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묶어주는 보편적인 전통인 던지기가 제목에 나와줘야 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4번 가볼게요. How throwing rice became a wedding tradition. 자, 쌀을 던지는 것이 하나의 예시로 나오긴 했지만 제목이 될 순 없겠죠. 여기서는 쌀 던지기가 어떻게 웨딩 전통이 되었는가? 이게 제목이 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우리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에 적절한 말을 본문에서 찾아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약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In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많은 지역에서 It's a common tradition, 보편적인 전통이래요. 자, 근데 뭐 하는 게 보편적인 전통이에요?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throw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To throw something at a new couple. 신혼 부부에게 무언가를 던지는 것이 보편적인 전통이라고 합니다. To wish them, 빈칸, 빈칸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 wish에 밑줄 치고 them 밑줄 치고요. 이렇게 두 개 빈칸을 묶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wish가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때 누구에게 무엇을 빌어주다 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즉 신혼부부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죠. 따라서 행운이라는 단어로 good luck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결혼 케이크는 원래 신랑에게 던지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신랑에게 던지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네, 신부에게 던지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 바로 찾았네요. 네, 1번을 정답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실게요.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랑과 신부에게 쌀을 던진다라고 했는데요. 네, 해당 내용 본문의 여섯 번째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게 잘 말해 주었고요. 다음 3번을 보시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신혼부부에게 사탕을 던진다. 역시 이 내용도 일곱 번째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갈게요. 체코에서는 결혼한 부부에게 완두콩을 던지는 것이 전통이다. 네, 체코에 관련된 얘기, 완두콩을 던지는 풍습 나와 있었어요. 다음으로 5번 갈게요. 이누이트족은 신혼부부의 행운을 빌기 위해 신발을 던진다. 네, 신발을 던진다라는 내용 역시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갈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고요. 우리 A부터 보시면 The 빈칸 of going to school is to learn이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빈칸은 배우는 것이다. 학교에 가는 목적이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해당하는 영단어 purpos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 갈게요.

On a wedding day, 결혼식 날에, the 빈칸 usually wears a white dress. 흰 드레스를 주로 입는데요. 누가?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는 영어로 bride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까지의 내용, 중요한 단어와 구문 정리하러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워크북 98쪽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들부터 쭉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A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자, 1번 보시면 wedding 나와 있죠. 여러분, wedding 무슨 뜻이에요? 네, 결혼 혹은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come in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come in 하게 되면요. 보편적인, 공통의, 흔한 이런 뜻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a common tradition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전통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다음으로 originally인데요. 우리 origin 하면 기원이에요. 그래서 originally 하면 원래는 혹은 원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bride인데요. 방금 봤습니다. 신부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 luck 하면 네, 운이나 행운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tradition인데요. tradition 하면 전통이라는 의미 꼭 기억합시다. 자, tradition 이 전통이라면 traditionally는 무슨 뜻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부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8번으로 갈게요. PEAP는요, 완두콩이고요. 그리고 이누이트 하면 이누이트족, 에스키모인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urpose인데요. 우리 purpose 하면 목적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idea라고 하면 생각, 아이디어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throw입니다. throw는 뭐예요? 던지다. 그리고 couple 하면요. 한 쌍, 부부 이런 뜻이 됩니다. 이어서 newlyweds 하면 새로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신혼부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작 훈련 가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볼 텐데요. 먼저 결혼 케이크는 신부에게 던져졌다. 한번 해볼게요. 자, 결혼 케이크가 던져졌다. The wedding cake was thrown. 자, 이때 수동태 형태 쓴거 보이시죠? throw의 수동태 형태를 써서 던져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누구에게라고 할때 우리 at 써주시면 돼요. at the bride, 신부에게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서 2번 보시면 사람들은 신부에게 케이크를 던지는 것이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한번 볼게요. People thought that까지 나왔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신부에게 케이크를 던지는 것이 한번 써볼게요. Throwing cake at the bride.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써볼까요? Would bring her good luck.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bring her good luck 하면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3번 갈게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부부가 결혼식장을 떠날 때 부부에게 쌀을 던진대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던진다니까 throw rice at the couple. 근데 언제? 부부가 결혼식장을 떠날 때잖아요. 시간 접속사 as 써주시면 돼요. as는 뭐뭐 할 때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웨딩 식장을, 즉 결혼식장을 떠날 때가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새로운 부부들에게 다른 물건들을 던진다. 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가 되겠고요. 새로운 부부들에게 다른 물건들을 던진다니까 throw different things at new couples.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5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일단 그들은 모두 가지고 있다부터 해볼까요? They all have. 근데 무엇을? 같은 목적을이니까 the same purpose.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문장 영작 훈련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bring, wish에 집중해서 2개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들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중요한 내용 쌤이 구문

포커스에 담아놨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퀴즈까지 꼭 풀어보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레벨 3를 함께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데이 6의 첫 번째 이야기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 오늘도 역시나 예습 필수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어휘 파트, 그리고 독해 내용들 읽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독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잘 체크해 두었다가 우리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여러분의 독해 힘을 키워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자.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바로 A rather than B 구문이었고요. 자, 이거는 A하고 B 두 개를 구분을 해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하면서 B보다 A를 강조하는 거. 좀 쉽게 말하면 그냥 B는 아니에요. 그쵸? 요거는 아니고,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A가 중요해. 요런 느낌으로 독해할 때 해석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지, 주제도 찾고, 뭐 제목도 찾고, 요지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A rather than B 구문 나오면 B가 아니라 A의 강조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해석은 B라기보다는 A, 뭐 B보다는 오히려 A,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독해에도 그 구문이 나올 테니까 잠시 후에 그 부분 정확하게 생각 잘 해석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늘의 독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A에서 E 중 글의 흐름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줄을 낱말의 쓰임은 어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휘가 글의 흐름상 맞는 어휘냐? 보통 이렇게 되고, 아, 이 문제는 사실 보통 만약에 답을 하나 고르잖아요? 이게 쓰임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보통은 원래 쓰임은 그 단어의 반이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 기억해 주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icy foods have always been loved. 매운 음식은 항상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시, have been PP. 우리 현재 완료의 수동태. 뜻하죠. 그래서 현재 완료 쭉 뭐뭐 해왔어요 인데요. 수동태니까 이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매운 음식의 핵심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 매니아도 있고요. 늘 항상 인기 있기는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But, 하지만, sometimes you might feel you need a firefighter. To cool your spicy mouth after eating something spicy. 자, 문장이 좀 긴데요. 여러분이 아마 파이어파이터면 소방관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소방관이 필요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웬 소방관? To cool your spicy mouth 해서 여러분의 매운 입을 식혀줄 소방관. 우리 왜 매운 거 먹으면 야, 입에서 불이 난것 같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유적으로 이제 소방관.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다시 한번 풀 센텐스를 해석을 해보면,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은 뭔가 매운 걸 먹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그 매운 입을 좀 식혀줄 그런 소방관이 필요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지금 초보 정사는 여러분의 매운 입을 식혀줄 소방관, 이런 식으로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투부 정서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뭐 after 해석은 아시죠? 뭐뭐 이후에. 그래서 eating something spicy. 보통 spicy 형용사가 뒤에서 th-ing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매운 무언가를 먹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that happens,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grab a drink from the refrigerator. 그래서 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라. 뭐 이런 얘기죠. 음료 마시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grab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 이렇게 붙잡는 행위를 뜻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촥 붙잡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grab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grab a drink 그랬으니까 냉장고 문 열고 음료를 이렇게 촥 잡아서 꺼내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But what? 그치만 무슨 음료요? 어떤 마실 거? Orange juice or water? 뭐 오렌지 주스를 마시나요? 아니면 물을 마실까요? What about milk? 우유는 어떤가요? 이렇게 지금 마실 것 중에서도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유도 있을 것이고. 과연 이세개 중에서 어떤 음료가 우리의 이 매운 입을 가장 잘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죠? Chilies have spicy oil that makes the sensors on your tongue hurt. 자, 그래서 이제 세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적절한 음료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뒤에 내용을 잘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Chilies는 고추를 말하죠. 또 매운 걸 만드는 핵심인 이 고추들은 매운 기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Spicy oil 말 그대로 매운 기름. 자, 관계대명사죠? 꾸며줍니다. 어떤 매운 기름이냐면 makes the sensors 하면 the sensors 뭐 감지 기관 어디에 달려 있는 on your tongue 우리 혀에 이 맛을 감지하는 기관들 많이 있죠. 그 감지 기관을 아프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make가 오형식으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 구조를 쓰고 있고 여기서 hurt는 이제 동사 원형의 구조 make가 여러분 사역동사의 구조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죠? 해석을 할 때는 목적어가 어디까지인지만 잘 구분해서 뭐뭐를 뭐뭐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만 잘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혀에 있는 감지기관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매운 기름을 고추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A glass of cold water or juice would decrease the pain. 자, 그리고 C에 또 decrea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하고 B 부분 있잖아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잘 넘어갔거든? 왜냐면 전혀 해석에 있어서 이질감이 없었어요. 우리 매운 거 먹으면 우리 입을 식혀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매운 거 먹으면 혀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hurt도 해석이 잘 되고 있으니, AB는 통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C 부분의 decrease는 감소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과연 맞는 자리인지 잘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차가운 물한 잔, 또는 뭐 주스 한 잔, 요런 거는, 감소시켜 줄 거래요? 뭐를? 그 고통을, 그 매운 것의 고통을. 그러면서 뒤에 because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decrease가 맞는지 알려면 뒤에 부분을 반드시 봐야죠.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 이유와 이 감소시켜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잘 일치하는지를 지금부터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죠. 다시 기름하고 물은 섞이지 못해요. Water or water-based drinks. 그러니까 물이나 물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음료들은요. will actually 사실상 퍼뜨리는 거래. 뭘? The spicy oil, 그 매운 기름을 사실상 입안에 퍼뜨리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게 매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막 퍼지면서 더 매워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좀 전에 봤었던 오늘의 reading power였습니다. Rather than 나와 있고요. Reduce the pain. 그래서
그 고통을 감소시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퍼뜨리는 쪽에 가깝다. 자, 그러니까 아까 강조했던 게 뭐야? Rather than 쥐는 사실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 매운 기름을 네 입에다가 오히려 spread, 확산시키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매운 거를 우리가 이 매운맛을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because의 문장을 읽어봤더니 앞에 있는 얘하고 말이 안 맞네. 그쵸? 그래서 reduce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그러면 그 고통을 증가시켜준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이렇게 반이어 단어가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주의 깊게 앞뒤에 어떤 문장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독해를 하는 게 필수적이고, 자, 계속 가보죠. 이제 답은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 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 그럼 반면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반면에 milk, 우유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물, 그리고 물하고 물을 기반으로 한 뭐, 오렌지 주스 이것도 뭐물 기반 느낌이니까 이런 애들. 사실 이런 애들은 매운맛을 줄일 수가 없었어. 그쵸? 그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선택지 중에 우유가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유는 어떤가 봅시다. 반면에 그랬으니까 사실 감은 와요. 아, 아마 우유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우유는 가지고 있대요. A fat-loving chemical. 그래서 지방을 좋아하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나오면서 이 지방을 좋아하는 화학 물질이 무엇일까 설명해 주는데, which binds with spice oil, 이 매운 기름하고 결속해서 and then washes it away. 그 매운 기름을 씻어 나가게 해주는, 씻겨 보내주는 그러한 어떤 fat-loving chemical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가보죠. 자, 위치가 loving chemical을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3인칭 단수라 S가 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나올 때 뒤에 동사와 앞에 선행사와의 수의 일치, 지금처럼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선행사를 보고 푸는 거고, 당연히 얘가 지금 3인칭 단수의 형태이니까 동사의 자리에는 S가 붙는 것이 맞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binds with 하면 무엇과 이렇게 딱 결합하다, 결속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이 뭐하고 딱 결합하는 거야. 매운 오일을, 이 매운 기름을 싹 잡는 거죠. 그쵸? 얘를 싹 잡아준 다음에 and then washes it away. 그래서 자, 계속해서 binds하고 같이 병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washes 이런 식으로 es 붙여서 3인칭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당연히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매운 기름이죠. 그래서 spicy 오일을 washes away, 씻어 보내주는, 매운 걸싹 묶어서 얘가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유가 해결책이 맞네요. So, 그러니 the next time your mouth burns, 다음번 여러분의 입이 막 불탈 때는요. 자, 여기서 입이 불타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매운 걸 먹어서 막 입안이 화끈화끈 거릴 때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빈칸 내용은 지금 비어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뭘 마셔라? 우유를 마셔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어색한 단어는 C였습니다. Decrease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말이 나와 있었어야 됐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다? 그 근거는 바로 뒤에 because 문장 속에 사실 숨어 있었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가 강조했었던 이 rather than, 그러니까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야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pain을 줄여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C가 아니고 오히려 퍼뜨려, spread,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가시켜 주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답 바꿔주시고, 자, 빈칸에 들어가면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다음번에 여러분 입에서 불날 때는요, 그럼 우유를 마시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간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네요. 1번에 있네요. Have a glass of milk. 그래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깔끔하게 1번을 바로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장은 Do not drink water slowly. 물을 천천히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관없죠. 그다음 wash your mouth before you drink. 마시기 전에 입을 헹궈라.

아니죠. 4번은 choose fat-free milk. 무지방 우유를 택해라. 뭐 몸무게를 위해서, 체중을 위해서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자, 마지막엔 drink something cool to ease the pain. 그 고통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원한 무언가를 마셔라. 아, 지금 시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 물도 시원할 수 있고 주스도 시원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유가 제일 좋다. 예, 요게 이제 우유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밑줄책 A는 우리 아까 이미 또 독해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원래 항상 대명사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찾으면서 대명사상 추적하면서 읽자라고 했던 내용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글쭉 따라서 읽다 보면 결국 이 매운 기름하고 결합해서 그 매운 기름을 씻어 보내주는 그러한 fat loving chemical이 우유에 들어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줄친 이슨 spicy oil이라고 잘 적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4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았으되 이제 필요한 경우 형태 변형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는 형태 변형될 수 있는 것좀 항상 늘좀 예상을 좀 하시면서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The new flu virus. 우리가 신종 플루라고 하는 것. 는 continued 계속해서 투합니다. worldwide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항상 뭔가 이 바이러스가 하나 터지면 전 세계로 아주 급속도로 퍼져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확산되다라는 단어 아까 기억나나요? spread. 네, 이 자리 지금 투보 정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형태 변형 없이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I don't wear my hair loose. loose 하면 이렇게 느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좀 느슨하게 묶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I usually pin con my hair in a ponytail. 해서 묶다? 우리 아까 전에 뭐 묶다, 결속시키다 라고 할 때, 그쵸? bind라는 단어. 물론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묶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을 항상 나는 포니테일로 이렇게 딱 하나로 묶는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까 독해에서는 또뭐 결속시키다, 결합하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 내용 문제 풀어봤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파워 업 워크북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어휘는 빈칸 다 채워 오셨죠? 자, 우리 한번 여기에서 중요한 거몇 개만 보자면 좀 전에 봤던 spread. 확산시키다, 확산되다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같은 뜻으로 나와 있는 7번의 decrease, 그리고 10번의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라는 비슷한 어휘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던 ease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 등을 덜어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어들도 다 필수 어휘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자, 이제 영작 파트로 넘어갑니다. 1, 2번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3번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물은 실제로 고통을 감소시키기보다 매운 기름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래서 B라기보다는 A다라는 구문 활용해서 물은 실제로 A라기보다는 자, B라기보다는 A다 먼저 쓸 거예요. 확산시킬 것이다를 먼저 씁니다. spread. 됐죠? 뭐를? The spicy oil을요.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reduce the pain. 고통을 감소시키기보다는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영어와 한국말 순서 거의 반대죠?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쓰고 rather than 뒤에 내용을 써야지 맞는 해석이다. 기억해 주시고. 자, 4번으로 갑니다. 우유에는 매운 기름과 결합해 그것을 씻어내는 기름기를 좋아하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는 기름기를 지방을 좋아하는 화학 물질. 근데 그게 어떤 건데? 역시 관계대명사 활용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운 오일과 매운 기름과 결합해 이 부분만 넣으면 되네요. 그래서 which 결합하다 binds 무엇과 with spicy 오일과 그래서 그걸 또 씻어 보내주는 그런 거, 그런 게 있어, 우유에는. 이런 내용이었고. 자, 마지막 5번으로. 다음에 당신의 입안에 불이 난 것처럼 느껴질 때. 자, 여기까지 한번 영작해 줘보면.

0: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the next time이 마치 그러한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the next time 주어 동사, 그러면 다음에 주어가 동사할 때, 아, 요런 해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the next time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주어와 동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는 당연히 your mouth고, 동사는 burns 이겠죠. 그 순서대로 써주면 또 맞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우리 오늘의 완강 미션 풀면서 마무리해보죠. 자, 오늘 강조했었던 A rather than B 구문 있었습니다.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쓰면서, 자, 여기서 강조가 A였는지 B였는지 또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요 구문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또 만드세요. 확실하게 여러분만의 것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중요한 거 아시죠? 복습 꼭 해주시고, 순간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우리 비와 비율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렵죠? 맞아요. 하지만 쌤하고 지금 비슷한 유형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 단원평가, 지금 오늘이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아, 이쯤이면 우리 친구들 난 자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바로 북투에 있는 단원평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비와 비율 단원 이제 안녕 떠나보낼 건데요. 자, 그렇다고 아예 이제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2학기에도 비례식이라는 단원에서 다시 한번 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물론 우리 친구들이 쭉 풀고 왔다고 쌤은 믿을게요. 그래도 되죠? 자, 그럼 1번부터 풀이 갑니다. 지금 여기 1번에서 2번은 표가 나왔어요. 한 모듬의 과학실험 세트를 두 개씩 나눠 주었다. 한 모듬에 실험 세트 두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모듬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냐면 네 명인 거예요. 그러면 네 명한테 자, 두 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모듬 수에 따른 모듬 원수와 그 다음 과학실험 세트 수를 구해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 그랬어요. 한 모듬에 네 명입니다. 그리고 한 모듬에 두 세트를 주니까 두 모듬이면 8명, 그리고 세트 수는 4개. 세 모듬이면 4명씩 많아지겠죠? 12명이고요. 그리고 세트 수는 이제 2개 더 주니까 6개. 그러면 네 모듬에서는 16명, 그리고 세트 수는 이제 8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모듬 수에 따른 모듬 원수와 과학실험 세트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채우는 표를 살짝 보면은 보세요. 자, 4, 2, 8, 4, 12, 6, 16, 8. 어때요? 바로 모듬 원수 나누기 과학실험 세트 수를 하면 어때요? 그렇죠. 4 나누기 2니까 2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과학실험 세트 수 나누기 모듬 원수를 하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 4분의 2니까 2분의 1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모듬이 2일 때도 4 나누기 8, 그러니 2분의 1. 자, 6 나누기 12, 2분의 1. 8 나누기 16, 2분의 1. 다 같이 나와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가면, 자, 모듬 원수와 과학실험 세트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4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2 나누기 4를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과학실험 세트 수를 주인공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과학실험 세트 수는 모듬 원수의 몇 배예요? 2분의 1배가 항상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항상 모듬 원수의 몇 배? 2분의 1배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요, 모듬 원수는 과학실험 세트 수의 2배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주머니 속에 파란색 구슬이 24개, 빨간색 구슬이 8개 들어있는데 두 구슬수를 이번에는 뺄셈으로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어느 구슬이 더 많아요? 파란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24에서 8을 빼보면 되겠죠. 즉, 24 빼기 8을 해보면 16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파란색 구슬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습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뺄셈으로 정확하게 몇 개 더 많은지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몇 개 더 많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 구슬이 더 많습니다. 몇 개 더 많냐? 빨간색 구슬보다 구슬보다 뺄셈의 결과 16개 더 많습니다. 아니면 빨간색 구슬은 파란색 구슬보다 16개 더 적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도 되겠죠?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나눗셈으로도 비교해봤고 뺄셈으로 비교해봤으니까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 중 나눗셈 방법을 우리 특별하게 B로 만들었죠. 자, 그림을 보고 네모와는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풀이 세 개고요. 그 다음 가위가 두 개니까 풀, 수와 가위, 수의 비는 3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대로 풀 개수, 가위 개수를 가운데 대를 이용하여 몇대몇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풀수에 대한 가위수의 비. 지금 이번 단원 하면서 진짜 이 뇌리에 딱 박힌 하나의 표현. 바로 뭐에 대한, 기준량에 대한 이거죠. 그러니까 풀수에 대한 기준량이 풀수가 되는 거죠. 자, 풀은 3개니까요. 3이 기준량이에요. 그렇다면 3이 어디 와야 된다? 그렇죠. 뒤에 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은 가위수이기 때문에 2대 3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풀수의 가위수에 대한 찾았어요? 가위수에 대한, 이번에는 가위수인 2가 기준량이구나. 그럼 비교하는 양은 풀수가 되겠다. 그러니 3에 2에 대한 비인 뜻이고 2를 뒤에 써서 3대 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 2, 3번 중에 B가 다른 하나를 찾으려면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5번은요. 도형이 나왔어요. 평행사 변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12cm고 높이가 9cm래요. 자, 그럼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를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뭐뭐에 대한이란 표현이 없다면 몇과 몇의 비는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밑변 대 밑변의 길이 대 높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바로 12cm가 되겠고 높이가 9cm가 되는 거니까 자, 어때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12대 9. 이렇게 비를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뭐에 대한이 없다면 그냥 A와 B의 비는 A 대 B. 기역과 니은의 비는 바로 기역 대 니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좋아요. 그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몇대 몇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4개의 4가지 방법 알아야 된다고 쌤이 강조했었죠. 기억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8과 3의 비. 그냥 앞에서부터 8대 3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3대 8이라고 그랬으니까 잘못됐죠. 8대 3이 맞고요. 9에 대한, 이번에는 뭐에 대한이 나왔네. 기준량에 대한이니까 9가 기준량이에요. 그러니 뒤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량이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교하는 양이 앞에 오고 간단하게 B라고 쓰고 기준량을 기라고 한다면 비교하는 양대 기준량. 이것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9가 뒤에 오고 8이 앞에 오면 되는 거고요. 7대 4는 어이, 그냥 7대 4 읽어준 건데? 그러니 7대 4라고 하는 게 맞죠? 자, 2의 5에 대한, 그러니까 5가 기준량이에요. 5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2대 5. 7에 대한, 기준량에 대한, 7이 기준량이라고요. 그럼 7이 뒤에 온거 맞고, 10이 앞에 왔네요. 어이고, 그러면 5번이 맞았구나. 따라서 바르게 나타낸 것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우리가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나마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B 17대 20. 이거 우리 6번하고 이제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에서는 무엇이 기준량일까? 바로 기호 뒤에 오는 20이 기준량이고요. 앞에 17이 비교하는 양이죠. 그럼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17대 20에서 쌤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대이 기호는 계산하는 것 중에 어떤 계산이다? 그렇죠. 나눗셈 계산이다. 그죠? 자, 모양 보세요. 나눗셈에서 이렇게 가로선을 쏙 빼면 대 모양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연상해서 이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 크기를 나타낼 때는 17 나누기 2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름을 붙였죠? 바로 뭐라 그랬어요? 비율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17대 10을 비율로 나타내면 그 중에서도 분수로 나타낸다면 기준량이 분모에 와서 20분의 17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답니다. 자, 좋아요. 그럼 8번 갈게요. 비율을 구하여 빈칸에 알맞은 분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비율 구하는 데 집중해 보죠. 비율은 이제 나눗셈입니다.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니까 얘는 몇 나누기 몇을 하면 된다? 비율 구할 때 7대 25는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7 나누기 25를 하면 얘가 비율이군. 그럼 분수로 나타낼 때 25분의 7이고 소수로 나타내면 얘가 100분의 28이니까 0.28 되는 거죠. 좋아요. 이번에 B는요. 표현돼 있어요. 15에 대한 기준이 뭐다? 아, 15. 그럼 B로 나타내 볼까? 9대 15죠. 그죠? 그럼 분수로 얼마예요? 15대 9죠. 좋아요. 자, 15대 9인데요. 우리 친구들 얘는요. 약분이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3이에요. 5분의 3은 소수로 얼마일까? 우리 분모 분자에다 두 배를 하면 10분의 6이 되니까 바로 0.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0.6이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 13과 20의 비는 그대로 몇대 몇? 13대 20. 분모가 20, 그래서 20분의 13. 20분의 13은 소수로 나타내면. 자, 뭐 곱하면 돼요? 5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65니까 0.6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아, 비율은 분수로, 소수로 둘다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넘어갈게요. 자, 9번에서 10번까지는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린이네 반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해 나타낸 표래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A형이 8명, B형은 4명, O형은 6명, AB형은 2명인데, 지금 보세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찾았어요, 표현? 바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전체 학생 수가 기준량. 혈액형이 A형인 학생 수의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더해줘야 되니까 일단 8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를 계산해 볼까요? 얼마? 20명이네요. 그럼 이 중에서 A형을 찾아보면, 표에서 찾아보면 바로 8명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수로 바꿔볼게요. 20에 대한 8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럼 20에 대한 8의 비는 8대 20. 맞아요.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몇대 몇? 몇 분의 몇? 20분의 8. 약분되네. 우리 4로 약분되지만 소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2로만 약분할게요. 그럼 10분의 4. 자, 소수로는 0.4. 괜찮아요. 자, 따라서 0.4. B를 찾아서 직접 소수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지는 문제 10번은요. 혈액형이 O형인 학생 수에 대한, 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바로 O형인

학생 수가 6명인데요. 6에 대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혈액형이 B형인 학생 수의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래요. 그럼 B형은 여기 있네요. 바로 4, 4명이죠. 그럼 6에 대한 4의 B를 먼저 구해보죠. 자, 4대 6이에요? 6대 4예요? 우리 친구들? 아이고, 그냥 대답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바로 기준량 6이 뒤에 있어야 되겠죠. 4대 6입니다. 그러면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 9번은 소수로 나타내라고 그랬고 10번은 분수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기 쉽겠다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4입니다. 물론 약분이 되기 때문에 기하학분수 3분의 2로 답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비율을 충분히 구하는 연습을 했으니까 또 백분율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보다 큰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에서 네모보다 세모가 더큰 경우에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몇대 몇으로 나와도 되겠지만 비율을 분수로 나타낸다면 기준량이 분모가 오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가 되니까 바로 어느 쪽이 더 커요? 그렇죠. 기준량,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보다 큰 거죠. 아, 비교하는 양이 더 크니까 네모가 더큰 경우입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네모가 더큰 경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우리는 1보다 더큰 바로 가분수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근데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양을 좀 통일시켜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분수로 할까요? 아니면 몇대 몇? 이렇게 할까요? 아무래도 분수로 나타내는 게좀 편할 것 같은데요, 쌤은? 그럼 분수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분의 9는 기준량이 10이고 비교하는 양이 9니까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보다 더 작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10%라는 거는 비율에다 100을 곱한 건데 다시 100을 곱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바로 어때요? 100분의 110이 되는 거죠?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보다 큰게 맞네요. 우리 분자가 더큰거 찾는 거예요. 분자가 더큰 거. 그 다음에 11대 25는 25분의 11이니까 아예 분모가 더 커. 기준량이 더 커. 그 다음 0.83은 100분의 83이니까 100. 기준량이 더 커. 자, 5에 대한 7의 비는 기준량에 대한, 바로 5가 기준량이고 7이 비교하는 양이니까 5분의 7. 어때요? 비교하는 양이 더 크죠? 그래서 정답 2번하고, 그 다음 5번. 이렇게 두 개를 골라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12번입니다. 이번엔 서술형 문제인데요. 직사각형 가와 나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서로 같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한테 문제는 직사각형 나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이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나의 넓이를 구하려면 나의 가로의 길이는 나왔으니까 이제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로의 길이를 만약에 네모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주어진 조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서로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가의 비율, 나의 비율을 각각 구해서 같다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자, 가의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는 가로에 대한 15에 대한 그러니 15가 기준량이죠? 그래서 12대 15가 되므로 비율은 15분의 12입니다. 물론 약분해도 되겠어요. 약분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3으로 약분할 수 있죠? 3, 5, 15, 3, 4, 12. 그 다음에 나의 세로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은 먼저 B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5cm가 기준량이 돼야 되니까 네모 대 5가 되는 거고, 이고, 그 다음에 비율은 5분의 네모입니다.

자, 그러면 5분의 4와 5분의 네모가 같으므로 네모는 4. 즉, 세로의 길이가 4cm예요. 따라서 직사각형 나의 넓이는, 자, 이제 계산 가능하잖아요. 가로 5cm고 세로 4cm인 거 알았으니까 곱해갖고 2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바로 20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이 같은 걸로 문제 해결하는 거는요,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는데 오잉? 백분율만 나왔네? 우리 친구들 백분율은 이 비율에다가 바로 몇을 곱한 걸까요? 그렇죠. 분수나 소수 형태의 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100으로 나눠준다라는 거는 이렇게 분모의 100, 100분의 9. 그러니까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줬을 때의 비교하는 양이 바로 백분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친구들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백분율에다가요, 분모의 100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100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된답니다. 되게 쉽죠? 자, 따라서 소수로는요, 0.09가 되겠어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비율이 주어졌는데, 이 비율을 뭘로 나타내래요? 백분율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와는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 그랬어요. 자, 우리 비율에다가 뭘 곱하면 백분율이냐? 그렇지. 100을 곱해도 되겠고, 꼭 이번 방법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분모를 100으로 만든 다음에 바로 100분의 별꼴 이렇게 비율을 구했다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분자를 보고 아, 별 퍼센트라고 백분율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 10분의 3이니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100으로 바꾸기 편하죠. 바로 100분의 30 아니겠어요? 그러니 분자만 딱 보고 30%라는 거알수 있고 이번에는 뭐 100을 곱해볼까요? 25분의 11에다가 100을 곱해보자고요. 그러면 25로 약분되면 4, 11 곱하기 4니까 44%. 괜찮죠? 어떤 게 편해요? 네, 둘다다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 선택해주면 돼요. 어디 보자. 이건 어떻게 할까? 우리 100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분모가 100이라면 몇 곱했지? 5 곱했네? 그럼 7에도 5 곱해서 7, 5, 35네? 그럼 몇 퍼센트? 35%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몇을 곱할까, 우리? 100 곱해볼까? 좋아. 자, 50으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11 곱하기 2니까 어때요? 22%. 이렇게 채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비율을 보고 백분율로 바꿀 수 있었다면 꼭 공부는, 네, 반대 방향으로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백분율을 보고 비율로 나타내는 것도 연습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죠. 이번에 백분율이 뭔지 알았고, 100을 곱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냥 100만 달면 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30인 거예요. 그러니 약분을 했을 때는 10분의 3만큼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체가 10칸이면 3칸을 색칠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전체가 몇 칸인지 한번 세보니까 4칸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라서 20칸이네요? 그렇다면 전체 20칸이기 때문에 기준량을 20으로 바꿔주면 분모 분자의 2를 곱하여 20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칸 중에 6칸을 색칠하라는 거죠? 좋아요. 6칸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위치에 6칸 찾아볼게요. 쌤은 이렇게 찾아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여기까지 이렇게 색칠해 볼수 있겠습니다. 뭐, 세로로 색칠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0% 전체에 대한 30%만큼 우리가 색칠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6번. 이번에는 비율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각각 찾아 써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표현이 이렇게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 사단원에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다 배우게 된 거예요. 35대 70, B, 0.72 비율을 소수로 나타냈고, 백분율, 그 다음 비율을 분수로 나타냈어요. 아무래도 크게 비교하면 소수가 편할 것 같은데, 자, 소수보다는 이제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근데 여기에 분모를 다 100으로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35분의 70은 분수로는 70분의 35니까, 이거 약분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죠. 그러니 100분의 50으로 분모를 100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0.72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이고 83%는 쌤이 뭘 했어요? 백분율을 비율로 할 때는 분모에 그냥 100을 쇽 써놓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20분의 23이니까 분모를 100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5배 했으니까 여기도 5배 해볼게요. 그러면 5, 3, 15, 5, 20, 115가 되네요.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분자만 이제 비교해봐요. 50, 72, 83, 115. 115가 가장 크니까 바로 가장 큰 것에는 20분의 23. 우리 친구들, 100분의 115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답을 쓸 때는 주어진 수 모양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작은 것은 어떨까요? 50이 가장 작으니까 처음에 주어진 모양대로 35대 70. 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율 비교해 봤습니다. 형태가 달라도 형태를 한 모양으로 바꾸면 돼요. 자, 선생님은 분수로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요, 아마 백분율로 바꿔서도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가죠. 민준이와 현수는 투어를 하였습니다. 화살을 민준이는 20번 던져가지고요, 14번 넣었고, 현수는 25번 던져서 바로 17번 넣었대요. 민준이와 현수 중에서 성공률이 더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 민준이는, 자, 20번 던졌으니까 20번이 기준 양. 그 중에 14번 넣었으니까 성공한 횟수가 비교하는 양. 그 다음, 현수는 25번 던졌으니까 25가 기준 양. 17번 넣었으니까 17이 비교하는 양이죠. 그럼 두 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통분을 하려면 번거로우니, 뭐 100으로 맞춰줘도 될것 같아요. 통분 그냥 100으로 할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100으로 해주면 5를 곱하면 되니까 70이고, 여기에는 4를 곱하면 되네요.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7, 4, 28, 6. 그래서 성공률이 70이 더 크기 때문에 민준이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번하고 비교해 줄수 있죠? 16번은 우리에게 다 형태가 보여줘서 비율을 분수로 바꿨고, 이 경우에는 비율을 구해서 비교하는 문제예요. 둘다 비율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18번은요, 어느 마트에서 소고기를 원래 가격의 20% 할인하여 판매하는데, 주영이가 원래 가격이 35,000원인 소고기를 사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원래 가격은 35,000원인데, 20% 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0% 할인 금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줘야 될까요? 바로 35,000원 중에서 할인 금액 모르니까 네모라고 했을 때그 비율이 100분의 20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몇을 곱해서 350을 곱하면 35,000원이 되니까 똑같이 35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70에다가 0두 개, 아, 7,000원을 할인해 주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 35,000원에서 7,000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

28,000원으로 살수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28,000원.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은요, 가은행과 나은행의 예금한 금액과 1년 후 찾는 금액을 나타낸 표인데, 이자율이 더 높은 은행은 어디인지 구해보세요라고 그랬어요. 가은행에는 2만 원을 예금하면 2만 500원을 찾으니까 이자 500원이 붙었고요. 나는 3만 원을 예금했더니 3만 600원이니까 600원이 붙었네요. 이자율은 예금한 금액이 기준량, 그 다음 이자가 비교하는 양이니까 2만 분의 500이 되는 거죠. 약분해서, 자, 200분의 5니까 우리 100분의, 뭘로 약분할까요? 또한 번? 5로 약분할 수 있겠어요. 그럼 40분의 1이 되겠고, 나은행은 3만 분의, 그 다음 600. 그러니까 약분해서 바로 얼마? 50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40분의 1이 더 큽니다. 단위 분수는 분모가 작을수록 크니까. 그래서 가은행의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서연이는 전체가 180쪽인 소설책 중 108쪽을 읽었는데, 전체 쪽수에 대한 남은 쪽수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남은 쪽수의 비율입니다. 그럼 일단 남은 쪽수를 구해줘야 되겠는데요. 전체 180쪽 중에 108쪽을 읽었으니까 72쪽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전체 쪽수에 대한, 그러니까 180에 대한 남은 쪽수, 72의 비율은 72대 180입니다. 자, 그러면 180분의 7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약분해 볼게요. 지금 72하고 180 약분하고 이것도 다 약분해서 계산하면 40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40%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0%. 우리 비율을 분수로 나타냈는지 소수로 나타내라 했는지 백분율로 나타내라 했는지 잘 문제 봐야 됩니다. 오늘의 플러스사님 뚝딱은요, 짜잔! 지금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쌤이 숫자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거뜬히 풀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4단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5단원 그래프를 공부하는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36강입니다. 접속 부사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접속 부사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있는 단어들부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hungry. 배가 고픈이죠? I'm so hungry 하면 나 너무 배가 고파 이런 뜻이죠. 다음으로 road 나와 있습니다. road 하게 되면요. 주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의미합니다. 읽어볼게요. road.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snack. snack인데요. snack 하면 간식이라는 단어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messy인데요. 우리 mess라고 하면 엉망을 의미하는 명사예요. 이 엉망, mess 뒤에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y를 붙였더니 messy, 지저분한, 어지러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scissors. scissors 하면 가위라는 도구를 의미해요. 이어서 추가 어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act. A, C, T 하면 act. 연기하다입니다. act의 의미가 뭐예요? 연기하다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Keep. Keep은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가 계속하다라는 의미예요. Keep going 하면 계속해서 가는 거고요. Keep acting 하면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이죠. Keep의 의미 기억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keep의 과거형까지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keep의 과거형은 kept. kept. 네, 이렇게 읽습니다. 같이 기억하셨죠? 다음 단어는 climb입니다. climb. climb. 이때 마지막 글자인 b는 거의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climb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뜻은 산을 오르다, 등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자,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산을 오르다라고 할때 우리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죠? 네, climb이라고 씁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 잘 기억해 두셨다면 우리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접속사 공부해 볼 겁니다. 접속사 공부해 볼 건데, 오늘은요, 이 접속 부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접속 부사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속 부사는 일반적인 접속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접속 부사의 종류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에 나온 문장 쌤이랑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I was tired, therefore I went to bed early. 한번 더. I was tired, therefore I went to bed early. 네,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나요? 자, 여기에서 이 therefore 한번 밑줄 쳐볼게요. therefore 하면 접속 부사로 그래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접속 부사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I was tired. 나는 피곤했다. 그래서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therefore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나는 피곤했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뭔가 두 문장이 연결되는 느낌이 잘안 나요. 그런데, 접속 부사 therefore을 넣었더니 어때요? 앞뒤에 있는 문장이 좀더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접속 부사의 역할이에요. 접속 부사라는 건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보다 매끄럽게 의미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에는 다양한 접속 부사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어떤 접속 부사가 있고 그 접속 부사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 마치 단어를 외우듯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However 하면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뜻으로 대조의 의미를 갖는 접속 부사고요. 또 대조의 의미를 갖는 접속 부사가 더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부사라고 했는데,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앞 문장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다라고 연결될 때 쓰는 접속부사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nevertheless, nonetheless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예시의 의미를 갖는 접속 부사도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가장 자주 나오는데, for example, for instance가 가장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서 결과의 의미를 갖는 접속 부사입니다. therefore 혹은 thus 하면 따라서, 혹은 as a result 하면 결과적으로라는 뜻이니까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이어서 추가의 의미를 갖는 접속 부사들 있습니다. 주로 게다가라는 의미를 갖겠죠.
예를 들어서 moreover, in addition 등이 있습니다. moreover, in addition 하면 게다가라는 의미로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줘요. 자, 그럼 우리 설명 읽으면서 접속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접속부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therefore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뜻의 흐름을 도와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접속부사의 역할과 종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접속부사는 일반적인 접속사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 살펴볼게요. 자, 일반적인 접속사로 so가 있고요. 접속부사로는 therefore이 있습니다. 자, 둘의 차이 문장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반적인 접속사는요, 주로 한 문장 안에서 앞뒤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자, 한 문장 안에서 접속사가 앞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반면 접속부사는 어때요, 여러분? 앞문장이 이미 끝났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 두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접속 부사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 접속사라는 건요, 한 문장 안에서 앞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 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 접속 부사는 언제 쓴다고요? 앞 문장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뒷문장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둘을 의미상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접속 부사입니다.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접속사는요, 한 문장 안에서 앞뒤를 연결시켜줍니다. 한 문장 안에서 앞뒤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반면 접속 부사의 경우에는 주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서 두 문장의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접속 부사는 어쨌든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건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꼭 구조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는 의미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스텝 1, 골라쓰기부터 진행을 해볼 거예요. 방금 봤던 다양한 접속 부사의 종류,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문장 속에 한번 적용해보도록 해요. 자, 1번입니다. 우리말에 맞는 접속사를 골라보세요. 자, A를 보시면요. 나는 여름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의 여동생은 겨울을 좋아한대요. 자, 우리 그러나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를 찾아볼까요? however이 되겠죠? 여러분, thus라고 하면 따라서니까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똑같이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I like summer, however, my little sister likes winter.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B입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나는 축구와 농구를 한다. 앞 문장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라는 의미의 접속부사는 둘 중에 누굴까요? 네, for instance입니다. 참고로 in addition 하면 게다가 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겠죠? 자, 이어서 C 가겠습니다. 그 개는 배가 고팠다. 따라서 아주 빨리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에 해당하는 접속부사는 thus입니다. 네, 이렇게 골라주셨죠? For instance 하면요, 예를 들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 D 갈게요. 우리 팀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웠다라고 하여.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는 누구죠? 네, 바로 nonetheless입니다. Therefore 하면 그래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겠죠. Our team lost. Nonetheless, we had fun.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이어서 이를 보시면 그는 간식을 가져왔다. 게다가 그는 음료수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는 in addition이죠. In contrast 하면요.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알맞게 접속 부사를 골라주셨다면 우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 문장을 보고요. 상황에 맞는 접속 부사를 고른 뒤 따라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 문장을 읽고 나서 이에 맞는 접속 부사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A를 보시면 앞 문장, 그녀는 많은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뒷문장 보시면 She likes climbing. 그녀는 등반하는 거 좋아한대요. 자, 많은 취미 중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로 연결해주면 가장 적절하겠죠? For instance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however은 무슨 뜻이죠? 하지만이죠? 여기서 두 문장을 알맞게 연결하려면 예를 들어서라는 의미의 접속 부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써볼게요. She has many hobbies. For instance, she likes climbing. 예를 들어서, 그녀는 등산 혹은 등반을 좋아한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B 갈게요. 앞 문장을 보면 나는 배가 고팠다 하고요. 따라서 내가 샌드위치를 먹었다가 되므로 알맞은 접속 부사는 thus가 되겠죠. 참고로 in addition 하게 되면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같이 한번 써볼게요. I was hungry. 나는 배가 고팠어요. Thus, 그래서 I ate a sandwich. 나는 샌드위치를 하나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C 가겠습니다. I love reading. 나는 독서하는 거 좋아한대요. 뒷문장 보시면요. I enjoy writing stories. 나는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독서를 좋아하는데, 게다가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아하는 거니까, 게다가라는 의미의 moreover로 연결시켜 줄게요. In contrast 하면, 대조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I love reading.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 Moreover, 게다가 I enjoy writing stories. 이야기 쓰는 것도 좋아해. 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 갈게요. Tom is very tall. Tom은 키가 매우 크대요. 뒷부분을 보니까 his little brother is short. 그의 남동생은 키가 작다고 합니다. 앞뒤의 내용이 반대니까 on the other hand로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같이 써볼까요? Tom is very tall. Tom은 키가 매우 큽니다. 반면에 On the other hand, his little brother, 그의 남동생은요, is short, 키가 작습니다가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2로 갈게요. He forgot his lines.

그는 대사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kept acting. 그는 계속해서 연기를 해 나간 거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써볼게요. He forgot his lines. 그는 그의 대사를 잊었어요. 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He kept acting.' 그는 계속해서 연기를 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써주셨다면 스펠링도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우리는 3번으로 갈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를 보시면 그는 피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숙제를 끝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는요, nevertheless, nonetheless가 되겠습니다. 자, B를 보시면 그는 우산을 잊어버렸다. He forgot his umbrella.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가 젖은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 써주시면 되는데 좀 다양해요. Therefore 가능할 거고, thus 가능할 거고, 결과적으로라고 할 때는 as a result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 그 게임은 어려웠다. The game was hard.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니까 하지만에 해당하는 접속부사 howeve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D 갈게요. 우리는 동물원에 갔다. We went to the zoo. 동물원이 영어로 zoo죠. 게다가 우리는 박물관도 갔대요. 게다가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를 써줍시다. In addition 혹은 moreove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인데요. 나의 방은 깨끗하다. 그의 반에 반면에 그의 방은 지저분하다라고 하였네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니까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려면 알맞은 접속 부사로 누구 쓰면 될까? 바로 in contrast 혹은 On the other han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우리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A부터 가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eating healthy food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라는 의미의 접속 부사로 두 문장 연결시켜 줄게요. For instance 혹은 for example 중에 하나 써주시고요. 이어서 나는 매일 사과를 먹는다이니까 I eat apples every day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어서 B 가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I studied hard. 따라서 결과적으로에 해당하는 접속부사 먼저 쓸까요? 네, thus. Therefore 혹은 as a result 써주시고 나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니까 I got a good grade 해주시면 됩니다. Get a good grade 하면 좋은 점수를 받다라는 표현이에요. C를 보면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nevertheless 혹은 nonetheless 써주시고 우리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의미로 We went outside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입니다. 그들은 동물원에 방문했다. 동물원 zoo였죠? They visited the zoo. 게다가 in addition 혹은 moreover they went to the park 하면 게다가 그들은 공원에도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E 갈게요. 그 케이크는 맛있어 보였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ke looked delicious 하면 그 케이크는 맛있어 보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지만으로 다음 문장을 연결시키네요. 그래서 however로 연결이 되고요. It didn't taste good 이니까 맛은 없었다. 그러니까 봤을 때는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막상 먹으니까 어때요? 맛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우리 스텝 3예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써보세요. 접속 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까요? A를 보면 그녀는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학교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she was sick and contrary she came to school이라고 했어요. 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는 in contrast가 아니라 nevertheless 혹은 nonetheles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죠? 자, B를 보시면 우리는 늦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버스를 놓쳤다라고 했습니다. We were late, for example, we missed the bus. 틀린 부분 찾으셨나요? 따라서 결과적으로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를 써주셔야겠죠. 따라서 for example을 therefore, thus, as a result와 같은 접속 부사로 알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C로 갈게요. 그는 노래를 잘한다. 게다가 그는 피아노도 칠수 있다고 합니다. He sings well, thus he can play the piano라고 했습니다. Thus는요, 게다가가 아니라 따라서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게다가라고 할 때는 in addition, moreover과 같은 접속 부사를 활용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뒤를 보시면 나는 빨리 달렸다. 하지만 나는 경주에서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장 어떻게 썼냐면 I ran fast, therefore I didn't win the race라고 했어요.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죠. 따라서 therefore을 하지만이라는 의미의 however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빨리 달렸다. 하지만 경주에서 이기지는 못했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E 갈게요. 그녀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예를 들어, 그녀는 매일 채소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문장 보시면, she eats healthy food. As a result, she eats vegetables every day. 자, 예를 들어가 as a result인가요? 아니죠. 우리 예를 들어라고 할 때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표현들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자, 이번에는 접속 부사의 의미가 틀렸다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고쳐주는 거예요. A를 보시면 she fell down. 그녀는 넘어졌대요. 그쵸? 뒷부분을 보니까 thus, 따라서 she didn't hurt her knees. 그녀는 무릎을 다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색한 거 찾으셨어요? 그녀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안 다쳤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차라리 넘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다쳤어.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nonetheless나 nevertheless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B를 보시면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stayed inside. 우리는 안에, 실내에 머물렀다. 자, 앞뒷 문장 연결 생각해보면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에 머물렀겠죠. 원인과 결과니까 for example 말고 뭘로 바꿀까요? 네, therefore, thus, as a result로 바꿔주면 되겠죠? 비가 오고 있었다. 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실내에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 they wanted to go swimming. 그들은 수영하러 가고 싶어 했다. 따라서 Therefore, the pool was closed. 수영장이 닫았다? 이상합니다. 자, 그들이 수영하러 가고 싶었지만 수영장이 문을 닫은 거죠. 따라서 therefore을 however로 고쳐주면 가장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러면 D 갈게요. I know how to use some tools. In addition, I handle scissors well. 자, 여기서 어려운 어휘들부터 살펴보면, tools 하면 도구예요. 나는 몇개 도구를 좀쓸줄 알아. 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게다가 나는 다룬다. 가위를 매우 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연결 관계가 조금 이상해요. 여기서는 나몇 가지 도구를 다룰 줄 아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자면, 가위도 잘 다뤄,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addition 보다는 for example, for instance로 가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이어서 이인데요. She's smart. 그녀가 똑똑하고요. For instance, 그녀는 예를 들어서 모두에게 친절하대요. 자, for instance,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똑똑한 것과 더불어서 친절하기까지 한 거예요. 게다가라는 의미의 접속부사가 어울리겠죠. 우리 게다가 하면 떠오르는 것들 뭐가 있어요? 네, in addition, 그리고 moreover입니다. 따라서 she's smart, in addition, moreover, she's kind to everyone.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접속부사의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접속부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지 오늘 다양한 접속부사들 공부해 보았고요. 또이 접속부사가 일반적인 접속사와는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하면서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꼭 쌤한테 내용 후기로 달아주시고요. 쌤이 정성껏 답글 드릴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어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국어 3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단원의 핵심 정리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내용 잘 기억나나요? 네, 아주 좋아요. 오늘도 이어서 3단원 절차를 지키며 토론회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토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각각의 절차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랄게요. 오늘은요, 단원평가 2회 문제 만나보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볼 거예요. 먼저 단원평가 2회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단원 평가 문제는 모두 몇 문제? 네, 맞아요. 모두 열 문제입니다. 열 문제 차분하게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가, 반대측이라고 나와 있죠? 반대측.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은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간은요, 반대측의 의견이에요.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나입니다. 찬성 측. 반대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 교육 전문가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 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찬성 측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바로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반대측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인용한 교육 전문가는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본 경험이 있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편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니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네요. 자, 우리 찬성 측의 반론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대답하고 있나요? 오, 잘 모르겠어요. 다 볼게요. 기어. 자, 어떤 단계일까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적극적인 태도로 주장을 잘 펼쳐주었습니다. 특히 반론하기 부분에서 찬성 측이 반대 측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한 점과 반대 측이 누리소통망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친구 간 다툼과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짚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자,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때요? 자, 찬성 측과 반대 측 각각의 잘한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이어서. 이번에는 기어. 이 이렇게 돼 있네요. 누굴까? 저희 판정단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첫째,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둘째,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지입니다. 그럼 이제 판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반론하기 단계에서 상대편 근거에 허점을 발견하여 적절한 반론을 제기한 찬성 측의 토론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판정합니다. 자, 뭘 하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판정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그렇죠. 객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1번입니다. 다음은 반대측의 주장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반대측의 주장이에요. 어떤 주장이었는지 알죠?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반대측의 주장이었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썼으면 정답이고요. 다음 2번.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토론 참여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빈칸 있었잖아요. 다음과 같이. 토론 참여자로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판정단에서는 이라고 했어요. 아, 판정단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정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판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바로 판정단이죠. 판정단. 우리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 사회자 아니고요. 2번 판정단 정답이네요. 3번 방청인 아니고요.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측 토론자도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사회자인지, 판정단인지, 또는 토론 참여자인지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이에요. 글 나를 통해 파악한 사실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볼게요. 가, 찬성 측에서 제기한 반론에 반대 측이 명확히 답함. 나, 찬성 측에서 제기한 반론에 반대 측이 제대로 답하지 못함. 다, 찬성 측에서 제기한 반론에 문제가 있음을 반대 측이 지적함. 자,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찬성 측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 교육 전문가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 전문가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 측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인용한 교육 전문가는 현재

TV에서 많은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편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니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자, 제대로 답변을 했나요? 아니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찬성 측에서 제기한 반론에 반대측이 명확히 답했나요? 아니죠. 찬성 측에서 제기한 반론에 반대측이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겁니다. 찬성 측에서 제기한 반론에 문제가 있음을 반대측이 지적했나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정답은 나가 되겠네요. 나. 제대로 답하지 못했구나.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 가에서부터 다는요, 토론 절차 가운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가, 나, 다. 어떤 순서였나요? 그렇죠. 먼저 가는요, 주장 펼치기 단계였어요. 아,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죠. 그 다음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반론학이었죠.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근거로 제시한 교육 전문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엔 판정단이 어느 측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 판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론의 절차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주반, 다판. 그렇죠. 주장 펼치기, 그 다음 반론하기, 그 다음 주장 다지기, 마지막 판정하기. 알겠죠? 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토론의 판정 결과가 타당한지 자신의 의견을 그 까닭과 함께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 이 판정단의 판단은 합당한가요? 타당한 것 같은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 타당하지 않다 또는 타당하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찬성 측의 토론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결과는 타당하다. 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반대측은 찬성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 대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한번 그 의견과 까닭을 정리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6번부터 1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어떤 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즉 AI를 개발할 때에는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주행, 의료진단, 재난대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은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 이 글에서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요? 그렇죠. 바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유를 같이 제시를 하고 있었죠. 인공지능 개발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좋은 점, 이득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 개발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 좋은 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점이 좋대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기업의 78.4%가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86.3%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빠르게 개발해 산업에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이런 그래프를 함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글에서 그래프, 그림, 사진 같은 것들을 넣으면 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연구 결과입니다.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조사. 여기에서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가? 라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업이 78.4%였고요. 인공지능 기술 사용 기업 중 추가 도입 계획이 있는 회사는 총 86.3%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주장하는 것과 이 준비한 자료가 아주 잘 어울리죠?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류는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발생을 했었다. 그런데 인류는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까지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6번 문제 만나볼게요. 기억과 뜻이 반대인 낱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먼저 기억을 봐야겠죠? 기억,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 이득은요?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인 말 뭘까요? 그렇죠. 우리 이득과 반대되는 말은 손해가 있습니다. 손해. 이득과 손해. 그다음 유익은요? 도움이 되는 것. 손실은요? 그렇죠. 손해와 비슷한 말이에요. 이익은요? 오히려 이득과 비슷한 말이죠. 흥행은 뭔가 유행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유행하는 거. 자, 기억과 뜻이 반대인 낱말 손해, 손실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글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 혹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7번.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먼저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을 알아야 돼요. 주장 무엇이었나요? 자,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된다 아니면 늦추지 말아라. 그렇죠. 늦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뒷받침하는 이유 무엇인지 볼게요.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알맞은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문장은요.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좀 천천히 해야 한다. 효율성을 중시하지 말고 우리 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에 어울리는 문장이 되겠죠. 2번. 인공지능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8번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 그 중에서도 그래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그래프 기억하죠? 이것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조사. 그런가요? 네, 맞아요. 국내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거죠. 나,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 그래프. 자,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 그래프. 여기 나와 있나요? 아니요. 나와 있지 않죠. 다, 인공지능 개발 규제의 문제점을 말한 전문가의 인터뷰. 나와 있었나요? 전문가의 인터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는 바로 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겠죠.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를 알맞은 것은 바로 가가 되는 겁니다. 9번 중요한 문제예요.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근거의 타당성 우리가 잘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근거의 타당성 우리가 어떻게 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먼저 근거의 관련성, 관련이 있는가, 또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신뢰성을 봐야죠. 신뢰성, 신뢰가 가는가, 믿을만한가. 그 다음, 그렇죠. 구체적이고 충분한가? 충분성.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자, 현수예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부족해서 근거로 타당하지 않아. 자, 어때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신뢰성이 없나요? 신뢰성이 낮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라면 오히려 더 믿을 만하죠.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유나,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의 성과 상상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인공지능 개발의 효율성을 먼저 고려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을 잘 뒷받침해. 자,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개발의 효율성을 먼저 고려하자. 효율적으로 빠르게 도입하자. 그러니까 늦추지 말자. 라는 주장과 아주 잘 어울리죠. 그래서 타당성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윤하가 되는 겁니다. 윤하. 자, 여러분들도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그 근거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세요. 10번입니다. 이 글을 읽은 후 토론할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자, 이 글을 읽은 다음에 토론에 참여하는 거예요. 알맞은 주제 뭘까요? 1번,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자. 2번, 인공지능 관련 영화를 보자. 3번,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 자, 토론 주제로 알맞은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3번이 어울리죠. 우리가 이 글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라는 토론 주제가 있다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을 할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글을 반대 측 의견으로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렵진 않았나요? 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모두 다잘풀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만나볼게요. 자, 우리 3단어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 거예요. 수행평가는 문제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민해서 글로 문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차분하게 볼게요. 1번부터 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류는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하고 발전된 기술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어떻게 하래요? 효율성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세요. 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뉴스 기사.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인한 일자리 문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사무직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번, 전문가의 책. 인공지능 전문가가 쓴 책의 일부, 내용의 일부. 이제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 개발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일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3번, 설문조사 결과표. 우리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인공지능 개발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학생이 전체의 55%로 높았다. 자,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네요. 1번입니다. 글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과 그 이유를 각각 정리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글에서 주장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글을 볼게요. 자, 이 글에서 글쓴이가 하고 있는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자,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답니다. 어차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완벽하고 발전된 기술로 개발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줘야 돼요. 환경을 만듭시다. 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공지능 산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이 바로 주장, 그리고 그 근거, 이유까지

어떻게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말은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이유로서 무엇을 들었나요? 그렇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문장으로 써도 좋고요. 또는 조금 더 간략하게 쓴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간략하게 써주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글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나의 1번에서 3번이 타당한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글가에서 주장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근거로 쓸수 있을 만한 것들이 바로 글다에 나와 있었거든요. 1번부터 3번이 있었어요. 이것을 판단해 볼 거예요. 근데 평가 기준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관련성. 근거가 주장이나 이유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봐야 하고요. 두 번째, 신뢰성.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내용인가 봐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충분성. 근거에 정보가 구체적이고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확인했을 때 이것이 모두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근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뉴스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과연 타당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인한 일자리 문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사무직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자, 이 뉴스 기사는 어때요? 자, 일단 뉴스 기사니까 신뢰성은 어때요? 그렇죠. 신뢰성은 높죠. 그런데 글의 주장과는 어때요?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관련성이 낮을까요? 그렇죠. 관련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서 오는 안 좋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지만 글의 주장과 관련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2번 전문가의 책 내용을 볼게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쓴 책의 내용의 일부. 이제 초기 단계인 인공지능 개발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일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행위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어때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성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확대 해석하면 과학기술 발전을 늦춘다는 거잖아요.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죠. 자, 그 다음,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쓴 책이면 당연히 신뢰성도 높겠죠. 자, 그 다음, 충분히 구체적인가요? 그래요. 그러면 충분성도 높은 거죠. 충분성, 높다. 그러면 전문가의 책, 우리 나의 1, 2, 3이 타당한지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여 쓰시오. 뭐라고 쓰면 돼요?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이 모두 높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3번 설문조사 결과표입니다. 설문조사 결과표. 우리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인공지능 개발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학생이 55%로 높았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인공지능 개발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자, 충분성은 높죠. 그런데 어때요? 생각보다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반 학생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건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성은 높으나 신뢰성은 낮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살펴볼 때에는요, 근거의 타당성을 생각해 봐야 해요. 세 가지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관련성,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충분성. 이것들을 잘 판단하다 보면 어떤 것이 좋은 근거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근거인지를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입니다. 나의 1에서 3 가운데 어떤 근거를 활용하여 글 가의 주장을 뒷받침하면 좋을지 자신의 의견을 그 까닭과 함께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세 가지 근거를 다 살펴봤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근거로 사용하고 싶은가요? 네, 선생님의 마음은 이미 2번으로 기울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2번이라고 쓸 거고요. 그 까닭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랑 꼭 똑같지 않아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2번. 전문가의 책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글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전문가의 책이라 신뢰성도 높고 세부 내용도 충분히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보면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이 다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로 알맞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수행평가 내용까지 선생님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 토론의 절차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총 4단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단원 내용까지 모두 만나보았어요. 3단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원이었죠? 절차를 지키며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단원평가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반가워요, 친구들.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놀이도 하고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원한 책이라는 그런 책도 재미있게 읽어봤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어 활동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단원 확인 평가 문제도 조금 만나볼 거예요. 오늘 다 푸는 게 아니라 딱 5번까지만 만나볼게요. 먼저 우리 국어 활동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와, 예쁜 기차가 있어요. 무지개 색깔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말의 재미 느끼기라고 쓰여 있고 꼬리 따기 말놀이의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라고 했네요. 선생님, 꼬리 따기 말놀이가 대체 무슨 놀이였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꼬리 따기 말놀이는요, 바로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는 놀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라면은 또 빨간 무언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빨간 것 무엇이 있지? 아, 사과 있네, 사과.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꼬리 따기 말놀이라는 거죠. 우리 꼬리 따기 말놀이를 할 때에는요, 같은 특징을 가진 사물을 떠올린 다음에 그 사물의 다른 특징을 또 하나 떠올려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기차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볼까요? 코끼리 코는 길어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길어. 긴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긴것 무엇이 있지? 아, 긴건뭐 뱀도 길고 바나나도 길고 다 기네. 그런데 이 아래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바나나는 노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긴 바나나가 들어가야 할 자리겠죠? 길면 바나나. 바나나는 노래. 그러면 노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노란색 무엇이 있지? 노란색 레몬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어떤 걸 골라볼까요? 선생님은 개나리를 골라볼게요. 노라면 개나리. 그 다음, 꼬리 따기니까 그 다음 말의 시작은 무엇이 되나요? 그래요, 바로 개나리겠죠. 개나리는 노랗다는 특징 말고 또 다른 특징 있나요? 그래요, 개나리는요, 예뻐요. 개나리는 예뻐. 이제는 예쁜 다른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쁘면 무엇일까? 예쁘면 내 얼굴. 여러분 얼굴이 예쁘니까 내 얼굴이라고 써주세요. 그럼 또내 얼굴은 어떤 특징이 있지? 거울을 한번 보니까, 내 얼굴 예쁜데, 동글동글하네? 내 얼굴은 동그래. 자, 그러면 동그란 걸또 떠올리는 거죠. 동그란 건 무엇이 있을까? 아, 우리가 자주 쓰는 동전도 동그랗고, 저기 벽에 있는 시계도 동그랗고, 하늘에 있는 달도 동그랗네. 동그라면 보름달. 기차를 다 채워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꼬리 따기 말놀이 재미있게 할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글을 쓰는 것보다는요, 선생님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보면 더 좋아요. 자, 코끼리 코는 길어, 길면 바나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요. 다음, 또 어떤 놀이가 있었나 보니까 말 덧붙이기 놀이가 있었어요.
친구와 말덧붙이기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에 알맞은 낱말을 떠올려 써보라 라고 했네요. 선생님이 빈칸에 답을 미리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정답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것 무엇이든 답이 될수 있어요. 자, 말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는요, 먼저 어떤 장소를 하나 골라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놀이의 시작은. 어떻게요? 운동장에 가면 시작을 하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를 떠올려요. 운동장에 가면 골대도 있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골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낱말을 떠올려야 해요. 예를 들어, 정글짐을 떠올렸다면, 운동장에 가면 골대도 있고, 정글짐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은 정글짐에다가 철봉까지 더해서, 운동장에 가면 골대도 있고, 정글짐도 있고, 철봉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덧붙이는 거죠. 이렇게 운동장에 가면이라고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놀이를 할수 있어요? 시장에 가면 놀이도 할수 있어요. 장소? 다양하죠. 장소는 운동장, 시장 말고도요. 동물원.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이렇게 동물원도 할수 있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책상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바다에 가면도 할수 있어요. 바다에 가면 새우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들을 가지고 말덧붙이기 놀이를 해볼 수 있답니다. 어때요? 진짜 재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 같이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래요. 말덧붙이기 놀이 잘하는 비법. 뭐였죠? 첫 번째, 앞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그리고 잘 기억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 친구들이 한 말을 반복하고 새로운 낱말 빨리 떠올리기. 어떤 친구들은요. 너무 집중하느라고 앞 친구가 하는 말은 그대로 잘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내 차례가 돼서 새로운 낱말을 말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 집중해서 듣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함께 꼭 기억을 해야 내 순서에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말놀이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놀이인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놀이예요. 뭐냐면, 바로 같은 첫소리로 시작하는 낱말들 떠올리기입니다.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

같은 첫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을 떠올려 써봅시다. 그리고 낱말을 몇개 떠올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같은 첫 소리 선생님 대체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초성 퀴즈 알죠? 그거예요. 초성 퀴즈. 초성이 처음 시작하는 첫 소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첫 소리, 같은 초성으로 시작하는 낱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먼저 기역, 이응이 있네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기역, 이응 가지고 떠오르는 낱말들 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3초 셉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어떤 낱말을 떠올렸나요? 선생님은 제일 먼저 국어가 떠올랐어요. 국어. 국어, 그리고 거울, 겨울, 이런 낱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이것 말고도 가요, 가위, 거위, 과일, 구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두고 최대한 많은 낱말 쓰기 대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진짜 많이 써요. 낱말을 많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니은 디귿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니은 디귿도 선생님이 3초 줄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니은 디귿 시작! 1, 2, 3. 적었나요? 네, 선생님은 니은 디귿 하니까 제일 먼저 늑대가 떠올랐어요. 늑대, 그리고 노타, 너타, 이런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낱말을 썼나요? 자, 니은 디귿은요, 낫다, 너타, 누다, 농담, 늑대, 낭독, 늦다, 남다, 노타,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잘해봤어요? 마지막, 히읗, 기억이네요. 이것도 한번 우리 적어볼게요. 3초 준비, 시작! 1, 2, 3. 자, 여러분은 어떤 낱말을 썼나요? 선생님은 히읗, 기억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학교가 먼저 떠올랐어요. 학교, 휴교. 어때요? 히읗, 기억으로 여러분도 여러 가지 낱말들 떠올려 보았나요? 히읗, 기억은요, 한글도 있고요. 학교, 향기, 합격, 한강, 학급, 화가, 휴교, 학교.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은 첫 소리로 시작하는 낱말들을 많이 많이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초성 퀴즈를 서로 내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휘력을 많이 많이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세 가지 말놀이 알아보았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 만점왕에서 함께 공부한 것들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요.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 말덧붙이기 놀이 말고도 주고받는 말놀이도 있었고요. 다섯 글자로 말하기 말놀이도 해봤죠. 그리고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같은 글자로 끝나는 낱말들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다면 말놀이, 알맞게 말놀이 한것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에도 역시 가위표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가 제대로 잘 말놀이 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먼저 1번이에요. 오, 꼬리따기 말놀이라고 하네요. 꼬리따기 말놀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요. 비슷한 또는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다른 대상을 떠올려서 말의 꼬리를 따서 계속 이어 말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진짜 꼬리따기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늘은 어떤 특징이 있나? 넓어. 그래서 넓은 걸 떠올리는 거예요. 넓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넓은 거 하늘 말고도, 아, 그래, 바다가 있네. 그럼 이제 바다의 특징을 또 떠올리는 거예요. 아, 바다는 깊어. 그럼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아, 깊으면 또 깊은 무언가를 떠올려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다는 파래? 바다는 깊어. 다음, 바다는 파래가 또 나왔네요. 이거 꼬리따기 제대로 하고 있지? 아는 것이죠.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말놀이 방법? 바로 틀린 것이다. 이렇게 가위표해 주는 거죠.

바다는 깊어. 그 다음, 뭐, 깊은 것은 계곡.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제대로 한 것이겠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은 말 덧붙이기 놀이에요. 말 덧붙이기 놀이는 시장에 가면, 운동장에 가면, 바다에 가면,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말놀이인데요. 앞사람이 말한 것 반복 한번 하고, 그 다음 새로운 낱말을 붙여서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학교에 가면 칠판도 있고, 좋아요. 학교에 가면 칠판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래요. 책상을 더했죠. 그 다음 친구. 학교에 가면 칠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어때요? 말놀이 잘하고 있죠? 말 덧붙이기 놀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에요. 이번에는 비읍, 지읒으로 시작하는 낱말 말하기 놀이인가 봐요. 비읍, 지읒. 전부 다 비읍, 지읒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비읍, 지읒. 부자. 그래요. 부장. 비읍, 지읒 들어갔죠? 봉지. 비읍, 지읒 들어갔고요. 반장도 역시 비읍, 지읒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낱말도 모두 다잘쓴 것이네요. 자, 말놀이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말놀이들 알아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재미있게 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국어 활동에 34쪽, 44쪽까지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 이라는 그림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글쓴이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시옷시옷 히읗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싱숭해, 전학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싱숭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시시해, 이 퍼즐은 이제 시시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심해, 혼자 노는 것은 심심해 라고 쓸 수도 있고요. 상상해, 우주여행 가는 것을 상상해 라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섭섭해, 수상해, 속상해, 싱싱해,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을 읽은 뒤에 느낌을 친구가 말하는 첫 소리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느낌을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보니까 내 느낌은 기억, 기역, 히읗으로 표현할 수 있어. 기역, 기역, 히읗. 무엇일까요? 아, 궁금해였네요. 궁금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느낌은 궁금해구나. 나는 지읒, 기역, 이응으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지읒, 기역, 이응.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지읒, 기역, 이응은요. 즐거워. 라고 쓸수 있겠네요. 이것 말고도 재밌어 라면 지읒, 미음, 이응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퀴즈도 한번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다음 첫 소리로 내 마음을 표현해 쓰세요. 1번, 기역, 미음, 이응.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고마워. 그럼 2번은요, 시옷, 기역, 히읗은 무엇일까요? 오, 예를 들면, 신기해.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첫 소리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와 단원 정리 학습 만나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모두 모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무얼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말의 재미 느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놀이를 알아보았어요. 말놀이, 꼬리따기 말놀이 알아보았죠?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가는 놀이가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다. 그다음, 주고받는 말놀이도 알아봤어요. 묻고 답하면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였죠. 하나는 뭐니? 숟가락 하나. 둘은 뭐니? 젓가락 둘. 셋은 뭐니? 세발 자전거 바퀴 셋. 여러분 기억나죠? 말 덧붙이기 놀이도 해봤어요.

말덧붙이기 놀이는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이는 놀이. 말 그대로 말을 덧붙이는 놀이였죠. 그럼 여러분, 이런 말놀이를 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일단 첫 번째, 재미있어요. 이게 1번입니다. 재미있고요.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뭔가 내가 노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낱말도 익힐 수 있어요. 그러네. 재미있기도 한데 낱말도 익힐 수 있네. 그 다음에는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에서 즐거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지읒, 기역, 이응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조금 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좀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가족들과 재미있게 말놀이 해보자. 자, 그러면 말놀이를 잘하기 위해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주의해야 할 점. 자, 먼저 첫 번째, 앞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특히 꼬리 따기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 또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는요, 앞 친구가 한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집중하기입니다. 그 다음, 규칙이나 방법을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꼬리 따기 말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넓은 것은 하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뭐, 하늘은 뭐, 깊어. 이런 식으로 어울리지 않는 특징을 이야기하면 규칙이나 방법에 맞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들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우리 두 번째로 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나눠봤어요. 시원한 책도 읽어보았죠. 그다음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 이것도 읽어봤어요. 우리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었던 부분 찾아보았나요? 그래요. 우리 시원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재미있는 장면 찾아봤잖아요. 이것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이나 느낌을 더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좋아하는 문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 시옷시옷 히읗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단어 낙인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3번은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이시 기억나요. 좋아요.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가는 비가 내리는 날이야. 우산을 쓸까 말까? 가늘게 내리는 비는 가랑비. 국숫발 같이 가늘다고 가랑비.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는 이슬비.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이슬비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시의 이름 기억나나요? 이 시의 제목은? 네, 맞아요. 바로 가랑비와 이슬비였습니다. 이 시는 어떤 점이 재미있었나요? 그래요. 바로 여러 가지 비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왜그비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랑비, 이슬비. 왜 이름이 가랑비와 이슬비인지 알수 있었죠?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가랑비와 이슬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점, 같은 것, 또는 비슷한 점이에요. 가끔 친구들이 선생님 공통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같거나 비슷한 것을 공통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랑비와 이슬비는 1번 가는 비라는 공통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둘다 가는 비예요. 그런데 이슬비가 조금 더 가는 비다. 2번 굵은 비입니까? 아니요, 그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3번 봄에 내립니다. 봄에 내린다는 설명은 없었죠? 4번, 눈과 섞여 내립니다. 이것도 알맞지 않고요. 잠깐 내리다 그칩니다. 이것도 가랑비와 이슬비의 공통점 아니네요.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세요. 2번은요, 이슬비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하네요. 이슬비는 왜 이름이 이슬비였을까? 1번, 국숫발 같이 가늘어서?
2번, 비가 오랫동안 내려서? 3번, 풀립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여러분,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슬비는요, 일단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래요. 그런데 이름이 왜 이슬비가 되었나 살펴보니까 풀립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이슬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 찾아보면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3번이죠. 풀립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를 이슬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아주 거세게 온다면 풀립에 이슬이 맺히지 않겠죠? 그냥 풀립이 이렇게 빗물에 눌려버릴 거예요. 왜냐면 빗줄기가 너무 굵으니까. 3번이에요. 이시속 내용처럼 비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이름을 붙인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비에 이름을 붙여볼 수 있나 봐요. 한번 볼게요. 은수. 가루처럼 뿌옇게 내리는 비를 가루비라고 이름 붙일래? 어때요? 와, 가루처럼 뿌옇게 내리는 비, 가루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은수는 특징 잘 드러나게 이름을 붙였고요. 도윤이.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그치는 비를 보슬비라고 이름을 붙일래? 보슬비라고 이름을 붙일래? 보슬비? 여러분, 보슬비는요, 뭔가 조용히 아주 가늘게 소리 없이 내리는 비를 우리가 보슬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그치는 비?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비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이름을 붙인 친구는 바로 은수가 되겠습니다. 은수. 이렇게 이름 적어주세요. 다음 4번에서 5번은 여기 있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국어 활동에서? 이거 무슨 놀이였나요? 그래요.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였죠? 꼬리따기 말놀이. 꼬리따기 말놀이는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려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을 계속 생각해내며 놀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사과는 빨개부터 시작하네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작아. 작으면 아기. 아기는 귀여워. 귀여우면 곰인형. 곰인형은 포근해. 포근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근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물건이나 감정, 분위기 같은 것이 아주 부드럽고 보드랍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을 말해요. 또는 겨울철 날씨가 바람이 없고 따뜻하다면 우리가 이걸 포근하다라고 하거든요. 포근한 것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4번,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낱말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은 무엇이었죠? 그래요. 포근하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이었죠? 포근한 것 무엇이 있을까? 포근하면, 어떤 것들이 포근하죠? 포근하면, 일단 곰인형 있었고, 그 다음 이불도 포근하고, 또 이불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목도리도 포근하고, 또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고 보드라운 느낌이 드는 것, 엄마 품, 엄마 품도 포근하죠. 그리고 아빠 품도 포근하겠네요. 아빠 품, 엄마 품, 아빠 품, 그리고 할머니 품도 포근해요.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포근할까요? 그래요, 바로 우리. 봄이 오면 봄 날씨가 포근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포근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꼬리따기 말놀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포근한 것, 포근하면 봄. 어때요? 맞죠? 포근하면 이불. 잘 어울립니다. 이불도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나니까. 포근하면 책상. 책상은 보드랍거나 따뜻한 느낌은 아니죠. 동전은 어때요? 4번. 동전은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죠? 그러니 어울리지 않는다. 엄마 품은 어때요? 엄마 품은 포근하죠. 그러니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말을 모두 고르라라고 하면 1번, 2번, 5번을 골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문제, 서술형 5번이네요.

친구들과 이와 같은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을 한 가지만 쓰세요라고 합니다.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재미있다라고 써도 돼요. 실제로 재미있으니까. 또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낱말을 익힐 수 있다 라고 적어줘도 좋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좋은 점을 잘 찾아서 써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주고받는 말놀이 여러분 기억나죠? 하나는 뭐니? 숟가락 하나. 둘은 뭐니? 무엇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단원 확인 평가 문제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구성할 때이 닮음 부분에 어떤 활용, 닮음의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최대한 이렇게 떨어뜨려 놨거든요.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힘을 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11강, 12강, 13강 쭉쭉쭉 제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닮음 걱정 없습니다. 알겠죠? 또 오늘의 주제,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공식을 외워야 하기 때문이고 또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이. 하지만 저한테 스친 학생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는 공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야 할 개념은 딱 하나예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인데 제가 옆에 좀 이름을 지어놨죠. 소유형이라고 해요. 자, 왜 소유형인지는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본적인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닮음이 있는데 자, 하필 또 직각이네요. 직각. 그래서 어떤 직각삼각형들끼리 닮았을까를 논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이전의 상황보다. 왜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90도는 무조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S, S, S 닮음. 잘안 나온다 그랬죠, 그쵸? S, A, S 닮음. 여기는 S. 길이의 비가 두쌍 필요하고요. 마지막 AA 닮음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AA 닮음에서 90도가 하나 확보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에서는 나머지 하나의 예각의 크기만 같으면 그 둘은 서로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들끼리는 닮을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직각삼각형이 두개 있어요. 보이세요? 바깥쪽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쵸? 여기 90도. 안쪽에 여기 작은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 둘은 닮았다 이건데요. 자, 왜 그러냐면 90도는 이미 하나 확보. 그쵸? 90도끼리는 똑같은데 각 B를 보세요. 지금 각 B가 두 삼각형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AA 닮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뭐또 길이의 비를, 닮은 비를 찾아서 나머지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좀 다루기도 했고, 크게 뭔가 다르지 않아요. 앞에 내용과. 그래서 요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본론은 여기입니다. 이제 직각삼각형 닮음의 응용인데, 응용. 자, 우리가 여기 소유형이라고 써놓읍시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소유형. 자, 왜 소유형이냐면요. 자, 그림 볼게요. 그림의 모양이 마치, 네, 소라는 이 한글, 요 글자 모양과 똑같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직각 안에 직각이 있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다시요. 직각 안에 직각이 있는 요러한 모양을 소유형이라고 합니다. 뭐 저만 그러는 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외워야 할 것들이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거 이세 가지를 오늘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문제까지 풀 거거든요.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릴 거고, 그래도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쵸? 그런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왜 나왔느냐?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 아까 말했듯이 소유형이어야 돼요. 직각 삼각형 안에 또 다른 어떤 직각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직각 삼각형이 3개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하나 있죠?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죠? 그리고 전체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세 삼각형이 다 닮았다. 이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직각삼각형 안에 이 직각이 있는 쪽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직각 안에 직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직각삼각형이 세개 있는데 그세 개가 다 닮았더라. 닮았으니까 뭔가 닮은 비를 통해서 길이의 비 또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 자주 쓰는 상황을 공식화 해둔 겁니다. 그게 일단 이 내용이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소리인지.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1번 보면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일단 전체 삼각형이죠. 그쵸? 아, 오케이. 전체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 DBA 보겠습니다. DBA는 어디 있냐면, 안쪽에 있네요. 그쵸? DBA. 자, 여기 색칠을 해볼게요. 얘네 둘은 닮았답니다. 자, 왜 닮았는지를 보면, 일단은 90도가 있잖아요. 90도. 서로. 그래서 일단 A 하나는 만족을 했고, 각 B가 공통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둘은 AA 닮음이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닮은 B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는 뭔가 누구랑 누가 대응되는지 헷갈리니까, 안쪽에 있는 삼각형을 밖에 있는 전체 삼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먼저 끄집어내 볼게요. 자, 그러면 B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90도가 위에 있는데 파란색 삼각형은 D잖아요. 그쵸? D. 자, 그리고 나머지 A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잘 읽어볼게요. AB 대 DB는. 자, AB 어디 있냐면 AB 대 DB는. 보시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AB 대 DB는. 그다음에 BC 대 BA이다. BC 어디 있습니까? 아래쪽 대 아래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자, 바깥에 있는 AB 제곱은 BD 곱하기 BC. 이제 선분이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찌되었든 AB 제곱은 어디 있습니까? AB 제곱은 BD 곱하기 BC가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 결과를 많이 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우지 않아도 문제는 다 풀려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하긴 하잖아요.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풀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내용은 외우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이따가 외울 거예요. 지금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2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2번. 2번은 무슨 얘기냐? 이건데, 자,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또 바깥에 있는 전체 삼각형과 이번에는 자 DAC네요. DAC 여기 있죠, 그렇죠? 오른쪽 부분의 안쪽에 있는 나머지 삼각형과도 닮았다. 이겁니다. 자 얘도 이유는 마찬가지. 둘다 직각 삼각형인데 이번에는 그렇죠. 각 C가 공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닮았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같다라고 써서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3번은 DBA 그리고 DAC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두 삼각형도 서로 닮았습니다. 이건 왜 닮았는지만 체크하고 이제 얼른 외우러 갈게요. 알겠죠?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안 듣더라고요. 지금도 이미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집중하셔야 돼요. 자, 왜 얘네 둘은 닮았냐면 잘 보세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보겠습니다. 각을. 그리고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각 BAD를요. 그럼 동그라미랑 X를 더한 것은 그렇죠. 90도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 DAC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렇죠.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또

X가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닮았죠, 그쵸? AA 닮음이고요. 뭐 전체 삼각형도 결국엔 동그라미와 X와 90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셋다 닮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그리고 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배워봅시다. 소트레칭. 소트레칭. 이게 소유형에 대한 스트레칭을 제가 소트레칭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앞에 있는 공식의 모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공식은 x 두번 곱한 거는 y랑 z 곱한 거 같다. x제곱은 yz다 이거고요. 두 번째 외울 공식은 반대쪽 방향에 x제곱은 y 곱하기 z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은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요게 요거 두번 곱한 게 y랑 z랑 같다. 요세 가지거든요.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주변에 뭐 쏟아지는 거 없게 조심하시고요. 저를 좀 따라해 주셔야겠어요. 자, 이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자, 스트레칭인데요. 자, 일단 먼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 자, 이겁니다. 자, 공식 끝났어요. 자,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이겁니다. 아이고, 시끄럽진 않으시죠?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게첫 번째 공식입니다. 잘 보세요. X제곱. X제곱은 Y는 가볍게. Y. Z는 끝까지. 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X제곱은 YZ.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식은 팔만 바꾸면 됩니다. 팔만. 왼팔. 반대팔로 해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좋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공식이고요. 마지막 공식은 조금, 그렇죠? 마지막 공식은 보세요. 좀 모양이 달라요. 자, 여러분 팔을 모아보세요. 이렇게. 모아서 저를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모아, 모아, 쏴. 이겁니다. 저도 부끄럽거든요.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시작. 모아, 모아, 쏴. 쏴할때 하늘을 향해 이렇게 딱 벌려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모아, 모아가 X제곱이에요. 모아, 모아. 그 다음에 쏴. 보이세요? 쏴. 이 양옆에 이렇게. 이게 Y랑 Z예요. 자, 공식 끝났습니다. 자, 저랑 한번 따라해보고 또 문제 적용하러 바로 가볼 거예요. 자, 세개다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반대팔로. 하나, 둘, 셋, 넷. 우와.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모아, 모아. 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가끔씩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을 해보는데 어디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제가 이전 다른 강의에서 좀 추천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거 한번 다 같이 하면 잊어버리진 않더라고요. 자,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적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 보시죠. 자, 지금 상황에서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이 있죠? 그래서, 아, 소유형이구나라는 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소트레칭 적용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X잖아요, X. 자, 그러면 X제곱은 16 곱하기 9가 아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얼마예요? 아, 그렇죠. 25입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은 16 곱하기 25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네모는 25가 돼요. 간단하죠? 자, 옆에 있는 표현도 볼게요. AB 제곱은 BD 곱하기 DC가 아니라 BC죠, 그쵸? 자, 이렇게. 자, 우리의 겨드랑이는 여기 있기 때문에 BD랑 BC예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겨드랑이가 B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곱해서 이거 되는 건데, 굳이 이걸 계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16은 4의 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둘을 곱해서 뭐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4, 5, 20 이렇게 되겠죠. 네, 답은 2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하나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운데 X 있네. 이거 모아 모아 사예요. 모아 모아 사. 지금 보겠습니다. 자, 모아 모아잖아요. AD 제곱은 BD 곱하기 CD겠네요. 그렇죠? 뭐 DC나 CD나 똑같습니다. 여기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모아 모아 X 제곱은 4 곱하기 9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기 9. 그럼 x제곱이 36이니까 뭐 이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x는 6입니다. 됐죠?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것을 신나게 적용하러 가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6번이에요. 자, 문제 상황.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소유형인지를 보는 거예요. 아무 유형이나 다 이렇게 소트레칭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문제를 보면 아, 직각 안에 직각 있다, 그쵸? 그래서 소유형이 맞고요. 지금 구하라는 걸 보면은 CD네요, CD. CD인데 일단 주어진
15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아, 15, 15, 9 곱하기 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 15 곱하기 15는 9 곱하기 자, DC가 아닙니다. BC예요. 그러면 CD의 길이를 여기 X라고 둔다면 그러면 그두 번째는 9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되시나요? 자, 그럼 양변에 일단 9를 나눠볼까요? 9를 나눠보면 자, 이거를 그냥 요령 있게 나눠보면 3, 3 이렇게 나눠보면 5 곱하기 5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25다. 무엇이? 9 더하기 X가. 그럼 X는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는 16cm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줄이고 진도는 나가는 아주 완벽한 삼합이죠. 그렇죠? 계속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여기는 이제 그렇죠. 반대팔이네. 바로 일단 소체칭부터 하는 거예요. 4, 4, 2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그렇죠?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또 BD이기 때문에 여기를 X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 4, 16은 2 곱하기 X가 아니라 2 곱하기 2 더하기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무얼 하면 16이 되느냐? 8이죠. 그래서 얘가 8이네요. 그렇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6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6cm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스치기만 해도 이 공식 다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를 몰랐으면 아마 이 공식 외울 때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소트레칭으로 극복하는 이런 상황. 자, 이제 문제 계속 집중을 해볼게요. 자, 연습 문제 67쪽입니다. 5번이거든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똑같이 아, 소트레칭 상황이구나. 직각 안에 직각 있구나, 그쵸? 요거 확인하고, 일단은 3cm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팔을 들고, 3, 3은 1 곱하기, 와, 그렇죠. BC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적어보면, 3, 3은 9는 1 곱하기, 이번에 그냥 쭉 원래 표현대로 써볼게요. 선분 BC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분 BC의 길이는 그냥 9네요, 그쵸? 단위는 cm인 상황. 그러면 전체가 9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8이겠네요. 그렇죠? 8cm.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요. 마침 문제에서 또 구하라는 게 CD이기 때문에 답은 8cm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야 겠죠?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에는 남중에서 근무를 했을 때 요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점점 이게 스트레칭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이렇게 요렇게 했는데 애들이 점점 이게 펀치가 돼가지고 펀치는 좀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변화하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스트레칭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이요. 자, 6번은 느낌이 옵니까? 모아 모아 수화를 써야 될것 같은데 마침 구하라고 하는 것이 예, 여기네요. 그쵸? 이렇게 이번엔 단위까지 적어보죠. 그러면 모아 모아 수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X제곱은 9 곱하기 16이야. 물론 9 곱하기 16을 계산해도 되지만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기 때문에 X제곱은 곧 12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바로 얼마다? 10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답은 12c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죠? 네, 6번이었습니다. 6번.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제 중단원 마무리. 그냥 이 유형을 지금 다 찾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다 찾아내서 우리가 해결하자. 푸는 재미가 좀 있죠? 자, 지금 71쪽인데요. 26번입니다. 이번엔 앞에 있는 문제들과 좀 다르게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넓이라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색칠된 삼각형의 높이를 4cm라고 봤을 때, 그렇죠. 결국 구하라는 것은 똑같네. 여기 구하라는 거 맞죠? 여기 X, 이번엔 그냥 X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엔 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떤 소트레칭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아 모아 사를 하면 되겠죠? 한번더 해볼게요. 모아 모아 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왜 땀이 나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땀이 나시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27번인데요. 자, 우리가 계속 아, 뭐야, 이거 소트레칭 여러 번 쓰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괜히 중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별표 치고 소트레칭
소유형의 마지막 조각을 하나 주워가려고요. 자,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메모부터

것부터 좀 해볼까요? 아까와 같이 소 모양으로 좀 그려볼게요. 전형적인. 자, 이렇게 직각 안에 이렇게 직각이 있어요. 자, 요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좀 나타내 볼게요. 여기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해보고, 가장 긴 쪽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가운데 요 부분 있죠? 우리가 모아 할때그 모아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높이니까 H.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높이스럽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떤 공식이 있느냐?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AB 둘을 곱한 것과 C랑 H를 곱한 것이 같아요. 다시요. A랑 B를 곱한 것과 C랑 H를 곱한 것이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밑에 이유가 있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한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왜 넓이냐?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각삼각형인데, 일단 딱 봤을 때, 놓여진 상황으로 봤을 때, C가 밑변이라고 한다면, H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H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여기를 밑변으로 놓지 않고 A나 B 쪽을 밑변으로 세팅한다면, 예를 들어 B를 밑변으로 세팅을 한다면 A가 높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2분의 1 AB는 2분의 1 CH가 되죠. 그쵸? 근데 2분의 1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양변에 1을 곱해버려서 AB는 CH다. 요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 공식 있죠? 우리 지금 스트레칭? 그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요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도로 따지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걸 생각 못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상황이. 그래서 요거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서 나오는 등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접근은 소트레칭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X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지금 소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글자가 소, 그죠? 뒤집혀져 있어요. 하지만 우린 당황하지 않고, 자, 이제 6의 제곱은 이렇게 가는 거죠? 적어 보겠습니다. 6의 제곱은, 36은, 겨드랑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X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10X. 그러면 x는 10분의 36입니다. 자, 2로 약분해주면 5분의 1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먼저 x 구했어요. x. 참고로 여긴 cm 붙이면 안 돼요. 그럼 x cm가 되죠. 그쵸?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8 cm 안 되죠? 그래서 5분의 18.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y를 구할 때 보세요. 물론 y를 구할 때 모아 쏴 해도 풀려요. y를 구할 때. y 제곱은 x 찾았으니까 x 곱하기 여기는 10에서 x 빼주면 돼요. 근데 10에서 x를 빼는 것도 좀 숫자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저거 쓰는 거 저거.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요거 곱하기 요거. 10y는. 자, 보겠습니다. 10y는. 자, 그 다음 넓이를 요렇게도 구할 수 있죠. 6 곱하기 8과 같다. 이겁니다. 상황 이해되세요? 다시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나, 밑변 곱하기 높이나 같다 이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나, 밑변 곱하기 높이나 같다 이거예요. 선생님 왜둘다2안 나눠줬어요? 아, 둘다2 나누는 거니까 그냥 둘다2 곱한 걸로 바로 쓴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바로 y는 10분의 48이고, 얘도 2로 나눠주면 5분의 24가 되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XY를 찾아준다. 이겁니다. 자, 그럼 마저 답을 내보겠습니다. 아, 구하라는 건 Y에서 X 뺀 거예요. Y 빼기 X는 자, 5분의 24에서 뺍니다. 18을. 그러면 5분의 6이네요. 그쵸? 네, 답은 5분의 6 어디 있습니까? 네, 4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중요한 거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이었고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 유형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직각삼각형의 닮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여기서 뭔가 구하라는 것이 A, E의 길이거든요. 여기를 찾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누구 닮았는지를 좀 활용해 보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직각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요 작은 직각삼각형

어디가 동그라미냐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닮았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그쵸? 둘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닮았기 때문에 뭐 대응점을 맞춰서 한번 써보면 삼각형 AEF랑 닮았어요. 삼각형. 90도 먼저 썼어요. 90도 동그라미 X. 90도 동그라미 X. D, F, C. 이유는 AA 닮음이죠. 그쵸? 그리고 닮은 B를 찾아보자 이건데요. 닮은 B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전체 가로의 길이가 10cm 맞죠? 근데 오른쪽에 여기 8cm를 먹었네? 그럼 나머지는 몇 cm예요? 그렇죠. 2cm죠, 2cm. 그래서 여기 2cm라는 거 알았어요.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닮은 B를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 2cm밖에 모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90도와 X잖아요. 90도와 X. 2 대. 여기 90도와 X 6이죠, 6. 2대 6. 그럼 닮은 B는 1대 3이네요. 쉽게 생각해서 3배 확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AE의 길이는 90도와 동그라미거든요. 90도와 동그라미 여기네요. 그래서 8. 여기는 몰라요. 자, 3배예요, 3배. 그쵸?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선분 AE 곱하기 3이라는 게 결국 8인 거잖아요. 그쵸? 3배 한 게. 그래서 3분의 8이다. 28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각이 좀 많으면 닮은 삼각형이 의외로 잘 나오니까 보통은 이 합동인 걸또 이렇게 딱 째려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닮았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쵸? 어떻게 캐치하냐고요? 구하라는 걸좀 힌트로 활용할 수 있겠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대응변으로, 아니, 변으로 포함하는 어떤 직각삼각형을 떠올려 보는 거죠.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32번. 좀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또는 앞에 제일 처음 다룬 모양 중에 뭐, 요런 거 일단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닮은 삼각형이 있고요. 또 어디도 닮은 삼각형이 있냐면, 요런 식으로 90도, 90도가 있는 경우, 요쪽 각이 공통이기 때문에 또 둘이 닮았거든요. 그게 어디 숨어 있냐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둘다 직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 EF라는 걸 원래 있던 곳으로 내려보면, 아, 여기가 아니죠. 요런 식으로 돼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닮았네. 그래도 비교적 익숙하게 다루던 그림이 접혀 있어서 잘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누구 닮았느냐? 얘랑 전체, 얘도 닮았는데 굳이 얘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얘로 옮겨볼게요. 접기 전후니까 똑같죠, 그쵸? 그래서 아, 직각, 직각인데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왜냐면 접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닮았고, 또, 자, 이제 그러면 뭔가 구하라는 게이 작은 삼각형의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응되는 게 자, 여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12와 이 길이를 통해서 뭔가 닮은 B만 알면, 그쵸? 찾을 수 있는데, 이 작은 삼각형의 길이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 둘 중에. 나머지 둘 중에.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같은데, 애초에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엇각의 크기는 같아서 여기도 동그라미예요. 보이세요? 여기 동그라미라서 삼각형 EBD 보겠습니다. EBD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EB와 ED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론은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요. BF랑 DF가요. 자, 우리가 흔히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는 그 척추 같은 그 선인데요.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증명을 해본다면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나머지 한 예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좌우가 RHA 합동이다 보니까,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은데, 뭐 직관적으로 같다라고 떠올리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10cm인 거죠. 10cm. 그러면, 동그라미와 90도 쪽이 10cm? 자, 닮은 B 찾았습니다. 10대 16이니까 5대 8이고요. 5대 8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F 대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8 곱하기 선분 EF는 62이다. 그럼 선분 EF는, 자, 8분의 60이죠? 그러면 2분의 1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3번에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0: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꼭꼭꼭꼭은 이미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소트레칭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쯤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거 활용 꼭 해보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내용 또 얼른 재밌겠죠? 빨리 복습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또 한 주의 시작 되겠습니다.
1: 아, Alright. 출발해야죠.
0: 가정 영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곧 그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 띠임을 갖고 있는데요. 제목이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매한 라인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네. 이제 막 방송 활동 시작하고 제가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네. 그 소속사 대표님께서 19살인데도 어린이날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오, 나요.
0: 엄청 쓰이신데요?
1: 아, 맞아요. 그 따뜻한 아. 네, 그 대표 언니였는데 아. 그 마음이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0: 뭔가 스윗하고 다정합니다. 네.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해요. 너 정도면 청소년 아니니? 뭐
1: 그러게요.
0: 어린이날 선물 기대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영어 많이 가져가시게 되겠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굵으면 더 웃길 것 같아요. 아버지,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 숨기셨나요?
1: 아니, 그리고
0: 네.
1: 어린이날 선물은 숨기는 게 아니지 않아요?
0: 아, 그건
1: 산타클로스 선물이랑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0: 갑자기 이날만 굉장히
1: 네.
0: 어리광을 부리는 느낌이고요. 자,
1: 그러니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긴
1: 그거요.
0: 해요.
1: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도 아니면 어린이다.
0: 어린이다, 나는. 네, 오케이. 자,
1: 똑똑하네요.
0: 머리가 좋습니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빠에게 자신의 어린이날 선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2: Speak English to your daddy.
1: You're my daddy?
2: I'm your daddy. What? Of course.
1: Are you my daddy?
2: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나는 쌍꺼풀이 없어갖고.
2: Huh?
1: No. Okay. Daddy?
2: Yes.
1: Where is my present?
2: Your present?
1: Yes, because Children's Day. Yeah.
2: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1: not
2: a child
1: 어머.
2: if you're over 14.
1: 14살 넘었다고 어린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참. 아니, 성인도 아닌데.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 어린이지.
2: What?
1: I'm not adult.
2: Okay.
1: Yeah, so I am a child yet.
2: Not really a child.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Book?
2: Yeah, I'll buy you a book.
1: That's a good. Thank you.

0: 아이고.
1: 제 생각인데
0: 네.
1: 혹시 일부러 아빠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 아닐까요?
0: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지금 드네요.
1: 약간 의심스럽죠?
0: 아,
1: 오케이.
0: 정말. 아빠도 고단수시네요.
1: 고단수입니다.
0: 예.
1: 자, 오늘은 이제 아빠와 아이 사이에 이제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네.
1: 나이 관련된 것도 여기 좀 나오기 때문에 뭐몇 살이 넘는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지만 좀 중요하거든요.
0: 네.
1: 자, 생활 영어 많이 넣었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3: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3: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가, 아빠, 제 어린이날 선물 어디에 숨기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0: 귀여워. Dad, 일단 불러보죠.
1: Uh-huh.
0: Where did you, my children's day gift? 네, 어린이날 선물을 어디에 숨겼냐? 이거네요.
1: 어디에 당신은 뭐 했냐? 그쵸?
0: 그쵸. 그러면은, 숨겼냐가 나와야 되네요.
1: 오케이.
0: 숨기다. 그러면은, where did you hide? hide 할게요.
1: HIDE,
0: Yes.
1: hide, 숨기다. 우리는 많이 해본 동사죠.
0: 네.
1: So where did you hide? 뭐를요? My children's day gifts, right? 맞습니다.
0: 우후.
1: 자, hide는 숨다. 내가 숨다도 되지만 hide something 하면 뭔가를 숨기다도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숨겼나요?라고 했습니다. 자, hid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거형하고 PP 형태를 실제로 써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1: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직접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이건
1: 틀려도 돼요?
0: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그
1: 오케이.
0: 다음에 얘는 딱 봐도 길잖아요?
1: 아하.
0: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히든이에요.
1: 오케이. 아, 길기 때문에. 자,
0: Yes.
1: hide, hide, hidden. 와우. 아쉽습니다.
0: 아,
1: hid, H-I-D.
0: 알았는데.
1: 이거는요, 알아도 또 잊어버려요.
0: 아, 왜
1: 이런
0: 그러는
1: 경우
0: 걸까요?
1: 은근히 많습니다. 네. So hide, 그 다음에 과거형은 hide가 아니고 hid, 그
0: 히든.
1: 다음에 hidden. PP 형태 되겠고요. 자,
0: 기억하겠습니다.
1: 오늘 또 오랜만에 의문사 한번 가지고 이명작 해보겠습니다.
0: 네.
1: 만약에 이걸 빼면,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제거뭐 선물 숨겼나요? 에서
0: 네.
1: 끝나죠.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죠?
0: 어디에
1: 그렇죠.
0: 숨겼나요?
1: So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에, 어디에서, 어디로, 기타 등등 한국어에서는 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0: 네.
1: So where, 그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자, for example, 너 어제 어디 갔니? 어제 너 어디 갔어?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그렇죠. Where, 그 다음에 did you go?
0: 응?
1: Right. 질문 어순이 됐죠. 그 다음에 yesterday, 어제. 자, so how about this?
0: 네.
1: 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0: Where can I find it? 와.
1: 와, 진짜 많이 내셨네요. 오케이, okay. 그래서
0: 깜짝
1: 의문사
0: 놀랐어.
1: where 하고 할수 있나요를 넣었어요.
0: 네.
1: 오케이, okay. Very nice. Where can I find it?
0: 우와.
1: 저 이런 것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갔을 때,
0: 응?
1: right? 근데 우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유 얘기를 하다가
0: 네.
1: where can I find it? 아, 그러면 뭐 aisle 몇 번에 있다 말해줄 수 있겠죠. Very, very
0: Yes.
1: nice. Can I? 이것도 질문 어순입니다. 읽어볼게요.
0: Mm-hmm.
1: Where did you go yesterday?
0: Where did you go yesterday?
1: Where can I find it?
0: Where can I find it?
1: 자, 그리고요, 단순하게 명사는 어디 있나요?라는 위치, 그쵸? 명사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ere is 명사? 이거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 선물 어디 있어요? 그러면
0: Where is my gift?
1: gift, right? 이거는 뭐 뒤에 질문 어순 이런 거를 떠나서 단순하게 명사 어디 있나요? 할 때는
0: 네. Where
1: Where is
0: is
1: my gift? 이런 식으로
0: found?
1: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제 어린이날 선물은 어디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요.
0: 네.
1: Where, 그죠. Where did you hide my gift? 이러면 돼요. 근데 오늘은, 아, 어린이날을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린이날을 따로 기념하거나 이런
0: 아,
1: 거는 또
0: 그래요?
1: 없어요. 네,
0: 오.
1: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 비슷하게 기념하는 곳들은 또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으흠.
1: Okay, very, very nice. 자, 같이 읽어볼게요.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0: Dad, where did you my

0: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1: 오케이. 자, 이랬더니 갑자기 14살 넘으면 어린이가 아니지.
0: 근데 그건 진짜 맞긴
1: 아,
0: 맞죠.
1: 그런가요?
0: 예.
1: 네.
0: You are not a child. 더 이상? 너는 child가 아니야. If you were,
1: If you are.
0: if you are 14. 너무면이니까, you are more 할게요. 예,
1: Okay.
0: more.
1: 그냥 you are 14 그러면 네가
0: 14살이면.
1: 14살이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걸
0: 너무면?
1: 넘어가면이니까 more를 썼네요.
0: 네.
1: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not a child if you are 14. 정답은 over.
0: over.
1: over가 넘기는 거죠. or
0: 네.
1: more than도 가능은 한데요. 보통 나이가 몇살 넘어간다, 아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위로 넘어가는 거 over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그래서
0: over.
1: okay, so over 14. 자, 참고로 뭐 어떤 나이가 채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이 아래다.
0: 못 미치는 거니까 미스 아닐까요? Yes, 미스.
1: 상상도 못 해본 단어를 쓰셨어요. 네. If you are Miss 14, sounds weird. 오케이. 자, 바로 under. Come on, right? 이번 거는 좀 영작을 어쩐지 잘한다 오늘 그랬는데 아 이런 날도 있죠.
0: 너무
1: It's
0: 이렇게
1: okay.
0: 자꾸 바람을 넣어주시지 마세요.
1: Alright, so over 몇 살, under 몇 살,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외국 가가지고도 그런 놀이동산 가면 그 매표소에서 나이
0: 맞아요.
1: 뭐 얼마 이상은 얼마 이런 거써 있잖아요, 그렇죠?
0: 있어요.
1: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 뭔가 조건을 나타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child가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 붙죠?
0: 그쵸.
1: 자, 만약에 뭐뭐라면 뭐 썼죠?
0: If.
1: if.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문장 두 배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0: 오호.
1: 당신이 over 14이라면이라는 조건이 붙게 돼서, if 뒤에는 여러분들이 평소문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뭔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이거 입에 굳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0: Yes.
1: 가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당신은 성인이다. 당신이 21살이 넘어 있다면 이런 느낌인
0: Yes.
1: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성인이다. 어떻게 할것 같아요?
0: You are an adult.
1: 그렇죠. You are an adult, right?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21살 넘어 있다.
0: If you are over 21.
1: 21, right? If you are over 21.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0: Yes.
1: 자, how about this? 너 배고프면 이거 먹어. 자, 근데 이걸 먹었는데, 배고프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Right?
0: Yes.
1: 이걸 먹어라. Eat this.
0: Eat
1: Eat
0: this.
1: this. 네가 배고프면.
0: If you are hungry.
1: 그죠? If you're hungry, there you go. 그쵸?
0: Yes.
1: 문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거.
0: 오호.
1: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을 조건을 붙여준 거예요. 그쵸?
0: 두배 이상이.
1: 엄청 길어졌습니다. Very
0: 네.
1: nice. 자, 그리고 adult는요, 보통 여기 강세를 줘요. 그리고 adult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0: 네.
1: 드문 편입니다.
0: 아.
1: Alright? 자, 요거 adult까지 주의해서 한번
0: Adult.
1: 읽어볼게요. You are an adult if you are over 21.
0: You are an adult if you
1: Adult.
0: adult if you
1: Are.
0: are over 21.
1: That's right. Eat this if you are hungry.
0: Eat this if you are hungry.
1: There you go.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1: Okay, 자, 다음 문장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다행히도 다음 문장은 방금 입영작 해본 거에 힌트가 좀 있어요.
0: 그러네요.
1: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0: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오,
0: Adult겠네요.
1: 이제 강세도.
0: Yes.
1: I like that.
0: Dirt. Yes.
1: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Perfect. 자, 성인이라고 할때 adult.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ult. adult라고도 하지만 좀 드문 편이다. 라고 하는
0: 네.
1: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0: Dirt.
1: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에 강세 주고, adult. adult.
0: Adult. Adult.
1: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성인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0: 이제 다 큰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말이긴 하거든요.
1: 오.
0: 자, 자라난 사람, 무슨 업이라고 할까요?
1: Grow up.
0: something 예. like that.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1: 아, 그래요?
0: 네. 틀려도 돼요.
1: 그러면 grow up은 아닌가 보네요? Grow
0: up 쓰세요.
1: Grow up.
0: 오케이. 자, grow up은 기본이 되는 동사입니다. Grow 네. up은 자라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N을 넣고 하이픈. 자라난에다가 하이픈 그어줘서 grown up이라고 하면 다 큰 혹은 다 큰 사람이라는 우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어덜트랑 명사로. 같은 의미로.
0: That's right. 근데 네. 이제 보통 grown ups들은 뭘 하지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아이들끼리 얘기를 할 때는 adult라는 단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1: 네.
0: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Mm-hmm.
0: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어요, 문장이?
1: Either.
0: Either, right?
1: Yes.
0: 자, either이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1: 들어봤어요.
0: 아, I'm not an adult either. 성인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뭐뭐도라는 뜻이긴 한데 뭐뭐도, 뭐뭐 또한 할 때 우리 이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1: To를 왜 안 썼어요,
0: 그쵸?
1: 근데?
0: 자, to하고 either이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Okay? To하고 either 같은 경우에는 뭐뭐도라는 뜻은 마찬가지인데
1: 네.
0: 얘는 긍정문에 나도 마찬가지야.
1: 아~
0: 앞에 긍정문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갈 때 써주고요.
1: 예.
0: Either는 앞에 부정적인 말이 있었다면 뭐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도가 아니라 뭐뭐도 아닌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yes.
0: 나는 adult도 아니다. 물론 I도 아니겠지만 이것도 아닌. 자, 요거는 직접 해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난 마시는 차 있잖아요.
1: 예.
0: 나는 차도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don't like a tea.
0: 그냥 tea.
1: I don't like tea either.
0: Either, right? 뭐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I don't like tea either. 티도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캐나다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not
0: Canadian
1: either.
0: Yes.
1: Yes.
0: Right?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Canadian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할 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호.
0: Alright.
1: Yes.
0: 자, 이거 발음할 때 Canadian.
1: Canadian.
0: Yes. 이거 Canadian. 발음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1: yes.
0: I don't like tea either.
1: I don't like tea either.
0: She is not Canadian either.
1: She is not Canadian either.
0: All right, there you go. So either는 사실은 발음을 어떤 경우에는 either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Either가
1: 네.
0: 되겠고요.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요. 이거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긴 한데요.
1: 네.
0: either를 써야 될 것 같은 구간에 원어민들이 to를 쓸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건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고 오히려 슬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거에 나도 그래 라고 할 때는 to, 나도 아니야 라고 할 때는 either 쓰시면 안전해요.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0: 자, 이랬을 때 자, 알겠어. 그러면 이제 선물을 사주겠다 이거예요. 사주는데 그럼 책을 사주마. 아버지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1: 너무 저 같아서 소름이 돋아요. 예, 네, 갖고 싶은 거 있어? 알았어, 책 사줄게.
0: 본인이 원하는 걸 사주고 있네요.
1: 그렇죠. 예,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0: 그렇죠.
1: 거예요. 부모 입장으로서. Okay then, I'll buy you. 난 너에게 사줄 거야. 뭐를? 책을. 그래도 책을 딱 한 권만 사주시나 봐요. A book. 여러 권 사주셔야 될 텐데.
0: 왜냐면 어차피 안 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 약간,
0: 네, 네.
1: 예.
0: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Okay then, I'll buy a book. Perfect. Very
1: 네.
0: nice. 자, 발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book 아닙니다. 무슨 치는 book 이런 거 아니고
1: 네.
0: 힘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네. book 하지 마시고 우에서 힘을 살짝만 싹 빼면서 book,
1: book
0: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갈 거예요. 두 번씩 해볼까요? Book, book,
1: book,
0: mm-hmm.
1: book.
0: 네, 이 모양을 너무 모으지만 않으면
1: 네.
0: 됩니다. Alright. 자, 누구에게 뭔가를 사준다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죠.
1: 네.
0: Get을 쓰기도 하고 buy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자, 오늘은 buy를 써서 사주는 동작을 더 강조를 해볼게요. So
1: 예.
0: buy someone something. 누구에게 사주는

0: 편지를 먼저 쓰게 되면 전치사 필요 있어요?
1: 없어요.
0: 없습니다. 너무 편해져요. Okay? Buy me something, buy him something, you know, buy them something, right? So, 누구에게 사주는지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 예.
0: 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슬리퍼를 상대방이, 근데 이게 다 이렇게 터진 거예요.
1: 아우.
0: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줄게.
1: 예.
0: 슬리퍼들을. 자, will 해볼게요.
1: I'll buy you a slipper.
0: 한쪽만 사주는 거예요.
1: 스.
0: 아,
1: 아,
0: 그렇죠.
1: I'll buy you slippers.
0: Slippers, 그렇죠. 한쪽만은 좀, right? So I'll buy you slippers, new slippers or something.
1: Yes.
0: 자, 이번에는 buy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들?
1: But.
0: Bought. 그럼 그녀가 나에게
1: Yes.
0: camera를 사줬어. 그녀는 나에게 사줬대, camera를.
1: She bought me a camera.
0: camera 아니라
1: Camera.
0: camera.
1: Camera.
0: camera 강세 많이들 실수하세요.
1: 네.
0: 예요.
1: She bought me
0: 여기에만 강세 주면 돼요.
1: camera. 오.
0: camera. 근데 진짜 무슨 이름절인 것처럼 라, 라 이렇게 돼야 돼요. camera 나눠지는 순간 발음이 엄청 어색해집니다.
1: 네.
0: 한번 트라이 보실래요?
1: 예.
0: 자, 여러분들은 camera, camera.
1: Camera. Camera.
0: 예,
1: 오,
0: 어렵죠. 쉽지
1: 어렵네요.
0: 않아요. 그러니까 so 이가 없다고 상상하셔도 좀 나쁘진 않아요. 뭐 camera, camera 이런 식으로, right? 이가 없다고
1: 예.
0: 생각하면
1: M만 살려주고.
0: camera 이렇게 되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발음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1: 네. Camera.
0: camera를 하는데 다만
1: Camera.
0: 빠르게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다음 패턴은요. 네,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는 단어에 가깝지만
1: 네.
0: 문장 뒤에 붙여서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으흠.
0: So either 하면 뭐뭐도 아닌 부정적인 느낌이었죠, 그렇죠? 가봅니다.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Well 이러면서 저는 성인도 아니에요.
1: Well, I'm not an adult
0: 그죠?
1: either.
0: Well, I'm not an adult either.
1: 으흠.
0: 자, 다음 가볼게요. 난 차도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안 마시는 거 좋아.
1: I don't like tea either.
0: 그죠? I don't like tea either,
1: Yes.
0: ri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걔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그녀는 캐나다인도 아니야.
1: She is not Canadian.
0: Canadian
1: Canadian either.
0: either. There you go. 자, 이거 발음 은근히 헷갈리죠,
1: 어,
0: 그렇죠?
1: 아직도 머릿속에
0: 네.
1: 안 남네요.
0: 왜냐면 캐나다는 캐나다 이렇게 가는데
1: 네.
0: 이게 캐나다 사람 이러면은 Canadian 강세가 뒤로 하나 밀려요.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1: Yes.
0: So Canadian, Canadian. 요것도 연습 발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ell, I'm not an adult either. I don't like tea either. She's not Canadian either.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3: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2: Well, I'm not an adult either.
3: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0: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1: 네.
0: 우리 아까 필기한 것 중에 하이드 부분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형, PP형 틀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형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뭐 경험을 표현하는 have PP를 한다든가
1: 예.
0: 뭐 시제 중에 have been ing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1: 어우,
0: 그래서
1: 그쓸 수가
0: PP형태 네,
1: 없겠네요.
0: 꼭 알아두세요.
1: 네.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Dad, where did you hide my children's day gift?
4: You're not a child if you're over 14.
1: Well, I'm not an adult either.
4: Okay, then. I'll buy you a book. Okay?
1: Book?
4: Yeah? Let's choose a book.
1: Ok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예.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손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이 근처에 ATM이 있나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ere an ATM around here?
0: 그렇죠. ATM은 기기 하나를 얘기하니까 an
1: 아니?
0: ATM이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Where 의문사로 쓴 다음에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간단합니다.
1: 네.
0: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사니?

0: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작을 해보시고요. That's 오늘의 right. 미션 문장 꼭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네. 하지만 이거 말고도 미션 문장이 또 있었잖아요.
2: 그럼요.
1: 그것 또한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해보시고 무조건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완전히 흡수하셔야 됩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이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Unit 81. SN. Let's go. Phonics SN. Sn, sn, sn. Sn, snake.
1: Sn, snake.
0: Sn, snack.
1: Sn, snack.
0: Sn, snore.
1: Sn, snore.
0: Snowman.
1: Snowman.
0: Snuff. Sneeze.
1: Snuff. Sneez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까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와 N 소리가 나는 알파벳 N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Snip. Snip.

0: snit. Very good. 그럼 어떤 단어가 snit 소리가 날까요? 첫 번째 단어는 뱀, snake예요. snit 소리 들리나요? 혀를 낼름낼름거리는 아주 긴 파충류예요. 뱀, 영어로 snake. snake. snake. Good job! 이 단어도 snit 소리가 나요. 바로 간식, snack예요. 앞에 snit 소리 들렸죠? 우리가 중간중간에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어서 배를 채워요. 간식, 영어로 snack. snack. snack. Very good. 이 단어도 snit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코골단, snore예요. snit 소리 들렸죠? 우리가 가끔 잘 때 코나 입에서 소리가 나요. 이때 코를 곤다고 해요. 코골다, 영어로 snore. snore. snore. Excellent. 이 단어도 snit 소리가 나요. 달팽이 snail. snit 소리 들렸죠? 아주 느릿느릿하고요. 등에 집을 얹고 있어요. 달팽이, 영어로 snail. snail. snail. 발음이 너무 좋아요. snit 소리가 나는 또 다음 단어가 있어요. 바로 눈사람, snowman이에요. snit 소리 들리나요? 눈 오는 날에 우리가 눈덩이로 예쁜 눈사람을 만들죠. 눈사람, 영어로 snowman. snowman. snowman. 아주 잘했어요. sni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재채기, sneeze예요. 우리가 가끔 코가 간질간질 거릴 때 아츄 하면서 재채기를 하죠. 재채기하다, 영어로 sneeze. sneeze. sneeze. Great job! 와우! 이렇게 snit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s 소리 나는 알파벳 S와 n 소리 나는 알파벳 N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snit.
0: 오, 너무 잘했어요. snit. Now, can you say it three times?
1: snit, snit, snit.
0: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이렇게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파충류, 뭐죠?
1: snake.
0: That's right, snake.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snake가 있어요. Now, let's color the snake.
1: Let's do this.
0: Wow, look at the snake. It looks very scary.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럼 뱀, snake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Snit, snit, snake. Snit, snit, snake. Snit, snit, snake.
0: Very good. 이 단어도 snit 소리가 나요. 중간중간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죠?
1: Snacks.
0: 네, 간식 snack. Now, can you say it three times?
1: Snit, snit, snack. Snit, snit, snack. Snit, snit, snack.
0: Good job. 이 단어도 snit 소리가 났었는데요. 우리가 잘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예요?
1: Snit, snit, snore. Snit, snit, snore. Snit, snit, snore.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snit 소리가 났죠? 아, 달팽이 있잖아요. 등에 집을 얹고 사는 달팽이, 영어로 뭐예요?
1: Snail.
0: That's right. Snail. Snit 소리 들렸죠? 근데 Logan 있잖아요. Sunny가 달팽이를 가지고 왔어요. 보여줄까요? 여기 있네요. Can you see? 오, 여기도 달팽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나요? 자, 그럼 달팽이 snail 다시 발음해주세요.
1: Snit, snit, snail. Snit, snit, snail. Snit, snit, snail.
0: Good job! 이 단어도 snit 소리가 나요. Logan, 우리가 눈 오는 날에 눈덩이로 무엇을 만들죠?

0: 스노우맨.
1: 네, 눈사람 스노우맨. 자, 써니가 이렇게 스노우맨 만든 거 알아요? 이제 우리 같이 컬러를 봐요. 자, 무슨 색 줄까요?
0: Red and black and brown.
1: Red, black, and brown. Here you go.
0: That's China.
1: Oh, that's so cute. And a pink scarf. Wow, everyone, do you want to see? 볼래요? It's a snowman. 아주 잘했어요. 그럼 눈사람 snowman 다시 발음해 주세요.
0: Snowman. Snowman. Snowman.
1: Very nice. Snow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쭉! 선이 방금 뭐 했어요? 네, 재채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sneeze를 써볼게요. What's missing? 뭐가 빠졌어요?
0: S-N.
1: Good. S-N. 네, good job. Now let's say it three times. 재채기 sneeze.
0: Sneeze.
1: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2: Last chance! Let's go! Phonics SN. Sn, sn, sn. Sn, snake.
0: Sn, snake.
2: Sn,
1: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n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n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3단원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오늘 3단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4단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3단원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우리 친구들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북이 교재에서 학교 시험 만점왕 6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과 7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어볼게요.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오늘도 힘차고 재미있는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북이 교재 19쪽입니다. 자, 7번, 8번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학교의 행사가 열리는 강당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교에 다양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얘기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임새 있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장

문장을 삭제하고 이 문장 대신에 우리 학교의 또 다른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을 넣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글 읽어보았는데요.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교실에서는 책을 빌릴 수 있다. 자,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었죠? 2번, 우리 학교에는 교실이 하나만 있다? 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는 주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한다. 아니죠. 체육 시간에 주로 운동을 하는 곳은 강당이었습니다. 4번, 강당은 체육 시간과 학교의 행사가 열릴 때 사용한다. 자, 이렇게 강당을 소개했죠? 일치합니다. 5번, 글쓴이는 체육 시간에 축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자, 축구가 아니라 피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으로 바꾸어 쓰시오. 자, 지금 이 기억을요, 이 문단의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으로 바꾸래요.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뭐였죠?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었죠. 자, 그럼 이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이 되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이면 되겠죠. 자, 앞에서 교실이랑 도서관이랑 강당은 소개했으니까 이세 가지 장소 빼고 학교에 있는 어떠한 장소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보건실 소개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보건실도 괜찮고요. 아니면 급식실도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장소 소개하는 문장으로 만들어 뒷받침 문장 적어 보지요. 선생님은 보건실 할게요. 학생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뒷받침 문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급식실도 괜찮고요. 운동장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원하는 장소에 관한 뒷받침 문장 만들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9번에서 11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선글라스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나눔 장터로 오세요. 자, 지금 장소가 나눔 장터입니다. 알뜰 장터의 한 종류, 나눔 장터에 갔어요. 여기서 사는 물건들의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익금이란 이익으로 들어온 돈을 수익금이라고 했죠. 자, 이 수익금은요, 불우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대요. 은소리와 한소리는 나누면 행복해요라고 쓰인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앞치마에 나누면 행복해요라고 문구가 적힌 거죠. 은소리가 말합니다. 우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서 모아놓는 건데. 자, 가방을 사고 싶은 은소리의 마음을 알수 있고요. 은소리는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소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한소리가 말해요. 은솔아, 내 줄넘기를 사기로 했잖아. 그것부터 찾아봐야지. 둘은 어느새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습니다. 판매대 위에는 다양한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은솔이와 한솔이가 나눔 장터에 가서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고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오게 되었죠. 자, 이 부분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 볼게요. 9번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모두 찾아 쓰시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 인물의 이름 나왔죠? 누구? 은소리, 한소리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은소리, 한소리. 자, 9번 됐고요. 이어서 10번.

적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대로 번호를 쓰시오. 자, 우리 이야기 읽었기 때문에 쭉 읽고 어떤 흐름인지 순서대로 번호 적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읽을게요. 은솔이는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 소리를 놓칠 뻔했대요. 은솔이가 막 물건 구경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은솔이와 한솔이는 나누면 행복해요 라고 쓰인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대요. 마지막 둘은 어느새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흐름대로 번호 적는다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은솔이와 한솔이가 나눔장터로 가서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죠. 자, 은솔이가 가방 보고 예쁘다 하면서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 소리 놓칠 뻔했어요. 자, 그리고 둘은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죠. 자, 이렇게 번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 수익금입니다. 선생님이 수익금은 이익으로 걷어들이는 돈을 수익금이라고 했어요. 이익으로 들어오는 돈, 수익금. 자, 수가요, 거두어들이다 수예요. 자, 익은 이익을 말합니다. 자, 그럼 1번. 싼 가격에 파는 물건. 자, 수익금은요, 돈이에요. 물건 아니죠. 2번. 이익으로 들어오는 돈. 이것이 수익금입니다. 자, 3번. 알뜰장터에서 쓴 금액. 자, 알뜰장터에서 내가 쓴 금액이 아니라 이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수익금인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부터 16번까지는요, 이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저씨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여기 어린이용 선글라스도 있단다. 이걸 쓰면 멋쟁이가 되지. 한번 써보지 않겠니? 자,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시죠. 멋진 콧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한솔이와 은솔이에게 선글라스를 내밀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콧수염 할 때 코에 시옷 받침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콧수염은요, 윗입술 위에 있는 수염, 코 아래에 있는 이 수염을 콧수염이라고 합니다. 시옷 받침 꼭 기억하고요.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받자마자 바로 써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솔아,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자, 은솔이 선글라스 마음에 들어 합니다. 한솔이도 얼른 써보고 싶었지만 그냥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자, 이유는 뒤에 나오죠? 한솔이의 말에서 알수 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요. 줄넘기를 사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솔이는 선글라스를 써보고 싶었지만 그냥 만지작거리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럼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 한솔이는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하였다. 맞습니다. 2번.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공짜로 주었다. 아니죠. 한번 써보지 않을래? 권유했죠. 3번. 한솔이는 은솔이처럼 선글라스를 바로 써보았다. 한솔이는요, 선글라스를 쓰고 싶었지만 쓰지 않고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4번. 아저씨는 한솔이와 은솔이에게 줄넘기를 선물했다. 아니고요. 5번,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어른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건 아니죠. 물론, 은솔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이렇게 말은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은솔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어른처럼 보이려고 한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기억에서 알수 있는 은솔이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 은솔이의 말입니다. 한솔아,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자, 이 말을 통해서 은솔이의 기분 알수 있죠? 자, 지금 선글라스를 받자마자 바로 써보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신나고 만족스럽죠? 자, 1번. 아쉬움 아니고요. 2번. 만족스러움 맞습니다. 13번에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느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 지훈. 한솔이는 선글라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한솔이도 선글라스를 쓰고 싶었지만 만지작거리기만 했다고 했어요. 자, 그것으로 모아 한솔이도 선글라스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만지작거리기만 한 것입니다. 자, 틀렸고요. 지은이,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사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럴까요? 이것도 아니죠. 물론 은솔이는요, 선글라스를 끼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한솔아,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좋아했죠. 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은솔이가 선글라스를 사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솔이의 말을 듣고 은솔이가 선글라스 벗으면서 맞아요, 아저씨. 저희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자, 이렇게 은솔이가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인이, 한솔이가 선글라스를 사고 싶었지만 줄넘기를 사야 한다고 생각한 점이 참 어른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예인이가 되는 겁니다. 예인이. 이렇게 정답 적을게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이 부분이에요. 선글라스를 만지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이 부분이에요. 선글라스를 만지작 거리기만 했습니다. 자, 누가요? 한 소리가요. 왜? 자, 이 뒤에 한 소리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줄넘기 사야 해서 선글라스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1번, 한 소리가 은소리와 떨어져 먼저 걸어가서 아니고요. 2번, 한 소리가 줄넘기를 찾으러 다른 곳으로 가서 아닙니다. 3번, 나눔 장터에 놓인 다양한 물건들의 관심을 가져서 아니고요. 은소리가 줄넘기를 사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것도 아니죠. 줄넘기를 사야 해서 선글라스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 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번 해결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16번 풀어볼게요, 친구들. 이와 같은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좋은 점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가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칸 만화 그리기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쓴다고도 했죠.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았죠? 자, 우리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빈칸 채우겠습니다. 사람마다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무엇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재미나, 그래요. 감동이죠. 우리 친구들 계속 우리가 글을 읽고 재미와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친구들이 표현했던 뭐가 생각나서? 친구들이 발표했던 그? 그렇죠. 장면이 생각나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빈칸 채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에서 18번 문제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앞에서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가 빌려주겠다고 했죠. 빌려주는 건 무료다. 2시간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겠죠? 자, 그러니까,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장터를 돌아보고 집에 돌아갈 때꼭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네,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신이 난, 자, 한 은소리와 한 소리가 신이 났어요. 신이 난 은소리와 한 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신이 난 마음을 행동으로 알 수가 있죠.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콧수염을 쓱쓱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도 기분이 좋으셨어요. 자, 이제 쌍둥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로 향했어요? 분실물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 나눔 장터에서 분실물 장터로 간 거죠. 분실물 장터는 주인이 찾지 않는 버려진 물건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이나 도서관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었지요. 자, 지금 분실물 장터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우리 문제 함께 풀어요. 17번. 기억과 같이 행동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이 어떤 부분이었죠? 지문으로 돌아간다면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자, 왜 신이 났어요?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지금 선글라스 아저씨께서 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신이 난 거죠. 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번, 콧수염을 만지는 아저씨의 행동이 재미있어서? 아닙니다. 2번, 분실물 장터에 도착해서 원하는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아니죠. 3번, 분실물 장터에서 새로운 물건들을 발견할 생각에 들떠서 이거 아닙니다. 4번, 선글라스를 빌려주겠다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이게 정답이죠. 5번,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가 선글라스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선물로 주지는 않았고요. 2시간 무료로 빌려준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가, 나, 다 있는데요. 우리 읽고 순서대로, 번호 적어서 기호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은소리와 한소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분실물 장터로 갔어요. 나. 은소리와 한소리는 선글라스를 빌려

신이 나서 통통 뛰었어요. 자, 그렇다면 가가 나보다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친구들. 다.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 도.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콧수염을 쓱쓱 잡아당겼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 뭐예요? 은소리와 한소리가 선글라스를 빌려 신이 나서 통통 뛰었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콧수염을 쓱쓱 잡아당겼잖아요. 자, 그리고 쌍둥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분실물 장터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나. 다, 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알았죠? 자, 우리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요. 19번에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글 읽고 풀어볼게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네요. 하레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3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이렇게요.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 아이는 신나서 손뼉 쳤습니다. 소리가 신기하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자, 할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시네요. 할아버지는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자, 함박 웃음이란 크고 환한 웃음을 함박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꼬마 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 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꼬마 아이가 신발을 신고 신나서 손뼉을 친 까닭은 무엇입니까? 1번, 새 신발이 예뻐서. 이거 정답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왜 1번이 정답이니? 그랬더니, 선생님, 꼬마 아이가 신발 신고 예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나서 손뼉을 쳤을 수도 있죠. 자, 근데요, 그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죠. 글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글을 보면은요.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 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꼬마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우리 친구들의 상상이지만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났기 때문에 신나서 손뼉을 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다시 19번으로 돌아가면 새 신발이 예뻐서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라고 해서 아니죠. 자, 신발이 너무 편해 마음에 들어서. 자, 이것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정답을 하면 안 돼요. 4번,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서. 이게 정답이죠? 5번, 할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신발을 신게 된게 고마워서. 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친구들, 20번. 다음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할아버지와 꼬마아이 있습니다. 자,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은 행동을 한 것은 할아버지죠.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은 것은 꼬마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인물과 어울리는 행동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활동 가지고 와봤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알았죠? 자, 짜임새 있는 문단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장,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설명을 보고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자신 있게 할수 있겠죠? 술술 나와야 합니다. 자,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뭐예요? 그렇죠. 중심 문장입니다. 중심 문장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중심 문장을 강조하거나 잘 나타내기 위해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표현한 문장은요? 맞아요. 뒷받침 문장이죠.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

자, 세 번째. 문장이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문단이죠. 문단. 문단. 자, 그러면 우리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개념 다시 공부했으니까요. 우리 여기에서 뒷받침 문장 찾는 활동을 해봅시다. 자, 알았죠?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거예요. 자, 중심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자, 그럼 이 중심 문장에 어울리는 뒷받침 문장을 적으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명절에 하는 전통 놀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면 뒷받침 문장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적절한 뒷받침 문장 찾아볼게요. 첫 번째, 설날에는 연날리기와 윷놀이를 합니다. 어때요? 명절에 하는 놀이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럼 뒷받침 문장 될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명절에는 한복을 입습니다. 자, 이것은 명절에 한복을 입는다라는 거지, 명절에 하는 전통 놀이를 소개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한식은, 자, 명절이죠. 한식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한식이라는 명절을 그냥 설명하는 문장이지, 명절에 하는 전통 놀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뒷받침 문장이 될수 없겠죠. 네 번째. 단오에는 명절이죠.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합니다. 자, 단오에 하는 놀이, 명절마다 하는 전통 놀이를 말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요, 친구들 뒷받침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석에는, 자, 추석 명절이죠. 강강술래나 널뛰기를 합니다. 자, 이거 놀이잖아요, 전통 놀이. 그럼 명절마다 하는 전통 놀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이 문장의 뒷받침 문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한 뒷받침 문장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활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활동 한다면 문단 이해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글이 있는데요. 지민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쓴 거예요. 자,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 자, 이 글을 읽고, 그래서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보래요. 자, 고쳐야 할 부분. 자, 그럼 읽어볼게요.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봄이 가장 좋은 까닭은 두 가지이다. 먼저 봄에는 알록달록하고 향기로운 꽃이 많이 피는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괜찮네요? 이번 여름에는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잉? 잘 나가다가 뭔가 이상해요. 그쵸? 지금 읽으면서 봄을 좋아하는 까닭 첫 번째 알았고, 이제 두 번째 까닭이 궁금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봄에는 내 생일과 어린이날이 있어 봄이 오면 설레고 두근거린다. 자, 여기에서 고쳐야 할 부분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문장이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봄을 좋아하는 까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뭐 해야 돼요?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더 이상 문제점이 없나요? 여기서 더 이상 문제점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친구들.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좋아하는 계절, 봄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봄을 좋아하는 까닭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간 하나의 문단입니다. 자, 그럼 이상한 점 없나요? 있죠. 자, 문단의 첫 시작 부분에서 들여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장마다 줄바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줄바꿈은 언제 한다고 했어요? 한 문단이 다 끝나고 다른 문단을 시작할 때 줄바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문장 쓰고 줄 바꾸고, 한 문장 쓰고 줄 바꾸고, 한 문장 쓰고 줄 바꾸고 계속 줄바꿈을 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한테 문단 쓰기 하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한 문장 쓰고 줄 계속 바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붙였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문단이 끝났을 때,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줄바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요. 자, 한칸 들여쓰기 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자, 줄바꿈 하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붙여 쓰세요. 봄이 가장 좋은 까닭은 두 가지이다. 먼저 봄에는 알록달록하고 향기로운 꽃이 많이 피는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다음으로 봄에는 내 생일과 어린이날이 있어 봄이 오면 설레고 두근거린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쓰는 겁니다. 마침표 찍고 다른 문단 시작할 때 줄을 그제서야 바꾸고 한칸 들여쓰고 시작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단에서 고쳐 써야 할 부분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3단원의 내용 마무리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것들 배웠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시작합니다. 우리 북일 가지고 4단원에서 또 재미있고 중요한 국어 개념 공부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하루를 채우는 말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복, 옷과 관련된 5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옷차림을 말할 수 있어요. 네, 5가지 옷차림과 관련된 사진들 가져왔거든요.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친구는요,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뭐죠? 네, 학교에서 입도록 정해진 옷이에요. 우리가 교복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uniform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학교에서 입는 정해져 있는 옷은 교복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다른 상황에서 정해져 있어서 입게 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제복이라고 부르죠. 교복, 제복, 영어로는 uniform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uniform. 한번 더. uniform.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학교 교복은 파란색이다. 네, 그러면 Our school uniform is blue.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나는 매일 교복을 입는다. I wear my uniform every day.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입어야 돼 하고 정해져 있는 그 옷이요. 교복 uniform. 기억해 두시고요.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무 밑창을 가진 캐주얼 운동화. 주로 이렇게 좀 생겼어요. 밑에 고무 밑창이 있고요. 운동화인데 캐주얼하게, 운동할 때도 신어도 되지만 캐주얼하게 패션용으로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신을 수 있는 운동화. 네, 영어로는 sneakers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sneakers. 한번 더. sneakers. 네,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체육 시간에 운동화를 신는다. 네, 체육 시간, 운동할 때 당연히 신을 수 있어요. I wear sneakers to PE class.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캐주얼하게 이제 신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매우 편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신을 수 있어요. 그의 운동화는 매우 편하다. 할 때 his sneakers are very comfortabl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His sneakers are very comfortable. 네, 사진과 함께 sneakers, 이 캐주얼 운동화 잘 봐주시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추울 때 입는 겉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겉옷을 입고 아, 따뜻해, 추운 겨울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jacket, 겉옷. 은요 영어로 jacket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jacket. 한번 더. jacket. 네, 잘하셨습니다. 나는 새 재킷을 샀다. 그러면 I bought a new jacke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네, 추울 때 입는 겉옷, 이 재킷은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이 표정과 사진 잘 기억하시면서 예문 보면 되겠죠. This jacket keeps me warm. 재킷, 겉옷 받으셨습니다. 다음 옷차림 보도록 할게요. 목에 두르는 따뜻한 천이요. 주로 이제 겨울, 가을 이제 지나고 겨울 되면은 이렇게 잘 두르지요. 목도리는요, 영어로 scarf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scarf. 한번 더. scarf.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속에 또 scarf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녀는 겨울에 목도리를 한다. 네, 겨울에 추우니까 목을 따뜻하게 하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그녀는 겨울에 목도리를 한다. She wears a scarf in winte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scarf, 목도리를 하는 거는요. 우리는 목도리를 두른다 또는 목도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wear을 씁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 것, 그리고 또 옷을 입는 것, 목도리를 두르는 것, 안경을 쓰는 것, 모자를 쓰는 것 모두 영어에서는요, wear 동사를 쓰니까 입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wear a scarf입니다. 내 목도리는 매우 부드럽다. 네, my scarf is very soft.
이런 예문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scarf, 목도리까지 봤고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청바지예요. 네, 청바지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영어로 청바지는 jeans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jeans. 한 번 더. jeans. 네, 잘하셨습니다. 나는 주말에 청바지를 입는다. I wear jeans on weekend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녀의 청바지는 멋져 보인다. Her jeans look cool.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가 영어에서는 바지는요, 다리가 두 개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jeans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her jeans look cool. 복수 동사. 네, s를 붙이지 않고 복수로 쓴다는 점도 하나 챙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차림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 청바지, 진스까지 살펴봤는데요. 머릿속에 잘 떠오르시나요? 다섯 개 단어 한 번에 퀵 리뷰 하면서 퀴즈 풀고 올게요. 퀵 리뷰입니다. 짧게 사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단어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암기했는지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목에 두르고 있는 거 이게 뭐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scarf였습니다. 네, 두 번째 이번에는 운동화가 나와 있는데요. 운동화 사진 보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sneakers입니다. 아, 네, 겨울에 이것을 입어야 따뜻하겠죠? 겉옷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정답은 jacket이었습니다. 네, 옷차림과 관련된 다섯 개 사진과 다섯 개 단어들 살펴봤어요. uniform, sneakers. jacket, scarf, jeans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가장 자주 입나요? 단어를 골라서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미션, 나만의 문장 만들기입니다. I usually wear. 네, 자주 입는 거니까 나는 보통, 나는 주로 무엇무엇을 입는다. I usually 붙여서 I usually wear.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주 입는 거 쓰면 되겠죠. I usually wear jeans. Because they are comfortable. 네, 그 이유까지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들, 그러니까 jeans, 청바지가 편안하기 때문에 자주 입는다, 주로 입는다, usually wear, because 사용해서 여러분이 자주 입는 옷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문장 만드시면 마지막 미션까지 완료입니다. 네,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 채워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 11강 서아시아와 유럽 사회의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동아시아에 있었던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3개의 국가가 근대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왕조, 마지막 정치 체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과 서아시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배울 내용 살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서아시아부터 살펴볼 겁니다. 서아시아는 이미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이 등장했었죠. 자, 그 뒤를 이은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중요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요, 그동안 이슬람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넘지 못했던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드디어 그들의 입장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하면서 점령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서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차지하는 정말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했는가,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의 등장이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럽은요, 이제 중세를 넘어서 신앙로 개척과 유럽 사회의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로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아시아와 무역하던 그 항로가 있었는데, 이 항로가 새롭게 개척되거든요.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신앙로 개척입니다. 자, 이거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신앙로 개척의 영향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서아시아 세계를 넘어서 비잔티움 제국까지 정복

하면서 정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유럽 국가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구나. 와, 동방교역, 아시아와의 교역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어떻게 이어졌을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서아시아 이슬람 왕조, 첫 번째가 티무르 왕조입니다. 14세기 후반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과 이슬람 세계의 확대를 내세우며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했던 게 티무르 왕조인데, 여기가 이제 비단길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동서 중계무역으로 번성하게 되었는데, 티무르가 죽은 후에는 내분으로 세력이 약해지다가 16세기 초에 멸망하게 됩니다. 재밌는 포인트는 몽골 제국을 계승하는 국가로서 티무르 왕조가 존재했다라는 건데, 티무르 왕조를 계승하는 국가가 또 등장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몽골 제국을 계승한 국가. 몽골 제국은 이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그런 대제국을 말하는데, 이 대제국이 좀 몰락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티무르 왕조가 있습니다. 그 티무르 왕조에서 나온 국가가 무굴 제국인데, 무굴 제국을 건국했던 사람이 바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부르는 티무르와 칭기스칸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몽골을 부활시키겠어 라는 이름으로, 이름 자체도 무굴, 몽골이라는 뜻에서 무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가 사파비 왕조입니다. 사파비 왕조인데 뒤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우리가 페르시아는 총두번 배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16세기 초에 이스마엘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수립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서에는 페르시아가 세번 나왔던 것이죠. 자, 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슬람교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쪼개지게 됐다고 했는데, 수니파가 다수가 믿는 그런 이슬람교고요. 시아파는 좀 소수가 믿어요. 근데 이좀 맹주 같은 그 국가가 이란,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슬람교 할때 이란이 좀 중심지기 때문에 시아파,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이슬람교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파비 왕조는 이슬람교의 종파 중에서 시아파를 중심으로 국교로 삼으며 발전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자, 쇠퇴하는 거는 왕실 내부 갈등과 주변 민족의 침입으로 18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조도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아시리아와 비교하면서 간대한 통치, 관용적인 통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세계를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멸망됐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부흥을 주장하면서 등장했던 사산 왕조가 있습니다. 이 사산 왕조는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중계무역으로 번성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슬람교의 발전으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멸망당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파비 왕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페르시아 왕조. 당연히 약간 섞어서 내면 헷갈리는 걸 알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좀 중앙아시아 쪽이 중심지라고 할수 있고,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란 쪽이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이 넓어서 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또 튀르키예 지역까지 이제 영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국가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튀르크 계통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지역에 건국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막 힘을 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부터 특히 발전하게 되냐면 메흐메트 2세 때부터 발전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의 성장 과정, 발전 과정 중요하니까 두 명의 이제 황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흐메트 2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비잔티움 제국을 드디어 그들 입장에서 정복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고요. 그들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 이스탄불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이게 엄청 옛날부터 발전했던 도시라는 거죠. 아무튼 메흐메트 2세 때부터는 비잔티움 제국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해졌다. 자, 이때부터 유럽 국가들은 긴장 상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교의 발전, 그 진출을 계속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동유럽 쪽으로 계속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특히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술레이만 1세 때는 동유럽의 헝가리를 정복하고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빈을 공격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수도를 공격할 만큼 굉장히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의 연합함대를 격퇴하면서 지중해 교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서 무역을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오스만 제국이 모든 이제 그런 교역권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영역을 보면 일단 튀르키예 지역이 중심지고요.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랍 지역, 이집트 지역,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잔티움 제국의 중심지까지 차지하면서 동유럽까지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면서 많은 민족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통치했느냐. 모든 제국에서 통치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통치 정책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술탄 칼리프제라는 내용입니다. 자, 술탄도 배웠고 칼리프도 배웠는데 이거를 합쳤어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헷갈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칼리프는요, 계승자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겸했는데,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를 공격하면서 이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종교적 지배자에 이제 국한됐습니다. 반면에 셀주크 티르크의 술탄이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주면서 권력이란 이름인데 정치적 지배자를 이제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아시아 세계는 원래 칼리프라고 하는 정치 종교적 지배자가 있었는데 이게 칼리프랑 술탄으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칼리프의 칭호까지 받았다라는 거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중요해요. 그 유럽사에서도 종교의 그 권력의 세분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주크 티르크 이후에 권력이 세분화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술탄 칼리프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의 좀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용 정책을 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습니다. 지지아를 내면 자치적인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를 허용했습니다. 야, 세금만 내면 내가 너네들 종교 인정해줄게, 자치 인정해줄게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면서 좀 민족을 넘어서는 그런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니체리라고 하는 주력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예니체리는 정복지의 크리스티교 청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훈련시켜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초기딱이라고 나와 있죠. 기억해 주세요. 자,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 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병사라는 뜻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았다.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 영토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 부분을 보면 일단 동서 교류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발달하게 됐고요. 커피, 담배 등 다양한 산물이 교류되는 그런 중심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심지였던 이스탄불은 교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티르크 전통 바탕으로 페르시아와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를 융합하면서 티르크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건축으로는 모스크 발달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모스크로는

술탄 아흐메트의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만들었던 성 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그런 성당을 이슬람교의 그 모스크로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자, 페르시아 세미라,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이 발전했고 주변 지역으로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 체제를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술탄의 친위 부대인 가를 그린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교도 청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술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가로 양성했다. 이 가는 뭘까요? 바로 예니체리죠. 답은 5번인데 1번, 2번, 4번의 내용 다 서아시아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 번씩 단어 체크하시고요. 팔기군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그런 주력부대이기 때문에 약간 주력부대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말 그대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이 신항로 개척이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신항로 개척이 발생하게 됐을까?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방, 인도와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직접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증대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군 전쟁 이후 때 많은 상인들이 동양에 있는 동방 물품을 가지고 판매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과 같이 좀 동방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끌어내는 그러한 저작물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는 이게 그래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인도양 무역이라든지 비단길 이런 걸 통해서 무역이 됐는데 이슬람 상인의 무역 독점, 즉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직접 교역에 대한 그 선택지가 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유럽인들도 아, 나도 동방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직접 교역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고 싶어 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탈리아와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바다로 가던가 아니면 비단길로 가던가 이런 길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면서 꽉 잡고 있어요. 동서 교류길을. 심지어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교역로까지 장악하면서 뭐 이탈리아 상인이라든지 유럽의 상인들이 정말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라고 한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 기술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리학, 천문학, 그다음에 선박과 지도 제작 기술들이 발달하게 됐던 것이죠. 특히 몽골 제국 때 송나라에 발달된 그런 과학 기술들이 유럽으로 전파가 많이 됩니다. 나침반이라든지 화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파되면서 조금 더 항해 기술이 발전되고 다른 길로 좀 돌아서 가는 그런 항해길이 할수 있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포르투갈의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쪽으로 밀접해 있는 국가고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국가인 데다가 조금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신항로 개척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좀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선택지는 어떤 거였냐면 아프리카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언젠가 인도로 도착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설에서 좀 성공적으로 항해를 끝냈던 인물이 바스쿠 다가마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 쪽에 위치하는 희망봉이 있습니다. 그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인물이 바로 바스쿠 다가마입니다. 자, 에스파냐가 이제 여기서 좀 조급해지는 거죠. 뭐야,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했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에스파냐, 즉 스페인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신항로를 개척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들었던 거죠. 그때 에스파냐의 국왕, 여왕을 만나러 왔던 인물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폐하,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언젠가 인도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비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파냐의 여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하면서 후원을 안 했다면 이 신앙론 개척은 조금 더 길어졌을 거지만 여기서 모험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 콜럼버스, 내가 너 항해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콜럼버스가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뭐한 40일 넘게 항해를 했는데 육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 없나?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던 찰나에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서 이제 신이 내린 땅이다 막 이런 명칭을 붙이면서 얘기했는데 콜럼버스는 그 지역이 인도였던 건 인도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은 인도와 다른 아메리카 대륙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이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세계가, 시야가 넓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로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쿠바가 있는 그쪽 위치, 미국과 중남미 사이에 있는 카리브의 연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착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마젤란 일행도 이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항해했던 사람인데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한 인물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를 증명했던 인물인데 위에 사람들과 다르게 여기는 일행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마젤란 일행이 남아메리카로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가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의 원주민과 싸우다가 마젤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젤란 남은 일행들이 항해를 계속 마무리해서 결국에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마젤란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세계일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마젤란 일행은 최초의 세계일주를 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지구 구형설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은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인도로 갔습니다. 자, 반면에 에스파냐의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육지가 나왔네? 여기 인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고요. 마젤란 일행은요, 초록색깔 이렇게 쭉 내려가서 태평양으로 가서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여기서 마젤란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일행들은 여전히 항해를 계속해서 희망봉 쪽 거쳐서, 남아프리카 거쳐서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세계관이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배경과 전개가 좀 물론 중요하지만 영향을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로 개척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을 볼 건데 첫 번째 내용은 세계 교역망이 확립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뭔가 교역할 때 지역마다 좀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신앙로 개척이 되면서 세계 교역망이 조금 더 촘촘하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유럽에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가장 부유한 지역은 이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들이 동방 무역을 좀 독점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했고 거기에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제 문예 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서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새롭게 항로가 개척되다 보니까 지중해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대서양은 오스만 제국과 같은 이제 외부 세력의 그런 부담감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에스파냐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삼각무역인데요. 이 삼각무역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만 교역하는 게 아니고 이세 대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유럽에서 가는 물건이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고 삼각적인 그런 무역 상태가 있는데, 네, 좀 보면은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유럽이 일단은 아프리카의 무기와 일용품을 판매합니다. 왜 판매하냐?

뭐냐면 아메리카로부터 은과 원재료와 같은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아프리카에 판매하면서 벌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아메리카로 노예와 상아들을 팔면서 이거를 보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라고 하는 문제점도 함께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삼각무역 기억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상품 작물들이 좀 많이 재배가 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특히 설탕, 담배, 모카와 같은 상품 작물이 엄청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든지 미국 남부에서는 이러한 상품 작물을 바탕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계교역망 확립됐는데 중국의 비단차,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구입하면서 아메리카의 은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구매해야 되는데 유럽의 은이 아니라 아메리카에서 가지고 온 은으로 이제 동아시아, 동양에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유럽의 가장 큰 변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작물이 전례가 됐고요. 특히 감자와 같은 것이 전례가 됐습니다. 감자가 전례되면서 인구 부양력이 확 올라가요. 저희 학교에서도 감자를 키웠거든요. 근데 되게 조그마한 텃밭인데 거기서 감자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식량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신대륙에서 그런 작물들이 전례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이 계속 유입되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격 혁명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고 상공업과 금융업이 발달하면서 상업혁명과 같은 것들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라든지 주식회사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메리카 문명과 아프리카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인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지만 이전에도 있었던 문명들이 있거든요. 원래 고유의 문명들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대표적으로는 아스테카 제국이라고 하는 멕시코 지역에 있었던 것과 이제 페루와 그 칠레 지역 쪽에 있었던 잉카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국가가 컸어요. 규모가. 근데 에스파냐의 그런 탐험가들이 여기를 탐험하면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문명들을 정복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는 멕시코의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했고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중남미에 있었던 많은 곳들이 에스파냐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파냐인들 뿐만 아니라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을 동원해서 금과 은을 수탈했던 것이죠.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건설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수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과정에서 이 원주민들이 너무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또 천연두와 홍역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원주민을 바탕으로 금과 은을 캐야 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굴려야 되는데 이들이 많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 인구를 노동력을 대체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노예 무역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아프리카인들 파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유럽인이 조금 더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들어와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많이 판매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부작용과 문제점도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문명의 변화와 아프리카의 변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감소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된 노동뿐만 아니라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균입니다. 질병 문제로 인해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많이 이제 감소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축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전염병들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항체들이 있는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걸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급감하게 됐고 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연결하는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라는 흐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신항로 개척의 전개 과정도 나올 확률이 높지만 영향 부분을 물어보는 게 특히 높습니다. 자, 가해 항해 이후 나타난 변화로 옳지 않은

0: 하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가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가 배웠던 탐험가, 항해가는 3명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 에스파냐의 콜럼버스와 마젤란 일행이 있는데, 지금 항해를 보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산살바도르 섬이라고 하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콜럼버스의 항해라고 하는 건데,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대륙 발견,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1번, 대량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다. 아메리카의 은이 유입된 거 맞죠? 2번,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이 파괴되었다. 자, 여러분들,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지만 이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아메리카 대륙에도 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명이 이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맞죠? 3번,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로 이동하였다. 지중해가 아니라 대서양으로 이동한 게 맞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감자,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유럽에 전해졌다. 맞죠? 5번, 네덜란드, 영국 등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바탕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그런 무역을 독점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메가 얘기 좀 하대.
1: 누야 니로 내 맘마자 나가 차카로 맘마자로.
0: 저 엄마 아비에 메 엄마 네 니 니네요 니마 네요 시바대. 마가 양고마 알럭럭바대.
2: 아 두 쓰리 조이.
0: 이너의 이유에 저가 보는 거는 마비 바대.
2: 알로와.
0: 니네 마니 니 치고해네 아이디 두두두 마래. 저 짱 변태친 마대.

한낮의 햇볕이 머리 위로 쏟아진다. 길을 나선 지 벌써 두 시간째. 목은 타고 얼굴은 따갑다. 새로 된 물통 때문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맨발에 물장수 모자. 물을 팔러 이웃마을로 향하는 길이다. 마을에 들어서자 마음이 급해지는데 속도가 나질 않는다. 물값을 더 받을 욕심에 물을 한가득 채워온 탓이다.

이 마을엔 아직 상수도 시설이 없다. 아들 얄링퉁은 엄마를 따라 물장수를 한 지 1년 남짓. 엄마 혼자 하기엔 힘에 부쳐 돕기 시작한 것이 어느새 학교까지 관두게 됐다. 물을 사서 쓰는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다. 큰 드럼통 하나의 물값이 우리 돈으로 600원. 하루 세네 통의 물을 판다. 물장수 엄마의 집은 가난한 이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한 축에 속한다. 아침,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씻고 타나카를 바르는 일이다. 물을 팔러 다니자면 타나카가 꼭 필요하다.

0: 다음엔 집안에 모신 부처님께 기도를 올린다. 이 지역 주민의 98%가 불교도다. 아이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눈코 뜰 새가 없다. 15살 큰딸부터 2살 막내까지 자식만 6이다. 큰딸은 얼마 전 도시로 돈 벌러 떠났다. 남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노동을 했는데 한번 쉬기 시작하더니 몇 년째 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일이 없으면 물장사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말을 꺼냈다간 싸우기 십상이다. 그러니 여덟 식구의 생계를 엄마 혼자 짊어진 셈이다.
1: 너의 돈을 내 내 집에 네 집에 내비원 내고 내 돈을야 돈을야 탕아야 수에 탕아야 인 싸우다 볼로데 나를 두지 놈으로 나는 나 수에 수수비어 나는 나 토로 돈이 나를 두지는 태야 루에 루메 태야 수에 다 토로 돈이 나는 놈
2: Hello, Gayano, Yanoa, Wawo, Joan Javamono, Tenu Baru, like Dunya Colosin, like Queavono, Lamu, Yidivile, Duavono, Geno Logano, Genoa, Jane, Wari Bayani, Barido, Machiwono, Geno Alu, Sierra, Alojame, Geno, Lona, Loarevo, Ayawa, Vema.
0: 아침 등교하는 친구들 사이로 형제는 물을 받으러 정수장에 간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 친구들처럼 학교로 향하던 바로 그 길이다. 공부를 못하게 된 것보다 친구들을 못 보는 게 더 서운한 11살. 가난한 마을이지만 초등학교마저 관둬야 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

요즘 아침에 물배달이 있을 때면 엄마 대신 형제 둘이 간다. 가득 채운 물통은 소년 둘이 밀기에도 버겁다. 물통을 밀고 마을까지 오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진다. 비포장 도로라 힘을 주지 않으면 바퀴가 나가질 않는다. 그나마 오늘은 동네 아저씨를 만나 다행이다. 형제 둘만 보낸 건 집안일을 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서다. 아직 어린 자식들을 씻기고 먹이고 빨래, 청소까지 해야 한다. 건넌 마을에 잔치가 있었던 모양이다.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작은 마을. 식구는 많고 형편은 여의치 않은 이 집 사정을 마을 사람 모두가 안다. 오후엔 다시 물배달이다. 혼자서는 물통을 끌 수도 없을 만큼 엄마는 막내를 낳고 많이 약해졌다. 그 때문에 요즘 얄림통 없이는 배달도 힘들다.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처지다. 얄링퉁이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다. 어릴 때부터 꿈이 축구 선수였다. 다른 맨발인데 축구 양말은 꼭 챙긴다. 한쪽이나마 축구 양말을 신는 건 이때만큼은 진짜 축구 선수가 된 기분이기 때문이다. 한쪽 발에 축구 양말을 신고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시간. 얄림퉁에게 허락된 그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0: 그래도 땅콩 수확철엔 일꾼을 찾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없다. 당장 오늘 저녁 먹을 쌀이 떨어졌다.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이 돈으로 제일 먼저 학교를 보내야지 싶다가도 당장 급한 일에 돈이 들어간다. 얄링퉁 역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돌아가는 길에 얄링퉁의 친구들과 마주쳤다. 여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노는 게 일이다. 한창 놀라이에 일에 치이며 사는 아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진다. 미얀마 사람들은 떼오 사카반 열매를 삶아 반찬처럼 먹는다. 따고 손질하고 삶아야 하고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 삶은 걸 사 먹는 사람도 많다.
1: 마, 무슨 부부야?
2: 너는 가서 뭐 넣고 할래 뭐?
1: 이게 아니, 너무 맛있어, 너무
0: 반나절을 꼬박 일해도 겨우 쌀 한 컵. 오늘도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긴 힘들 것 같다. 하루 온종일 제대로 된 한 끼는 저녁뿐이다. 남편은 초저녁부터 술에 취해 들어와 자고 있다. 학교도 못 가고 일하는 아이들이 안쓰럽지 않은지, 내일은 또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가장의 역할을 놓아버린 남편에게 화가 난다.
3: 没有直接看看你，别的东西是，也没当说。没有的，看人家照的，非我非谁进照的。今朝嘞，俺妈家没有土地，地皮伢伢子，铺完砖，你比如什么，米巴嘞，俺路喂，今朝嘞，俺路喂，米巴是没比路俺妈今朝嘞脱路啊路，今朝嘞比伢伢呢呢。
0: 아침이면 마을 어귀에는 장이 선다. 어쩐 일인지 오늘은 잘 찾지 않던 과일 행상을 찾았다. 200자시면 거의 물 한 통을 배달하고 남는 돈. 없는 돈에 과일까지 사들고 찾아간 곳은 가까이 살면서도 왕래조차 하지 않았던 친정집이다.
3: 배려를 해서 안 하려고.
0: 오랜만에 보는 딸을 마주하고도 친정 부모님은 눈길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3: 나나?
0: 무섭도록 차가운 외면. 뭔가 도움을 바라고 찾아간 건 아니었다. 사는 게 힘들고 지칠 때, 마음 둘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을 때, 그저 같이 옆에만 있어 주었으면 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딸과 인연을 끊고 산 지 벌써 10여 년째다.
4: 와, 살람에다 밀람에다 유어벌로 알로에 차라리 유어벌에 안 내비어 라이거라리 라이거라 마디 우 남래우 앞신 아베 부두와 누베 쇠코도알라 발라내서 여타 신롱도 나 오라 나 비어 마시아라 마구이리어 발이어 안남에 배마시아미루 나우 살링아에 라우시마 라비오마 여자 나오라이다 사디야.
0: 자식들 중 그 누구도 이 딸처럼 속을 썩인 아이는 없었다. 그렇게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못난 남편을 만나 끼니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딸의 처지조차 친정엄마는 못마땅하다.
3: 뭐고하자라 마음을 치고
4: 나도 哦，哥哥哥，大杨生，你那个大杨生，你给俺来了。哥哥哥，谁么哥呀？你来，该白了，俺大杨生吃得了。俺老哥，哥哥哥，俺老对面。大杨生，俺说，是啊，不，大杨生那是的，现在吃的，咱们说，说也不要是看，难不成呢？大杨生就，我哥，一千年没你了，我哥，谁谁也没看到，啊，谁谁也没看到，我俺还哥，我谁谁也在。
0: 아픈 마음은 접어두고 또 오늘을 살아야 한다. 힘들어할 시간과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엄마라는 존재다. 생활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건 아들들도 마찬가지다. 얄링퉁과 치소해는 남의 집 소를 먹이는 일을 하고 돈을 번다.
5: 얄링도 왜 경 얄링이나 겨라 시야만이 들이 야라
6: 야시냐
5: 나래 야래
0: 힘들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멀리 도시로 간 누나다. 엄마를 도와야 하고 동생들을 챙겨야 하고 큰아들 얄링퉁에게 누나의 비

오늘따라 누나 생각이 간절했던 건 얄링퉁만은 아니었나 보다. 엄마는 정말 오랜만에 큰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을 어귀의 가게를 찾았다. 이 가게엔 전화기가 있다. 큰딸 모자나는 대

0: 루시에나가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 시외전화 한 번 거는데 드는 돈은 우리 돈 1,000원. 물장수를 하며 버는 하루 일당과 맞먹는다.
1: 에, 너미. 너미, 네가 하나. 네가 하나. 멍이 와봐야, 너미. 에, 멍이 와봐야, 멍. 멍이 와봐야, 너미.
2: 마무드나.
3: 흐벌레, 흐벌레. 마무드나.
2: 마무드나.
3: 네가 하나.
2: 네가 하나. 말리로 아마오 드리야니야.
1: 너미 매지 매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미 안 매지 미안해 미안해. 너미 미안해 너. 맨날 먹고야 우리 미안하게 너.
0: 한 달 월급 3만 원을 고스란히 집으로 다 보내는 착한 딸이다. 언젠간 큰아들도 그렇게 떠나보내야 할지 모른다.
3: 누르자 마, 샘이 잘 안 물러서. 미야, 미나 샘이 잘 안 물고. 아, 우리 얘네야 걸음을 세자로다. 대신 좀 마음을 태우. 아, 고 우리 이름으로, 폐야 님으로 좀 세자로 태우다.
0: 딸이 보내온 돈은 아까워서 잘 쓰지도 못했다. 남편 몰래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건 꼭 써야 할 때가 있어서다.
3: 다 수부, 디레인 다 디레수가. 디테양으로서비로서비디스부비안로다당으로므으로네네베센다자무센디테디엔리우샤랑로로야에서비디테테히징아가동야에동가가테나카가산웨
0: 하지만 모일만 하면 돈 들어갈 일이 생기는 게 가난한 집 살림. 아는 스님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가는 길. 1년 전 수술한 팔이 걱정돼 큰 마음 먹고 찾은 길이다. 수술만 받아놓고 뼈가 잘 붙었는지 다시 검사도 받아보지 못했다. 형편이 딱해 보였는지 의사가 약값은 받지 않았다. 아프다는 말도 학교를 다시 가고 싶다는 말도 아들은 내비친 적이 없다.
1: 알루피니아.

0: 무엇보다 아들에게 미안한 건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오늘 물 받으러 가는 길은 혼자 나섰다. 축구를 하러 간 아이를 일부러 불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1: 모르냐, 뭐
0: 우물은 마을 밖에 있다. 더 멀고 힘이 들지만 하루 한 번은 이곳을 찾는다. 언제 왔는지 얄링퉁도 금방 엄마를 따라왔다. 소 달구지로 다녀야 할 만큼 먼 길. 얄링퉁이 축구를 하다 말고 엄마를 쫓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다. 말썽이던 다리 통증이 요즘 또 도진 것이다. 막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한 후 생긴 증상이다.
2: 난 아프고 발로는 잘해.
3: 뭐로? 그러나 뭐로?
0: 가난한 사람에게는 몸이 재산. 하루 쉰다는 것은 하루 굶는다는 것을, 아프다는 것은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일까 엄마도 아들도 제 몸 아픈 것에 대해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마을엔 물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어쩌다 이웃 마을에 수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엄마는 더 불안해진다.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지만 결국엔 시간 문제. 이 마을에도 언젠간 수도가 들어올 것이다. 오늘 물 배달은 3번. 모두 1,800원을 벌었지만 물값을 빼고 나면 900원. 여기에 또 빌린 물수레값을 내야 한다.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쨌든 오늘 하루는 또 살아낸 것이다. 집에서 좀 떨어진 마을의 다른 쪽. 엄마는 오늘 물 배달도 접고 아들을 이곳에 데려왔다. 돈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론 무료로 야학도 하는 마을의 하나뿐인 공부방이다.

엄마는 얼마 전 조심스럽게 혹시 아들 둘을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했었다. 지금 공부를 놓아버린다면 아들이 평생 아빠처럼 살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원하는 대답이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터져 나왔다.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오랜 기도의 답처럼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들었다.

다음 날 물받으러 온 엄마의 표정과 기분은 다른 날과는 확연히 달랐다. 정수장 주인의 외상값 독촉에도 기죽지 않고 농담까지 건넨다. 항상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학교 문제를 어제 공부방에 다녀오면서 해결한 까닭이다. 세 모자가 물수레를 끌고 향한 곳은 마을의 사찰. 하지만 오늘 엄마는 물을 팔러 온 게 아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힘 닿는 대로 그간 엄마는 이 절에 물보시를 해왔다. 모두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다. 이 절에는 얄링퉁의 친구가 먼저 출가해 있다. 꽃을 따다 팔을 다쳐놓고서 겁도 없이 다시 나무에 올랐다. 그만큼 중요한 일. 오늘 부처님께 바칠 꽃을 따야 한다. 오늘 물보시는 원하던 바람을 이뤄준 데 대한 보답이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니 이제 엄마에게 남은 소원은 단 하나. 남들처럼 두 아들을 절에 출가시키는 일, 신비를 해주는 것이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오늘은 그 믿음을 담아간다. 가난한 것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아이들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주기를. 물장수 엄마의 꿈은 소박하지만 또 간절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쓰기 영역에서 단원을 새로 들어가 볼 텐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고 점검, 조정하며 글쓰기입니다. 단원 제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자, 우리가 과연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을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이고요. 두 번째로 다루게 될 개념은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 조정하면서 쓰기.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자를 고려하면서 글을 고쳐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양식 자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미 읽기 영역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지어서 우리 글쓰기 단계에서 이 복합양식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은 우리 쓰기의 과정을 돌아보는, 그래서 여러분이 쓰기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쳐쓰기 단계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특히나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고쳐쓸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 복합양식 자료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읽기 영역에서 이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쵸? 여러분이 이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 읽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합양식 자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 쓰기 영역에서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선생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 무엇이 있느냐?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과 같은 이런 다양한 양식들을 자료로 활용해서 글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양식을 선택해야 하는가? 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정보의 형식에 따라서, 나는 어떤 양식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일까를 고민을 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조직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합 양식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겠죠. 자, 복합 양식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료를 의미하는데, 자, 각각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글쓰기이기 때문에 문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이 글에 배경음악을 깔아준다면 글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그림 또는 사진인데요. 그림이나 사진은 문자로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있는 뭐 자연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도표와 그래프는 뭔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할 때, 또는 비율, 또는 대상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할때 굉장히 유용한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도표라든지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이라고 하는 양식은 우리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모두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청각 요소를 활용해서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우리 팀의 타자가 홈런을 쳤어요. 그때 이 관객들의 열광의 도가니 같은 그 모습을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식들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한 양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의 과정인데요. 자, 우리 글쓰기의 과정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획하기부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즉 글쓰기, 그리고 마지막 고쳐쓰기. 그래서 제일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 이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 즉 글의 주제, 그리고 나의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예상 독자, 그리고 이 글을 실을 매체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매체에다가 글을 실을 것인지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종이신문에 글을 실을 때와 인터넷 누리집에 글을 실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는 문자,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와 같은 요소는 삽입할 수 있지만 무엇은 넣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소리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삽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글을 인터넷 누리집에다가 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죠. 동영상이나 소리와 같은 자료도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실을 매체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이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쓸 글의 유형을 정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계획하기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면 나의 글에 어떤 내용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면 좋을까?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내 글에 활용할 자료는 무엇인가? 자료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내용 조직하기로 가서 여러분의 글에 뼈대를 세워주는 거죠. 즉, 무엇을 작성하는 겁니까? 그렇죠. 글의 개요를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개요를 여러분이 글의 유형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글을 쓸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처음, 중간, 끝의 구성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개요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을 내가 어느 문단에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이 자료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하기 단계로 가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글의 유형에 맞게 복합 양식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글을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용, 조직, 표현, 차원에서 이제 독자를 고려해서 고쳐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자를 고려하며 고쳐 쓰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용, 조직, 표현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선생님과 함께 조금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가? 그쵸, 우리가 효과적이어야 이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먼저 독자의

신뢰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보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쭉 문자로만 이루어진 글은 왠지 모르게 지루하고, 그쵸?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나의 이해를 도와주는 사진, 영상, 소리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읽는 중간에 이제 흥미를 유발해 가면서 읽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즉, 여러분도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독자도 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선생님이 이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뉴런 공유로 수달과 해달의 차이를 선생님에게 설명하는 글을 써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달과 해달의 이 생김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달은 주둥이가 조금 뾰족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수달은 이렇게 생겼고요. 해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무엇을 제시해주면, 그렇죠. 사진을 제시해주면 독자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독자가 글의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풍부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문자로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넣어서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쓸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글의 목적,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에 적합한 자료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아까 계획하기 단계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여러분이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이신문에 글을 실을 건데 나는 동영상을 넣어야지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매체의 특성에 맞는 복합 양식 자료를 선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글의 유형을 고려해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조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또는 허위사실이거나 하면 여러분 그 자료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 읽기를 하면서 이 내용의 타당성, 신뢰성, 그리고 이 표현 양식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살펴봤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이 글을 쓸 때도 그 기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글이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의 측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이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믿을 만한 곳인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복합 양식 자료란 문자, 소리나 음악,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료를 말한다. 맞나요? 맞아요. 그쵸. 우리 복합 양식 자료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고,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글의 유형과 상관없이 처음, 중간, 끝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글의 유형과 상관없이 이런 구조를 따르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글을 쓸 것인지에 따라서 그 유형에 맞게 구조를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 조정하면서 글쓰기로 넘어가 볼 텐데, 자, 우리 이거 읽기 과정에 전략 점검 조정에서도 함께 살펴봤었거든요. 읽기 과정의 전략 점검 조정에서도 우리 읽기의 이 전중후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함께 살펴봤었거든요.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쓰기의 과정, 쓰기의 전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마주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 과정 전략을 점검 조정하며 글쓰기도 마찬가지 쓰기의 전 과정에서 글쓰기가 제대로 이루어

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목적, 주제, 독자, 유형, 매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글쓰기를 계획했는지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뭘 하겠어요? 그렇죠. 자료를 수집할 거잖아요. 그래서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그리고 독자의 관심과 수준에 적합한 그리고 정확하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선정해서 내용을 생성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거 내 주제와 목적에 맞나? 독자들은 관심이 있어 할까? 예상 독자가 중학생인데 그들의 수준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점검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우리 개요를 짜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글의 유형을 고려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꼭 설명해야 되는 내용,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는 않았는가? 또는 나의 목적이나 주제에 부합하지 않은, 즉,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점검하고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문단, 배열을 해서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다시 이전 과정으로 돌아가서 자료를 수집을 하거나 개요를 수정하거나 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 과정과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겪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쳐쓰기 단계인데요. 자, 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누구를 고려한? 그렇죠. 독자를 고려한, 나의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한 고쳐쓰기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글의 목적, 주제에 맞게 여러분이 내용을 다듬어서 독자가 뭐 하기 쉽게?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독자와 사실은 의사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도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글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고쳐 써주시고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글에 대한 기대, 요구,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서 글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명하는 글을 쓴다라고 하면 설명하는 대상, 내가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설명할 대상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예상 독자가 이 설명할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혹시 이 대상과 관련해서 해본 경험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 나가면 훨씬 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쓰는 것은 내용, 조직, 표현 차원에서 두루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글을 고쳐 쓸 때는 내용 차원, 그리고 조직 차원, 그리고 표현 차원에서 하나하나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친구들한테 이제 고쳐쓰기를 하라고 다시 글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고쳐쓰기를 하라고 하면 주로 뭐만 다시 보고 되냐면 맞춤법 틀린 거. 즉, 표현 측면에만 이제 매몰되어서 맞춤법 틀린 것들만 잔뜩 찾아낸 다음에 선생님 다 고쳤어요 하고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맞춤법도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분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나의 내용이 어떠한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조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내용, 조직, 표현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져보아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는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가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따져봐 주시고. 두 번째, 독자의 지식, 기대나 요구, 태도를 반영해서 내용을 작성하였는가. 그래서 이 독자의 지식, 기대, 요구, 즉, 이 독자를 고려한 고쳐쓰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목.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해서 잘 담고 있는지, 어느 일부분만 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제목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야 독자들이 끝까지 읽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 제목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 차원에서는 글의 유형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였는지, 그리고 글 전체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해요. 문단과 문단,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그래서 여러분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의 글쓴이로서가 아니라 독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나의 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독자들,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들이라면 이 문단에서 3문단 연결할 때 뭔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는걸?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넘어갈 때이 내용을 설명해 줘야겠는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객관적인 눈에서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조직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고, 표현 차원에서는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법에 맞게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 하였는지, 그래서 뜻이 잘못 전달되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고쳐쓰기 과정에서 이 내용, 조직, 표현 측면에서 각각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더알아두기에 보면 글 전체 수준, 그리고 문단 수준, 문장 수준, 그리고 단어 수준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고쳐 써야 하느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작은 단위로 여러분이 나아가면서 고쳐 쓰기를 하면 조금 더잘 조직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 수준에서는 제목이 적절한지,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봐 주시고, 문단 수준에서는 각 문단이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그 문단 안에서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문장 수준에서는 각 문장에서 문장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그래서 친구들이 쓴 글을 보다 보면 한네 줄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문장의 길이를 조금 쪼개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살펴봐 주시고, 단어 수준에서는 맞춤법에 맞게 잘 표현되었는지, 문맥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줄 정리를 하면 이세 가지 내용을 모두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쓰기 과정, 그리고 전략을 점검, 조정하면서 글을 써야 하고, 그리고 글을 고쳤을 때는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한줄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 조정하는 활동은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인 고쳐쓰기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 쓰기의 전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글을 고쳤을 때에는 독자의 지식, 기대나 요구,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래에 있는 예로 개념 확인 볼 텐데요. 자, 간은요, 지효가 제작한 온열질환 카데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데뉴스에서 열사병과 열탈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열사병과 열탈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그렇죠. 그림 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네요. 자, 이 제작 과정에서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급 친구들에게 온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온열 질환, 즉 열사병, 그리고 열탈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카드 뉴스래요. 자, 열사병과 열탈진이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위험한 온열 질환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 핵심 정보가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림으로도 이두 질환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지호. 그런데 오한, 빈맥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한,
빈맥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걸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대요. 아, 그럼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 자, 지금 무엇을 고려한 고쳐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고쳐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의 의미를 뒤에 추가해서 오한, 괄호하고 몸떨림, 빈맥, 괄호하고 잦은 맥박으로 바꾸어야겠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료에 출처도 밝혀주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뢰도를 위해 자료의 출처를 밝혀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카드 뉴스를 제작을 했는데, 우리 지호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렇죠. 이 온열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렇죠. 이 정보 전달 글쓰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하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호는 문자 그리고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온열 질환의 종류인 열사병 그리고 열탈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이 카드 뉴스라고 하는 유형에 맞게 적절한 시각 자료 그리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서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SNS 상에서 카드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카드 뉴스라고 하는 이 매체는 여러분이 간결한 그리고 빠르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서 글을 써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체온이 높아지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열사병의 증상과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차고 젖어 있는 열탈진의 증상을 그림을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의 그림을 통해서 열사병과 열탈진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카드 뉴스를 보고 이 목적이 잘 전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글을 서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고쳐쓰기 단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고쳐쓰기 단계에서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이 고쳐쓰기 단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호와 인주의 대화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지호와 인주의 대화를 보면 이 학생들이 고쳐쓰기 단계에서 독자를 고려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글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 조정하고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 지호가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단어를 스스로 점검하고 인주의 말을 듣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쳐쓰고 있는 것. 그리고 인주는 자료에 출처가 없는 것을 보고 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때에는 글의 목적과 주제, 유형에 맞게 글쓰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는 점검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는 독자의 지식, 기대나 요구, 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눈에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복합 양식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료를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쓸때 유의할 점, 우리 글의 목적과 무엇에 맞는, 그렇죠. 주제에 맞는 자료를 선정해야 하고,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선정해야 하며, 글의 무엇을 고려하여, 그렇죠.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점검 조정하며 글쓰기도 살펴봤는데, 쓰기 과정과 전략의 점검 조정 과정은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이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독자를 고려해서 고쳐 써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 차원, 조직 차원, 표현 차원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공유하면서 맞춰볼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의 무엇을 주제로 블로그에 글을 쓴다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양식 자료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오늘의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오늘의 의상, OOTD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오늘의 무엇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글을 쓸때 어떤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어서 오세요. 자,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공기템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의 공기템은 바로 이거였죠. 형태는 같은데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다르듯이 낱말 뜻은 전혀 연관성이 없이 다 다른 말. 자, 그런 말을 우리는 동형이의어. 동형, 형태는 같은데 이의, 뜻은 다른 말이요. 예, 동형이의, 자그마치 다섯 글자나 됐어요. 예, 그런데 좀, 입에 좀 익었나요? 동형이의, 자, 그럼 오늘의 공기템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짜잔! 와, 뜻이 많은 말이네. 뜻이 많은 말. 그래서 다의, 자, 그래서 국어 사전을 딱 찾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눈이 있었었죠. 눈. 눈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그 아래에 뜻들이 여러 개가 딸려 나와요. 야, 뜻들이 이렇게 많아. 자그마치 세 개나 돼. 우와, 뜻이 이렇게 세 개나 돼. 뜻이 많네. 그래서 다의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눈. 눈도 다의어였는데 외워보자라고 한게 있었어요. 기억나요? 처음부터 외워보자. 다의어. 그렇지. 시원하다. 시원하다도 다의였습니다. 다의어. 공기템 생각하면서 출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욕심내지 말고 동형이의어만 한번 외워보자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하다 보니 욕심이 좀 났어요. 그래서 다의어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 다의어입니다. 말 그대로 뜻이 많은 말, 예, 뜻이 많은 말, 이런 뜻이에요. 뜻이 여러 가지다, 이런 뜻이고요. 자, 글을 읽어볼게요. 오늘 점심시간에 동점 상황에서 얻은 점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상대 축구팀에게 골을 먹었어요. 하, 정말 아깝죠. 자, 골을 먹고 집에 돌아와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채훈아, 시장에 가지 않을래? 오늘 살게 많아서 손이 부족하네. 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진짜 요 손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뜻이 좀 확대가 되어서 일할 사람. 네, 일할 사람의 뜻이 있어요. 일할 사람. 자, 일할 사람. 자, 일을 해라. 펴놔. 일할 사람.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손은 아니에요. 예, 손은 그냥 그런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집을 나서면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달라고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 여기 지금 눈치채셨죠? 꼴을 먹다, 마음을 먹다. 우리는 먼저 생선 가게로 갔어요. 오늘 저녁으로 고등어구이 어때? 나는 어머니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밝게 웃었어요. 속상하다가 밝게 웃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주인공 오늘 먹다입니다. 먹다. 자, 이 먹다는 앞에 나와 있죠? 무슨 뜻이, 무슨 말이래요? 다의어. 뜻이 여러 가지.

가지인 뜻이 많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먹다도 외워보세요. 지난 시간에 동형이의어, 제일 처음 만난 동형이의어 뭐 있어요? 아, 다리 쥐 났어. 뭐 쥐가 나타났다고 이거죠? 예, 네, 쥐. 그 다음에 다의어, 그 다음 만난 다의어가 뭐예요?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아니,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무슨 시원하다야? 뭐 이거. 자, 에, 뜻의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동형이의어. 그냥 우연히 형태만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뜻의 연관성이 있을 때에는 예, 다의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먹다, 먹다, 고를 먹다, 마음을 먹다, 과일을 먹다, 나이를 먹다. 이때 전부 먹다 씁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 골을 먹다 할 때는 이 골이 뭘까요? 예, 골이 이거 뭘까요? 이거 영어지요? 예. 골. 골을 먹다.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뭘 하다? 점수를 잃다란 뜻이 있어요. 골을 먹다. 즉, 먹다에는 어떤 뜻이 있다? 점수를 잃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마음을 먹다의 그 먹다는 어떤 뜻이냐?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품다의 뜻이 있어요. 감정을 품다. 마음을 먹다. 나 열심히 해보기로 마음 먹었어. 이럴 때는 뭐예요? 감정을 품다의 뜻이 있고요. 어우, 맛있다. 과일을 먹다. 이건 뭐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죠. 자, 속으로 들여보내다. 뱃속으로 들여보내다. 배 속으로 뭔가 들여보낼 때 먹다. 나이를 먹다. 나이를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의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동형어와 비교가 되는 특징이 뭐예요? 뜻에 무엇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원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 기본 의미가 넓어지고 확장이 돼요. 그래서 다른 뜻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다의어예요. 아우, 나 음식을 잘 먹어. 무엇인가를 내 뱃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도 내가 먹어. 감정을 먹어. 감정을 품는 거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뭐랄까요? 어떤 그 나이도 먹어. 나이도 내 뱃속에 넣어. 뭔가 나에게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먹다. 나에게 뭔가 가져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골도요. 여기 보세요.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점수도 그 점수를 잃는 것도 나에게 가져오는 거야. 그냥 나한테 뭔가 갖고 와. 이걸 먹다로 상상을 하는 거죠. 먹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원래 먹다란 뜻은 내 뱃속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건데 이것이 의미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에는 여러 뜻이 있구나. 그래서 다의어구나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우리 국어 사전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이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국어 사전에서 다의어를 알려주는 힌트가 있다고 했죠. 이거 다의어야. 알아둬. 다의어 써 있지 않아. 절대 써 있지 않아요. 대신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예요? 먹다. 1번 먹다. 2번 뜻. 3번 먹다 뜻. 4번 먹다 뜻.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아, 이렇게 번호가 딱써 있고 먹다 뜻이 있네. 그러면 뭐예요? 1번 뜻, 2번 뜻, 3번 뜻, 4번 뜻.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다의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다의어다.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국어 사전을 실제로 내 눈앞에 펼쳐봐야 된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실제로 목격을 하시라고. 네. 딱 먹다를 찾아서 사전에서 한번 보세요. 저희는 책이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인터넷은 혹시 되나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먹다를 쓰고 딱 쳐보세요. 검색을 해보세요. 어학사전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뜻마다 번호가 앞에 딱써 있습니다. 뜻에 뜻마다 딱써 있어요. 이러면 다의어. 채훈이가 집에서 속상해하고 있던 까닭은 뭐예요?
축구 시합에 져서죠? 예, 1번.

축구시합에 져서.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기역에 먹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를 먹다. 이뜻 무엇이 있다? 상대편에게 점수를 잃다.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떤 감정을 먹어요. 그 다음에 점수도 따요. 엄마, 나 3편 먹었어. 뭐 이런 거. 네, 이거죠. 그 다음에 나이도 먹어요. 그쵸? 그 다음에 사과도 먹어요. 네, 뱃속으로 들여보내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다 먹다입니다. 기역 니은에 쓰인 먹다를 동형 이의어와 다의어로 구분해서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뜻의 연관성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의어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의 연관성이 있으면 다의어, 뜻의 연관성이 없으면 동형 이의어. 자, 이 다르다. 뭐가 달라? 뜻이 달라. 근데 뭐는 같아? 같다. 뭐가 같아? 형태는 같아.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어요? 쥐. 쥐가 있었었죠? 네. 근육이 이렇게 딱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찍찍찍대는 쥐하고 아무런 뜻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에는 동형이의어구나. 아, 쥐가 동형이의어로서 이렇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구나. 하나는 찍찍찍대는 그 쥐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근육이 경직되는 그 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가 있었나? 자, 이런 예시를 몇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차다. 온도가 낮다. 차다. 그쵸? 그 다음에 공을 뻥 차다. 아니. 온도가 낮은 거 하고 공을 뻥 차고 제기를 뻥 제기는 뻥안 차지 제기를 탁탁 차는 거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차다에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차다는 형태만 우연히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야, 너는 형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낱말이잖아. 너 차다 1, 너는 차다 2, 너는 차다 3. 너 다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깨 번호로 딱 구분을 시켜줘요. 만약에 이게 다의어였다면 먹다. 여기 있는 먹다. 다의어였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뜻 1, 뜻 2, 뜻 3, 뜻 4. 어우, 먹다 이렇게 뜻이 많네. 그런데 얘는 아예 다른 낱말이니까 차다 1, 차다 2, 차다 3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요. 국어사전 꼭 찾아보세요. 정말 그런가? 네. 전혀 다른 뜻, 전혀 다른 낱말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G1, G2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경련의 뜻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찍찍찍대는 그 G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네. 자, 기역 니은에 쓰인 먹다와 낱말 사이의 관계가 같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이 고를 먹다, 마음을 먹었다. 자, 요거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 낱말 사이의 관계. 여기는 반포비는 아니야. 그쵸? 자, 먹다, 다의어 관계죠? 다의어 관계입니다. 자, 그럼 물이 차, 안그 차라. 공을 뽕 차. 전혀 낱말의 어떤 낱말 뜻에 관련성이 하나도 없죠. 이건 뭐예요? 그냥 형태만 같아요. 이의어. 근데 뜻은 달라요. 자, 계속 이 게이머가 공기팀 게이머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그래 하지 말고 입으로 뱉어서 말해보세요. 그래야 훨씬 기억이 잘 돼요. 따라해볼까요? 동형이의어. 자, 그 다음, 글씨를 써요. 종이에 써요. 여기 써. 자, 뜻의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글씨를 쓰는 거하고, 약이 쓴 거하고, 뭐 연관이 있어요? 그냥, 아무 연관은 없는데, 우연히 생김새만 같아요. 우연히 생김새, 형태만 똑같아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요? 입으로 뱉어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부할 때는.

동형 이의 어. 말도 조금 발음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입으로 꼭 뱉어보셔야 돼요. 자, 눈을 깜빡이다. 이거 감각기관이죠. 눈을 깜빡이다.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인데, 눈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느 날이 감각기관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안 보여. 눈이 나빠졌어. 이럴 때도 쓴다고 했죠? 자, 감각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나빠졌죠? 어때요? 연관성이 있으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뜻이 막 이어지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시력이죠. 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감각기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으니까 다 의어져.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3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 의어. 와, 눈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눈 1, 눈 2. 예, 낱말뜻 하나, 낱말뜻 두 개, 두 번째, 낱말뜻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딱딱딱 된단 말이야. 요럴 때는 다의어다. 실제로 국어사전 찾아보시라고. 정말 목격을 하셔야지. 그쵸?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국어사전 찾아서 실제로 목격을 해보셔야 돼요. 고등어잡이 배에서 바로 온 거란다. 아주 싱싱합니다. 자, 다시 시장이에요. 뻥뻥뻥, 시장이에요. 자, 여기 배 나왔습니다. 무슨 말 할지 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생선가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어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오, 말씀을 아주 잘하셨나 봐. 우리는 과일가게도 들렀다. 탐스러운 과일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어릴 때는 과일을 직접 따서 먹기도 했단다. 그때를 생각하니 엄마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자, 여기 나이 먹다 나오네요. 자, 과일은 채윤이가 고를까? 저의 선택은 바로 먹음직스러운 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너 과일 보는 눈이 있네? 이건 뭐예요? 판단력이죠? 판단력. 자, 눈. 다이어였어요. 자, 자꾸 기억하세요. 너 과일 보는 눈이 있어. 자, 판단력 있다 얘기했죠? 시원하고 달아서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다? 이건 뭐예요? 두 배, 세 배, 네 배. 그 배죠? 자, 그 다음. 과일 가게 아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크게 웃으셨어요. 금세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보니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어요. 자, 다음에는 온 가족이 손잡고 함께 시장 구경을 하면 좋겠어요. 막 상상이 되네. 온 가족 손에 손잡고 막 시장 걸. 좀 재밌긴 한데 웃기기도 할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오늘의 공기템을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기역 배, 니은 배, 그 다음에 디귿 배, 그 다음에 리을 배가 있습니다. 형태는 똑같아. 모습은 똑같죠? 자, 그러면 이게, 동형 이의 어인지 아니면 다의 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뜻과 뜻 사이에 연관성이라는 게 도대체 있냐, 없냐, 이거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이 배는 뭐예요? 선박이에요, 선박. 자, 배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막 이런 거. 이게 선박이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죠? 자, 배는 뭐예요? 엄청 맛있겠다. 이거 뭐 이거죠. 이거 과일 배죠. 그다음에 너 디귿이죠. 너 이거 배로 맛있다. 이거 뭐예요? 두번 더한 두뭐두 번씩 더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두 배, 세 배, 네 배. 그 배예요. 두 배, 세 배, 네 배. 그 배예요. 어? 곱하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나 배부른 것 같아. 뭐 배가 나왔어. 뭐 이런 거죠. 네. 자, 어때요, 여러분? 뜻의 연관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1도 안 보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뜻의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네? 그냥 우연히, 그냥 글자만 같은 거네? 이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배는? 네, 동, 형, 이, 의, 어. 형태는 같고 뜻은 다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예. 자, 이렇게 연관성이 1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동형이의어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동형이의어, 배. 자, 고등어잡이 배, 먹음직스러운 배, 배로 맛있다. 배가 부른 느낌. 어쨌든 다 배가 들어가죠.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만든 물건의 뜻이 있고요. 어떤 열매의 뜻으로도 배가 사용이 되고요. 배나무에서 열리니까 배잖아. 사과나무에서 열리면 사과겠죠. 어떤 수나 양을 두번 합한 만큼, 그만큼,

배로 맛있어. 두번 합한 만큼 맛있어. 훨씬 맛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이건 뭐예요? 기관이란 얘기지. 뭐, 부위. 기관은 아니겠네요. 네. 자, 여기. 네. 요렇게. 어떤 신체 부위를 말하는 거죠. 어때요? 어떤 연관성이 보입니까? 자, 다의어처럼 기본 의미가 있고, 그 기본 의미에서 뜻들이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확장되어 나갑니까? 아니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시원하다 있었었잖아요. 그쵸? 먹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배에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미가 뜻이 확장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단지 형태만 같을 뿐이죠. 뜻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동형이의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자, 가의 눈에 대한 그 설명들을 이제 이 친구들이 하는데, 자, 눈에 대해 알맞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너 과일 보는 눈이 있구나. 이거 기본 의미가 어디에 있었어요? 감각 기관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자꾸자꾸 퍼져나가죠? 이거 눈으로 보는데,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눈이 나빠졌어. 오, 시력의 뜻도 있구나. 그 다음, 사람을 볼 때, 뭔가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보잖아. 그러고 나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오, 판단력. 판단력의 뜻도 있구나.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뜻이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요. 이럴 때에는 눈은 뭐다? 다의어다. 자, 알맞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란 뜻을 가진 낱말이야. 이게 뭐죠? 판단하는 힘. 이게 이 한자로 력이잖아요. 력. 그쵸? 력. 판단력. 눈을 깜빡이다의 눈과 동형이의어라고 볼수 있어. 동형이의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의어다. 다의어죠? 그 다음, 펄펄 눈이 옵니다. 예, 눈과는 서로 뜻이 전혀 다른 단 말이야. 그렇죠? 이 눈하고 저기서 떨어지는 눈하고 전혀 다르죠? 이때가 바로 동형이의어죠. 동형이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맞는 말이죠? 하나의 낱말이 원래 쓰던 뜻을 넓혀서 여러 가지 뜻, 여러 가지가 뭐야? 이게 다자야. 예, 네, 이게 다의어 할때 한자로 다예요. 그래서 다의어예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다의어야. 그러면 설명하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지나. 네. 이름 예쁘다. 지나.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또 사전 찾아보시라고. 사전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아마 돼 있겠죠. 눈을 찾았어. 만약에 이게 동형이의어야요.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눈 1. 눈 2, 어깨 번호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전혀 다른 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눈 낱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러면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이런 뜻이 있어. 라고 알려주겠죠. 사전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찾아보면. 이렇게. 그걸 목격하시라고. 인터넷 사전이든, 실제로 책으로 된 사전이든 지금 이것을 목격을 해보시라고. 그래야 사전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사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전 보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우와 이런 재밌는 말 있어요. 그거 자랑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비밀도 여러분이 알게 됐다는 거죠. 기역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인 낱말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세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가슴과 엉덩이 부위 사이에 부위입니다. 그럼 뭘까요? 어우, 벌써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리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선박. 선박의 뜻이죠? 배에 둥둥 떠다니는 물건. 네. 먹음직스러운 배. 이건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어. 이거는 두번 합한 만큼 이런 뜻이라고 했죠. 좀 길다. 두번 합한 만큼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어쨌든 서로 뜻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사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배 1, 배 2.

배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각각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 뭘 들어줬었어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나의 딸이야. 똑같은 나의 아들이야.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지. 아들 1, 아들 하나, 아들 아들 1번, 아들 뭐 아들 1, 아들 2, 아들 3 이렇게. 딸 1, 딸 2, 딸 3 이렇게. 선생님들도 선생님 1, 선생님 2, 선생님 3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기억을 넣어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뜻을 정확히 살펴야 되잖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고등어잡이 배예요. 그러니까 뭐배 타고 어디 갔다, 배가 고장 났다, 뭐 예쁜 배가 보였다, 뭐다 돼요. 그죠? 우리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갔다 이렇게요. 다음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필요한 건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당신의 용기입니다. 예, 이런 거. 야, 이거 이제 알았어. 이게 왜 재밌는지 알았어. 왜? 용기, 용기. 이거 뭘까요? 동형이의어죠. 자, 이런 물건, 물건 용기하고 내가 내는 용기하고 뜻에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물건을 담는 그릇이냐? 아니면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냐?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러니까 동형이의어. 단지 우연히 형태만 같을 뿐. 네. 자, 그러면 이때의 용기는 비슷한 말도 있어요. 기계, 기백. 너 용기가 좋구나. 용기가 대단해. 너 기백이 좋구나. 너 기계가 좋아.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어우, 기계가 많구나. 용기 뭐 기백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 이상한 뜻이 돼 버리죠. 자, 광고에 쓰인 낱말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의 용기는 물건을 담는 그릇을 뜻한다. 알맞지 않은 것. 나의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다. 나의 용기 대신 기계 기백 등의 낱말을 사용해도 비슷하다. 친구들 앞에 설 용기가 났다 해서 용기는 가의 용기와 같은 뜻이다. 친구들 앞에 가져올 용기가 났다. 이런 말이 돼버리나요? 자, 정답. 알맞지 않은 거. 4번. 가와 나의 용기는 동형이의어이다. 광고를 만든 이가 전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네. 제발 일회용 용기 좀 사용 줄이고요. 환경을 보호해주세요. 그런 용기를 좀 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예. 뭐.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자. 이것만 써도 정답은 될것 같아요. 환경 보호를 위해 용기를 내보자. 이래도 될것 같아요. 그러기에 두개다 쓰면 더 완벽한 정답이 되겠죠.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침, 저녁, 윤석중. 아침마다 나팔꽃이 곱게 핍니다. 곱게 핍니다. 우리 아기 세수하는 구경하려고. 저녁마다 분꽃들이 곱게 핍니다. 곱게 핍니다. 우리 아기 저녁 먹는 구경하려고. 자, 여기 기역, 니은, 저녁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다의어죠. 왜? 연관성이 있어요. 뜻이. 일단, 저녁, 여기서 저녁은 해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어떤 시간이에요. 시간 구간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끼니로 먹는 음식이야. 또는, 그것을 먹는 일도 우린 저녁이라고 부를 거야. 연관이 되죠. 자,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낱말 뜻을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죠. 유추해 낼수 있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돌았다. 이게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낱말 뜻이 계속 이어져 가죠. 재밌죠? 이게 바로 다의어예요. 자, 기역과 니은의 뜻으로 쓰인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가을 저녁은 선선하다. 오늘 저녁은 진수성찬이다. 기역은 요거죠? 시간. 그리고 그때 먹는 끼니, 먹는 일은 이때의 저녁. 진수성찬이다는 말 많이 쓰죠. 와, 오늘은 왜요? 와, 식탁이 진수성찬이네요. 이런 말 써봐요. 음식 만들어주신 분이 아주 기뻐할 거예요. 예, 맛있는 음식이 많다. 예, 그런 뜻이에요. 자, 시에서 동형이의어나 다의어를 사용하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아까 시가 재밌었잖아요. 왜 재밌었을까요? 네, 창의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녁이고 이것도 저녁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 자, 그래서 읽는 이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동형이의어나 다의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요. 재미를 위해서 동형이의어, 다의어를 사용해 보세요. 공기의 문입니다. 차는 동형이의어.

의어일까요? 아니면 다의어일까요? 우리는 차로 가게까지 이동했다. 부모님은 따뜻한 차를 드셨다. 붕붕 자동차. 마시는 차. 뜻의 연관성이 있나 없나 그거 보면 알죠? 안녕.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 시리즈를 여러분과 이제 소통하는 이유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다 전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제의 치명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전쟁을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안보에 특히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반도 자체가 그들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기존에는 유인 전력 위주로 싸웠지만 지금은 유인과 무인이 복합해서 싸우는 유무인 복합 전투,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지어 무인 전투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드론과 로봇, 그다음에 AI, 대드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경제 안보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네 편에 걸쳐서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전쟁과 드론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프로펠러가 위쪽으로 총 4개가 달려있죠. 이게 1907년도에 프랑스의 브레게 형제가 개발한 드론입니다. 이것은 쿼드롭터의 10초로 여겨지고 있고요. 길이가 총 7.85m에 높이는 3.7m로 돼서 엄청나게 큰 어떤 형체의 드론이었어요. 이게 고작 1분 날랐습니다. 그리고 상승 높이는 1.52m에 그쳤기 때문에 미진했지만 어쨌든 간에 드론의 시초로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음 이 드론들을 볼까요? 비슷하게 쿼드롭터의 어떤 형태를 뜨고 있지만 크기가 작죠. 저 크기는 제 주먹만한 크기로부터 제 몸통만한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장비들이 달려있는데 어떤 것은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감시 장비가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앞에 탄두가 달려있어 자폭하는 기능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통신을 중계하는 그런 어떤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임무 장비라고 하는데 1907년도에 그런 큰 드론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와 같은 드론들이 발전될 수 있었고 이런 FPV 드론, 즉 퍼스트 퍼슨 뷰,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쿼드롭터들이 지금 전장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드론이 언제부터 전쟁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지만 이 드론이 전쟁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20년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부터입니다. 당시 아제르바이잔군은 수십 대의 TB2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미사일이 달려 있잖아요. 반대로 아르메니아군은 지상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와 그 다음에 자주포, 전술 차량 위주로 운용했지만 아제르바이잔군은 이와 같은 TB2 드론을 운용해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용했냐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최초에는 AN2라는 어떤 복합기가 있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써던 어떤 비행기인데 그걸 무인기로 전환을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 군 쪽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아 군 같은 경우는 하늘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방공체계가 방공포를 사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날아오고 있던 이 TB2가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정밀타격 미사일로 그런 방공체계를 다 경멸시키고요.

진출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아르메니아 군의 지휘소를 타격하고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군의 미사일, 그 다음에 포병들을 전피적 타격하면서 일거에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쟁은 2주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말씀을 드릴게요. 무서운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은 FPV 드론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150만 대를 1년에 생산할 수가 있고요. 러시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되게 가성비가 좋은 건데 FPV 드론 밑에다 기존에 있는 어떤 대전차 탄두 또는 152mm나 122mm 어떤 탄을 달아서 자폭하게 하는 형태인데 여러분 저게 한 발에 얼마 정도 아십니까? 저게 50만 원 이하입니다. 저런 자폭 드론 두 대나 다섯 대 정도로 해서 러시아의 T-80 전차를 정밀 타격하는데요. 러시아의 T-80 계열 전차의 가격은 25억에서 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짜리 두 발에서 다섯 발의 FPV 자폭 드론으로 적의 25억에서 50억짜리 T계열 전차를 잡는다면 이거는 가성비 전투의 끝판왕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또 한 번의 혁신이 일어나는데요. 드론들이 여러 대가 날아다니고 있죠. 보시면 대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중에는 어떤 드론이 있냐면 감시 정찰 드론이 있습니다. 감시 정찰 드론이 먼저 나가서 적진의 표적을 다 살핀 다음에 이미지를 다 촬영을 하고 후속하는 타격 드론에게 다 분배합니다. 그러면 그 군집 형태에 있는 자폭 드론들이 실시간대에 달려들어서 각자 할당받은 표적을 다 정밀 타격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게 참호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자폭 드론 때문에 러시아군의 참호 전투에서 러시아군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휩싸여서 전투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2023년도에 최초에 발견이 돼서 작년 말에 무려 100대를 동시에 자폭 드론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의 석거 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언론을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석거 속이 많이 하는데 이 석거 속이 뭐냐면 값비싼 어떤 드론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값비싼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적진에 있는 방공망에 의해서 그게 요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많은 드론들을 먼저 적진에 보내서 상대국의 방공체계를 노출시키고 그걸 파괴한 다음에 10억 이상이 되는 첨단 미사일을 아무런 위협 없이 중심으로 진출시켜서 주요 도시나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석거 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샤이드 136인데요. 순항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2000에서 2500km 정도가 됩니다. 고도는 거의 400m 이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트럭 있죠. 트럭 뒤에다가 컨테이너를 실어서 그 안에다가 적재를 설 수 있기 때문에 식별이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이드 136과 같은 군집 형태의 드론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샤이드 136 중에는 AI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 AI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된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이 샤이드 136 AI형에 의해서 이제 정밀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진까지 하늘의 돌파구가 계속해서 돌파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돌파구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은 탄도미사일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시설을 타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샤이드 136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살아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러시아가 좋은 첨단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다 유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샤이드 136을 대거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이드 136이 참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원래 이게 이란에서 개발했고 이란에서 2022년도에 러시아로 기술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한 당시에 샤이드 136의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러시아가 축구장 14배 정도 크기의 샤이드 136 팩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떨어졌을까요? 1,0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투 데이터가 쌓여서 그 샤이드 136이 혁신을 이루겠죠. 그래서 AI 소형 컴퓨터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트래킹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샤이드 136 AI 버전은 1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항미사일은 10억 이상인데 거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우리가 순항미사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가성비 끝판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어떤 모순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이란의 그 많은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었던가. 초기 100시간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란의 방공망이에요. 적에 다 무력화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 이 루카스 드론을 운용한 겁니다. 이 루카스 드론은 뭐냐면 아까 러시아의 샤헤드136 드론을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한 겁니다. 한 대에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사거리가 1,000km에서 1,5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샤이드와 거의 동격으로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사전에 유인전투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란 상공으로 진입을 시키고 저 안에는 스타링크로부터 데이터링크를 할 수 있는 모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형 유지라든가 이미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또 AI 모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헤드136처럼 해서 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란의 방공망이 노출되게 되면 바로 자포간 형태로 해서 운용이 된 것이죠. 저게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 떠 있는 전함에서도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란의 방공망이 할지라도 저런 것들도 그 수량에 맞게 진입을 시켜서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초기에 개멸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스텔스기 등 포함한 그런 유인전투기가 들어가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물자나 장비나 무기체계 지원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포탄이 되게 부족합니다. 러시아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값싼 무인체계 위주로 특히 드론과 로봇 위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전쟁에 사용하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 무인체계가 전쟁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보시게 되면 이런 무인체계가 주공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보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체계를 뒷받침하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인체계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하고 여권을 조성한 다음에 강력한 기존 재병협동 전력이 들어가는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똑같이 이런 재병협동 전력보다는 무인체계, 드론을 중심으로 한 무인체계가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로서부터 우리는 미래의 키워드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드론 키워드가 되겠죠. 우선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성비. 싸야 된다. 기존 제재식 무기체계와 같이 협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모성 드론, 가성비 좋은 드론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런 소모성 드론은 근접전투뿐만 아니라 저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도시와 국가 중요 시설까지 때릴 수 있는 즉 전술적 수준부터 전략적 수준까지 소모성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성비의 기본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피지컬 AI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는 무엇이죠? 기존에는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에 의해서 챗GPT 이렇게 했지만 피지컬 AI는 그런 AI가 사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다 AI 모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투원의 감시, 결심, 대응의 활동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피지컬 AI가 이미 전쟁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싸우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되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접촉 전투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마더십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더십은 뭐냐면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쭉 가서

자식들을 뿌리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FPV 자폭드롤이 여기에서 대전까지 갈 수 없겠죠. 배터리 한계 때문에. 그러나 고정익 항공기에 그것들을 달아서 대전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투하를 하게 되면 이 FPV 자폭드롤은 배터리가 보존된 상태에서 분집으로 운용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마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의 기술이 한 달 단위로 혁신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조직 편성 차원에서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인 체계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Unmanned Systems Forces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6월 달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2025년 11월경에 무인 체계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조만간 무인 체계군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네 편 중에 첫 번째인 전쟁과 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전쟁과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영어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영어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어휘들과 문법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주 가볍고 재미있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 이라는 책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유니콘과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원래 회전목마에 있던 그런 동물들이죠. 여행을 떠난 것 같은데요. 과연 어디로 떠났을까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런데 또 약간의 문제도 생겼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불특정 명사는 앞이 아니라 어디서요? 뒤에서 수식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과 반대 예시들까지 제가 준비해 두었으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펼치기 전에 음원을 들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1: Apollo visited the Great Sphinx. He stood and gazed at it for quite a while. Hmm, he said. I wish I could ask my friends what they make of you. Next, Apollo decided he wanted to cool down. He flew further south and came to some grand waterfalls. This is so pretty, said Apollo. I wish I could show the children at the fair. For the first time, Apollo felt a little lonely. It was nearly nighttime, so Apollo looked for somewhere quiet to rest. He found a small village.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s the sun was going down. Apollo saw a boy and a girl holding hands as they looked up at the Milky Way. He wondered what they were saying to each other.
0: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ollo visited the Great Sphinx. 아폴로는 visited. visit 뭐죠? 방문하다이죠. 아폴로는 방문했습니다. 어디를 방문했냐면 The Great Sphinx.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나라에 있는 이런 조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에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 보면 스핑크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The Great Sphin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스핑크스를 방문했습니다. He stood. 그는 거기에 서서 and gazed at it. gaze at이라는 것은 바로 응시하다. 쳐다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죠. 이렇게 막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The Great Sphinx가 되겠죠. 그 스핑크스를 쳐다보았습니다. For quite a while, 잠시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잠시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He said,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I wish I could ask my friends what they make of you. I wish, 나는 바란다. I could ask.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Wish는 바란다, 뭐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뭘 하면 좋을 것 같냐면 I could ask my friend,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 What they make of you, 그들이, 즉 내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make of는 무언가를 어떻게 생각하다

0: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ake가 만들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친구들은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핑커스를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나도 지금 여기에 나라는 것은 아폴로가 되겠죠. 아폴로가 생각해 아 뭔가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라면 아 친구들도 이 스핑크스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Next. 그리고 그 다음에 Apollo decided he wanted to cool down. 그리고 나서 아폴로는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He wanted to cool down. 그는 뭐 하고 싶다고요? 더위를 식히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더위를 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집트. 이집트는 보통 덥습니까? 춥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보통 기후입니까? 이집트에 가면 사막도 많죠. 그래서 아주 더운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폴로가 이집트에 있으니까, 너무 더운데? 아, 이제 좀 시원한 데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Apollo decided he wanted to cool down 이라는 그런 문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He flew. 그는 후후후후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further south. Further 이라는 것은 더 멀리, far의 비교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더 멀리 있는 남쪽으로 날아갔고, and came to some grand waterfalls.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some 어떤 grand waterfalls. Grand라는 것은 우리 피아노를 칠 때도 가정에 있는 그냥 피아노도 있지만, 혹은 키보드 건반도 있지만, 혹은 우리 이렇게 연주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아 피아노의 그 두께가 엄청 저의 키보다 더긴 그런 피아노를 바로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랜드라는 것은 웅장한 거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웅장한 거대한 폭포에 갔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is is so pretty, said Apollo. 또 아폴로가 생각하죠. 와, 여기 참 예쁘다. 이 장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I wish I could show the children at the fair.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뭐 하면 좋겠다. I wish, 나는 바란다. 뭐 하면 좋겠냐 하면 I could show the children at the fair. Fair이라는 것은 저번에 나왔었죠. 유원지나 축제를 의미합니다. 축제에 있는 혹은 그 유원지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읽어보고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pollo felt a little lonely.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폴로는 felt 느꼈습니다. A little 약간 lonely. 아, 좀 외로운데 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아폴로가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원래 아폴로는 그 회전목마에 있던 동물이었지만 지금 어떤 요정이 나타나서 그 먼지가루를 뿌려서 여러 나라로 이동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동물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행을 다니고 있죠. 그래서 각자 다 어딘가를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폴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게 내가 원하던 곳인데 거기 가니까 아이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 또 스핑크스에 가니까 이거 내 친구들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무언가 원하는 것은 같지만 이 느낌 아,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면서 마지막 문장.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Apollo felt a little lonely. 좀 외롭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친구들도 여기에 함께 올 수가 있을까요? 혹은 또 다른 무언가를 함께할 날이 다시 올까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ollo visited the Great Sphinx. He stood and gazed at it for quite a while. He said, I wish I could ask my friends what they make of you. Next, Apollo decided he wanted to cool down. He flew further south and came to some grand waterfalls. This is so pretty, said Apollo. I wish I could show the children at the fair. For the first time, Apollo felt a little lonely.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It was nearly night time. 거의 밤이었습니다. Nearly라는 것은 거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밤 시간이었다. 밤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So Apollo looked for somewhere quiet to rest. 그래서 아폴로는 look for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보는 것이에요. Look for 뭔가 for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위해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look for이라는 것은 뭔가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열쇠 어디 갔지? 휴대폰 어디 갔지? 이렇게 막 찾는 거 있잖아. 여기 있나? 이렇게 찾는 거. 무언가를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두 단어를 합쳤을 때 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폴로는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냐면 somewhere, 어딘가, quiet, 어딘가 조용한, 조용한 어딘가. 뭐 하려고요? 쉬려고 조용한 어딘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He found a small village. 그는, 아폴로는 찾았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a small village.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s the sun was going down. 그 작은 마을, 여기 있는 이 마을은 아폴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처음으로 발견한 그런 마을이 되겠죠. 아폴로가 쉬기 위해서 발견한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어요. 뭐할 때요? 여기 있는 as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hile이나 when과 유사한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면 작문할 때 when을 많이 쓰거든요. when, 뭐뭐 할 때.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을 주로 사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hile이라든가 어떨 때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as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할 때요? 뭐 하는 동안에 The sun was going down. 해가 서르르르 지고 있을 때, 해가 지려고 할 때, 해가 지는 동안에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서서히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아폴로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고요? 아, 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유원지에 오는 그런 아이들도 떠올릴 것이고요. 또한 또 다른 친구들도 떠올리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여기 있는 somewhere에 제가 밑줄을 쳐두었죠. 이 명사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특이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중학생들에게는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불특정 명사 뒤에는, 명사는 뒤에서 꾸미자, 뒤에서 수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A tall building. 아주 큰, 키가 큰, 높이가 높은 빌딩이에요. 우리 빌딩이라는 것은 빌딩이죠. 빌딩이라는 것은 특정한 명사예요. 불특정한 명사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빌딩이 있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빌딩이라는 그 모습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An old book. book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여기에 there's a book. 여기에 책이 있어라고 하면, 아, 모두 다 떠올리는 책은 다르지만 종이로 되어 있는 무언가 안에 글자가 적혀 있고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정한 명사입니다. 특정한 명사.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명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그런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A tall building. A building tall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An old book. 오래된 책. 낡은 책이라고 하면은 an old book이지 On a book old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많은 경우에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이게 형용사의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이하냐면, 뭔가 thing, 무언가 one, 무언가 where 등, 이거 이외에도 좀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히 예시로 제가 나열해 드리면 something, nowhere, anything 이런 표현들은 something이라고 무언가잖아요. 특정이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something이 무언가예요. 그 무언가라고 하면은 그 무언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제목을 불특정 명사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특정 명사라고 이름을 붙여둔 것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아무 곳, 아무 데도 아닌 곳 맞죠? Nowhere, 그 어딘가도 없는 것이죠. Anything, 그 무언가. 그래서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명사들은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special something. 이 표현 맞습니까? 특별한 무언가. 만약에 이 something이 특정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명사였다면 special something이 맞겠죠. 그러나 something은 무언가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pecial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틀렸습니다. 여기에 X. 크로스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omething special. I want something special. 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해. 그래서 I want something special. 그래서 something 이런 불특정 명사는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개 되어 있죠. 무언가 어떤 유용한 것. 그러면 anything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맞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본문에 나왔다시피 그 무언가 어떤 곳이긴 한데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아, somewhere quiet, 조용한 어딘가 라고 하면은

0: 그 somewhere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quiet somewhere이 아니라 somewhere quiet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뭔가 thing, 뭔가 one, 뭔가 where, 그 다음에 뭔가 body라든가, 이런 무언가에 앞에 some, no, any, 이런 것들이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는 불특정 무언가가 있으면은 뒤에서 수식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교과서에서도,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Apollo saw a boy. 아폴로는 어떤 소년과 and a girl holding hands. 어떤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s they looked up at the Milky Way.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looked up. 보긴 보는데, looked up. 이렇게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at the Milky Way. Milky Way라고 하면은, Milky Way. 은하수를 의미합니다. 은하수를 보고 있던 그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He wondered. Wonder이라는 것은 궁금해하는 것이죠. 아폴로는 궁금했습니다. What they were saying to each other. 서로서로 무슨 말을 나누고 있는지, 서로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것을 들어보고요. 다시 귀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t was nearly nighttime, so Apollo looked for somewhere quiet to rest. He found a small village.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s the sun was going down. Apollo saw a boy and a girl holding hands as they looked up at the Milky Way. He wondered what they were saying to each other.
0: 자,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것들을 모아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Gaze at. Gaze at. He stood and gazed at it for quite a while. Further. Further. He flew further south and came to some grand waterfalls. Grand. Grand. It's not a very grand house. Nearly. Nearly. It was nearly nighttime, so Apollo looked for somewhere quiet to rest. As. As. Children were playing together as the sun was going down.
0: 자, 오늘의 Fun Reading Tips.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영어 학습법에 대한 조언을 한 가지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잔! 바로, 영어는 듣고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꼭 사용하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라는 것은 듣고 읽는 것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이런 영어 책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물도 있을 것이고요. 팝송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듣기나 읽기 자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자신문도 당연히 포함해서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사용하도록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BS에서 출시한 그 AI 팽톡이라는 앱도 영어 사용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극제가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쓰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하기 활동들을 좀 곁들여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었다면 가끔은 독후감, 북 리뷰 같은 것들을 한번 써봐도 참 좋겠죠. 혹은 영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셀프 촬영하면서 이 어떤 책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예를 들자면 이런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0초, 30초로 요약해서 말하기.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모든 활동을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여러분이 만난 지 벌써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과학 1단원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단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핵심 정리를 통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134쪽을 봐주세요. 자, 개념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개념 1, 개념 2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힘을 밀고 당기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고요. 수평을 잡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물체의 무게를 한번 정확하게 재보는 걸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해 볼수 있습니다. 자,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사람마다 이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을 하면 어림한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바로 저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저울은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자, 정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겠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자, 이처럼 저울을 사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게 되면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비슷한 물체들의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잴 때는 자,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나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 저울을 우리 실생활에서 언제 사용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우리가 몸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트에서 고기의 무게를 측정할 때도 우리가 저울을 이용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체국에서 혹시 택배를 붙여본 친구 있나요? 자, 우체국에 가면 저울이 있어서 우리가 그 무게에 따라서 택배의 가격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우체국에서 택배 무게 측정할 때잴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의 무게를 측정할 때 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저울 중에서 이번엔 전자저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평평하지 않고 수평이 맞지 않으면 무게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평평한 곳에 수평을 맞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저울을 이용하는데 전자저울이죠. 자, 전기의 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전원 단추를 눌러서 전자저울의 전원을 켜줘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0점 단추라는 것을 눌러서 화면의 숫자가 0이 되도록 전자저울의 0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0점을 맞추는 이유는 바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무겁지? 라고 하는 것은, 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이게 얼마나 더 무겁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0인 상태를 기준점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0점 단추를 눌러서 0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전자저울에서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살펴볼 용수철 저울에서도 중요하니까 아, 이런 이유 때문에 0점을 맞추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 물체를 올려놓아야 되겠죠? 자, 물체를 올려놓으면 화면에 숫자가 표시됩니다. 자, 그 표시된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물체를

무게를 올려보고, 그다음에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무게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용수철 저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용수철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통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의 형태입니다. 자, 용수철 저울은요, 우리 각각의 그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0점 조절 나사와 그리고 이 표시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0점 조절 나사는요, 우리 아까 전자저울에서 0점을 조절했던 것처럼 용수철 저울 역시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시자를 눈금의 0의 위치에 오도록 조절하는 이 0점 조절 나사라고 하는 부분,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0점 조절 나사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표시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전자저울은 전자로 여러분들 숫자가 적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읽을 수 있지만 용수철 저울의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시자를 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체를 걸게 되면 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표시자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표시자가 걸리는 이 부분, 자, 눈금을 보았을 때 표시자의 나의 눈과 맞추었을 때이 표시자가 가리키는 부분에 이 숫자를 우리가 읽어줘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200이 있는 곳에 빨갛게 칠했는데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200g이라고 읽어주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 자, 먼저 우리 용수철 저울 들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표시자 눈금 0에 맞춰야 되고요. 무게 측정할 물체를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건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들어올린 뒤에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체를 한번 측정해 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용 저울 살펴볼 건데요. 자, 가정용 저울로 물체를 비교할 때는요. 자, 역시 평평한 곳에 놓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바늘을 눈금 0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 측정할 것을 저울 접시에 올려놓고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지뢰와 빗면입니다. 자, 그럼 지뢰와 빗면이 각각 무엇일까요? 자, 지뢰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와 받침점을 이용하여서 물체의 힘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빗면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면을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게 해주는 도구이죠. 자, 이처럼 우리 지뢰와 빗면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작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지뢰와 빗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 이용을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뢰를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뢰를 이용하는 예는 먼저 가위가 있어요. 오, 가위도 지뢰예요? 맞습니다. 가위도 우리 지뢰의 원리가 사용된 도구인데요. 가위를 이용하면 우리가 종이를 쉽게 자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병따개를 들수 있습니다. 이 병따개를 이용하면 지뢰의 힘을 이용해서 병뚜껑을 쉽게 열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손톱을 우리가 쉽게 자를 수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빗면을 이용한 예를 살펴볼까요? 자, 빗면을 이용한 예는 먼저 첫 번째, 경사로를 이용해서 휠체어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무거운 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빗면을 이용한 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벽에 쉽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다른 거 1번, 2번, 3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빗면, 기울어져 있는 걸 이용해서 물체를 올리거나 내리니까 아, 힘이 작게 드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나사못은 왜 그런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나사못 혹시 본적 있나요? 못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못을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나사를 보면 여러분들 혹시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본적 있나요? 그렇죠. 자, 무엇인가 돌돌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가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마치 이렇게 된 빗면을 돌돌돌돌돌돌돌 말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즉, 이 나사못을 이용하면 직접 박는 것보다 이 나사못을 이용하면 돌리기만 하면 더 적은 힘을 이용해서 쉽게 벽에 박을 수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나사못 역시 빗면을 이용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평가 1회 1번 문제, 우리 교재 141쪽입니다. 같은 크기의 화분에 심은 선인장과 강낭콩을 손으로 어림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두 친구의 의견이 다른 까닭은 어느 것입니까?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어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 때문에 우리가 저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했죠. 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으로 어림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이 무게를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림한 값이 어림했을 때그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맞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5번이죠? 손으로 어림해서 무게를 다르게 느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5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우리 2번 문제는 1번 문제에 이어져서 나오는 문제처럼 느껴지시죠? 아, 손으로 어림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이 무게가 달라지는구나.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구를 만들었죠. 자, 그 도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울이지요.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4번 문제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빵을 만들기 위해 버터의 무게를 재고 있군요. 아하,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저울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저울은 어떤 저울인가요? 맞아요. 숫자가 전자식으로 나오는 전자저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전자저울. 자, 그러면 우리 전자저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럼 3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버터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저울은 자, 용철저울과 전자저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자, 우리 어떤 저울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전자저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3번은 전자저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빵을 만들 때 저울을 사용하면 좋은 점을 우리 써보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빵을 만들 때 저울을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 그럼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는 왜 사용하는 것이었죠? 맞아요.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서 만들어야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빵을 만들 때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면 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훨씬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끔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이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울을 공부했었습니다. 전자저울,
용설 저울, 그다음 가정용 저울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저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저울을 어떻게 사용하지? 실제로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자저울 사용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쉽게 혼동하거나 또는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니은이에요. 전원 단추를 눌러 전자저울의 전원을 켠다. 당연히 전자저울 전원을 켜야 작동을 하니까 전원을 먼저 켜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건 함정입니다. 우리 전자저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용 저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즉, 평평한 곳에 올려놓고 수평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전원을 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리을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줘야 됩니다. 자, 전원을 킨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죠. 자,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0점을 조절해서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자, 0점 조절하는 것 기역이죠? 자, 그래서 다음은 기역이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 전자저울에 물체 올려놓고 무게를 재면 되겠지요. 따라서 디귿이 가장 마지막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용설 저울의 이 구성 요소 부분의 이름을 쓰는 것인데요. 자, 이 문제도 역시 단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선생님이 아까 별표 쳐줬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그것이 생각난다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용설 저울의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기역과 니은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역은 우리 기준점을 잡는 부분이지요. 바로 0점을 조절하는 0점 조절 나사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우리 눈금을 통해서 이 부분이 걸리는 눈금의 숫자를 읽는 기준이 되는 곳이죠. 자, 우리 그래서 니은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표시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저울의 눈금을 읽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 용설 저울의 눈금을 읽을 때는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읽어줘야 된다? 맞아요. 우리 방금 전 문제의 니은의 정답이었었죠? 표시자입니다. 자, 이 표시자라고 하는 것이 용설 저울에서는 중요한데요. 자, 표시자를 그냥 멋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시자와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아, 눈높이에 있는 이 눈금이, 아, 이 숫자구나. 그럼 그 숫자가 무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표시자를 보고 살피는데,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표시자와 나의 눈높이를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겠죠?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저울을 사용하는 예를 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저울을 사용하는 예. 아,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저울을 언제 사용하죠? 그렇죠. 몸무게를 잴때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고기를 사거나 또는 뭐 생선을 사거나 무게를 재야 되는,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 여러분들 저울을 사용하죠.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여행을 갈때 공항 같은 곳에서 여행용 가방의 무게를 재기도 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저울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들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중요라고 되어져 있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전자저울 사용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이렇게 저울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자주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나 우리 9번 문제를 보니까 용수철 저울로 무게 측정을,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자, 이 나열한 것에서 들어갈 말 찾는 것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 기억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증명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한번 기억과 니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용수철 저울을 먼저 들고 무엇을 돌려서 표시자를 눈금 0에 맞춘다라고 하네요. 자, 먼저 우리 눈금 0에 맞춘다라고 했어요. 눈금 0에 맞추는 것은 여러분들 0점을 조절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0점 조절 나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2번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손잡이를 잡아야 돼요. 0점 조절 나사 위에 손잡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손잡이를 잡고 용수철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용수철이 늘어나면 이 표시자가 당연히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 표시자와 나의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표시자가 가리키는 이것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줘야 되는데, 자, 니은에 들어갈 것은 바로 눈금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과 니은을 정답으로 채워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용수철 저울로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자, 가장 가벼운 물체와 가장 무거운 물체를 순서대로 써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가장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게를 측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용수철 저울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표시자의 눈금을 읽으면 되는데요. 자, 이 표시자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 그만큼 무게는 어떻다는 것일까요? 맞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게는 더 무겁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표시자가 어떤 것이 더 많이 내려가 있는지 쉽게 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내려간 것은 우리 어떤 것인가요? 맞습니다. 사전이지요. 아, 그러면 필통과 사전, 신발 중에선 가장 무거운 것은 어떤 물건인 것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사전이 가장 무겁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발과 필통 중에서 우리가 가벼운 물체를 골라야 되는데, 자, 필통과 신발 중에서는 여러분들 필통이 더 가벼운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 표시자의 눈금이 신발보다는 필통이 더 높이 있지요. 자, 따라서 아, 필통이 가장 가볍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벼운 물체, 무거운 물체 순서대로 쓰면 필통과 사전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것인데요. 물건이 든 플라스틱 통을 손으로 들어 올릴 때보다 지뢰를 이용하여서 들어 올릴 때더큰 힘이 드는 것인지 더 작은 힘이 드는 것인지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지뢰와 빗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작은 힘을 들이기 때문에, 즉, 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지뢰와 빗면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11번 문제 정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 정답은 작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미끄럼틀은 이것을 이용한 도구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배운 것을 떠올려 보면 둘중 하나인데 지뢰와 빗면이 있지요. 자, 우리 지뢰는요, 여러분들, 우리 지렛대,
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뢰이고, 빗면은 기울어진 면을 따라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기울어졌다? 아, 경사면을 이용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우리 미끄럼틀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미끄럼틀의 모양

빗면을 이용한 도구들을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자, 경사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자, 그렇죠. 경사로가 있었고요. 또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미끄럼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또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 계속 나왔지만 빗면을 이용했을 때는 물체를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어떻다? 힘이 작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정답이 될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뢰와 빗면이 이용되는 예를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나사못, 가위, 병따개, 경사로가 있는데요. 자, 각각 우리가 어떤 것이랑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나사못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어떤 원리라고 했었냐면 이 모양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 진짜 사진이 나왔네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 나사못 이렇게 기울어진 선들이 있죠. 자, 이것은 빗면을 돌돌돌돌돌돌 말았기 때문이에요. 자, 빗면을 이용한다? 자, 나사못은 빗면의 우리 원리를 이용하는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가위가 있습니다. 자, 가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뢰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뢰가 사용되는 거, 가위, 지뢰와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병따개라는 것 역시 여러분들 지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병따개도 지뢰와 연결시켜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사로가 있습니다. 우리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면을 따라서 물체를 쉽게 끌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하철역 같은 곳을 가면 경사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 경사로를 따라서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경사로 빗면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14개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 자, 물체 무게 손으로 한번 어림해 봤어요. 자, 근데 어림해 봤더니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 불편한 점은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 저울 중에서도 전자저울, 용수철저울, 그리고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지뢰와 빗면이었죠? 자, 지뢰와 빗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힘을 들이는 것보다 더 작은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뢰와 빗면의 키 포인트였어요. 자, 이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최종 미션까지도 해결해 볼까요? 자, 위에 세 가지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카트용 경사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지하철역 입구의 경사로가 있는데요. 자, 이세 가지 예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비읍, 미음을 이용한 예인데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과학 첫 번째 단원의 중요한 두 번째 내용, 핵심 정리, 단원평가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 2회 문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6단원 동물과 에너지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동물과 에너지 단원명을 보니까 바로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식물과 에너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는 식물이

양분을 합성해내고, 그리고 이 합성한 양분을 세포호흡으로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즉, 식물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명 원리에 대해서 배운 단원이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대로 식물을 동물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동물들도요, 결국은 그 동물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세포들이 결국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는 소화, 순환, 그리고 호흡과 배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명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식물보다는 동물이 이렇게 기관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우는 양이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이 소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분들의 키의 세네 배 길이에 해당하는 기다란 장기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나 긴게내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가느다란 관이요. 길게 약 6, 7m 정도 길이가 되는 것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퀴즈가 바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 장기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장기가 그렇게까지 길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길진 않겠죠? 분명히 길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번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나름의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강의 마지막에는 그 답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소화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식물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물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언제나 외부에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직접 구성을 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생명현상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질 당연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물질들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3대 영양소,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부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자, 당연히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왜 어떤 것만 따로 떼서 3대 영양소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영양소라고 할까요? 자, 그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우리 앞에 단원에서도 배웠어요. 우리 세포호흡을 할때그 양분을 분해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산소와 결합해서 이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양소들을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탄단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렇게 그냥 탄단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탄수화물은 모든 당 종류가 탄수화물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당 형태인 포도당도 탄수화물의 한 종류고요. 이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엿당도 그리고 포도당이 여러 개 길게 연결된 녹말도 모두 다 탄수화물이고 이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3대 영양소 외에는 그러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 생명현상을 조절해줘서 꼭 필요한 물질들을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염류는 영어로 미네랄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우리 뼈나 치아를 구성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몸이 재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타민은 옛날 말로 뭐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재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죠. 그것도 70%나 구성하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물 속에 여러 가지 뭐 영양소나 세포들이 필요한 물질을 녹여서 운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양소인데 이 여러분들이 편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영양소들을 골고루 다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영양소들이 다양한 음식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은요, 밥빵, 고구마, 감자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은 살코기, 계란, 생선, 두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런 기름 종류, 버터나 식용유 혹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바이타민은 과일, 채소, 무기염류는 미역, 멸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음식을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음식물 가지고 영양소를 검출해내는 실험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지금부터 영양소 검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이 그냥 검출 방법을 막 시약 이름이랑 색깔을 막 그냥 암기만 하는데 그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실험 결과를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영양소를 검출해내는 그 방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서 시험 기간에 그냥 잠깐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그런 거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원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내가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서 비싼 돈을 주고 뭐 여기 연구소 같은 데 보내서 성분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학실에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도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약을 활용한 검출 방법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약은요, 어떤 특정한 영양소를 만나면 특정한 색깔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약들을 딱딱딱 떨어뜨려 보고 나서 색깔이 변했네? 이 영양소 들어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떨어뜨렸는데도 색깔 변화가 없네. 아, 그러면 이 영양소가 안 들어있는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영양소 검출 방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결과 자체를 막 시험에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험 속에 이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과는 시험 기간에 잠시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녹말 이라는 형태의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이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입니다. 우리 이거 바로 전단원에서 식물의 과학성 성분을 확인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시약이죠. 이거 딱 떨어뜨렸을 때 녹말이 있으면은 우리 청람색으로 변해서 아 정말로 엽록체에서 이렇게 녹말을 저장하는구나라고 우리 해석했잖아요. 바로 그 시약입니다. 그래서 녹말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이고요. 자, 포도당 또는 이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된 엿당까지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은 바로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얘는요, 포도당 엿당을 만나면 황적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베네딕트 반응에서 조금 유의할 점은, 자, 이 과정은 한 5, 60도 까지 좀 미지근하게 가열을 꼭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느려서 그 변화를 눈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그 5, 60도 되는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색깔 변화를 눈으로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뷰렉 용액으로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뷰렉 용액이라고 표시하는 데도 있고 혹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뷰렉 용액인데요. 이 뷰렉 용액은 원래는 파란색이에요. 우리 이것도 앞에서 배웠죠. 이온 전화 확인할 때 황산구리 파란색을 띄었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파란색이지만 단백질을 만나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검출하는 시약은 수단3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을 만나면 새빨간 선홍색을 띠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반응색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잠깐 동안 시험을 위해 잠깐 저장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라라고 하면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서운해할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외울 수 있는 마법의 꿀팁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수지, 포베, 뷰단, 노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도 혹시 배우 수지 씨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옛날에 가수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수지
를 먼저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수지 씨를 이제 떠오르시면 됩니다. 이 수지 씨가요.

심지어 강아지 포메라니안을 기른대요. 근데 그 포메라니안이 아주 예쁜 보라색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겠죠? 수지도 귀여운데 강아지도 귀엽고 옷도 귀엽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내리겠죠. 자, 그래서 수지, 포베, 규잔, 노가로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 색깔도 같이 함께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글자에다 색깔을 입혀놨는데요. 수단 쓰리 용액으로는 지방을 검출할 수 있다. 새빨간 선홍색, 그리고 포베는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검출할 수가 있다. 황적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뷰단은 뷰렌 용액으로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다고요.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그리고 녹 안에 녹마는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칼륨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청람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수지, 포베, 뷰단, 노가로 그냥 한 큐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외운 겁니다. 자, 이제 끝.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소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이 작용들을 쭉 배우게 될 건데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한 번쯤 좀 새삼스럽게 바라보고 한번 궁극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래서 소화를 배우고 있는 것이냐? 이걸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을 때 입에다 딱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장기를 지나면서 대변으로 나올 때그 상태 그대로 나오지 않죠. 우리 장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끊임없이 이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소화를 시켜야만 할까?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막 살이 마르고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는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화를 해야만 하는가?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을요, 우리 친구들 세포호흡과 관련지어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단원에서 배우는 이 모든 소화, 순환, 그리고 호흡 배설은요, 모두 다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세포호흡과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포가 흡수해서 쓸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분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물들은요, 아무리 손으로 잘게 찢어도 세포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흡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분해되는 것이 바로 소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의 정의가요, 별게 아닙니다. 결국 크기가 큰 영양소를 결국 작게 쪼개는 과정을 모두 다 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기가 큰이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면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쪼개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세포막의 구멍의 크기가 한요 정도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소를 매우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이러한 소화 과정이 일어날 때요. 이렇게 잘 쪼개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화효소 하나가 모든 영양소를 막 무적으로 다 쪼개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소화효소가 한 가지 영양소를 짝을 지어서 이제 분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뒤에서 소화 과정 배울 때이 소화 효소별로 어떤 영양소를 분해하는지 이거를 세트로 외워야 되니까 이 짝을 항상 함께 외워야 되니까 그것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몸속에 이 장기들 있죠. 이 장기들의 집합체를 바로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를 통과하는지 그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먼저 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식도를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 도착을 하고요. 위에 끝에는 이제 작은 창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를 지나서 또큰 창자를 지나서 결국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항문처럼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긴 관을요,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구멍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하나의 루트로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긴 관, 다 모두 다 소화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소화관을 음식물들이 지날 때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또는 분비하는 곳을 따로 소화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침샘, 간, 쓸개, 이자 등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어떠한 소화액을 분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화 부분

부분의 하이라이트이자 많은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소화 과정은요, 사실 왜 어렵냐면 너무나 좀 낯설고 새로운 용어가 일단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소화 효소의 이름인지 혹은 영양소의 이름인지 이것들이 막 뒤죽박죽 개념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소화 부분 공부를 할때 암기할 수 있는 이 팁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엇이냐? 바로 소화하는 장소는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초록색 글자로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자가 있으면 소화 당하는 자가 있겠죠? 이 소화를 시키는 자가 바로 소화 효소고, 그리고 소화를 당하는 자, 결국은 영양소겠죠? 영양소를 각각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은 다 소화 효소의 이름들이구나, 파란색들은 다 영양소에 대한 이름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각적으로도 좀 기억을 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색깔펜을 딱 드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도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소화 과정 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음식물을 어디에 넣나요? 맞아요. 입에 넣죠. 입에서부터 소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입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나느냐? 일단 이빨로 씹습니다. 그러면은 큰 영양소가 일단 물리적으로 작은 영양소로 쪼개지죠. 그것을 물리적인 소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물리적 소화도 일단 일어나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를 이용한 소화 과정은 화학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입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침 속에는요,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는 어떤 물질을 쪼개주는 역할을 하느냐? 바로 녹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길게 연결됐던 그 녹말 기억나시죠? 이 녹말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나면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엿당은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이당류였죠. 그래서 굉장히 길었던 이 탄수화물이 엿당으로 이제 이당류까지 분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입에서의 소화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탄수화물을 제외한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단백질하고 지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침 속에 어떤 소화 효소가 단백질하고 지방을 녹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 얼굴에 침을 퇴 뱉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굴에 피부가 주르륵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입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만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 지나서 어디로 가요? 식도로 넘어가죠? 식도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에서의 소화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는요,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 속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펩신입니다. 펩신은 누구를 쪼개주는 소화 효소이 있느냐?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펩신을 만나면, 펩신을 이렇게 만나면, 크기가 작은 중간 크기로 분해가 됩니다. 사실 이 중간 크기의 단백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고 그냥 통틀어서 다행히도 그냥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된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형태의 산물로 분해된 건 아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납니다. 나머지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에요. 위 다음에 연결되는 게 바로 작은 창자거든요. 이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지럽죠.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최종적인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창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화액과 소화 효소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쓸개즙이라는 소화액 보겠습니다. 자, 쓸개즙은 뭐냐? 얘는 조금 생성 장소와 보관 장소가 복잡한데요. 먼저 간에서 이 쓸개즙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쓸개로 보내서 쓸개에 잠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잠깐 저장했다가 작은 창자 쪽으로 분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들을 만나서 소화를 도와주게 되는데 어떤 소화를 도와주느냐? 바로 지방을 작은 크기로 나누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 자체를 뭐 화학적인 소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크기 자체를 잘게 부서줌으로써 소화액과 더 많이 만나게 해서 소화를 좀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쓸개즙은 소화 효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방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적의 소화액 이자액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자액 속에서는 다양한 소화 효소가 등장하는데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각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들인데요. 자, 먼저 아밀레이스부터 볼까요? 아밀레이스, 우리 입속에 그침 속에 들어있었던 그 소화 효소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들어있는 겁니다. 아밀레이스는 아까와 똑같이 녹말을 엿당으로 마저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는 단백질을 또다시 중간 크기로 분해해줘요. 자, 트립신, 방금 위에게 있었던 펩신과 이름 좀 비슷하죠? 신신으로 끝나는데 둘다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페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라이페이스가 바로 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장에 와서야, 이 작은 창자까지 와서야 지방의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분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지방의 최종 분해 형태는요,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화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최종 산물까지 분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불구불한 길다란 소장관을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 다양한 탄수화물 엿당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장이 바로 작은 창자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엿당 분해 효소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최종적으로 계속 만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탄수화물이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 크기였던 단백질이 최종 형태인 아미도산까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최종 분해까지 우리 작은 창자에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직 한 군데가 더 남았죠. 바로 큰 창자인데요. 대장이라고도 하죠. 큰 창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물만 흡수합니다. 영양분을 뭐 흡수하거나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흡수해가지고요.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점점 단단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작은 창자에서 소화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화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결국요, 우리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양한 형태의 영양소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소화기관이라는 장소들을 쭉 거치면서 다양한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될 것이고요. 최종적인 산물은 각각 순서대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이 영양소의 종류별로 어떤 소화 효소를 만나서 분해가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정리한 건요, 장소별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위, 그리고 작은 창자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얘네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영양소의 종류 형태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녹말부터 한번 보시면요. 녹말은 침에 아밀레이스를 만나서 일부 엿당으로 분해되고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를 만나서 마저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창자 속에 들어있는 엿당 분해 효소를 만나서 최종 산물인 포도당이 되는 것이죠. 단백질은요. 위에게 펩신과 이자에게 트립신을 만나서 중간 크기로 분해가 됐다가 마지막에 작은 창자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나면서 최종 형태인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방은 쓸개즙을 통해 해서 이제 크기가 작은 지방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자에게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를 만나면서 최종 형태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장소별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별로 각각 따로 정리를 한 번씩 해두시면은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 풀때 막힘없이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분해한 영양소들 이제 우리 몸속으로 흡수를 해야 되겠죠? 최종 분해된 그 영양소들 이제 작은 창자에서 모두 흡수가 됩니다. 이 작은 창자 소장이라고 하는 건요, 길다란 이제 관인데요. 자, 이 관이 무려 펼치면은 6, 7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창자의 내부를 보시면 주름진 구조와 그리고 이 주름 속에서도 작은 돌기인 이런 융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돌기를 이제 융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융털이 많은 구조, 특이한 구조를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 융털 덕분에 음식물이 이 융털에 닿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잘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융털을 또 따로 떼가지고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융털은요,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영양소들을 쭉쭉 흡수를 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세혈관, 우리 혈관이잖아요. 대부분 물이거든요. 따라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 예를 들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압류 등을 흡수하고요. 그렇다면 암주관에서는 어떤 영양소를 흡수할까요? 그쵸. 이번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

예를 들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 소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세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순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기초탐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뜻의 의미는요, 얘가 산소와 결합해서 세포 호흡을 할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대 영양소였죠. 탄단지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니은, 디귿, 비읍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 영양소와 그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옳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무적의 암기법 줬었죠? 자, 수지, 포베, 뷰단, 노가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수단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이고요. 자, 그리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으로, 그리고 뷰렌 용액은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용액이고요. 그리고 녹말은 아이오디나 용액을 이용해서 아이오딘 반응으로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소화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데 관여하는 이 기관들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입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도를 지나서 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작은 창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작은 창자를 지나면 큰 창자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기역, 비읍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소화 효소 맞았고요. 위에 있는 펩신은 단백질을 중간 크기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탄단지 모두 소화되는 소화액들이 그리고 소화 효소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작은 창자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큰 창자에서 마저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큰 창자에서는 물만 흡수된다. 라고 했었죠. 최종적인 소화는 작은 창자에서 소화되고 그리고 흡수까지 끝납니다. 따라서 X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흡수에 대한 설명인데 빈칸 한번 넣어볼게요. 최종적으로 소화된 영양소는 융터를 이루는 세포를 통과해서 결국 흡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는 그 중에서도 우리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답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맞추셔야겠죠? 우리 몸속 장기 중에 키의 세네백인 장기의 이름은 바로 작은 창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야 될까요? 우리 열심히 소화시켜서 작게 영양소들을 분해시켰잖아요. 그 분해된 영양소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잘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영양소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양소랑 닿는 표면적도 넓어야 되고요.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은 창자는 굉장히 길고 주름진 구조를 가짐으로써 놓치지 않고 영양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까지 한번 내려봤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순환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18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김정우이고요. 자,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어법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관계사 나무를 자, 처음

꺼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시작 지점이 가장 어렵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지, 그 이후에 테크니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사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거 여러분들이 가려서 쓰시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이죠. 또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제 강의를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왜냐면 제가 강의를 131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건 계단식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 강의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 지점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시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거 나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겁내지 마시고요. 다 다시 보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131강부터 돌아가시면, 자, 그때는 제가 기본적인 용어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익히시고 따라오시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도 자, 즐거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 두 번째 저희가 다루는 날이고요. 테크니컬하게 개념은 다 이해했으니까 그럼 목적격은 어떻게 쓰고 소유격은 과연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마무리는 퀴즈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바로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격이라고 하고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 안에 중복된 명사, 중복돼서 생략된 명사를 다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없어진 명사의 격을 따른다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목적격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선행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뒤쪽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사람이 선행사일 때는 누구를 쓸까요? 아니, 후에 목적격이죠. 그러면 당연히 whom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드리면요. He's one. 자,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중에 한 사람이죠? Of the scientist. 과학자들 중한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자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과학자들은 목적어 자리에서 중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타동사 respect 이하에 목적어가 당연히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접속사는 접속사 역할도 해야 되지만 무슨 역할도 해야 돼요? 없어진, 자, 요 목적어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목적어 자격으로 쓰는 것이 맞겠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m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뭐 이제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whom 대신에 whom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who, 주격인 who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는데 주어 자격의 후를 쓴다. 아,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고 또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관계대명사에서 만 이렇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all in one 팁으로 여러분께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로 우리가 후를 쓰잖아요. 그때도 whom 자리에 우리가 who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You called 누구누구누구예요. 당신 누구누구한테 전화했었어? 이런 얘기죠. 예. 오늘 아침에. 이건 뭐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몰라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주어 동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이 자리에 이제 whom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문장 맨 앞으로 옮기는 거죠.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자, whom did you call this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래서 whom did you call this morning? 다시 한번, whom did you call this morning?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구어체에서 특히 whom 대신에 who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는 I와 me, 다시 말해서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 변화가 있지만 Tom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는 어때요? 없잖아요. 주격,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좀더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의 모국어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랭귀지이기 때문에 문법이 점점 간략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흐름 안에서 주격, 목적격 구분 없이 그냥 후를 쓴다. 요런 물결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좀더잘 이해가 좀 되셨죠? 이해 후에 필요하면 이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람 선행사의 목적격은 whom과 who를 둘다쓸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되겠고요. 3호는 어떻게 할까요? 3호는 원래 격 구분이 없어요. 데스크는 주격도 데스크, 목적격도 데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냥 위치를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것이죠. 예문으로 갈게요. The course. course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코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업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합니다. 어떤 코스입니까? 자, 어떤 수업을 듣다라고 하면 영어로 take 쓴다라고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죠? 자, semester라고 하면 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와 타동사가 등장했는데 또 목적어가 없네요. 자, 그녀가 듣습니다. 뭐를요? 그 코스, 그 수업을 듣는 거죠. 목적어가 중복 생략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자격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The course which she will take next semester 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때는 주격, 목적격 구분 없으니까 그냥 위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녀가 듣게 될그 수업이 is really hard. 정말로 어려워요.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이제 목적격은 어때요? 그쵸? 후가 된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정리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적격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격으로 갈 건데 요게 좀 복잡해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력을 좀 올려주세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My book이라고 하면 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고 소유격일 때는 후도 소유격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후의 소유격이 뭐죠, 여러분들? 후수죠. 그래서 후수를 쓰는 것인데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자, 문장의 필수 성분은 다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형용사절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형용사절에서는 선행사가 명사니까 이 명사가 당연히 명사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혹은 친구를이라고 하는 이런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등등에서 반복이 될 텐데, 이 소유격은요, 약간의 변형이 발생된 거예요. 다시 한번, 약간의 변형이. 그 변형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내가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로 형용사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의 뭐뭐뭐로 변형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것이죠. 관계 형용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름을 여러 개로 복잡하게 만들기 싫으니까 관계 대명사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 대신에 요거는 형용사적 변형이기 때문에 소유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소유격은 케이스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반복되는데 주어자리나 목적어자리에서 반복되는 게 많겠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용사식으로 변형돼서 반복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당연히 그냥 명사로 반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 소유격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없습니다. 안중요해서 자주 보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friends의 아버지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접속사 겸 형식적인 형용사로 바꿔서 whose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father is a famous artist. 아버지가 유명한 예술가인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친구 자체가 예술가였다면 I have a friend who is a famous artist. 이렇게 되었었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 선행사의 소유격은 당연히 이제 후수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선행사를 뭘로 옮겨볼까요? 사물로 이제 옮겨봐야죠. 사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한 단어로는 안 되고 of which라고 했잖아요. 자,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월요일날 공부했던 거. 책상의 다리. 그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Legs of the desk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소유격은 of the desk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the desk가 중복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desk로 위치를 바꾸면 of which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of which로 여러분들이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there is, there are 구문이니까 자, 주어는 뒤에 있을 거예요. 초상화들이 있습니다. Many portraits. Portrait는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초상화라는 명사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초상화의 작가들, 다시 초상화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변형돼서 반복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써야 돼요? 당연히 수식받는 단어의 뒤로 가야 되니까 The painters of which are uncert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그 초상화의 작가들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확실치 않은 그런 초상화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거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물의 소유격은 다시 한번 of 플러스 명사로 쓸수 있어요. 사람의 소유격은 한 단어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whose가. 그런데 사물의 소유격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왜 마음에 안 들을까요? 자, A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뒤쪽이 형용사 절인 셈인데 사실은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겸 자, 대명사가 여기 나오지 않고 B 문장이 시작되고 중간에 나온 다음에 다시 B 문장이 이어지는 요 구조와 구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그러면 방법은 뭐죠? 두 단어 이상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이두 단어를 어떻게 해요? 한 단어로 만들어서 앞쪽으로 꺼내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렸느냐? 자, 바로 이두 단어를 한 단어인 whose로 바꿔서 사람 선행사의 소유격인 whose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는데, 자, 이걸 더 많이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쓰는데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예문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중간에 접속사가 나오니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There are many portraits whose painters are uncertain.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 문장과 B 문장의 사이, 그러니까 맨 앞에 접속사가 지금 등장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건 뭐죠? 아니, 선행사가 사물인데 왜 도대체 후수로 받았어요? 이 부분만 해결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물의 소유격은 이렇게 쓰는 게 맞고, 현대 영어에서도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죠. 더 많죠, 사실은. 그리고 사람의 소유격은 당연히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점점 어떤 추세가 병행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우리 1월 1일이라고 하면 New Year's Day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apostrophe s로 표현하는 것이고 apostrophe s는 사람의 소유격과 형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어 문법이 점점 단순화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래서 괜히 후수를 데려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물의 소유격을 이렇게 사람 소유격처럼 apostrophe s로 쓰기 때문에 자 바로 이 of which를 뭘로 쓴다? 이렇게 whose로 이제 과감하게 저렇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인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0: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빨간색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whose는? 자, 바로 선행사가 사물이지만 사람의 대명사의 일촉, 자, 가족인 whose를 데려다가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격의 경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거는 가는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완벽하게 추가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쓸수 있다 그랬죠? 얘는 어떻다 그랬어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한계는 있어요. 소유격 자리에서는 that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문으로 정리하시면 the person, 이거 지난주에 보셨던 예문이에요. 자, 이건 주어 자격으로 온 거죠. 바로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자, called us yesterday. 어제 우리에게 전화했던 그 사람이 wants to buy the building. 자, 그 건물을 사고 싶어 해요. 자, 이런 예문이 되겠고요. 이 자리는 물론 여러분들 후로 바꿔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course that she will take next semester 라고 해서 that으로 쓸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위치로 바꿔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행사에 관계없이 대신 주격과 목적격에 다쓸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깔끔한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목적격과 자, 그다음에 소유격의 사용,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자, 마무리는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으로 쓸수 없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훈 가능하고 위치는 주격, 목적격, 형태 변화 없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훈은 어떻다 그랬어요? 문법의 단순화 현상의 영향으로 훔 자리에 훌을 써도 된다. 하지만 훈수는 안 되겠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선행사가 사물이에요. 사물 선행사의 소유격으로 쓸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주관식으로 먼저 생각이 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사물 선행사의 소유격은 명사 뒤에서 of which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명사의 앞에 whose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선택지 중에 of which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물 선행사 양쪽 모두의 사용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다음 중 뭐냐? 이거는 자, 사람만. 요거는 사물만. 요거는 사람만. 대신 어때요? 양쪽 모두에 다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퀴즈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보셨어요. 관계대명사 이제 거의 한 80% 정도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차곡차곡 잘 되고 있기를 바라고요. 반복의 과정 내일과 모레 있을 거니까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1: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거냐?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자.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허가제도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허가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지, 예, 그 허가 신청 절차를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제곱미터도 허가 받아라 이러면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면제해 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제 면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일단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도는요. 한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허가를 받는 제도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이 외국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우리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어요. 허가구역. 그리고 동법 제11조에 부신법 제11조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우리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줄여서요. 토허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예? 그래서 토허제가 바로 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토허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두 가지를 좀 먼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여기 이제 9조고 여기가 11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좀한 거예요. 법조문의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한 겁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고 일명 토허제가 있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 부분은 이제 뭐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알고 계셔야 될 항목이 좀 있고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즉 부신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허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뭐 투자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이 토허제를 모르고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좀 상식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여기 외국인 등 안에 이등 안에는 법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외부 법인, 뭐 외국 정부 이런 거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지정 절차는 필요 없고요.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우리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사전 허가 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읽어 보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그냥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허가 받고 살아. 뭐 허가 안 떨어지면 허가 처분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예, 그리고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 그리고 생태와 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좀 달리 해 놓은 것은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 코드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군문, 그러니까 군사 문화는 천생, 천생, 야생에서 이루어진다. 요렇게 좀 스토리 만들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우리 군인들이 활동을 뭐할 때는 다 야외에서 하잖아요. 자, 군문 천생야 뭐 이렇게 다섯 가지 허가 구역이 있는데 요건 좀 암기를 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다섯 가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일명 토허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토허지는 지정 절차가 또 필요하고 일정한 면적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 면적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면제 면적도 아예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명 토허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는 외국인 허가제하고 달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지정권자가 이걸 지정을 해야만, 우리 허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통 국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장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를 걸쳐 지정한다든가, 뭐 아니면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두개 이상의 시도를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을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안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독립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참고로 좀 한번 적어 드릴게요. 국장 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기본 요건. 그러니까 우리 토허제는 그러면 언제 지정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토허제는 지가가 상승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미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가의 어떤 안정화가 되어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가가 똑같아요. 그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10년 동안 그 지가가 안정적이었는데 거기다 예컨대 신도시 하나를 개발할 거야.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 그 관계 그 관청들은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지정을 해야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제적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기본 요건이면 세부 요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 기본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고 세부 요건은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기본 요건 플러스 해당이 되어질 때 이제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이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가 거기가 뭐 가령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상업 지역으로 만약에 바뀐다든가 이러면 지가의 엄청난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용적률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어지는 지역. 그럼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종전 지역에 행위 제한이 좀 있었었는데 뭐 가령 그린벨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풀렸거나 해제가 됐거나 그린벨트가 풀렸거나 아니면 그린벨트가 조금 축소가 됐거나 완화됐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켰거나 이래도 말하자면 어떤 제한이 풀리거나 느슨해지거나 뭐 이런 개념이니까 역시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 요게 좀잘 나오고요. 출제.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같은 거, 뭐 이런 게 개발 예정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국장 또는 시도, 이제 이두 관청이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봤을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요거 지정권자니까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투기 좀될것 같아. 그래서 지정권자, 즉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 말하자면 우리 그 토허제 지정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 돼요. 이거 해당 안 되고 그냥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예전에는 이제 무효였는데, 허가를 나중에라도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상태를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무효인 상태를 확정적 무효다. 이 토지거래 허가나 외국인 허가 모두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허가 의무자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는 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외국인의 허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거래 허가니까, 거래. 즉, 계약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까지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증여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서 이제 증여라는 거는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니까. 근데 유무상을 따지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일명 토허제에서는요.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는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돼. 토허제는요. 근데 외국인 허가제도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그 외국인 허가제에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는 전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들이잖아요. 근데 일명 토허제 지역에서는 꼭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땅지자, 윗상자, 권리권자. 그래서 땅 위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이고요. 이 지상권도 만약에 뭐 2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인데, 유무상 불문인데, 여기는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허제는 뭐까지 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예약까지 허가를 받는데, 보통 부동산 활동에서 예약은 가등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하려면, 우리 토허제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가등기면 허가받고 우리 가등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가 관청은 시, 군, 구예요. 그러니까 시장구조구청장이 허가 관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정권자랑 허가 관청이랑 달라요.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이사가 지정권자고, 지정을 이 관청에서 해준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는 시장구조구청장이에요.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세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국인 우리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은요, 시군구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이제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방문 신청, 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그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역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정부24시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어서 이제 정부24시하고 좀 같은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이제 그 얼마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처리 기간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 아니면 30일 안에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15일은 뭐고 30일은 뭐냐, 이제 앞 페이지를 좀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허가 제도는 다섯 가지 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딱 봤을 때 관청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어느 구역이겠어요? 여기 1번이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도 하니까 군사 우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어떤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컨대 외국인들이 군부대 그 근처에 뭐 혹은 뭐그 비행장 군 비행장 주변에 토지를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나라 이제 군 항공기들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적대국에 막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일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한 번을 연장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0일까지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15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는데, 이 30일짜리가 개정이 된 거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한번 연장 가능, 나머지는 다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제, 일명 토허제가 있는데, 얘는 1978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고요. 70년대 제도인데, 이 70년대 이미 이 제도를 만들면서, 당시에 그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좀 저항이 있었겠죠. 왜? 토지를 내 돈으로 내가 거래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이러는 게좀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그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너네 지금 이거 70년대만 하더라도 다 수기로 뭐 일을 했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처리기간 안에, 그러니까 처리기간 여기는 무조건 15일인데, 15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해주면 어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어떤 말하자면 그 불만 뭐 이의제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제도를 갖고 있었었냐면, 아 그러면 우리가 관의 실수로 뭐 어떤 관의 어떤 귀책 사유로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하게 되면 허가 받은 걸로 처리해 줄게. 이 제도를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허가 간주가 없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이 기간을 말하자면 경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과하면 어쩔 건데, 내가 15일 안에 처리를 안 해줘? 그럼 내가 받은 걸로 볼게. 허가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특례 제도라서 출제가 좀잘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면, 이 허가 구역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복시 처리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허가 구역이 군문, 전세냐 이렇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건 외국인만 받는 허가인데,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일명 토허제예요. 토허제는 내국인, 외국인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토허제는,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두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두번 받는 건 얼마나 불편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호 면제해 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위에 거를 받았으면 아래 거 면제, 아래 거를 먼저 받았으면 위에 거 면제해주는 절차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의제 제도가 있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 농취증을 의지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빈출되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2년 2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 이거 좀 빈출. 그래서 요를 줄여서 2년 30%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 기준에서 2년 30%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좀 한번 알아봅니다. 외국인 허가 제도는 다섯 개가 이미 군문 전세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절차가 없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우리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은, 말씀드린 대로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 동일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요거를 이제 현재 그현 정부에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국장이 동일 시도 안에서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입법 예고안이 이제 올라와 있긴 한데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까지는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정권자들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막 내가 막 기분 좋다 혹은 기분 안 나쁘다 뭐 나쁘다고 그래서
전국을 아니면 혹은 전 시도를 걸쳐서 토어지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전 심의를 얘기합니다.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해야 되고요. 심의 없이 지정하면 이것 또한 무효입니다. 자, 이제 지정이 이루어졌다. 네, 그럼 이제 공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번 있게 돼요. 자, 이제 1번 제가 번호 한번 매겨 드릴게요. 이 공고는 이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입니다.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 이렇게 저렇게 지정을 했어. 뭐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는 의미의 공고이고요. 공고 사항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컨대 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할 거야. 뭐 지정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 사항에 들어가고 공고 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고 후 5일 후부터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공고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5일간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해도 되니까. 근데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고 이후에 지정권자들은 이거를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시군구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이 시군구가 바로 허가 관청입니다. 사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가 누구죠? 우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이 지정권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끝. 그러면 그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허가해주고 또뭐 토지를 이용하는지도 또 우리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해야 될 관청이 바로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를 허가관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군구가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관청이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 번째 하는 공고가 되고요. 1번 공고하고 2번 공고는 좀 다른 공고입니다. 1번 공고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고요. 이 공고는 시군구,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공고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 소장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얘도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소장이 우리 이제 그 법원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보통 4급에서 5급 정도 사이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급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4급에서 5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지사들은 뭐 어떤 급수를 논할 수 없는 고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소장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알려줄 레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어를 만들어주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등기소장은 엄청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통지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빈출. 그리고 이제 그 시군구가 두 번째 하는 이 공고는 이 공고, 그러니까 1번 공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공고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고라고 한다면, 이 공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공고니까, 7일 이상 공고하고, 이거를 열람을 시켜준다. 공고문을 열람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 지역 그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공고하고 열람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허가, 이제 구역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어지었어요.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이건 예외 없는 공동 신청이고요. 개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이게 허가 구역입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신청서랑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실거래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투기적 거래가 아닌지 이거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 나가서 사진을 또 찍어보고요. 실태 조사 나가서도 또 사진을 찍어서 두 가지 사진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토어제는 무조건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처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 내지는 불허가.
허가는 계약을 해.

이 뜻이고, 불어가는 계약하지 마, 이 얘기고요. 선매협의 통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선매한다라는 건 누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이제 한자로 좀 써드리면요. 맷자가 이게 먼저 선자고 이 맷자가 살매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매라고 읽어요. 우리 한글로. 그러면 먼저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 토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일반 사인들은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 뭐 이런 의미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떨어지면 계약하면 되고 불어가면 참아야 되고 선매 통지 날라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20일 동안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다음 날 0시부터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서두에 취지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불어가 떨어지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달 안에 이의제기 할수 있고 왜 불어가 했니? 뭐 이의제기 할수 있고 매수 청구라는 것도 할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허가를 해줘야 돈이 필요해. 이또 팔아서 나는 뭐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뭐 시집도 보내야 되니까 이거 꼭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관청한테 네가 사줘 이런 의미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 청구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 게 어떤 시세대로 사주는 게 아니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한 달이 일단 잘 나오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큰 실효성은 없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제가 외국인 허가 제도에서는 1제곱미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제해주는 면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면제를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면제.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주상, 공록 이런 식의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은 60, 150, 150, 2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미지정 지역은 60까지고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원칙 250, 농지는 요거에 더블 500까지 안 받고 임야는 따더블, 그러니까 1000까지는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렇게 네 가지 지역을 잘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는데 시골에서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암기하고 계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60, 150, 150, 200. 다만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죠. 10%에서 300% 범위까지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한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늘리거나 좀 줄이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거 지역을 10%로 만약에 줄인다면 6제곱미터까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면제 면적이. 그러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반대로 녹지 지역을 300%까지 늘려서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는 600제곱미터까지 확 늘어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면제되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다.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고, 이 조정에서 공고를 하면,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면적에 따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보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과목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뭐냐 이건데, 자, 보험 가입 금액은요, 보험 가입자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때, 자,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일반 건강보험도 그러죠.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금 탑니다. 근데 가입 금액보다 더 많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 농작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자, 가입자와 그다음에 재보험 사입자 사이에 약정을 해서 나 이만큼 보험 가입할래요? 라고 약정을 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이제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수확감소 보장 상품입니다. 자, 수확감소 보장 상품 같은 경우는요, 이 가입 금액을 책정할 때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해요. 그럼 가입 수확량이 뭐냐, 말 그대로 가입할 때 우리가 책정한 수확량인데, 이 가입 수확량은요, 보통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이 평년 수확량이란 말이 뭐예요? 이건데. 자, 평년 수확량 이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수확량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한 수확량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올해도 뭐 평년 수준의 재해가 옵니다. 그래서 태풍도 한두 번 오고 폭우도 내리고 할 거잖아요. 아예 이런 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평년 수준의 재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되는 수확량. 자, 그걸 갖다가 평년 수확량 그래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절반만 가입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전부 다 가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게 이제 가입 수확량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입 가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 자, 과수라면 과실이고, 농작물이라면 이제 농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보통 이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곱하게 되면 이게 가입 금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나무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과수에만 이제 해당되는 게 나무인데요. 그럼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특약으로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자, 나무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 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는 나무 개수를 말합니다. 몇 그루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입 가격이 또한 주당 얼마다 이게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가 200주를 보험에 가입한다. 한 그루당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이란 걸 산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 수확량이 정해지고 거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우리 주된 작업이 바로 이거 평년 수확량 구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수확량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럼 표준 수확량이 뭐냐면, 자,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 수량에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역별 우리가 기준 수량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사과 농사를 짓든, 벼 농사를 짓든, 자, 그 지역에서 만약 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 면적에 이 정도는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수확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만큼은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준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표준 수확량.

수확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제 농가별로 어때요? 수확량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그럼 이제 자기네 논이나 밭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실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 가입을 했을 때 이제 조사한 수확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량을 토대로 이제 평균을 내어 이렇게 산출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이런 평년 수확량, 그럼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럼 수확량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게 아니라 항상 해마다 태풍 몇 번씩 찾아오고 또 냉해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우박 피해도 이제 한두 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 조건을 반영했을 때 이제 평년 수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게 수확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자,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 토대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가입 수확량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한 게 뭐예요?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수확기 때 수확을 해보니까 이 수확량이 어때요? 좀 줄었어요. 그러면 그 차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감수량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수량을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평년 수확량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고 나중에 보험금 산출할 때 한마디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데요. 자, 이 산출하는 공식이 자,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러 품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A 곱하기 B분의 C 그랬는데 바로 이 공식이 자, 이 공식이 뭐라고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 공식이다. 이제 그 얘긴데.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 이게 뭐예요? 이건데. 자, 여기 A 같으면 과거 평균 수확량 그랬네요. 그러면 자, 5년 이내 가입 이력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출하는데, 그러면 5년간 가입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수확량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확량 조사한 것을 뭐 한다?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Y가 이제 가입 횟수입니다. 그럼 5년 중에 만일 한 해는 가입을 하지 않고 쉬었어요. 그래서 4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4년 가입한 횟수를 가지고 이게 시그마 다 더하란 얘기예요. 이걸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뭐냐? 말하자면 과거 수확량을 뭐 한다? 평균을 낸 평균 값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A 값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B는 여기는 평균 표준 수확량 그랬네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은 방금 앞에서 개념에서 살펴봤듯이 그 지역에서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되는 수확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이걸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마다 표준 수확량이 어때요? 산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을 내서 여기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자, 당해년도, 다시 말해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은 해마다 이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에 자, 표준 수확량은 얼마다? 이거 해마다 수치를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출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입하는 해. 그러니까 이거죠.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과거 수확량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올해 가입할 때 이제 수확량을 한번 얼마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산출하는데 이 5년 기간 중에 어떤 해는 이상하게 재해가 없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년 수준보다 수확량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많이 나온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올해도 이런 재해가 없이 예전처럼 수확량이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확량이 많이 책정되면 어때요? 나중에 줄어들 때, 수확량이 줄었을 때그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130%는 넘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맞춘다. 이 말이 평균적으로 좀 맞춰 나간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 방법인데, 자, 표준 수확량 이것은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농가별로 자기네 논이나 밭에서 수확한 그 농작물 수확량이 얼마가 되느냐. 결국은 이거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 수확량. 자, 그러면 이 A 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데, 자, 이 A 값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달리 그 해는 사고가 없어. 자연재해나 조수화재 이런 재해가 없었단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수확량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그해 표준 수확량과 그해 평년 수확량 비교해서 맥스 큰 값입니다. 큰 값에 1.1배를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자, 우리가 만일 올해 2025년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요. 그럼 과거 5년치 자료니까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자, 이 수확량 자료, 자, 이것을 뭐 한다고요?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 그 해마다 이 A 값을 구하는데, 만일 여기에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둘 중에 큰 값의 1.1배라고. 만일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이 수치를 우리가 산출할 거냐인데, 자, 현장에 가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수확량 조사 값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평년 수확량의 50%. 자, 평년 수확량은 그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미리 예상하는 수확량 그랬죠? 그러면 거기 50%와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하 뭐예요? 둘 중에 큰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합니다. 즉, 이둘 중에 비교해서 큰 값을 여기 각각의 수확량으로 삼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확량으로 삼으면 이걸 다 더해서 뭐 한다고요? 자, 이 y 값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돼? a 값. 이 a 값이 산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느냐? 이 a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실 품목입니다. 자, 과수 중에서 이제 매실 품목인데, 자, 2025년도 자,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먼저 떠올려서요. 자,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값, B값, C값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자, 먼저 2025년 표준 수확량이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네, C값. 자, C값은 이렇게 조건 줍니다. 결국 우리는 A값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값 보십니다. 자, 그럼 A값, 자, 나오는데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하는 애고 가입하지 않은 애 무시하세요. 이것은 이제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통계 자료에 반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조사 수확량하고 그에 가입하는 애 평년 수확량 자, 50%하고 비교해서 자, 둘 중에 큰가? 그럼 7천이고 여기 4천이니까 그렇죠. 7천이 크잖아요. 그다음 자, 여기 조사 수확량하고 여기 50%예요. 자, 여기 50% 4,100이니까 그렇죠. 이게 크잖아요. 이게 크고. 자, 무사고네요. 그럼 이제 사고가 없으니까 수확량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에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비교해서 큰 값의 1.1배로 한다. 자, 그러면 9,020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 8,500하고 여기 절반. 여기 절반하고 이게 크잖아요. 자, 그래서 8,500. 그리고 이제 가입 횟수가 4년. 5년 내 기록을 통해서 한번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4년.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내니까 네, 7,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B값. B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럼 표준 수확량 해마다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표준 수확량 자, 여기 8,100 그리고 8,000. 여기 8,200. 여기는 건너뛰고 8,500. 그렇게 해서 이제 횟수 4년으로 나누니까 8,200이 나옵니다.
자, C값 방금 말했죠? C값은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자, 그래서 C값은 8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출한 것을 공식에다 대입해요.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해가지고 공식 있잖아요. 자,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7364kg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해요.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이 뭐냐? 변함없이 평년 수준의 재해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과수원에서는 이만큼 수확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확량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여기다 이제 가격을 곱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품목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품목들이 이제 가입 수확량에 가입 가격을 곱하는데요. 자, 벼 같은 경우는요, 가입 수확량의 표준 가격이란 말입니다. 이게 조금 특이해요. 그럼 이 표준 가격이 뭐냐, 이건데. 자, 이 표준 가격은요, 자, 보험 가입년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제기 및 수매가.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 자, 농협에 가면, 우리 지방에 가면 벼농사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농협이 있어요. 그럼 그 농협에서,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가로부터 벼를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요. 수매를 해서 건조를 하고 도정을 하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모든 처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라이스 프로세싱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미곡 종합 처리장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이렇게 계약제외 수매가 여기서 수매한 가격이 얼마냐? 자, 이거 5년치 평균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5년치 평균에다가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매한 가격을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 지수를 곱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 자, 2025년 5월 20일, 자, 가입한다고 해요. 자, 민간 RPC 지수가 1.1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농협 RPC 계약제매 수매가가, 자, 직전 5년치 이걸 평균을 낸다고 그랬죠? 그럼, 자, 2025년에 가입하니까 직전 5년치가 24, 23, 22, 21, 20년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수매가를 다 더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럼 이 평균값에다 민간 RPC 지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자, 이 금액이 바로 뭐다고요? 네, 말하자면 이제 표준 가격. 그러면 이 표준 가격에다가 이제 가입 수확량을 곱해주면 가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벼만 좀 특이하게 표준 가격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가입 금액을 산출하느냐 이건데요. 생산비는요, 자,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제곱미터로 따지는데, 자, 이렇게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가입 면적을 곱해주는데, 자, 이 제곱미터당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장 생산비 같은 경우도 보통 품목별로 자,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금액에다가 가입 면적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한 방법이고요. 자, 인삼입니다. 인삼도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데요. 자, 인삼 같은 경우는요. 자, 가입 금액을요.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가 이제 재배 면적을 곱하는데 자, 인삼은요. 이렇게 2년근, 3년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삼 보통 몇 년근? 그렇죠. 6년근이잖아요. 그러면 6년근 때 이제 수확을 해서 상품화해서 주로 많이 판매하는데, 자, 요거 인삼 같은 경우는 2년근에서 이제 보통 이제 5년근 가입하고요. 예외로 이제 6년근이 가입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때요? 수확할 때 6년근이 갈수록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연금별, 그러니까 몇 년근이냐 해가지고 연금별 가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삼을 주로 취급하는 농협에서 이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에서 각각의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금액에다 이제 뭐예요? 재배 면적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삼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가입할 때 인삼은요. 그러니까 가입 연도 나 4년근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1형과 2형이 있는데 자, 여기서 1형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1일 날 가입해서 이듬해 4월 30일 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보험 가입하는 게 이제 1형이에요.
그럼 일형 같은 경우는 나 3년 군으로 가입할래요. 그럼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2형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형은요, 자, 11월 1일에 가입해서 이듬해 10월 30일 날 이렇게 이제 가입하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이 경우는 보통 해를 넘기잖아요. 해를 넘기니까 그 다음 해가 주로 보장 대상이 돼. 아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다 1년 더 해. 그러니까 나 3년근으로 가입할래요. 그러면 뭘 적용한다고요? 이 4년근 가액을 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 인삼 해가림 시설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런 시설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달 가액에다가 100%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림 시설은 이제 목재나 철재로 만드는데, 한해한해 지날수록 어때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가치를 감가상각률,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액이 책정되는데, 제조달 가액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자, 시설비,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대한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일종의 신가, 맨 처음에 설치한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률은요, 한해한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냐, 경영 감가율을 반영해서 현재 시가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경영 감가율을 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해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설치한 시점에서 보험 가입 시점 얼마 지났느냐? 한 3년 지났다. 그럼 이 3년 지난 거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걸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경과 연수는요, 연 단위로만 합니다. 연 단위. 그러니까 월 단위는 포함 안 해요. 자, 그래서 만일 1년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이거 빼고 그냥 얼마 지난 걸로 1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럼 이제 해가림 시설이 목재와 철재가 있는데요. 자, 이거 그 유형별로 이게 내용 연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재는요, 보통 6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철재는 자, 18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해한해 지날수록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지느냐면, 이게 이제 경영 감가예요. 그러니까 한해한해 지날수록 경과할수록 감가 가치가 떨어졌다 이건데, 목재는 13.33%가 떨어지고 철재는 4.44%씩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치 떨어진 걸 반영해서 자, 해가림 시설 가액 금액을 책정한다 그 얘긴데. 그럼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건데. 자, 이거는 이제 잔가율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잔가율은 이제 가치가 남아있다 이 말인데, 보통 잔가율 20%를 기준으로 했어요. 자, 이 잔가율은 뭐냐면, 우리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폐차를 하잖아요. 그럼 폐차를 하더라도 그 자동차 가치가 제로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가치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치점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차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잔가를 얼마로 취급하느냐? 20%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예, 80%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80%를 사용하는데 자체 유형별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경영 감가율을 산출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목재는요, 자, 우리가 80%를 자, 얼마 동안 사용한다고요? 6년간. 그럼 이걸 6년으로 나오니까 그럼 해마다 얼마? 예, 13.33%가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한해한해 지날수록 이 수치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철제도 이제 마찬가지. 자, 이렇게. 그런데 내용 연수가 경과하더라도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다 그러면 어때요?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재 같으면 현재 8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 정상적으로. 그랬을 때는 이 잔가를 최대 30%까지. 그래서 이제 이 감가 이거를 얼마를 30%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 시설과 이제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되냐 이건데요. 자,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우스죠. 자, 이런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의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조달 가액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 이건데, 방금 제조달 가액이란 말은 맨 처음에 이건 설치한 신가를 얘기해.

그러면 이 특약을 가입했다면 어때요? 이 제조사를 가액만큼 보장받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때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맨 처음에 설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보상받겠다 그 얘기고, 만약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가치 떨어진 만큼 반영을 해서 이제 가입 금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특약을 가입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일단 기준 가입 금액이 정해지고, 여기에서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 넘게 가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자, 보통 이런 시설은요, 물가가 상승해서 시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비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사고 시점에서 그걸 반영해서 보장받고 싶다. 자, 그러면 미리 이렇게 130%까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산정하기 어려운, 보통 이제 전산 처리 입력에서 이제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유리 온실, 그리고 이제 유리 온실 우리 보통 수목원 같은 데 보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농장 같은 데 이제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비싸죠. 자, 그리고 내재형 하우스, 자, 재해 잘 견디는 하우스 비싸겠죠? 또 비규격 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농가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자기는 튼튼하게 짓고 싶어 해가지고 비용을 좀더 많이 들여서 이런 걸 설치했어요. 그랬을 때는 이들은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설치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들었어요 하면 그걸 그대로 가입 금액으로 받아준다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요, 제곱미터당 자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지사항을 받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이거 제곱미터당 자 8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커트해서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대시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액시설이랄지 관수시설이랄지 또 난방시설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요, 계약자가 나 이거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라고 고지하면 그걸 그대로 가액 금액으로 이제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설 작물입니다. 그러면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자,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가에게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의 특징이 뭐예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자, 경작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자, 작기별로. 보통 이 3개월에는 어떤 작물 키우고, 그걸 이제 수확하면 또 다른 작물 키우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할수 있다든가. 또는 하나의 작물을요, 여러 번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쪽파 같으면 1년에 4번 정도 수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재배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작물을 키우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계절 영향 받지 않고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걸 3개로 나눠서, 자 이때는 A 작물, 여기는 B 작물, 여기는 C 작물, 자 이렇게 이제 키운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보험 기간 중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험 가입할 때는, 자, 재배 예정 이 작물 중에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자, 그래서 A 작물은 생산비가 만 원이고, B 작물은 만 오천이고, C 작물은 만일 2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생산비. 자, 우리 생산비 보장 앞에서 했죠? 이 생산비. 자, 제곱미터당 이것과 그 다음에 면적 있잖아요. 우리가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각각의 품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서 이제 보험료 보험금이 책정되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보험료 보험금 순차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가입 금액에 대해서 잘 숙지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독학사인데요. 독학사 사회학개론 제7강입니다. 7강 사회학의 성립 및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시험 볼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초기 사회학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사회학의 등장 배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학개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죠. 기능론과 갈등론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회학이라는 건요, 뭐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 그것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단의 시스템 또는 사회 구조나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과학적 탐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사회과학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장 배경을 총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기스트 꽁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꽁트라는 사람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 자체가 그렇죠? 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1789년부터 1799년까지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런데 꽁트 같은 경우는요. 언제 태어나게 되냐면요. 1798년에 태어나게 되죠. 즉, 꽁트가 태어나서 살았을 시기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꽁트 같은 경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민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가 변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가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꽁트의 등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이 등장한 배경이 이거예요. 닫힌 사회. 자,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열린 사회로의 변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닫힌 사회 같은 경우는요, 전체주의적 성격 또는 왕이 다스리는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회 같은 경우는 함부로 사회를 연구하다간 어떻게 되냐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 명의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당연히 굉장히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닫힌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혁명이 일어나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이 되는 이러한 열린 사회가 도래가 되다 보니 이제는 자유롭게 사회를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들의 자율성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개마인샤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마인샤프트. 자, 개마인샤프트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게젤샤프트라는 말이 있죠. 게젤샤프트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개마인샤프트 같은 경우는 공동사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게젤샤프트라는 건 이제 이익사회라는 표현입니다. 즉,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변화 때문에 사회학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다음 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이 공동사회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라는 표현이고요. 대표적인 공동사회 이해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 단위에서는 이 사회라고 말하긴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연구가 덜 됐지만, 자, 게젤샤프트, 즉 이익사회로 변하게 되면, 이익사회라는 건

자, 긴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펜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가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알미 아니라 뭐다?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스펜서 같은 경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별표 쳐주시고요. 사회 진화론, 첫 번째 사회 진화론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요. 이 스펜서 하면 사회 진화론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우리 그냥 진화론 하면 누가 떠오르죠? 다윈이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스펜서가 이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였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초반에는요, 뭐 실제로 스펜서가 다윈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다윈이 스펜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적자 생존.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윈의 말로 유명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스펜서가 먼저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윈이 스펜서의 영향을 받아서 개정되는 책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사회 진화론이에요. 사회 진화론. 적자 생존을 바탕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적이 뭐죠? 적절하게. 적절하게 적응된. 이런 표현입니다. 적절하게 적응된 사람들이 생존을 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해요. 단순하는데 점점 이게 뭐로 변한다? 복잡화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중 복잡화, 삼중 복잡화로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스펜서는 사회 진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계속 발달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펜서 사회 진화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사회 유기체입니다. 사회 유기체는 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꽁트, 오기스트 꽁트 설명, 그리고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사회 유기체와 같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허버트 스펜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듀리겜인데요. 듀리겜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상가입니다. 사회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죠. 별표 쳐주시고요.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사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분업론, 그리고 자살론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사회 실제론이 있고, 그 유명한 아노미가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이 자살론 같은 경우는 아노미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파트는 이 자살론이나 아노미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자, 먼저 이 듀리겜이 주장한 사회적 사실을 먼저 봐 두셔야 합니다. 이 사회적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라는 건 인간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외부의 이 개인 외부죠. 개인 외부의 이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사회적 사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실제로 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사회 실제론입니다. 사회 실제론. 자, 보세요. 자, 먼저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합쳐져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회도 A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회는 누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개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하지만 듀리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A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 즉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A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 합쳐져도 사회는 전혀 다른 성격이 나타나 개인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사회적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죠? 사회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제가 앞에서 기능론 쫙 설명을 잠깐 드렸죠. 기능론자들은 다 사회적 실제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능론인데 특이하게 미시적 관점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또는 갈등론인데 미시적 관점을 주장하는 사상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이따 볼 이제 진멜 같은 경우는 갈등론인데 미시적 관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개념을 따로따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론 중에서 기능론을 주장한 사상가 중에서 사회가 실제로 존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상가가 있고 아니야 개인이 더 중요해라고 주장한 사상가가 또 따로 있다라고 정리를 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적 사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사회 분업론입니다. 자 사회 분업론이라는 건 우리 뭐랑 비슷한 거냐? 이거 사회 유기체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집단과 집단이 서로 분업을 하고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자살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아노미인 거죠. 아노미. 무규범 상태, 규범이 없기 때문에 뭐한다? 뭐 자살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뒤립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사회적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사회적 사실과 사회 실제론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자살론, 아노미 이어서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슨스인데요. 파슨스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 사회체계론의 AGIL 도식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일단 별표를 쳐주시고 아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합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론 볼까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갈등론을 설명드릴 텐데요. 갈등론은 항상 어떤 사회든 사회가 이렇게 자,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이론론이죠.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사회가 구분이 된다고 봐요. 이분법적 사고죠. 그래서 갈등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착취하는데 지배계층이 법이나 제도 또는 국가도 다 만들어놨다고 봐요. 일부 지배계층이 자신들에게 계속 유리하게 자신들이 자손에게 유리하게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와 반대로 자 합의론은 뭐냐면 파슨스의 합의론은 갈등론과 다르죠. 갈등론과 달리 일부 지배계층이 법이나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법이나 제도를 만든 거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합의론 되셨죠? 다음으로 사회 유기체설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거와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파슨스도 사회 유기체설이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조기능주의인데 여러분들 구조기능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능론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기능론으로 보시면 된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구조입니다. 구조. 이게 사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구조기능주의, 사회체계론 그리고 AGIL 도식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구조, 사회체계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조 또는 사회체계 체계를 뭐라고 보냐? 첫 번째, 경제 구조. 경제 구조. 두 번째, 정치 구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구조냐면요. 법 구조, 법 제도.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의 구조 또는 교육의 제도. 자, 이 네 가지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바탕으로 사회 체계를 설명을 해요. 되셨죠? 이 네 가지 구성이 뭐다?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구조가 사회 체계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한 게 뭐죠? AGIL 도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GIL 도식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경제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는 어떠한 기능을 하냐? 어떠한 기능을 하냐? 이거죠, 당연히.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돈을 벌기 위한 기능을 한다. 즉 적응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응. 자 두 번째입니다. G는 정치인데 정치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냐? 뭐죠? 목표 달성의 기능을 한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회든 리더는 있어야 됩니다. 리더. 그 리더가 있어야 해. 사회체계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있어야 돼. 정치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I인데요. 이거는 법입니다.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떠한 규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입니다. 즉, 어떠한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한다. 이게 뭐로 한다? 법으로 한다. 법이 이러한 기능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L인데 요거는 이제 교육이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교육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한가요? 자, 사회구성원이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게 요거예요. 잠재적 유형 또는 유지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파슨스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 용어가요, 구조기능주의, 사회체계론, AGIL 도시까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린 이 의미 바탕으로 용어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밟고요. 우리 이제 갈등론적 사회학에 대해서 볼 텐데요. 갈등론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마르크스 이론을 사회에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이론은 기능론과는 반대로 사회관계의 본질을 모의 투쟁, 모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갈등의 결과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심을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 자, 무조건 사회 구조를, 우리 마르크스죠?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사회 구조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변증법하고요. 유물론을 바탕으로 사회 변화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다 이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어져 있는 개념. 같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변증법 같은 경우는요, 헤겔의 변증법을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물론 같은 경우는 포이어바의 유물론에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은 변증법 같은 경우는 헤겔의 변증법 같은 경우는요, 정신적 발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적 발전. 그런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정신이란 부분을 빼버리고요, 변화, 발전만 가지고 옵니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기서 이제 변증법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리고 포이어바의 유물론 쪽에서, 자, 뭐가 더 중요하다, 정신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라는 유물론을 갖다 끌고 온 거죠. 그러면서 뭐를 주장한 거죠? 경제 결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원시 공산사회가 있어요. 원시 공산사회 다음에가 이제 고대입니다. 자, 고대. 고대 사회를 보게 되면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보게 되면 이렇게 층이 분화돼서 노예가 있고요, 주인이 있습니다. 중세를 볼까요? 중세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뭐가 있죠? 농노가 있습니다. 농노가 있고 영주가 있고요. 자, 근대로 가면 지배 계급이 누구죠? 자본가고 피지배 계급, 프롤레테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경제 결정론이라는 건 뭐냐? 일단 고대 때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 자체가 이 노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즉 이 경제 체제를 노예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어떠한 정치, 법,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제 체제 밑에 깔려 있는 이 경제 체제를 하부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상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건 다 뭐가 결정을 한다? 이러한 하부가 결정한다. 뭐가 결정한다? 경제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 경제 때문에 정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고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가 다 뭐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본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멜인데요. 진멜은 간단합니다. 일단 형식사회학인데, 자,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해요. 이러면서 틀이 만들어집니다.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구조에서 갈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보고요. 지나치게 협력적인 사회는 생명활동이 없는 것 같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갈등을 할 때 오히려 사회가 활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갈등은 사회 전체와 하부 단위의 유지에 기여를 하며, 요거 좀 재밌는 게 있죠. 갈등은 결속과 통합을 증대시킨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진멜 같은 경우는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시적으로 바라본다까지 알아두시고요.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까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또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일탈 이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허가 제도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허가 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 구역 지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지 그 허가 신청 절차를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제곱미터도 허가 받아라 이러면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면제해 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제 면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일단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요. 한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허가를 받는 제도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이 외국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우리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어요. 허가 구역. 그리고 동법 제11조에 부신법 제11조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우리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줄여서요. 토허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예? 그래서 토허제가 바로 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토허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두 가지를 좀 먼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여기 이제 9조고 여기가 11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좀한 거예요. 법조문의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한 겁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고 일명 토허제가 있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 부분은 이제 뭐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알고 계셔야 될 항목이 좀 있고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즉 부신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허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뭐 투자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이 토허제를 모르고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좀 상식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여기 외국인 등 안에 이등 안에는 법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외부 법인, 뭐 외국 정부 이런 거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지정 절차는 필요 없고요.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우리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사전 허가 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읽어 보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그냥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허가 받고 살아. 뭐 허가 안 떨어지면 허가 처분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예, 그리고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 그리고 생태와 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좀 달리 해 놓은 것은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 코드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군문, 그러니까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이루어진다. 요렇게 좀 스토리 만들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우리 군인들이

활동을 뭐할 때는 다 야외에서 하잖아요. 자, 군문천생야 뭐 이렇게 다섯 가지 허가구역이 있는데 요건 좀 암기를 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요렇게 다섯 가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일명 토허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토허지는 지정 절차가 또 필요하고 일정한 면적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 면적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면제 면적도 아예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명 토허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는 외국인 허가제하고 달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지정권자가 이걸 지정을 해야만 우리 허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통 국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장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를 걸쳐 지정한다든가, 뭐 아니면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두개 이상의 시도를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을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안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독립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참고로 좀 한번 적어 드릴게요. 국장 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기본 요건. 그러니까 우리 토허제는 그러면 언제 지정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토허제는 지가가 상승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미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가의 어떤 안정화가 되어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가가 똑같아요. 그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10년 동안 그 지가가 안정적이었는데 거기다 예컨대 신도시 하나를 개발할 거야.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 그 관계 그 관청들은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지정을 해야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제적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기본 요건이면 세부 요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 기본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고 세부 요건은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기본 요건 플러스 해당이 되어질 때 이제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이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가 거기가 뭐 가령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상업 지역으로 만약에 바뀐다든가 이러면 지가의 엄청난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용적률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어지는 지역. 그럼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종전 지역에 행위 제한이 좀 있었었는데 뭐 가령 그린벨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풀렸거나 해제가 됐거나 그린벨트가 풀렸거나 아니면 그린벨트가 조금 축소가 됐거나 완화됐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켰거나 이래도 말하자면 어떤 제한이 풀리거나 느슨해지거나 뭐 이런 개념이니까 역시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 요게 좀잘 나오고요. 출제.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같은 거, 뭐 이런 게 개발 예정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국장 또는 시도, 이제 이두 관청이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봤을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요거 지정권자니까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투기 좀될것 같아. 그래서 지정권자, 즉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 말하자면 우리 그 토허제 지정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 돼요. 이거 해당 안 되고 그냥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성격은 둘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가제잖아요.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의미가 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 허가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허가해 주세요. 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전허가인데 허가 안 받고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은 무효예요. 이 무효가 소위 말하면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효였고 앞으로도 무효인 상태 이걸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좀 상대적인 무효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예전에는 이제 무효였는데 허가를 나중에라도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상태를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무효인 상태를 확정적 무효다. 이 토지 거래 허가나 외국인 허가 모두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허가 의무자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는 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외국인의 허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거래 허가니까, 거래. 즉, 계약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까지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증여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서 이제 증여라는 거는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니까. 근데 유무상을 따지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일명 토허제에서는요.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는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돼. 토허제는요. 근데 외국인 허가제도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그 외국인 허가제에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는 전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들이잖아요. 근데 일명 토허제 지역에서는 꼭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그래서 땅 위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이고요. 이 지상권도 만약에 뭐 2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인데 유무상 불문인데 여기는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허제는 뭐까지 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예약까지 허가를 받는데 보통 부동산 활동에서 예약은 가등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하려면 우리 토허제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가등기면 허가받고 우리 가등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가 관청은 시, 군, 구예요. 그러니까 시장구조구청장이 허가 관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정권자랑 허가 관청이랑 달라요.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이사가 지정권자고 지정을 이 관청에서 해준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는 시장구조구청장이에요.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세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국인 우리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은요. 시군구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이제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방문 신청, 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그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역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정부24시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어서 이제 정부24시하고 좀 같은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이제 그 얼마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처리 기간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 아니면 30일 안에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15일은 뭐고 30일은 뭐냐 이제 앞 페이지를 좀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허가 제도는 다섯 가지 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딱 봤을 때 관청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어느 구역이겠어요? 여기 1번이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도 하니까 군사 우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어떤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컨대 외국인

들이 군부대 그 근처에 뭐 혹은 뭐그 비행장 군 비행장 주변에 토지를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나라 이제 군 항공기들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적대국에 막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일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한 번을 연장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0일까지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15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일짜리가 있고 31일짜리가 있는데 이 30일짜리가 개정이 된 거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한번 연장 가능. 나머지는 다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토지거래허가제, 일명 토허제가 있는데, 얘는 1978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고요. 70년대 제도인데, 이 70년대 이미 이 제도를 만들면서, 당시에 그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좀 저항이 있었겠죠. 왜? 토지를 내 돈으로 내가 거래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이런 게좀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그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너네 지금 이거 70년대만 하더라도 다 수기로 뭐 일을 했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처리 기간 안에, 그러니까 처리 기간 여기는 무조건 15일인데 15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해주면 어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어떤 말하자면 그 불만 뭐 이의제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제도를 갖고 있었었냐면 그러면 우리가 관의 실수로 뭐 어떤 관의 어떤 귀책 사유로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하게 되면 허가 받은 걸로 처리해 줄게. 이 제도를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허가 간주가 없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이 기간을 말하자면 경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과하면 어쩔 건데, 내가 15일 안에 처리를 안 해줘? 그럼 내가 받은 걸로 볼게. 허가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특례 제도라서, 출제가 좀잘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면, 이 허가 구역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복 시 처리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허가 구역이 군문 전세냐 이렇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건 외국인만 받는 허가인데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일명 토허제예요. 토허제는 내국인, 외국인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토허제는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두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두번 받는 건 얼마나 불편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호 면제해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위에 거를 받았으면 아래 거 면제. 아래 거를 먼저 받았으면 위에 거 면제해주는 절차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의제 제도가 있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증을 의지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빈출되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2년 2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 이거 좀 빈출. 그래서 요를 줄여서 2년 30%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 기준에서 2년 30%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좀 한번 알아봅니다. 외국인 허가 제도는 다섯 개가 이미 군문 전세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절차가 없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우리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은, 말씀드린 대로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
동일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요거를 이제 현재 그현 정부에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국장이 동일시도 안에서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입법 예고안이 이제 올라와 있긴 한데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까지는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정권자들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막 내가 막 기분 좋다 혹은 기분 안 나쁘다 뭐 나쁘다고 그래서 전국을 아니면 혹은 전 시도를 걸쳐서 토어즈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전 심의를 얘기합니다.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해야 되고요. 심의 없이 지정하면 이것 또한 무효입니다. 자, 이제 지정이 이루어졌다. 네, 그럼 이제 공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번 있게 돼요. 자, 이제 1번 제가 번호 한번 매겨 드릴게요. 이 공고는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입니다.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 이렇게 저렇게 지정을 했어. 뭐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는 의미의 공고이고요. 공고 사항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컨대 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할 거야. 뭐 지정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 사항에 들어가고 공고 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고 후 5일 후부터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공고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5일간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해도 되니까. 근데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고 이후에 지정권자들은 이거를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시군구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이 시군구가 바로 허가 관청입니다. 사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가 누구죠? 우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이 지정권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끝. 그러면 그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허가해주고 또뭐 토지를 이용하는지도 또 우리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해야 될 관청이 바로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를 허가관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군구가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관청이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 번째 하는 공고가 되고요. 1번 공고하고 2번 공고는 좀 다른 공고입니다. 1번 공고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고요. 이 공고는 시군구,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공고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 소장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얘도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소장이 우리 이제 그 법원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보통 4급에서 5급 정도 사이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급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4급에서 5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지사들은 뭐 어떤 급수를 논할 수 없는 고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소장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알려줄 레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어를 만들어주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등기소장은 엄청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통지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빈출. 그리고 이제 그 시군구가 두 번째 하는 이 공고는 이 공고, 그러니까 1번 공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공고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고라고 한다면, 이 공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공고니까, 7일 이상 공고하고, 이거를 열람을 시켜준다. 공고문을 열람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해당 지역 그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공고하고 열람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허가, 이제 구역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어 지었어요.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이건 예외 없는 공동 신청이고요. 개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이게 허가 구역입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신청서랑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실거래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투기적 거래가 아닌지 이거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 나가서 사진을 또 찍어보고요. 실태 조사 나가서도 또 사진을 찍어서 두 가지 사진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투어제는 무조건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처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 내지는 불허가. 허가는 계약을 해이 뜻이고 불허가는 계약하지 마이 얘기고요. 선매 협의 통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선매한다라는 건 누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얘를 이제 한자로 좀 써드리면요. 맷자가 이게 먼저 선자고 이 맷자가 살매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매라고 읽어요. 우리 한글로. 그러면 먼저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 토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일반 사인들은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 뭐 이런 의미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떨어지면 계약하면 되고 불어가면 참아야 되고 선매 통지 날라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25일 동안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다음 날 0시부터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서두에 취지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불허가 떨어지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달 안에 이의제기 할수 있고 왜 불허가 했니? 뭐 이의제기 할수 있고 매수 청구라는 것도 할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허가를 해줘야 돈이 필요해. 이또 팔아서 나는 뭐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뭐 시집도 보내야 되니까 이거 꼭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관청한테 네가 사줘 이런 의미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 청구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 게 어떤 시세대로 사주는 게 아니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한 달이 일단 잘 나오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큰 실효성은 없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제가 외국인 허가 제도에서는 1제곱미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제해주는 면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면제를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면제.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주상, 공록 이런 식의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은 60, 150, 150, 2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미지정 지역은 60까지고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시골 같은 데서는 원칙 250, 농지는 요거에 따블 500까지 안 받고 임야는 따따블, 그러니까 1000까지는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렇게 네 가지 지역을 잘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가에 상승하는 지역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는데 시골에서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암기하고 계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60, 150, 150, 200. 다만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죠. 10%에서 300% 범위까지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한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늘리거나 좀 줄이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거 지역을 10%로 만약에 줄인다면 6제곱미터까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면제 면적이. 그러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반대로 녹지 지역을 300%까지 늘려서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는 600제곱미터까지 확 늘어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면제되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다.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고, 이 조정에서 공고를 하면,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면적에 따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보셨습니다.